오늘 첫 곡 윤건의 걷다 였어요. 1204님은 원래 비 오는 날 좋아하지 않는데 가을비는 왠지 좋네요. 투명 우산 위로 톡톡 떨어지는 빗방울 구경하면서 출근하는 아침입니다. 라고 문자 주셨고 대장내시경 4897님도 대장내시경 예약해두었는데 슬슬 걱정되신다고. 오늘 가을비 치고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우리 동네 도로 한 군데는 통제되어 있더라고요. 라고. 그 저도 오는데 좀 아슬아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소 때 내비가 알려주지 않는 쪽으로 막 돌아서 왔거든요. 근데 평소 가던 길 보니까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막 진짜 엄청 그 줄이 이렇게 늘어서 가지고 안녕하세요, 상디. 아, 네, 안부를 물어오신 962군님. 비 오는데 방송국 오는 일 괜찮으셨냐고. 네, 평소보다 조금 많이 놀라면서 왔습니다. 내비가 다른 길로 안내하면 망한 거예요? 아니, 그래도 도착 시간은 한 5분 정도 늦은 것 같은데. 아무튼 많은 아침 가족들 출근길에 별 이상 없으셨길 바랍니다. 진짜 이게 어제도 그렇고 이게 어젠 뭐 연휴가 끝나서 그럴 수 있었고 또 하필 오늘 비가 지금 전국적으로 오는 분위기 같은데 여러분 혹시 비 안 오는 곳에 계신 아침 가족들 상황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11시까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 오늘 아침 앞으로 연결

0: 되어 있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네, 형편되실 때 문자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3, 4부에 어떤 사람의 옥상달빛 윤주씨 그리고 캐스커 준호씨와 함께 저희가 많이 웃겨 드릴게요. 오늘 사연 장난 아니던데. 자, IS동서 샘표식품 주식회사 이카운트 백조싱크 강원특별자치도청 한국 MST 캣박스이브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모빌코리아 윤활유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 오뚜기 카레 음주엔 히맵 티맵 대리 현대해상 화재보험과 오늘 아침 1, 2부 함께 하겠습니다.
1: IS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동서
2: 안녕하세요.
3: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3: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2: 완전 좋아요.
3: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9: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8: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9: 백조 싱크.
10: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1: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브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브.
12: 캣박시브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심의필.
1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4: 코리아 트렌치
13: 코리아 트렌치.

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이찬혁 멸종위기 사랑이었어요. 강경희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오늘은 새싹 청취자분들 사연이 오면은 선물을 드리려고 저희가 밀대걸레 세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속보이는 세트. 왜냐? 오늘부터 같아요. 아마 청취율 조사가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혹시 앞에 전화 번호가 2056으로 시작하는 번호가 오시면요. 뭐 괜찮아요. 뭐 형편 안 될 때는 못 받는 거죠. 근데 혹시라도 형편 되실 때 2056으로 시작하는 번호 같은 경우에 그 라디오 청취 이것도 아마 앞으로 디지털식으로 바뀌면은 이 청취율 물어보는 전화도 조만간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네, 전화 오시면 외면하지 말고 한번 예, 좀 밀어주시죠. 그러니까 새싹인 분들은 지금까지 듣고는 있었는데 가끔 한 번도 뭐 문자 보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 오늘 첫 문자 주시면 저희가 이제 밀대걸레 세트 준비하고 소개되신 분들께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말씀드리기도 전에 방문해 주신 새싹 분들이 계신데 반갑습니다. 여기 수원이고요. 지난 금요일 동네에서 미용실을 오픈했어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친구가 미용실에서 윤상님 방송을 꼭 들으라고 해서 열자마자 오늘 아침 들었습니다. 라고 야 저희가 밀대걸레 두 개 보내드릴 테니까 그 추천해주신 친구분께도 네, 전달 부탁드립니다. 1189님 앞으로 네, 정말 많은 손님들과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응원 드릴게요. 여기는 부산입니다. 새벽에 잠깐 도깨비 비가 내리고 지금은 아침 가을 아침 바람이 분다고. 그렇구나. 6462님. 사실 상암도 비가 내리다 그쳤다. 근데 하늘은 많이 찡그려 있습니다.

창녕 화왕산에서 바라본 시내 전경을 사진으로 보내주신 1305님. 오, 좀 구름이 그래도 아주 많이 흐린 날 같진 않네요. 오, 근데 이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시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창녕 시내가 손바닥처럼 쫙 펼쳐져 있네요. 사진도 감사드립니다. 아파서 병가 쓰고 집에 있는데 비가 와서 더 처지는 느낌이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오는 담비니까 기분 좋게 생각하려고요. 라고 1090님 네, 문자 감사하고요. 자, 새싹분들께는 말씀드린 선물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CON의 노래 준비했어요. Cruising.

제임스 블런트의 You Are Beautiful. 결국에는 그래서 아무튼 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예 아주 비극적인 엔딩을 맞는 뮤직비디오 보신 분들 기억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자, 새싹분들의 조금은 낯을 가리는 듯한 수줍은 문자들이 도착하고 있는데요. 네, 샵 8000번으로 한 번 더 안 보내보신 분들은 그럴 수 있죠. 예. 먼저 9428님은 아이를 낳고 조리원에서 처음 들어보셨대요. 근데 곧 있으면 그 아이가 19개월. 와, 시간. 결국 19개월 동안 듣기만 했네요. 바빠서 그랬어요. 아유, 그럼요. 고생 많으셨고요. 자, 19개월이면 이제 제법 대화도 통하고 그럴 텐데 계속 건강하고 무럭무럭 잘 자라길 오늘 아침에서도 응원 드립니다. 수원의 미용실 오픈하신 분 사연 듣고 저도 처음 문자 보내봅니다. 저는요, 울산의 애견 미용실 오픈했어요. 첫 문자 텄으니 앞으로도 자주 보낼게요. 라고 4448님. 아유, 축하합니다. 미니를 설치하시면, 네, 문자 그 요금 없이 더 편하게 또 소식 주실 수 있으니까 형편 되실 때, 네, 한번 미니 설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분은 새싹인데 저한테 문제를 내셨네요. 4035님인데 신청곡이 있어요. 제목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윤상님한테는 이렇게 보내도 아실 것 같아서

0: 스태핑 어쩌고 저쩌고였던 것 같은데 레라레 라레 아닌가? 노래 라레라 레피 피솔 그러면은 이게 단조네요. 피솔 미 레디시 몰라 진짜 몰라요. 이렇게 큰 어려운 문제를 주시면 예 이건 실연인데요. 어떡하지? 일단 밀대걸레 보내드리고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한 10초 남아서요. 광고 들으시고 저칼로리 시사 준비하고 돌아올게요.
1: 신선한 강원, 건강한 한돈, 행복한 이식. 2026 강원 한돈 페스타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강릉 워라거리 공원에서 다양한 시식 행사와 볼거리가 가득한 축제 강원 한돈 페스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이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뮤제 자이 1833-3367 GS건설.
3: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4: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3: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4: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3: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4: 10월 오픈 때 가보자.
3: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5: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심의 필요.
6: 축제를 보고 곧바로 떠나는 것보다 지역에서 하루 더 머물며 숙박하고 시장과 식당을 이용하는 관광객 한 사람이 지역 경제에는 더 큰 힘이 됩니다.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르는 생활 관광지로 바꾸는 것. 지역 상권과 일자리를 함께 살리는 힘입니다.
7: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 저칼로리 시사 M&M's. 혹시 최근에 결혼식 다녀오신 분들 축의금 얼마 하셨나요? 하객들은 축의금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고 또 결혼 준비하는 당사자들도 결혼식 비용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최근에 이 축의금이 몇 년 사이 한 20% 이상 올랐다 하는데 요즘 서울에서 결혼하려면 3천만 원이 넘게 든다고 하네요. 그중에서 가장 큰 부담이 이제 하객들한테 대접하는 식사 비용인데 이게 거의 전체 60% 이상을 차지하고 1인당 평균 8만 원대 서울 기준입니다. 그래서 강남에서 식비 중에 식대가 이게 2천만 원이 넘는다라는 조사가 나왔어요. 축하하고 축하받아야 할 날에 이런 현실적인 비용 걱정이 앞선다는 게 좀 씁쓸합니다. 자, 이제 계절이 바뀌면서 집 리모델링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이 집을 예쁘게 꾸미려다 오히려 소갈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3년 반 동안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 피해가 무려 2천 건이 넘었는데 공사 후에 문제가 생겨도

보수를 받지 못하거나 약속한 자재를 쓰지 않고 공사 기간을 지키지 않아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특히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공사비가 1,500만 원 이상일 때는 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만 시공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무등록 업체와 계약했다가 공사가 중단되는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니까 더욱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큰돈 들여서 하는 인테리어인 만큼 계약 전에 이런 부분 꼼꼼하게 확인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 달걀을 사서 냉장고에 넣기 전에 물로 씻는 분들 계신가요? 이게 얼핏 생각하면 깨끗하게 씻어서 보관하는 게 위생적일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대요. 달걀 껍데기에는 큐티클이라는 천연 보호막이 있는데 물로 씻으면 이 보호막이 손상돼서 오히려 세균이 들어오기 쉽기 때문에 씻으면 안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달걀을 삶아서 식탁에 두고 놓고 이렇게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것도 보통 삶은 달걀 식힌다고 상온에 두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또 세균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밖에 꺼내두면 좋지 않고요. 한 삶고 2시간 정도 있다 냉장고에 넣고 드실 때 씻어서, 아니면 어차피 껍질 까는 거니까 일주일 안에 드시는 게 비교적 아주 고르게 전달해서 달걀을 익히는 데 활용하고, 오징어나 김 구울 때도 사용하는 이 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샵 8000번 열려 있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에 정답 주시면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다섯 분께 영양크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오늘의 힌트송은 에이디아라는 노래, 사라 맥락란의 음성입니다.

에이디아 사라 맥락란. 자, 오늘의 정답 그래서 맥반석 되겠습니다. 먼저 유산균 세트의 주인공은 손윤찬님인데, 아 오늘 같은 날씨에 찜질방에서 맥반석 달걀에 식혜까지 먹으면 부러울 게 없겠다 하셨어요. 아 그러네요. 이따 점심때 아, 너무 바쁘죠 그죠? 자 아무튼 투두 리스트에 적어두시고 꼭 다녀오시죠 조만간. 영양크림 받으실 분, 맥반석이 없어도요 밥솥에 삼바리를 깔고 키친타월 바닥에 깔고 머그잔으로 물 두 잔 정도 넣고 취사 세 번 돌리면 됩니다. 취사를 세 번 돌린 오 7798님이 그렇게 하면은 갈색의 구운 달걀이 되는데 확실히 삶은 달걀보다 맛있어요. 와 취사만 세 번? 오래 걸리겠다. 상디 첫 문자를 이렇게 보냅니다. 정답 맥반석. 어제 오늘 비가 내리고 주식도 바닥이네요. 이럴 때는 열지 마세요. 네. 나만 그런 거 아닌 거니까. 네, 4512님 네. 갑자기 또 아, 네. 이렇게 또 슬픈 소식을. 자, 세 분 더 4933-6625 김리애님께 저희가 소소하지만 영양크림 보내드리고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에 1278님의 신청곡인데 너드 커넥션입니다. 그대만 있다면.

0: 이 곡은 아까 박시현 님이 출근한 지 한 25분째 됐을 때 격하게 집에 가고 싶다고 신청하신 노래 김윤아의 Going Home 들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새싹 문자 보내신 분들께 밀대걸레 세트 준비하고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아까 맥반석 정답 보내고 갑자기 주식 얘기하셨던 분 4515님, 12님 오 진짜 신기하다. 처음 보냈는데 소개가 된다니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래서 문자 보내나 봐요 라고 좋아하시니까 속상하셨는데 기분 좋아졌다니까 너무 다행입니다. 5609님 얼마 전 이사 왔는데 아파트 반상회 갔더니 부녀 회장님께서 오늘 아침을 홍보해 주시면서 손수 제 폰에 미니도 깔아주시길래 오늘 처음 들어왔어요. 아, 부녀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왜 그렇게 홍보에 열심히실까요? 회장님은 쌍디의 오랜 팬인가? 아니면 오늘 아침 제작진 중 한 분의 어머니일까요? 뭐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요? 그냥 잘 설치해서 듣고 계시다니까. 네, 반갑고 밀대걸레 두 개 보내드릴 테니까 분호 회장님한테도 좀 예, 소식 전해주시면서. 예. 경북 구미에서 충남 당진으로 나홀로 2박 3일 여행 가는 중에 6807님이 문자를 주셨네요. 하늘이 마치 구멍 난 것처럼 쏟아지던 비가 현재 예산 쪽은 그쳤는데 처음 보내는 문자라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뭔가 어색해요 라고. 예, 잘 도착했습니다. 혼자 여행이니까 네, 아무튼 무사히 좋은 기억 많이 만드시길. 근데 비가 와서 조금 또 그 나름의 정취를 잘 담아오시기를 6807님 모두 선물 보내드리고요. 새싹 청취자분들 환영합니다라고 애청자 조은주님께서 어서 오시고 함께 들어요 해치지 않아요라고 저희를 대신해서 또 이렇게 많은 기존의 청취자 여러분들도 환영을 해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잠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올게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 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백년가게 수양농장 가든에서 흑염소 진액, 제과 전문 브랜드 엠케이크에서 떡케이크와 꽃다발, 목건강 최고의 선택 파마블렌드에서 맹문동 농축액, 다원 누룽지에서 보리 누룽지와 시래기 해장국을 드립니다. 그 아까 저한테 음표로 문제 내셨던 새싹분 있잖아요. 스태핑 어쩌고 찾다 찾다 목마른 본인이 직접 찾아갖고 보내셨네요. 4035님, 그 노래가 Stepping on the Rainy Street이라고. 레라레라레. 근데 이게 지금 도레미랑 CD를 섞어가지고 레디 CD가 뭐지? 그럼 레도 시도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다. 레도 레고 디도 렌데. 아무튼 본인이 찾으셨으니까. 나나는 아 이거. 자, 이 곡이었습니다. 야, 이거는 뭐 GPT 정도 돼야 찾지. 우리가 초성 퀴즈 드리는 것보다 더 어려웠네요. 그리고 박자가 없이 이렇게 음표만 주시니까 아무튼 찾으셔서 축하드립니다. 이런 거 안 그러면 하루 종일 찝찝한데. 아, 참 귀여우신 분이네요. 자, 2부 끝곡은요. 멜리사 폴라이너 그리고 가브리엘이 함께 노래한 제목은 악몽인데 Nightmares. 이 곡 듣고 오늘 생각난 노래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굽이굽이 깊은 골짜기마다 삶의 이야기가 이어져온 정선. 이곳엔 오래전부터 우리의 희로애락을 한 가락에 담아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정선 아리랑인데요. 일터에서 고된 몸을 달래고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고 때론 서러운 마음을 풀어내며 부르던 정선 아리랑은 오랜 세월 지역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레 이어져온 소리입니다. 1971년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제1호로 지정된 정선 아리랑은 지금도 전수교육과 공연을 통해 새로운 세대

0: 지난달 취업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 잠깐의 대답이 이렇게 뉴스가 된다니 놀라우시죠? 기억하세요. 경제활동 인구조사. 여러분의 정직한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일자리 정책이 됩니다. 응답하는 당신이 국가대표, 국가데이터처.
2: 중화역 가까이
3: 새 집이 라온.
2: 기다려온 서울 새 집,
3: 드디어 라온.
2: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3: 서울 역세권 새 집의 기준.
2: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4: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설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5: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 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9: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8: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상암으로 올 때 비가 꽤 쏟아지다가 또 그치다가 아무튼 오랜만에 담비를 맞으면서 오다가 이 곡이 생각났어요. 왜 음악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연주곡이거든요. 조 샘플이라고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이제 뭐 하늘의 별이 되셨지만 미국 출신 재즈 연주자로서 뭐 오랫동안 그 재즈 크루세이더스라는 팀을 또 쭉 결성해서 연주 활동도 해오셨고 스튜디오 세션으로 뭐 마일스 데이비스, 조지 벤슨, 마이클 프랭스, 비비 킹, 엘 크랩튼 뭐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명반들의 그의 연주가 실려 있습니다. 굉장히 뭐랄까 조금은 더 보통의 연주자들보다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감성을 건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매력적인 분이고요. 오늘 생각난 곡은 Melodies of Love라고 하는 곡, 연주곡 함께 들어요.

페이드아웃이 이렇게 아쉬워요. 이런 곡 같이 연주하고 그러면 진짜 안 늙을 것 같아요. 행복해서. 합이 너무 잘 맞고. 자, 조 샘플의 레인보우 스티커 앨범 중에서 Melodies of Love, 오늘 생각난 음악으로 같이 들었고요. 오늘 어떤 사람의 이 코너 시작도 전인데 양수정님은 벌써 실현당한 느낌이라고. 어떻게 오늘 사연이 해피엔딩일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생각을. 음악 때문에. 그렇구나. 예, 제가 참 국어 지문을 왜 제 시간에 못 읽는지 이제 많은 애청자분들은 다 아시고. 자, 새싹분들 사연이 너무 많이 와서 자, 계속 다섯 분을 더 추첨을 했는데요. 일단 3000번 874

0: 0385533531740님 갑자기 밀대걸레 세트가 가도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3, 4부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고 오늘 어떤 사람 A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강원특별자치도청,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당진시청, 한국콩나물숙죽농업인협회, 음주후엔 팀앱 대리, 주식회사 헤르자보의 브람스 안마 의자와 함께 할게요.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응. 1522588 관절 복응.
5: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응.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복응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7: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8: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9: 당진 해나루쌀,
8: 덮밥에도
9: 당진 해나루쌀,
8: 국밥에도
9: 당진 해나루쌀.
8: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0: 만나고 사랑하고 떠나보냈던 시간, 당신의 마음에 오래 머문 그 사람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1: 운명이 그 사람에게 정해준 배역,
2: 어떤 사람 A.
0: 자, 귀한 분들 모셔다가 험한 일 시키는 어떤 사람 A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옥상 달빛의 김윤주 씨, 캐스커 이준호 씨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아주 옷차림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1: 맞아요.
0: 뭐 진짜 윤주 씨는 아직 반바지를 입으셨지만
2: 젊잖아요. 우리 중에 가장 활발한 청춘.
0: 그러네.
1: 도가니가 아직 괜찮아요.
0: 그렇군요. 자, 옷들이 다 이렇게 조금씩 겉옷들이 추가되고 있는 오늘입니다. 한 주 동안 뭐 별일은 없으셨고.
2: 네, 잘 지냈습니다.
1: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0: 네, 일단 준호 씨는 이번 주말에 있는 그 새 음반 음감회가 벌써 티켓이 다 나가버려가지고
1: 엄청 네, 빨리 네. 나갔대요. 네.
2: 방송에서 홍보를 좀 해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오픈하자마자 매진이 돼서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아, 이게 참 진짜
1: 홍보할 필요가 없는 거죠.
0: 그렇죠. 아, 이번 앨범 느낌이 참 좋아요.
1: 그러니까 공연까지 이어져야 할 텐데요.
0: 공연 꼭 하십시오. 네, 진짜 내가 꼭 보러 가겠습니다.
1: 저도요. 지난주 사랑이 지나가고 남긴 것 이야기를 했는데요. 0453님이요. 여자친구가 동방신기 광팬이어서 미로틱 안무는 지금도 출 수 있어요.
0: 미로틱이 그건가? 난 너를 원해. Under my skin.
2: 아, 예, 그거지. 이게 몸에 배 있는 거지, 이 안무가.
1: 두 분 다 춤춰주셨습니다.
2: 4804님, 제 첫사랑이 노래방 주인 총각. 오. 어떻게 해보려고 노래방을 3달 동안 매일 갔는데 득음하고 가요제도 나가 상도 많이 탔어요.

0: 와, 세 달 동안 매일 간 거면 진짜 이거는
1: 이거는 순기능이다.
2: 순해다, 순해.
0: 네. 입시가도 되겠는데?
1: 목이 트였네. 상도 타시고. 근데 그분 주인 총각하고는 이제 잘 그런 게 아닌 거구나.
0: 예. 네.
2: 노래만 늘었네요. 네. 노래가 늘었어.
1: 야, 맞네. 자, 사랑은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정말 위대한 행위입니다.
0: 네.
1: 그런 여러분들의 사랑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고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민주 씨.
0: 네, 오늘 아침 홈페이지 어떤 사람 A 게시판에서요. 여러분의 아련하고 때론 찌질했던 사랑 이야기 받고 있고요. 사연 길이에 엄두를 못 내는 분들 계신데요. 길고 자세할 필요 없고요. 뼈대만 보내주시면 작가님이 잘 각색해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2: 사연 소개되시면 의식할 수밖에 없는 고가의 선물 5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보내드립니다.
1: 네, 꼭 뭐 이게 아니어도 네 여러분들의 사랑 그래도 가장
0: 너무 커요 이거.
1: 가장 아니 뭐 크루즈 여행도 보내주고 그러는데요. 뭐
2: 라디오에서요?
1: 오늘 저기 굿모닝 FM
0: 진짜요?
2: 아, 진짜요?
1: 태인의
0: 네. 저희도 보내주세요.
1: 나도 그래서 그거 왜 우리는 없지 그러고 있었어. 내가 뺏어 오겠습니다.
0: 야.
2: 우리한테 좋은 건 별로 없잖아요.
0: 아, 그래도 또 이게 보내주셨는데.
1: 아, 네. 근데 크루즈가 혹시 타보신 적 있어요?
0: 없어요.
2: 없어요.
1: 와, 나만 타봄?
2: 경력자 나오셨네.
0: 좋아요, 좋아요.
1: 아, 이게 나름 뭐 물론 좋은데 네. 마냥 좋지만은 않아요.
0: 왜요, 왜요?
1: 일단 갈 곳이 없어요.
0: 거기 놀 거 되게 많다면서요?
1: 많은데 어쨌든 뭐 아. 그런 놀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몰라도 아. 바다 한가운데에서 며칠을 계속 그냥 떠 있는 거라서
0: 그러면 그거보다는 블랙박스가 확실히 좋네요.
1: 그치. 훨씬 실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사연자 물론 본명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신가요?
0: 네, 서울 동대문구에서 Y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1: 그러면 음악과 함께 사연 소개해드리지요. 제가요, 서울서 자랐는데 대학을 청주에서 나왔어요. 여중 여고를 졸업하고 남자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는데 대학에서 한 남자를 소개받아 사귀게 됐거든요. 소개해준 동아리 언니의 말이
3: 윤주야, 저 오빠 있잖요. 부자요, 부자. 평호농사 짓는데 하우스가 몇 동이래더라. 뭘 모르는 지집 애들이나 집에 사업한다는 오빠들 만나고 댕기는겨. 그런 거 다 소용없어. 땅부자가 제일인겨.
1: 땅부자? 유산? 전 이런 거 전혀 몰랐고 그냥 그 오빠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오빠한테 힘이 되고 싶어서 그 오빠가 나한테 부탁한 것도 아닌데 주말마다 오빠네 농장에 가서 새벽부터 자청해서 자정까지 일을 하고 왔어요. 윤주야, 자냐? 아, 좀 싸게 안 오냐?
3: 오빠, 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1: 야, 나는 이만치 따는지 너는 못 하냐? 그래가지고 되겠냐? 어? 내일 이맘때쯤 다 허겄어. 윤주가 생각보다 느려 터졌어야.
3: 네네, 오빠. 더 열심히 할게요. 오빠, 근데 오빠랑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1: 좋냐?
3: 예, 너무너무.
1: 윤주야, 대답하면서도 손으로는 표고를 따고 있는 거 맞지? 어? 그쪽 손 놀고 있는 거 아니지? 오빠는 느려 터진 사람은 질색하니까.
3: 아유,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1: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거의 노역이나 다름이 없었는데요. 뭐가 좋다고 제가 매주 갔을까요? 근데요, 사람이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했죠. 오빠는 점점 저를 인부처럼 대했고 그건 오빠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번은 새참으로 나온 국수를 제가 다 먹지도 않았는데 오빠 아버지께서
4: 아따, 상이 좋다는 여학생은 여유가 있어서 좋은겨. 어디 좋은데 놀러 온 상춘객인 줄 알았잖여. 우리가 삶아준 것은 국수인데 우동이 됐구먼.
0: 죄송해요. 얼른 먹겠습니다.
4: 그 반찬은 치워도 되겠지? 찬찬히 먹어, 찬찬히.
1: 그 반찬도 없이 국수를 먹던 저.

0: 그때는 그게 저 면박 주는 건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뼈 빠져라 일을 했건만 저는 오빠에게 결국 차이고 말았어요. 이유는 뭐랄까 조금 부담스러운겨. 네가 학교 와갖고 허구한 날 졸고 얼굴이 시커매지니까는 과에서 내가 마치 너를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일을 시킨다는 말까지 돌고 이런 너의 집착이 나가 조금 부담스러운 거니까.
1: 아 오빠 저 그럼 2주에 한 번만 갈게요. 헤어지자는 말은 마요.
0: 다 퍼주는 것이 사랑이라 여겼던 순진했던 저 그렇게 분홍 오빠에게 차이고 저는 무려 5년을 솔로로 지냅니다. 그렇게 서울 본가로 올라와서 취업을 하게 되는데요. 거래처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준수한 외모에 약간 관심이 갔는데 아니 이 사람이 먼저 아는 체를 합니다.
2: 아따 윤주씨 청주서 대학 나왔다면서요. 완마 전 제천.
1: 어머 진짜요? 바로 옆이잖아요. 저 의림지 자주 갔었는데.
2: 아따 의림지를 알아요? 완마.
1: 완마.
2: 완마.
1: 아 저 거기 배론성지도 갔었어요.
2: 완마. 평화를 빕니다. 지가 천주교 신자구먼요.
1: 어머 저도요. 요한나.
2: 세바스찬이구먼요. 서울 와서 은근 동양 사람 만나기 어려운디 반갑구먼요.
1: 저 근데 혹시요 부모님이 제천에서 농사 지으세요?
2: 농사요? 갑자기 뭔 농사를?
1: 아, 그 막 표고 농사 짓고 막 하우스 막 몇십 동 있고 막 뭐 그런 거 있잖아요.
2: 농사는 무슨 이씨 이름으로 된 땅 문서 한 장이 없구먼요.
0: 농사꾼 남자한테 뒤어서 그렇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땅문서 한 장이 없다는 말은 제가 좀 귀담아 들었어야 했던 대목입니다. 그 남자요 진짜 개털이었어요. 처음엔 그 사람의 입담과 서글서글한 외모에 속아서 몰랐는데 얼굴도 제법 귀티가 났거든요. 근데 만나면 만날수록 좀 이상했습니다. 일단 번갈아서 돈을 내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 영화 예매를 제가 했어요. 그러면 남친이 밥을 사야 하잖아요. 그럴 때는 꼭
2: 나왔다 참말로 시간이 없는겨 바빠. 윤주씨 우리 그냥 간단히 햄버거 먹고 들어가요. 아유 바빠라.
1: 아 그런가? 아직 한 시간 넘게 남았는데.
2: 세트 하나에 버거 단품 하나면 푸지게 먹겠죠.
1: 푸지다는 말이 맞는 건가?
0: 근데 남친이 영화를 예매해서 제가 밥을 사야 할 때면
2: 오늘은 패밀리 레스토랑 가요. 가을 한정 메뉴 펌킨 수프가 나왔다던데 윤주 씨 펌킨 괜찮아요?
1: 예 펌킨 맛있죠. 예.
2: 윤주 씨 이거 이 짝에 있는 그 신용카드 중에 그 있는 카드 있어요?
1: 보자. 이거 있어요.
2: 아, 이 그 듣던 중 반가운 소리구먼. 덜 미안하게 먹겠네요.
0: 아니 그렇게 번갈아 내는데 뭔가 제가 항상 몇 배를 더 내게 되는 그런 상황. 그렇게 사귄 지 100일 근처였을 거예요. 그날은 작은 종이 가방을 들고 와서 근처 공원으로 가자는 겁니다.
1: 뭐야? 100일 선물 지금 벌써 주는 거야? 아이 그래 평소에 인색해도 이럴 때 잘하면 되는 거지 뭐.
2: 아따 요거 준비하느라 아침부터 솔찬히 바빴어요. 바빴어.
0: 그러며 꺼내든 것은 밀폐 용기에 담긴 삶은 밤 몇 알이었습니다. 밤 파먹으라고 티스푼도 같이 챙겨왔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밤을 떠먹여주는 이 남자를 향해 입을 벌릴 때 눈물이 날 정도로 서운했지만 뭐 그런 마음조차 내가 너무 세속적인 여자가 아닐까 자책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 전화를 먼저 하는 법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무제한 통화가 없던 시절이라 저만 항상 10만 원이 훌쩍 넘는 고지서가 날아왔죠. 와우. 그럼에도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친구들이랑 놀고 있을 때 남자친구 전화가 오면은 어머머 윤주야 너 남친한테서 전화 온 거야?
2: 제집애야 부럽다 진짜.
0: 얼른 받아봐. 뭐래?
2: 스피커폰에 우리도 네 남친 목소리 좀 들어보자.
0: 이런 상황 아시죠? 그래서 친구들이랑 함께 있을 때 남친 전화를 받고 싶어서 먼저 이렇게 문자를 보낸 적이 있어요.

0: 있습니다.
1: 나 아무때나 괜찮으니까 오빠가 시간 될 때 전화해요.
2: 나도 괜찮은 게 윤주 씨 시간 될 때 전화해요.
1: 아니 저 진짜 괜찮으니까 오빠가 전화해요.
2: 나도 진짜 괜찮아요. 너 시간 될 때 전화해요.
1: 아니 나 진짜 괜찮으니까 오빠가 전화해.
2: 나도 괜찮아요. 너 시간 될 때 전화해요. 기다리고 있을게.
3: 통화요금 때문에 절대 절대 전화를 안 하던 그 남자. 전 사실 그것조차 많이 건실하고 야무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대망의 100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캐시미어 20% 섞인 머플러를 하나 준비했어요. 그 남자 또 조용한 곳으로 가자더군요. 그 티스푼으로 밤 떠먹여주던 그 공원에 갔습니다.
1: 자 이거 받아요. 우리 100일인데 그래도 그냥 넘어가긴 좀 그래서요.
3: 근데 빈손인 이 남자. 그때 어쩌면 우리 꽤나 빠른 시일 안에 헤어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아 내가 정말 지친다. 근데 이 남자가
2: 나도 준비를 했는데 놀라지 말아요. 나아가 좀 신경을 써서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가량 걸려도 준비한 건데 그게 아, 내가 생각해도 좀 감동할 겨.
3: 이건 대체 뭐란 말인가. 저 봉투 안에 든 것은 제법 도톰하고 빳빳한 저것은 대체 뭐란 말인가.
2: 아, 그 조금 놀랄 것 같은데 그 감동 너무 받진 말어.
1: 아, 뭐길래. 아, 대체 뭔데요.
3: 그렇게 접힌 종이 뭉치를 펼쳤는데 오선지? 그 위에 음표?
2: 자작곡이요. 솔찬이 오래 걸렸어. 토탈 세 곡이요.
1: 뭐요? 자작곡이요?
2: 윤주를 만나고 느낀 감정들을 곡으로 표현해봤지. 그니까 그 내가 대학에서 기타 동아리란 얘기 했지.
1: 아니 근데 왜 여기 가사가 두 줄밖에 없어요?
2: 아 가사는 다 못 썼어. 가사는 윤주가 한번 써보든가.
1: 아야 이 미친. 100일 선물이 자작곡? 네가 뮤지션이냐?
3: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교양 있는 여자니까 그냥 인사 잘하고 집으로 와서 문자로 헤어지자고 그랬어요.
1: 오늘 선물을 주고받으며 생각을 굳혔습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머플러는 가지세요.
3: 와, 이 남자 그때도 전화비가 아까운지 전화 한 통 없이 문자로 뭐라 뭐라 하던데 제가 다 씹었어요. 그랬더니 연락 안 하대요. 징하다 징해. 진짜 희대의 구두쇠 짠돌이 앉은 자리에 푼도 안 날 그런 남자와의 연애였던 것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저의 신청곡은요. 제가 늘 그 남자한테 전화를 했는데 와따봐 통화 연결음에는 어떻게 돈을 썼대? SG 워너비의 죄와 벌 이 부분이 나왔습니다.

0: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문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점초등학교 스탠바이.
1: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0: 고덕신도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린이 곧 온다.
1: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린.
2: 평택고덕 우미린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계양신도시 서울까지 단 3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8: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이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뮤제 자이. 1833-3367 GS건설.
9: 중화역 가까이
10: 새집이 라온.
9: 기다려온 서울 새집
10: 드디어 라온.
9: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10: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9: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1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12: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13: 자, 어떤 사람의 이 오늘도 캐스커 준호 씨, 옥상 달빛의 윤주 씨와 함께 이미 이제 사연을 소개해 드렸고, 자, 사연자분 와이께는 5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보내드리는데요. 저 심히 이분의 지금이 걱정됩니다.
14: 어떤 거요?
13: 보니까 정말 누군가를 좋아하면은
15: 다 퍼주는
13: 아. 그런 분들이 옆에서 정말 좀 똑부러지는 누군가가 좀 컨트롤을 해주지 않으면 그래도 다 어떻게 자연스럽게 떠나가서 다행이긴 하네요.
14: 뭐 자작곡 많이 받아서 음반을 내셨을 수도
13: 이은지님 완마 겁나 웃기구만. 3471님도 왜 이렇게 웃겨요? 세 분의 연기가 귀에 착착 감겨요 라고 하셨습니다.
14: 아, 오늘 진짜 너무 심했어요. 충청도 형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13: 킹받죠.
14: 아니 그 감정 기복이 너무 없는 게 너무 화가 나요 진짜.
15: 아니 요즘 충청도 분들 근데 이렇게 말 안 하는 것 같던데. 저 제청 갔을 때도 사투리 사실 거의 못 들었거든요.
13: 그렇죠. 네. 그 아쉬워요 저는.
15: 그런 것도 있어요. 네.
13: 그 지방 내려가도 거의 그 오히려 서울 말들을 다 너무
15: 다들 맞아. 아무튼 연기니까 그렇다는 거.
13: 그렇죠. 자작곡은 생각도 못했구먼. 그리고 1995님
14: 자작곡은 진짜 생각 못했어요.
13: 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15: 아까 종이 소리 나올 때는 박시연님 오승현님 다 설마 종이학이라고 하셨어요.
14: 가능한 것 같긴 해요 이분한텐.
15: 근데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하면 네. 자작곡보다 차라리 종이학이 좀 더 성의가 있다.
13: 성의로 따지면
15: 그쵸?
14: 그러니까 가사도 지금 부줄이었으니까
15: 노동량이 있잖아요. 아니 그렇죠. 그 여자친구와의 추억을 그리면서 만든 노래인데 가사가 없으면 어쩌란 얘기야.
14: 나보로 쓰래 가사를.
13: 그게 그러니까 뭐 멜로디에 마음을 담았어?
15: 그러니까
13: 아, 진짜 아니 어디 적절한 말이 없네. 뭐 심한 말밖에 안 나오고. 그러고 여러분 이게 여성분들
14: 네. 뭐
13: 솔직히 그렇게 뭐 자기가 영화표 샀을 때
14: 네.
13: 펌킨 수프 같은 소리 하고 있는 남자는 그냥 피하는 게 정답입니다.
14: 와 근데 여기에서도 뭔가 그냥 이분에 대해서 되게 그 연락을 안 왔을 때도 건실하고 야문 사람이라고 여겼다는 게
13: 이러니까 제가 걱정된다는 거예요.
14: 진짜 사랑이 많은 분인가 봐요.
13: 이거 그 사람 물론 아니야. 근데

0: 이렇게 아니야.
1: 네, 이러면 진짜 그 저기 뭐야 처음에 그 분홍 오빠네 부모님처럼 어이구 국수가 우동되었어. 예, 네, 면박 받고 이거 진짜 대접을 받으셔야 할 뿐인데.
0: 맞아.
2: 그리고 이 남자 그 통화 연결의 메시지 워너비 네. 그 본인도 낸 거 아니고 요 시기 때쯤이면 통신사 이동하면 요 하나 해주는 거 있었거든요.
0: 대박 사건.
2: 아, 높은 확률로 그걸 겁니다. 네.
1: 와. 맞아. 돈 안 쓸 것 같아.
0: 가능하다 진짜.
1: 네,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0: 와, 무서워.
1: 야, 자 일단 사연 주신 분 이게 지금 자작곡 선물 네네. 이외에 혹시 애청자 여러분들 아침 가족 중에서 내가 받아봤던 가장 기상천외한 선물 요 사연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0: 이게 되게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뭐 자작곡 그 정도면 성이 있다. 나는 자기네 집 김장김치 기념일 선물로 받아봤다. 부남친이 갖고 싶은 거 다 골라라고 말한 것은 천원샵이었다 등등 내가 받았던 기상천외한 선물 혹은 기억에 오래도록 남는 선물 보내주세요.
2: 소개되신 분 중 다섯 분 뽑아서 마스크팩 세트 보내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고요. 공짜인 미니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여러분들 기억에 오래 남는 혹은 기상천외한 선물 사연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원치 않는 결혼식 전날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이 문 앞에 웨딩 케이크를 두고 왔던 노래가 있어요. 그 트윈폴리오의 웨딩 케이크 그런 가사예요.
0: 아 진짜요?
1: 나는 그냥 밝고 그런 노래인 줄 알았네. 아 맞아. 원치 않는 사람에게로
2: 그거. 아 그러네요.
0: 와 근데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이 문 앞에 케이크를 놓고 갔어요? 와 어우 슬퍼.
1: 그 오빠 별로 가진 게 없는 오빠였을 거야.
0: 아 이거 분홍이한테 가야 돼.
1: 그러니까. 야, 이 정말 100년을 넘어도 바뀌지 않는 클리셰. 자, 웨딩 케이크 트윈폴로의 노래 듣는 동안 여러분의 선물 사연 기다리겠습니다.

0: 새삼 이 두 분의 목소리가 네. 너무 젊으시고
1: 꾀꼬리예요 진짜.
0: 그죠?
1: 와 너무 좋다.
2: 정말 많이 들은 노래인데 오늘처럼 집중해서 들어본 게 처음이에요.
1: 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희 진짜.
0: 이런 노래인 줄 몰랐어요.
1: 맞아요 맞아요.
2: 너무 좋네요.
0: 와 정말 환상의 하모니입니다.
1: 네네네.
0: 윤형주 그리고 송창식 두 보석 같은 분들.
1: 너무 좋다 진짜.
0: 아, 자, 내가 받았던 기상천외한 기억에 남는 선물. 일단 첫 번째 사연이 너무 세서 시작과 동시에 샷다 내리겠습니다.
1: 이게 뭐야?
0: 5880님 커플 등록증을 받아보셨다는데
1: 커플 등록증이 뭐예요?
2: 아 그냥 본인이 만들었대요. 커플 등록증을.
0: 운전면허증 뭐 이런 것처럼.
1: 이게 뭐야?
2: 그래요 다음.
0: 아니 일단 두 분은 어때요? 지금까지 받았던 선물 중에 네. 뭐 기상천외하거나 그랬던 기억나요?
1: 근데 기상천외하다라기보다는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저를 그려줬다거나 아. 그림을 그려줬다거나 아. 오히려 기분이 좋았던 좀 생각하지 못했던 선물들은 있는데 이게 뭐야 싶었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커플 등록증 저 이거 너무 소름 돋는데요 약간?
0: 좀 킹받는데요.
1: 그럼 이게 사진이 두 명이 같이 찍은 게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2: 아 그러겠네.
0: 그러겠지.
2: 네네.
0: 준호 씨는 혹시 뭐 야, 사실 선물 고르기도 너무 힘들어요.
1: 맞아요 맞아요.
3: 맞아요.
1: 안 주고 안 받았으면 좋겠어.
2: 저는 그냥 물어봐요. 뭘 받고 싶은지.
0: 아 예.
1: 그럼 섭섭해하지 않아요?
2: 그걸 사주겠다.
0: 아니 받아본 것 중에는 혹시
2: 받아본 것 중에 근데 저는 아까 윤효 씨가 예를 들어 얘기했던 그 자기네 집 김장김치를 기념일 선물로 받아봤다. 저는 기념일 선물로 주면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지만 김치 선물 받았을 때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뭔가 그 집에 일원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여자친구 집에 김치를 그 집에서 만든 김치를 어머니가 야, 쟤 먹으라고 해라고 주신 거잖아요.
0: 그렇지.
2: 그게 저는 되게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네.
0: 옛날 일인가요?
2: 아, 네, 옛날 일입니다. 내가 이 얘기를 이 말씀을 안 들었네요. 네.
1: 어떤 거 있으세요? 기상천외 한 거 받은 거?
0: 저는 그 발레를 전공했던 팬이
1: 네.
0: 자기가 연습했던 토슈즈를 보낸 적이 있어요.
1: 토슈즈를요?
2: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1: 토슈즈.
2: 자, 1번 새거. 2번 신던 거.
1: 신던 거.
2: 그건 좀 약간
0: 그래서 조금 약간
2: 소름
0: 약간의 페티시가 없어요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당시 때는 좀 뭔가 처음 보니까 토슈즈를
1: 네. 토슈즈 되게 예뻐요 근데
0: 그러니까
1: 네.
0: 분홍색이었는데 네. 그래서 뭔가 뭐 뭔가 얼마나 자기를 어필하고 싶었으면 이걸 보냈을까.
1: 되게 특이한 분이네요 그분도.
0: 아주 옛날 일입니다. 일집 냈을 때.
2: 아 정말 옛날 일이에요.
0: 근데 잊혀지지는 네. 않았어.
1: 오 그게 그러겠다.
2: 그건 인기 힘들죠.
0: 이거를 자기를 기억해달라 뭐 이런 뜻으로.
1: 신기하다.
0: 저는 맨날 등을 긁으면서 다닌다고 효자손 선물을 받았었습니다. 내가 긁으면 얼마나 긁었다고. 3461님.
1: 이건 괜찮네. 9679님. 저는 제가 대학생 때 연애할 때 준비한 선물인데요. 1년 선물로 큰 현수막에 편지를 써서 여자친구 몰래 집에 있는 안마 커튼이랑 바꿔뒀습니다. 그때는 정말 엄청난 감동 포인트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펌킨 슈퍼맨보다 100배는 더 했던 것 같아요. 첫사랑아 미안해. 그럼 안마 커튼을 떼고 지금 거기다가 현수막을 달아놨다는 거잖아요.
2: 그렇죠. 일단 여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갔다는 거고요.
1: 너무 무서운데?
2: 가택 침입.
1: 아니, 자려고 누웠는데 거기에 막 사랑해 이런 거 적혀있는 거잖아요.
0: 야.
1: 너 이거 너무 무서운데?
0: 그렇다. 이거는 진짜 그때
2: 대학생 때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7793님
0: 네, 넘어가죠.
2: 네. 사연을 들으니 갑자기 떠오르네요. 거의 10년 전 저의 엑스는 저한테 입히고 싶은 투피스가 있다며 100일 기념 선물로 상의는 자기가 사줄 테니 하의는 사 입으면 안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둘 다 사기엔 돈이 좀 모자랐나 봐요.
0: 이건 진짜 안 주고 말지 진짜.
2: 근데 이거 있잖아요. 이거 제가 이건 저의 실화입니다. 네. 네, 네. 제가

0: 아, 그 연애 여자친구한테 잠옷을 사주려고 연애 초기에 잠옷을 한번 사주려고 딱 봤는데 가격이 좀 비싸요. 어, 그래서 아, 근데 이 정도는 해주자라는 마음으로 샀는데 그게 상의 가격이었던 거야.
1: 아.
0: 바지는 또 따로인 거야.
1: 오. 네,
0: 그래서
2: 잠옷 상의만 사준 거예요?
0: 그랬던 거죠.
2: 너무 그러니까, 이상해 그것도. 그러니까
0: 배송
2: 나는 헤어졌어 그러면.
0: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어. 배송을 받았더니 상의만 왔던 거죠. 그래서
1: 세상에,
0: 아,
1: 그걸 이게, 몰랐구나.
0: 네, 아 이게 세트는 따로따로 사야 되는 거구나라고 하고. 아, 물론 이제 하이는 네가 사라고 하진 않고 이제 하이까지.
2: 부칠구사님 지금 김호영님의 지금 X인 것 같은데.
0: 아니에요.
1: 아니 근데 그거는 그 잠옷 파는 속옷 그 저 브랜드가
0: 네. 맞아요.
1: 진짜 자기네들 이상하다. 네. 당연히 세트로 팔아야지 잠옷을 상의만.
0: 누가 잠옷을 따로따로 삽니까?
1: 그러니까.
2: 아, 집에 있는 거 하이가 아직 저기 짱짱. 해가지고 입을 수 있죠.
0: 아니 둘 다 샀다니까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2: 아, 샀어요?
0: 조금 과다 지출이 되었지만 어쨌건 둘 다 샀다.
2: 근데 어쨌건 처음 받은 거는 상의만 입는 거잖아요.
1: 그렇지.
2: 너무 무섭다 그것도.
1: 뜻이 뜻이.
2: 네, 어머, 어머 나 이것만 입고 있으라고.
0: 이거 내일 모레 온다.
2: 내일 모레 온다. 그럼 왜 따로 보냈을까?
1: 그러니까. 네. 와 대박이다. 야 이거 진짜 조금 덜 친한 사이였으면은 오빠 뭐야? 근데 이렇게 되는
2: 그렇죠. 네. 8990님 가만히 방송 듣다가 퍼뜩 소환된 기억 하나 있어요. 저는 예전에 만났던 오빠가 본인의 자서전처럼 과거의 본인 일들을 적어놓은 노트를 선물 받았어요.
1: 뭐야?
2: 너무 두껍고 재미없어서 다 읽어보진 못했어요. 어, 왜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이 많은 거야?
1: 자아가 너무 강하다 이 양반은.
0: 예, 진짜 너무 비대한데.
1: 뭐 자기가 뭐 위인이야?
2: 아, 자서전? 와 이거 너무 무섭다.
0: 그냥 일기 아닌가요 일기? 혹시
1: 그러니까
0: 일기를 드린 거 아닐까?
1: 그러니까
2: 왜 줘 이걸 일기를?
1: 그러니까
0: 나쁘게 헤어졌으니까 이게 그 남자친구의 일기가 본인의 자서전 이렇게 각인돼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기억 속에? 어.
2: 잠옷 상의가 낫네요.
1: 차라리
0: 아니 둘 다 줬다고요.
1: 아니 그러니까
0: 둘 다 줬다고요.
2: 아니 그러니까 미리 받은 거는 상의니까.
1: 김호 씨는 다 둘 다 줬는데 네. 아무튼 저분은 투피스. 중에 아, 위에 것만 네, 아래 것은 네가 살아. 자 노래 역시 추억 듣는 노래 하나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사연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소개된 분들께 다 저희들이 선물 보내드리고요. 전영록님의 목소리입니다. 종이학.

0: 지친날 안아브라.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3: 자, 오늘 어떤 사람의 자 결국에는 그 내가 받았던 가장 기상천외하거나 기억에 남는 선물, 아까 이제 오늘 사연자가 자작곡을 받았다는 이유로 듣고 있는데, 자 한 분씩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4: 네, 7329님. 헤어지기로 한 다음 날 집 앞으로 찾아온 남친이 미술용 지우개 두 개를 주더라고요. 좋은 기억용 지우개, 나쁜 기억용 지우개 두 개를 받았는데 나쁜 기억은 지우고 좋은 기억으로 다시 만나자는 헛소리 찍찍.
3: 좋은 기억을 왜 지우냐?
4: 영으로 만들고 다시 새롭게 만나자. 미술용 지우개 또 잘 지워지거든요.
3: 진짜 가짜인데.
5: 5388님. 고딩 때 남친이 오래오래 만나자는 의미로 자라를 선물해줬어요. 자라? 거북이? 아무튼 손바닥 반만한 녀석의 배의 무늬를 보고 기절했던 기억이 있어요.
4: 진짜 찐 자라를 줬다는 거예요? 와, 와 대박이다. 십장생을 이렇게 선물로 준 거죠?
5: 십장생 선물을 했구나.
4: 네, 심지어 고등학교 때.
3: 그러니까.
4: 야, 공부 많이 했네.
3: 자라 그 어떻게 어디서 구했을까? 자, 7799님은 사연 듣다가 용기를 내어 보냅니다. 두 달 동안 저기 마켓 출석 포인트를 모아가지고 편의점에서 제가 좋아했던 우유를 사준 사람이 있어요.
4: 출석 포인트 우유 살 정도면 진짜 많이 간 거 아니에요?
5: 포인트 모아서 우유를 사줬다고요?
3: 포인트가 그게 1점에 1원일걸?
5: 혹시 옛날에 다른 분한테 자작곡 써주신 적 없나요? 제천뿐 아니면 아니신가요?
4: 아니면 산이만 준 적 없나요?
3: 아니 그 정도야? 두 달 동안 마켓 출석 포인트 모아갖고 우유 사줄 수밖에 없는.
4: 근데 이거 편의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약간 학생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귀엽지 않아요? 매일매일 너 생각한 것처럼?
5: 그러면 순해지.
4: 약간 네. 귀여운 것 같기도.
3: 그래.
4: 이분도 있어요. 1373님. 전 이구아나 선물 받아봤어요.
3: 그걸 어떻게 키우라고.
5: 근데 동물 선물하는 거 개인적으로 정말 반대입니다.
4: 저도요.
3: 이게 네. 진짜 어떻게 관리를 할지 그거 관리 뭐 이건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4: 그렇죠. 또 안 좋아할 수도 있고 이구아나랑 자라를 어떻게 키워요?
3: 강아지도 아니고.
4: 강아지도 더 안 되고 강아지 진짜.
3: 네. 일이 얼마나 많은데.
4: 맞아 맞아.
3: 뭐 정말 둘이 합의하에 뭐 이런 건 몰라도.
4: 우유가 낫네요.

0: 그래 우유는 않았다. 내가 너무 못됐다.
1: 포인트가 손해였다.
0: 네. 난 그냥 이게 우유 한 통에 너무 내가 좀 이게 그랬는데 매일매일 네 생각을 하면서 포인트를 모아서 짠 어, 귀엽죠. 네.
1: 두 달 동안 네. 담배 산 거 아닐까?
0: 다들 돈 많이 버셨길 바랍니다. 아, 진짜.
2: 어, 축복으로 끝나네요.
0: 네. 짠해서 눈물이 나네. 그냥. 자, 두 분 오늘도 대단히 감사했고요. 네. 여러분 어, 다음 역시 그 내용에 너무 그렇게 그 신경 안 쓰시고 뼈대만 보내주시면 맞아요, 맞아요. 저희 작가님들이 다 이렇게 각색을 해주시니까요. 자, 끝곡 멜로망스의 선물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혜자입니다. 영화 여전히 찬란하게는 빛나던 시절의 단짝 친구를 60년 만에 다시 마주하는 순옥의 얘기예요. 꽃처럼 순수한 꿈을 품었지만 아픈 역사를 견뎌야 했던 어린 소녀들의 얘기죠. 할머니, 이제 내가 기억할게 라는 영화 속 손녀의 대사처럼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아픈 계절을 함께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가을 들녘 농촌에서는 경운기와 트랙터, 콤바인 등 각종 농기계 사용도 크게 늘어납니다. 농기계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큰 부상이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브레이크와 조향장치, 그리고 등화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헐렁한 옷이나 수건이 회전하는 기계에 말려들지 않도록 복장도 단정하게 갖춰야 합니다. 특히 경사진 농로나 좁은 길에서는 무리하게 방향을 돌리거나 속도를 내지 말고 도로를 이용할 때는 뒤따르는 차량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판과 후미등 상태도 꼼꼼히 살펴야 하죠. 수확의 기쁨이 사고로 바뀌지 않도록 농기계 작업은 언제나 천천히.

0: 쉴새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시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심의필.
1: 축제를 보고 곧바로 떠나는 관광객보다 지역에서 하루 더 머물며 숙박하고 시장과 식당을 이용하는 관광객 한 사람이 지역 경제에는 더 큰 힘이 됩니다. 강원 영동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머물고 다시 찾는 콘텐츠로 연결할 때 관광 수입도 지역 안에 남을 수 있죠.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는 생활 관광지로 바꾸는 것, 지역 상권과 일자리를 함께 살리는 힘입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 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서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2: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좋아하는 음악으로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실제로 대학에서 7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개방적인 사람은 복잡한 음악을 좋아했고요. 외향적인 사람은 경쾌하고 리드미컬한 음악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음악 좋아하시나요?

그런데 10월은 우리의 취향을 흔들어 놓더라고요. 비 소식이 있고 바람이 불어오면 발라드가 당기고 하늘이 유난히 맑으면 경쾌한 가을 음악이 좋아지잖아요. 그날 고른 노래가 그날의 내 마음을 대변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기분은요. 여기에서 같이 골라볼까요? 여러분이 놀러 오신 이곳은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입니다.

0: 네, 안녕하세요. 10월 13일 화요일 브런치 카페 출발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더 캐스케이즈의 리듬 오브 더 레인 듣고 왔습니다. 오늘 비 오더라고요. 원주는 서울도 지금 비가 온다고 하던데 강원도 대부분 지역이 지금 구름이 먹구름이 껴있고 흐린 날씨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출근길에 지하주차장에서 그 차를 타가지고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지 몰랐어요.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내리려고 보니까 우산이 없는 거예요. 근데 트렁크에 뭔가 우산이 있을 것 같아서 제 차가 다행히 SUV여가지고 뒷자리로 막 신발 벗고 기어가가지고 트렁크에 겨우겨우 꺼내서 비를 안 맞고 출근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지금 아직 외출 안 하신 분들 계시면 꼭 우산 챙겨서 외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비 오는 날은 뭔가 조금 더 피곤한 것 같고 화장도 잘안 먹는 것 같고 뭔가 눅눅하고 축축 처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비 오는 날 그래도 좀 상쾌하고 경쾌하게 한번 오늘 방송 시작해보고 싶어서 캐스케이즈의 리듬 오브 더 레인이라는 노래 골라봤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혹시 비가 와서 조금 기운이 처진다 하시는 분들은 잠시 후에 함께할 예정인 라이브 카페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뭔가 이 상큼한 목소리가 축축 처지는 기운을 한껏 끌어올려줄 거라고 저는 호언장담합니다. 잠시 후에 문빛과 함께할 라이브 카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보이는 라디오도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너튜브 검색창에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는 채널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구독도 해주시고 시청해주시고 잠시 후에 함께할 라이브 카페도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광고 듣고 와서 좋은 노래로 계속해서 함께할게요. 샵 1133, 샵 1133번 열려 있습니다. 지금 오늘 오전 이 시간에 함께 듣고 싶은 노래들 신청곡으로 보내주시면 우리 문빛과 함께하는 라이브 카페 제외하고 제가 띄워드릴 수 있는 만큼 신청곡을 많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샵1133 열려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캡박시브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캡박시브.
5: 캡박시브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6: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2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7: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근 1522588 관절 부근
8: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근
9: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0: 관절 부근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권 토익.

0: 즐는 팟캐스트 토익은 해커스.
1: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브런치 카페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0377님, 오늘 결혼한 지 35년 되는 날이래요. 아, 축하드립니다. 남편이 처음 만났을 때 불러준 노래가 있다고 해서 신청해 주셨는데 이문세의 나는 행복한 사람 잠시 후에 띄워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비도 오고 해서 브런치 카페 들으면서 커피 한 잔 마셔야겠다고 0449님께서 커피 한 잔 하시면서 듣기 좋은 노래들 신청해 주셨는데 이 노래도 시간이 허락하는 한 여러분의 신청곡 최대한 많이 띄워드리겠습니다. 또 비 오는 날 듣고 싶은 노래 많이 있잖아요. 너튜브에서도 신청곡이 하나 들어왔어요. 비와 당신. 다양한 여러 가수들이 불렀는 노래가 있는데 저는 오늘 럼블피쉬의 비와 당신 오랜만에 한번 띄워드릴게요. 지금 바로 듣고 라이브 카페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비 오는 날 특히 너무 좋은 노래네요. 럼블피쉬의 비와 당신 듣고 왔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마다 함께합니다. 라이브 카페 출발해 볼게요. 오늘 함께할 분은요, 은은한 달빛처럼 소소하지만 친숙하게

0: 우리 마음에 잔잔한 선율을 전하는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비오는 화요일에 찾아와 주셨는데요. 문빈님의 목소리와 함께 잠시 음악에 기대어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싱어송라이터 문빈님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 문빈님이 서울에서부터 비오는 날 이렇게 빗길을 운전을 해서 원주까지 와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오늘 브런치 카페에서 문빈님을 처음 만나는 청취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인지 혹시 카메라 보시면서 한번 소개 잠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1: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문빛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방금 서울에서 왔고요. 네, 그렇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0: 네, 네, 오늘 문빈님이 아까 그 리허설 할 때 너무 프로페셔널 하길래 전혀 긴장을 안 하신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네. 지금 보니까 살짝 조금 긴장하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떠세요?
1: 맞아요. 그때부터 시간이 흘러갈수록 긴장이 좀 많이
0: 있어요?
1: 커져서 지금은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됩니다.
0: 그렇지만 노래할 때는 정말 다른 그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문빈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 문빛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지어진 건가요? 문이 그럼 달의 문?
1: 네.
0: 달의 빛이란 뜻인가요?
1: 맞아요. 제가 성이 그 원래 이름이 문지현인데요.
0: 문지현?
1: 네. 그 네. 성이 좀 저 나름은 그래도 독특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좀 꼭 예명에 쓰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 달처럼 빛이 나고 싶다라는 뜻에서 문빛이라는 이름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0: 오, 직접 지으신 거예요?
1: 아, 그거 아니에요. 누군가 지어주신 멋진
0: 오,
1: 이름입니다.
0: 너무 예뻐요. 달, 문, 그 달을 표현해서 문으로 한 것도 너무 좋은데 빛이라는 것까지 이렇게 합쳐져서 더 예쁜 이름인 것 같아요.
1: 아, 감사합니다.
0: 문빈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문빈님은 어떤 음악을 하는 분인지도 궁금해요.
1: 네.
0: 혹시 어떤 종류의 음악을 좋아하시고 이렇게 만들어 가고 계신가요?
1: 저는 어쿠스틱 음악을 위주로 하다가 최근에부터 밴드 음악이 또 유명해지기 시작하고 하면서 저도 관심이 좀 가게 되어서 요즘에는 좀 밴드지만 그 왜 밴드라고 하면 다 막 락 아니면은 막 소리 지르는 그런 느낌으로 많이 인식을 하시는데 이렇게 약간 잔잔한 여린 밴드 음악을 좀 추구하고 있습니다. 뭔가 밴드지만 목소리는 좀 되게 둘이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또 어울리네 하는 그런 음악을 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오, 잠시 후에 들어볼 문빈님의 네. 음악도 많이 기대되실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듣고 청취자분들께서 이 문빈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문빈님과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 또 문빈님한테 궁금한 점들 있으시면은 샵 1133, 샵 1133번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로 또 너튜브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8363님께서 문빈씨 응원하러 왔어요. 화이팅! 어서오세요. 이 시간만 기다렸어요. 너무나 예뻐요.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1: 아, 감사합니다.
0: 네, 문빈님의 응원의 메시지도 좋고요. 뭔가 이 소녀 감성이 나요, 문빈님한테.
1: 아, 저요?
0: 네.
1: 아,
0: 네.
1: 아, 그래요?
0: 응원의 메시지도 좋고 같이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도 좋으니까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런치 카페 너튜브도 지금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어요. 너튜브 검색창에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혹은 싱어송라이터 문빛 브런치 카페 검색하셔도 실시간 보는 채널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문빈님이 어떤 음악을 하는 분인지 이야기로 들어봤는데 바로 네. 첫 곡 들어볼 수 있을까요?
1: 네.
0: 처음 준비해 주신 노래는 어떤 노래죠?
1: 내게 준 하루라는 곡인데요. 딱 가을 시즌이 시작할 때쯤 발매가 된 곡이라 잘 맞을 것 같아서 첫 곡으로 선곡을 했고 또 아까 제가 밴드를 좋아한다고 했지만 네. 그 당시에는 또 어쿠스틱을 좋아해서 그때 쓴 어쿠스틱한 노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잔잔하게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오, 한번 편하게 들어볼게요. 네. 문빛의 내게 준 하루.
1: 네.
0: 지금 물 한 잔 마시실래요?
1: 아, 감사합니다.
0: 가을에 나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어쿠스틱 밴드를 좋아하던 그 몇 년 전인가요?
1: 아, 한 8년인가? 오, 좀 됐어요.
0: 와, 진짜요?
1: 8년, 7년 됐습니다.
0: 와, 꽤 오래된 노래네요.
1: 그때 그 음원이랑 지금 제 라이브 목소리는 좀 다르긴 한데 또 다른 매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그럼 오늘 이 라이브에 빠지신 분들이 한번 음원을 찾아보고 네. 또 음원과 또 어떤 게 다른지 한번 네네. 느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문빛의 내게 준 하루 지금 바로 들려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와.
1: 아니 편하게 들어달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보통 멜로디가 좋은 노래를 편하게 들어달라고 해주시는데 멜로디도 좋은데 가사도 좋은데.
0: 아유 감사합니다.
1: 다음에 아유. 음원으로 들을 때는 가사에도 한번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904님께서 빗속의 요정님이시다. 8364님께서는 라이브 들으니까 윤하 목소리 같다고.
0: 아, 어머 감사합니다.
1: 목소리가 향기롭다고 이렇게 해주셨네요.
0: 처음 들어봐요.
1: 우리 청취자분들도 싱어송라이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표현력이 너무, 너무 좋으신데요. 네. 네, 문빛의 내게 준 하루 오늘 라이브 카페 첫 곡으로 듣고 왔고요. 네. 이 8년 전이라고 해서 사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너무 어려 보이셔서 음악 시작한 지 한 2년 정도 되셨으려나.
0: 어머, 감사합니다.
1: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럼 그때 당시에 이 곡을 만들 때 기억이 나시나요?
0: 네, 납니다.
1: 어떤 마음으로 만드셨었어요?
0: 그때 이제 같이 작업하는 항상 하는 이제 저의 이제 약간 각자의 뮤즈거든요. 서로의 뮤즈인데 그분과 작업을 같이 했었는데 좀 약간 그분이 처음 이렇게 약간 뭐 흥얼거렸달까요? 뭔가 이런 거 어떠냐 해가지고 오 되게 좋다라고 하면서 좀 이렇게 막힘 없이 원래 곡을 쓰게 되면 좀 이렇게 저희를 속 썩이는 곡들도 있고 되게 약간 효자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효자 중에 효자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저의 노래 중에 좀 잘 된 친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네, 그 좀 네, 제가 좋아.

0: 하는 곡입니다.
1: 네, 오늘 목소리 향기롭다부터 윤하 빗속의 요정 목소리 인어 같다는 칭찬까지 듣고 있네요.
0: 아,
1: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라이브 카페에서 싱어송라이터 문빈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문빈님한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샵 1133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질문 드리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음악을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0: 아예 음악 자체를요?
1: 네.
0: 제가 음악을 학원을 다닌 것도 음악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니까
1: 네.
0: 그때가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근데 제가 지금 95년생이라 네. 32살이니까 반했네요. 삶의 반을 음악을
1: 인생의 절반을
0: 지금 16년째 어머나 하고 있습니다.
1: 와 뭔가 하나의 분야를 10년 하는 것도 쉽지 않다 생각하는데 어때요? 음악 시작하시고 지금까지
0: 네.
1: 물론 저도 똑같거든요. 꿈꾸는 거를 막 이루기 위해서도 녹록지 않지만 이루고 나서도
0: 맞아요.
1: 뭔가 그 뭐 쉽지 않고 고단함의 연속인 날도 있잖아요. 물론 보람되고 꿈을 이루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네. 문빈님도 16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음악 시작하길 잘했다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만족도가 궁금해요.
0: 그래도 예전보다는 만족도가 좀 있는데 아무래도 20대 초반에는 좀 불안한 감정이 좀 많을 때라 이걸 내가 계속 할 수 있을까 80살까지 약간 그 마음으로 해야 되니까요.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컸는데 지금은 그래도 먹고는 살더라고요. 살아난져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그걸로 돈을 벌면서 또 내가 하고 싶은 걸 사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이 지금 제 삶의 만족도가 좀 높은 편이라 곡을 쓸 때 빼고는 그래도 만족도가 괜찮습니다.
1: 약간 속 썩이는 곡을 쓸 때 빼고는 그러면은 곡을 쓰고 하는 것은 계속 끊임없이 매일매일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어느 날 문득 막 영감이 떠올랐을 때 착착착 쓰고 잠시 또 치워뒀다가 다시 하는 건가요?
0: 저는 후자예요.
1: 후자예요?
0: 계속 생각을 할 때도 있었는데 이게 은은하게 스트레스가 받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할 때는 안 해! 한 다음에 그냥 오늘 해야지! 이렇게 하고 보통 하는 편이에요.
1: 오 그러시구나.
0: 네.
1: 저는 또 곡 직접 쓰시는 분들한테 궁금한 게 많은데 이게 보통 자기의 경험에 빗대어 쓰는 건지 아니면 상상에서 나오는 건지 문빈님은 어떤 스타일이신가요?
0: 저는 예전에는 경험으로 하다가 그 경험이 이제 닳잖아요. 경험이 없어져요.
1: 그래요?
0: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다른 음악이나 또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영화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영감을 많이 받아서 그 주인공으로 상상을 해서 좀 쓰고 싶고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1: 오 신기하다. 그럼 지금 아직 공개되지 않은 노래 중에서는
0: 네.
1: 약간 최근에 본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약간 상상력을 얻고 만들고 있는 노래가 있으신 건가 보네요.
0: 요즘에는 제가 애니메이션을 되게 좋아해서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이입을 해서 좀 쓰고 있어요.
1: 와 좋다. MBTI가 N이신가요?
0: 맞아요. N 거의 100 나올 거예요.
1: 아 진짜요?
0: 네.
1: ENF 아닌가요?
0: EN은 맞고요. ENTP입니다.
1: ENTP. 네. 아니 약간 예술 하시는 분들이 N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0: 맞아요. 맞아요.
1: 정말 신기하네요. 네, 문빈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문빈님과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고 잠시 후 2부에서 라이브 두 곡 더 들어볼 예정인데 이 싱어송라이터 가수의 일상은 어떻게 보내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고 내가 가꿔지는 대로 꾸려나갈 수 있는 하루잖아요.
0: 네.
1: 하루 일상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0: 저는 프리랜서답게 매일 다른 게 살고 있는데요. 우선 주 2회는 운동을 꼭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하죠? 9-to-6가 아니다 보니까 자칫하면 좀 해이해질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라도 뭔가 내가 그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제가 잡아놔서 한 주 3회 이상은 독서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일본어 공부도 좀 혼자 하고 있고요. 평소에는 원래는 막 잠도 12시를 하고 막 하는 걸 즐겨 하면서 이 프리랜서의 삶을 즐겼는데 딱 하루 서른이 되고 나서는 꼭 잠은 한 10시쯤에 일어나고 아침에 운동을 다녀와서 또 제가 고양이를 키워요. 고양이 케어도 하고 그 오후에 일을 하고 저녁에 최대한 그래도 새벽까지는 자야겠다. 네, 고생하고
1: 준비님 이야기는 광고 듣고 더 들어볼게요.
0: 네.

0: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0: 연두리.
1: 잘 부탁드립니다.
2: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3: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2: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피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3: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2: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3: 10월 오픈 때 가보자.
2: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4: 중화역 가까이
5: 새집이 라온.
4: 기다려온 서울 새집.
5: 드디어 라온.
4: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5: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4: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6: 소찬이,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와 함께하는 가을 음악여행.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태백편.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에서 방송됩니다. 가을밤의 특별한 무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감식이푸드 원주 신림점에서 감자 만두 세트, 마늘빵 명인이 만들어 특허받은 훈인의 마늘빵에서 마늘빵 모듬 세트를, 특별한 날 특별한 곳 목수의 진달래에서 화덕피자 교환권, 프리미엄 한우 다이닝 BMS 넘버9 한우 오마카세 우담 원주 무실본점에서 10만원 상당의 포장용 한우 상품권, 미용의 꿈을 키우고 아름다움까지 더해주는 강릉 뷰티 아카데미 미용학원에서 두피 케어권을, 원주 참치하면 떠오르는 대표 참치 미가 참치 앤스시에서 5만원 상당의 런치 식사권, 시원한 육수 매콤한 양념 쫄깃하고 구수한 옹심이 칼국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원주 금산 함흥 냉면에서 식사 교환권을, 영어의 틀을 만드는 초중고 영어 전문학원 아발론 잉글리시에서 문화상품권, 라디오 들으면서 여행 코스 짜는 여러분을 위해 강릉 또 강릉에서 강릉 삼척 프리패스를 드립니다. 네,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까지 소개해드렸고요. 가수 문빈님과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아까 내게 준 하루라는 노래도 너무 좋은데 네. 혹시 잠시 후 두 번째로 들려주실 노래는 몇 년 전에 나온 노래인가요?
1: 아마 2년일 거예요. 네, 얘는 그래요? 그게 더 최근 노래입니다.
0: 그럼 약간 과거 순으로 오늘 들려주실
1: 거예요?
0: 궁금해요. 약간 문빈님이라는 인간이 성장하면서 이 노래도 조금씩 달라졌을 텐데 네. 어떤 노래인지 한번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혹시 한번 밸런스 게임 해봐도 될까요?
1: 네.
0: 그러면은 좀 밸런스 게임이 약간 짜장면 짬뽕 하면 짜장면 이렇게 한 번에 대답하기 좋은 질문이어야 되는데 제가 준비한 질문은 약간 조금 길어요. 그래서 1번, 2번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아, 네네네.
0: 싱어송라이터로서 곡을 만들 때 첫 번째, 평생 작곡은 잘 되는데 가사가 안 써진다. 두 번째, 가사는 술술 써지는데 멜로디가 안 떠오른다.
1: 아, 제가 고르면 하고 싶은 걸 고르는 거죠? 네. 2번이요.
0: 멜로디가 안 떠오르는 게 나아요? 가사가 더 잘 써지는 게 나은 거예요?
1: 지금 제가 그래서 제가 그리고 가사 쓰는 걸 좋아해서 네. 차라리 멜로디가 안 떠오르면 도움을 받는 친구랑 같이 써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사가 안 떠오르면은 막 멜로디가 너무 좋은데 가사가 그러니까 저희가 가사 노래를 들을 때 가사를 많이 봐요. 다른 사람의 곡도. 그래서 저는 차라리 2번이 나을 것 같아요.
0: 그럼 문빈님은 가사를 만들어 두시고 그 위에 멜로디를 입히는 편이에요?
1: 네, 맞아요. 네.
0: 약간 다 다르시죠, 가수분들마다. 네. 오, 신기하다. 그러면은 그 같은 가사도 어떤 멜로디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너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럼 멜로디를 잘 만나야겠네요.
1: 맞아요. 그게 약간 찰떡인 친구를 만나는 게 좀 쉽지 않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은 무대에 오를 때 딱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면, 이 노래를 시작하자마자 관객들이 전부 눈물을 흘린다. 노래를 시작하자마자 관객이 전부 일어나서 춤을 춘다.
1: 저는 1번이요.
0: 1번이요? 네. 약간 좀 감성적인 노래를 많이 하셔서.
1: 맞아요, 맞아요. 오. 추구하는 게 좀 사람들 좀 울리고 싶어요. 그래서 1번이 훨씬 좋습니다.
0: 약간 가사로 약간
1: 맞아요.
0: 공감해서 네. 눈물 흘리는. 오늘 혹시 조금 잠시 후에 들려주실 노래도 눈물을 흘릴 법한 노래일까요?
1: 3번이 약간 좀 세 번째 곡이 좀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0: 네.
1: 지금 건 살짝 근데 좀 신나긴 해요.
0: 그러면은 신나는 노래 들어보기 전에 한 곡 하나 더 질문 드려볼게요. 네. 문빈님이 만든 노래가 엄청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둘 중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첫 번째, 전 국민이 노래는 아는데 문빛은 모른다. 두 번째, 전 국민이 문빛은 아는데 노래는 모른다.
1: 아, 저 1번이요.
0: 노래는 알아야 된다?
1: 네.
0: 진짜요?
1: 그러면은 아무도 절 모르지만 저의 노래를 아니까 저는 부자가 되어 있고 전국을 편하게 다닐 수 있지 않을까요?
0: 약간 그 유명하지 않은 얼굴이 안
1: 맞아요,
0: 알려진
1: 맞아요.
0: 부자.
1: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0: 제 꿈이기도 한데 이미 그런 것 같지만. 네, 문빈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그러면 문빈님이 오늘 우리 브런치 카페 청취자분들께서 문빛은 기억하지 마시고
1: 문빛의 그것도 좀 슬프게 한데
0: 노래만 기억하는 노래는 꼭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라이브 카페에서 오늘 두 번째로 들려주실 노래는 어떤 노래죠?
1: 제목이 파도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곡인데요.
0: 네.
1: 이 노래는 좀 공교롭게도 비가 오지만 맑을 거라고 생각하고 선곡을 했지만 요거 듣는 잠깐의 3분 동안은 여러분들이 해를 생각하면서 들으셨으면 좋겠고 좀 이 우리의 어릴 때 꿈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이야기라니까 그걸 좀 회상하시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0: 약간 해 쨍쨍 맑은 날에
1: 바다를 향해 막 달려가는 그런 이야기라고
0: 오,
1: 봐주시면
0: 너무
1: 돼요.
0: 좋아요. 문빛의 파도는 현재 진행형 지금 준비되시면 바로 MR 띄워드릴게요. 네. 물 한 잔 하시고 네 준비 되셨을까요?
1: 아이고 떨리네요. 네 불러보겠습니다. 혹시 한 번만 다시 해도 될까요?

0: 아, 감사합니다.
1: 네, 문비님의 파도는 현재 진행형 지금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이 너튜브에서 노래 제목부터 너무 좋다고 원주에 파도가 온다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2: 아유,
1: 이 노래 제목은 또 직접 지으시나요?
2: 그 약간 회사와 같이 지어요. 한 거의 제목 후보가 한 50개 나오면
1: 와, 진짜요?
2: 이 중에 이제 대표님과 직원분들과 저에게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는 편이에요.
1: 와, 신기하다. 원래 다 그렇게 모든 곡을 그렇게 짓나요?
2: 네, 근데 제가 막 너무 하고 싶으면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이런 게 가끔은 하지만 네. 보통은 이제 같이 후보로 회의를 하는 편이에요.
1: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 작업도 하시고 아까 나름 30이 넘고 나서는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하려고 한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운동하고 작업하고 말고 하는 거 말고 음악 활동 하는 거 말고 문비님의 취미나 네. 좋아하는 그런 것들 또 있을까요?
2: 저는 좋아하는 게 너무 많은데요. 그래서 짜투리 시간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요즘에는 애니메이션 많이 보고 있고요. 또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도 많이 듣기도 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1: 오, 그렇구나. 그럼 좋아하는 가수분은 문비님이 추구하는 음악을 하시는 분들을 좋아하시나요?
2: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1: 저는 그래요.
2: 그냥 제가 즐길 수 있는 가수를 네. 좋아해서.
1: 네, 어떤 분 좋아하세요?
2: 제이팝을 되게 많이 듣는데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약간 뭔가 말하면 오타쿠 같은데 성함이 오피셜 히게단디즘이라는 밴드 분들인데
1: 뭐라고요? 너무 빨라서 못 들었어요.
2: 오피셜 히게단디즘이라는 밴드
1: 오피셜
2: 분인데
1: 오피셜 히게단디즘?
2: 히게단디즘.
1: 히게단디즘. 네.
2: 그 한국에 거의 아이유만큼 유명할 거예요. 엄청 일본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라 그분들 노래를 자주 듣고 또 애니메이션은 그 요즘에 먼작기라고 네. 있거든요. 뭔가 작고 귀여운 아이들이라는 되게 귀여운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1: 먼작귀라는 네.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2: 햄스터랑 고양이랑 토끼가 나오는 건데
1: 유명한 건가요?
2: 엄청 유명해요.
1: 저 지금 요즘에 문화에 뒤떨어지고 있나 봐요.
2: 진짜 장난 아니에요. 막 영화도 100만 명 넘고 네. 그래서 그거 좀 빠져가지고 맨날 고양이 보고 있습니다.
1: 진짜요? 네. 그 햄스터 나오는
2: 애니메이션이라고요?
1: 햄스터랑
2: 고양이랑 토끼인데 고양이가 말을 해요. 조금 그 일본 이름은 치이카와라는 거고 한국 거는 먼작귀인데요. 요즘에 제가 이 SNS 봤을 때 제일 인기가 많은 핫한 트렌드인 것 같아요.
1: 진짜요? 네. 먼작귀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2: 한번 봐보세요. 재밌어요.
1: 우리 청취분들 중에서도 먼작귀 애니메이션 아는 분 있으시면 같이 한번 이야기 해주세요. 브런치 카페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신청곡 하나 만나보고 네. 문비님과 이야기 더 나눠볼게요. 0377님이 아까 결혼한 지 35주년 되셨다고 하시면서 남편이 처음 만난 날 불러줬던 노래라고 이문세 행복한 사람 신청해 주셔서 지금 바로 듣고 올게요. 행복 나는 행복한 사람 띄워드립니다.

0: 네, 이 이문세의 나는 행복한 사람 듣고 왔고요. 35주년 너무 축하드립니다. 0377님 축하드려요. 문빈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마지막 라이브 곡 한번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해 주신 노래는 어떤 노래죠?
1: 최근에 발매한 곡인데요.
0: 네.
1: 해파리는 심장이 없다라는 곡을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0: 해파리는 심장이 없다. 이 노래가 혹시 애니메이션 보다가 만들어진 노래일까요?
1: 요거는 그 애니메이션 말고 이 글귀가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0: 진짜요?
1: 해파리는 심장이 없는데 그래서 수면을 그냥 이렇게 떠돌듯이 평생 살아간다.
0: 실제로 해파리가 심장이
1: 그렇대요.
0: 없대요.
1: 네, 그래서 그거에 제가 꽂혔는데 어릴 때는 좀 치열하게 살다가 지금은 좀 이렇게 흘러가면 살아도 뭐 이렇게 괜찮더라고요. 네,
0: 해파리처럼?
1: 그래서 그런 마음이 좀 생겨가지고 썼던 노래입니다.
0: 오, 너무 의미가 있어요.
1: 네, 맞아요.
0: 한번 저도 해파리라 생각하고 들어볼게요. 네, 문빈님의
1: 네.
0: 오늘 라이브 마지막 곡 해파리는 심장이 없다. 지금 띄워드립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사, 멜로디뿐만 아니라 한번 가사에 집중해 보세요. 준비되셨을까요?
1: 아이고, 네.

0: 감사합니다.
1: 네, 문빛의 해파리는 심장이 없다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해파리라고 생각하고 듣고 오셨을까요? 브런치 카페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문빛님과 마지막 이야기 나눠볼게요. 잠시만요.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3: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4: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5: 네, 브런치 카페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0: 라이브 카페에서는 가수 문빈님과 함께 했는데요. 8363님께서 문빈 씨 해파리는 심장이 없다 노래 들으니까 역시 환상적이라고 여행하는 느낌 든다고 하시면서 오늘 즐거웠다고 다음에 또 놀러와달라고 보내주셨네요.
1: 네, 감사합니다.
0: 다음에 또 와주실 수 있을까요?
1: 아, 불러만 주시면 오겠습니다.
0: 네, 꼭 부르겠습니다. 이 지금 뭐 애니메이션 보시면서 작업하시는 곡 있다고 하셨잖아요.
1: 네.
0: 그 곡 나오면 한번 또 초대할게요.
1: 아,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한 시간 동안 함께 했는데 네. 어떠셨나요? 아까 긴장되신다 했는데 노래도 너무 좋고
1: 아유,
0: 전혀
1: 감사합니다.
0: 그런 느낌을 못 받았어요.
1: 엄청 많이 긴장을 했는데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덕분에 시간 가는지 모르게 네, 한 시간을 잘 보냈습니다.
0: 네, 아닙니다. 아유, 한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아쉬운데 앞으로 문빈님은 어떤 음악을 하시면서 이렇게 보내고 싶으신지 마지막으로 물어봐도 될까요?
1: 네, 저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멋진 가사와 여러분들을 울리는 그런 목소리로 계속 자리할 예정이니 궁금할 때마다 한 번씩 찾아오셔서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아까 그 문빈님의 그 노래가 더 문빈 씨라는 이름보다 많이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다고 해주셨는데 문빈과 문빈의 노래까지 많은 기억해주시고요. 오늘 함께 들려드렸던 노래도 너무 좋아서 이게 몇 년 된 노래니까 오늘 라이브랑 음원은 또 어떻게 다른지 어떤 매력이 있는지 음원도 또 찾아봐 들어봐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문빈님과 함께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브런치 카페 청취자분들한테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아, 여러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원주까지 와서 너무 재밌게 하다가 갑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다시 올 테니 그때도 같이 만나길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0: 네, 싱어송라이터 문빈님과 오늘 한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저는 0449님의 신청곡 제시카 폴커의 굿바이 이어서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술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심술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이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삶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ERP.
1: 4만 원
2: 회계 관리.
0: 이카운트 ERP.
3: 4만 원
2: 재고 관리.
0: 이카운트 ERP.
2: 4만 원 생산 관리.
0: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2: ERP의 모든.

0: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희망곡 김지훈입니다. 혹시 백발이 성성한 70대 할머니가 검은색 복싱글러브를 끼고 링 위에서 잽을 날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 2026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76세의 작가 앤 카슨의 이야기입니다. 시와 소설의 경계를 허무는 거장인 그녀는 사실 몇 년 전 이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손과 몸의 움직임이 둔해졌다고 합니다. 글씨조차 쓰기 힘들어졌을 때 그녀가 선택한 건 포기가 아니라 주 3회 복싱이었는데요. 원치 않는 질병이나 신체적 한계가 찾아왔을 때 피하기보다 링 위에 올라서서 글러브를 끼고 세상을 향해 펀치를 날린 것이죠. 그녀는 죽음이나 두려움이 찾아와도 이 글러브를 끼는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게 된다고 말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이나 무거운 한계를 마주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그 한계 앞에서 굳어버리기보다 덤벼라 세상아 하고 주먹을 불끈 쥐며 가볍게 잽을 날려보는 자세, 그 당찬 마음이야말로 우리 삶을 진짜 빛나게 만드는 비결일 수도 있습니다. 내 앞을 막아서는 어떤 어려움에도 가볍게 잽을 날리며 기분 좋게 나아가 보시죠. 10월 13일 화요일 정오의 희망곡 출발합니다. 정오의 희망곡 첫 곡입니다. 링킨파크 페인트.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6: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7: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8: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9: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0: 우린 페이퍼프렌드라 행복한데?
9: 문서재단기, 코팅기, 서류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프렌드?
10: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9: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0: 제조원
11: 현대 오피스. Walk it,
12: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3: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11: Walk it, walk it 안전화.
14: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15: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14: 토익은 해커스.
16: 정오의 희망곡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10월 13일 화요일인데요. 아, 백발이 이렇게 희끗희끗한 또 70대 할머니가 검은색 복싱 글러브를 끼고 있는 이런 상황은 사실 상상하기도 좀 어렵긴 한데 최근에 또 2026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또 76세의 작가 앤 카슨의 이야기 오늘 오프닝으로 들려드렸습니다. 또 시와 소설의 경계를 허무는 거장으로 유명한 앤 카슨인데 몇 년 전에 이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이 손과 몸의 움직임이 조금씩 둔해져 갔다고 합니다. 이 글씨조차 쓰기 힘들어졌을 때 포기를 한 게 아니라 주 3회 복싱을 한 거죠. 야,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신체적인 한계가 찾아오는 것처럼 정말 힘든 순간이 찾아왔지만 오히려 링 위에 글러브를 끼고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가볍게 잽을 날려보는 그 자세, 이 당찬 마음을 좀 앤 카슨의 이런 이야기가 저는 상을 수상했다라는 이야기보다 그냥 삶의 이 스토리가 너무나 정말 노벨 문학상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 오프닝으로 오늘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 또 출석 체크해주고 계십니다. 1419번님 오늘은 연차 쓰고 오전 일찍 건강검진하고 동사무소 가서 주소 이전 또 이사도 마무리하고 하루가 바쁩니다. 부자 되라고 비까지 오네요 보내주셨는데요. 오전에 바쁘셨네요. 예, 건강검진 하고 나면은 약간 좀 여기 가세요 저기 가세요 해서 힘들고 졸린데 또 주소 이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0377번님 오늘 결혼한 지 35년 되는 날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또 태희의 같은 베개 듣고 싶습니다. 신청곡으로 보내주셨는데 축하드립니다. 결혼기념일 35주년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오늘 또 케이크 예 손잡고 커팅식 하셔야겠는데요. 또 그리고 4356번님께서도 출석 체크해 주셨고

있고 0948번님께서도 출석 체크와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VOS의 사랑비, 또 3년 전, 또 2023년에 발매됐던 노래 신청해 주셨고요. 문자창도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이 두 곡과 함께 출발해 보려고 하거든요. 먼저 VOS의 사랑비, 또 0948번님의 신청곡, 그리고 또 같은 백에 신청해 주신 0377번님의 노래로 이어갑니다.

이런 생각이 든 적 있겠죠. 나 그래서 잡지 못했죠.

0377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태희의 같은 베개 듣고 오셨는데요. 저도 출근할 때마다 굿모닝 FM 태희, 예, 테디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가수로서도 워낙에 또 이 같은 베개 좋아하기도 하고 또 DJ로서도 태희 씨를 좋아하기도 하는데 예, 또 신청해 주셨습니다. 태희의 같은 베개 들으셨고요. 또 그리고 9050번님께서도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저도 오늘 엄청 바쁘네요. 드디어 둘째 계획에 병원 다녀오고 마트도 갔다 오고 은행도 갔다가 아기 장난감도 받아왔고요. 또 첫째 손이 다쳐서 약국도 다녀오고 그런데 이제 12시네요. 한번 나올 때마다 엄청 바쁩니다. 그래도 둘째 계획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빨리 생기길 기도해 주세요. 또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정오 갓 지났는데 세 문장 나오는데요. 오늘 하신 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에 반해 저는 방송 준비 네 글자로 끝나긴 하는데 대단하십니다. 예, 너무 고생하셨고 또 둘째 계획을 이렇게 생각만 하시다가 드디어 예, 행동으로 옮기셨나 봐요. 너무나 축하드리고 예, 곧 좋은 소식 들려오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자, 또 노래 하나 준비했습니다. 에픽하이 피처링 타루의 1분 1초라는 곡을 지금 띄워드립니다.

0: 부었다고 다시 잠들고 난 외투를 벗으며 말없이 삐지고 전화기를 들어 밥을 시키고 커튼을 치고 몇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고 watching DVDs.
1: You and me.
0: 어깨에 기댄 너의 숨소리 난 나가지 않길 잘했다고 생각했지.

1초 듣고 오셨습니다. 자, 정오의 희망곡 1부 함께 하셨고요. 또 오늘 잠시 후 2부에서는 역시나 런치 퀴즈, 또 선물도 있으니까요. 또 퀴즈 한번 노려보시고요. 또 그리고 3부, 4부에서는 화요일 코너 어아트, 어디서 아는 척하기 좋은 트렌드, 또 최신 유행 벼락치기 시간이죠. 예, 또 최은별 리포터와 돌아올 예정입니다. 또 많은 청취 부탁드리면서 1부 마지막 곡 흐르고 있습니다. 박재정의 여권 띄워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옵니다.

0: 신선한 강원, 건강한 한돈, 행복한 이식. 2026 강원 한돈 페스타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강릉 워라거리 공원에서 다양한 시식 행사와 볼거리가 가득한 축제 강원 한돈 페스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이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뮤제 자이 1833-3367 GS건설
2: 중화역 가까이
3: 새 집이 라온
2: 기다려온 서울 새 집
3: 드디어 라온
2: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0: 중랑천 자연까지.
1: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0: 중화역 라운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운건설.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1: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3: 횡성 새말 토종순대.
4: 축제를 보고 곧바로 떠나는 것보다 지역에서 하루 더 머물며 숙박하고 시장과 식당을 이용하는 관광객 한 사람이 지역 경제에는 더 큰 힘이 됩니다.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르는 생활 관광지로 바꾸는 것, 지역 상권과 일자리를 함께 살리는 힘입니다.
5: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6: 밥 먹고 나른한 이 시간, 잠 깨는 비타민 같은 시간이죠. 정오의 희망곡 계속됩니다.
7: 다중이용시설 및 아파트 화재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관리자는 소방시설을 때때로 점검하고 불이 나면 신속하게 신고 안내방송 후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자부터 우선 대피시킵니다. 대피할 때는 상황을 살펴서 이동하며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계단을 이용하고 출입문을 닫습니다. 대피가 어려우면 연기가 들어오는 걸 막고 119에 구조 요청을 합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점심 먹고 더부룩한 속을 내려주는 퀴즈, 런치 퀴즈. 오늘의 런치 퀴즈입니다. 한국에 놀러온 외국인 관광객들이 예전에는 명동에서 쇼핑하고 맛있는 음식 먹는 데 집중했다면 요즘은 여행 트렌드가 싹 바뀌었다고 합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는 웰니스 여행이 큰 유행을 끌면서 특히 영미권 관광객들을 중심으로 이 한국의 전문 스튜디오나 야외에서 이 운동 클래스를 듣는 예약이 무려 3배나 폭증했다고 하는데요. 매트 위에서 호흡을 가다듬으며 몸의 유연성과 마음의 평화를 찾는 이 웰니스 운동. 과연 이 운동은 무엇일까요? 1번 피구, 2번 요가, 3번 줄다리기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보기가, 예, 오늘 좀 쉽기 때문에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이 마음의 평화, 또 유연성, 이 단어하고 좀 잘 붙죠? 예, 정답을 보내주시죠. 당첨자 두 분께 푸짐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첫 번째 인티송입니다. 세븐틴의 힐링 흐르고 있습니다. 이 운동 힐링하기 위해서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하기 참 좋죠. 1번 피구, 2번 요가, 3번 줄다리기. 문자샵 1533으로 보내주시죠.

런치 퀴즈의 첫 번째 힌트송 세븐틴의 힐링 듣고 오셨습니다. 자, 문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한국에 놀러온 외국인 관광객들, 예전에는 명동에서 쇼핑하고 뭐 맛있는 음식 먹는 데 집중을 했다면 요즘은 여행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는 웰니스 여행이 큰 유행을 끌면서 특히 영미권 관광객들을 중심으로 이 한국의 뭐 전문 스튜디오나 뭐 야외에서 이 운동 클래스를 듣는 이야기 무려 3배나 폭증했다고 하는데요. 매트 위에서 호흡을 가다듬으며 몸의 유연성과 마음의 평화를 찾는 이 대표적인 웰니스 운동, 과연 이 운동은 무엇일까요? 1번 피구, 2번 요가, 3번 줄다리기입니다. 오늘 보기가 상당히 쉽고요. 예, 문자 샵 1533으로 정답 아시는 분들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당첨자 두 분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6280번님께서 오늘 또 처음 보내주셨는데 요 문자가 또 힌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 운동하니까 또 이효리님이 떠오르네요 하시면서, 아 그쵸, 또 이 운동하면은 이효리씨가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가 뻣뻣하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을 하고 싶기는 한데 뭔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가긴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제 못 가고 있긴 합니다만 나중에 기회를 좀 보고 있거든요. 자, 과연 무엇일지. 1번 피구, 2번 요가, 3번 줄다리기. 정답을 보내주시고요. 두 번째 힌트송은 이 노래 준비했습니다. 역시나 힐링. 이 운동이 또 힐링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힐링이 필요해 라는 또 윤건 씨의 노래 준비했고요. 부제가 October Rain, 10월의 비예요. 딱 오늘 같은 날 듣기 좋은 곡이죠. 윤건 씨의 목소리 들려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 노래 나가는 동안 정답을 보내주시죠.

윤건의 힐링이 필요해 October Rain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의 런치 퀴즈 정답은 몇 번이었을까요? 정답은 2번 요가였습니다. 예전에 또 우리나라에 이렇게 방문하시는 또 외국인 관광객들을 보면은 Where are you going? 하면은 명동 혹은 뭐 을지로 뭐 이렇게 종로 이렇게 얘기하셨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뭐 쇼핑하고 음식 먹는 것도 물론 있지만 이 웰니스 여행이 또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 중에서도 이 운동과 야외 활동을 즐기는 액티브 웰니스 또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고요. 영미권 관광객들 같은 경우에는 요가나 필라테스 또 하루 1일권 이런 것들을 등록해서 또 하시는 것 같고 일본 관광객분들은 또 찜질방이나 사우나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굳이 여행까지 와서 이게 먼 나라까지 와서 여행을 하느냐 하고 봤더니 여행 중에도 평소에 운동 습관을 유지하거나 또 현지에서 또 대한민국의 요가는 어떨지 이런 새로운 운동을 경험하려는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여행, 기존의 이 뭐 쇼핑, 미식, 기존 관광 소비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몸도 움직이고 또 건강을 관리하는 경험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게 국적에 따라 선호하는 웰니스,

0: 경험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저는 이게 좀 맞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저도 그래요. 저도 은근 제가 만들어 놓은 그런 습관들 이렇게 깨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좀 강박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게 제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 약간의 좀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제가 한창 농구에 빠져 있었는데 그때 이제 뭐 가족여행을 어디 가자 조금 이렇게 살짝 그래도 길게 가자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부모님하고 좀 협상하는 협상을 했던 게 농구공을 가져가서 거기서 농구를 일주일에 최소 한 번 할 수 있어야 가겠다. 그래서 정말 그 여행지에서 근처에 농구장 찾아보고요. 그래서 농구공 들고 갔습니다. 농구공 들고 가서 거기 또 현지 아이들과 농구 대결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뭐 당장 지난 주말에도 일본 출장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문틀 철봉 사서 갔어요. 예, 사서 운동은 하긴 해야 되니까 막 강박이 있어서 근데 결국에는 그거 하나도 못 썼다는 점. 예. 근데 그래서 이게 아마 이 웰리스 관광이 또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분들도 먼 나라에서 와서 한국에 와서까지도 이렇게 요가를 즐기시는 게 아닌가 어느 정도 공감이 됩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정답도 보내주셨는데요. 0110번님, 정답은 요가. 저도 유연성이 부족해서 배우고 싶은데 남자라 갈 용기가 없네요 하셨는데 야, 이것도 공감돼요. 저도 워낙에 뻣뻣하고 뭔가 그 자세 교정, 뭔가 틀어진 나의 그 습관들로 인한 나의 자세들 이런 거 교정받고 싶은데 뭔가 아직은 그 선뜻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창문 넘어 쓱 봤는데 아, 남자 회원이 아무도 없다거나 그러면 약간 위축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0110번님. 예, 그래도 한번 두드려보시죠. 예, 먼저 선구자가 되는 걸로. 또 그리고 7072번님께서도 처음 보내주셨는데 정답은 피구. 피구는 땡입니다. 근데 관광객분들 오셔서 피구 한번 하시면 난리 날 것 같긴 한데. 또 그리고 4690번님, 7772번님, 5242번님, 8407번님도 요가 맞춰주셨고요. 2327번님도 오늘도 정의 들으면서 화이팅합니다. 또 그리고 8182번님, 8692번님도 요가입니다. 저도 요가 배우고 싶은데 뻣뻣해서 엄두가 안 나요 하셨는데요. 아, 그래도 오히려 전 좋은 피지컬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포 애프터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상태지 않나? 오히려 그래서 저는 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또 그리고 새로운 운동을 이렇게 배우는 게 저는 그 삶의 엄청난 활력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아, 요 운동 해보고 싶긴 한데 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예, 이제 10월이니까 또 살짝 추워지잖아요. 그 전에 미리 한번 배워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또 그리고 7072번님, 1178번님도 요가. 그동안 몰랐던 또 유연성, 또 작년에 요가를 배우면서 알았습니다. 나의 재발견, 얼마나 신기하고 좋든지 이 못하는 것만 많았던 내가 잘하는 것도 있구나. 또 내가 유연한 점도 있구나 생각하니까 단순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하셨는데요. 맞아요. 이게 정말 제가 좀 자주 드는 예시긴 한데 만약에 리오넬 메시가 축구공을 어렸을 때 예, 뭐 선물 받거나 공을 차보지 않았고 그랬더라면 본인의 재능을 모르고 그냥 지내왔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청취자분들도 그런 재능 하나씩 무조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 그냥 한번 툭 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해. 그러면 또 재미도 금방 붙고 그러니까요. 또 그리고 4105번님, 1426번님도 요가. 비가 옵니다. 안전운전하세요 보내주셨고 또 그리고 6280번님께서는 저에게 요가란 정희 들으면서 따뜻한 보리차 마시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하시면서 좋은 말씀 남겨주셨고 0628번님도 매주 수요일마다 점심시간 이용해서 요가 배우고 있는데요. 힐링되고요.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기분입니다. 보내주셨어요. 점심시간 이용해서 와 완전 자투리 시간 이용해서 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등등등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보내주셨는데요. 두 분 당첨자 주보는 잠시 후에 발표합니다.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0: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1: 당진 해나루쌀,
2: 덮밥에도
1: 당진 해나루쌀,
2: 국밥에도
1: 당진 해나루쌀.
2: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4: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시 미필.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6: 백조싱크.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정오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농협홍삼 한삼인에서 홍삼진 굿데이 스틱, 가족사진 전문 사진관 강릉 조합패밀리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 건강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춘천 살롱드엠에서 피부관리 이용권, 국제커피 심사위원이 직접 선정하고 로스팅한 속초 판도라 로스터즈 스페셜티 원두커피,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의 정직한 먹거리 협동조합 참닭갈비에서 닭갈비 배달세트, 무첨가물, 무방부제, 무색소로 만들어 소화가 잘 되는 자연발효 쌀떡 궁잔기지떡 춘천점에서 떡세트, 드립커피 전문 원주미라클 5.5에서 드립백 커피, 제14회 강원관광기념 공모전 대상 천연의 바이오 춘천 옥비누, 강릉 BNC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초당커피빵 안목커피빵 세트,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는 커피로 만든 색다른 잼 강릉 윤스프레드에서 튜브커피잼 세트, 동부로 만든 대왕 쑥굴레떡 춘천의 명물떡집 이삭떡방에서 동숙이 떡세트, 운동선수 노약자에게 딱 맞는 각종 보약다림 전문 춘천 건강다림에서 건강즙 세트, 원주 좋은장식 인테리어에서 상품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회전초밥 전문점 춘천 스시원에서 식사권, 초밥 돈가스 덮밥 등 다양한 메뉴 별다른 맛을 선사하는 찐 맛집 춘천 별식당에서 식사권,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엄청난 불맛 왕꿈장어의 계절 메뉴까지 완벽 강릉 송여사 숯불 왕꿈장어, 맛과 양 품질 끝판왕 춘천 착한 감자탕에서 식사권까지 챙겨드립니다. 선물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발송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정오의 희망곡 2부 또 런치 퀴즈 많이들 또 정답을 보내주셨는데요. 문자 빠르게 조금만 더 소개해보면 또 0102번님께서도 이 벼 베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비가 와서 또 쉬는 날이긴 합니다만 아이 돌봄사 교육이 있어서 왔네요 하시면서 또 보내주셨고, 또 그리고 7209번님 또 7269번님도 7269번님은 지금 대구 가고 계신다고, 서문시장이 궁금해서 가고 있는데요. 대구에서 이틀에서 사흘 정도 묵을 예정이랍니다. 보내주셨는데 지금 또 대구 가고 계시는군요. 저도 이렇게 좀 타지역을 가면 여행을 가면은 시장을 꼭 가는 편이긴 하거든요. 워낙에 제가 또 그냥 시장 자체를 좀 좋아하기도 하고 인간의 또 정, 대한민국의 정이 느껴지는 곳이 시장 아닙니까? 또 그리고 시장 음식이 맛있어요. 그죠? 예, 또 저렴하고 그래서 좋아하는데 또 잘 즐기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가운데 당첨자 두 분 선정했거든요. 당첨자는 3628번님 그리고 9556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죠. 2904번님께서도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운동 못하시고

일본 잘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또 출석 체크 감사합니다. 자, 두 사랑 다비치 피처링 매드클라운 띄워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최은빌 리포터와 함께 3부 또 화요일 코너 어아트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굽이굽이 깊은 골짜기마다 삶의 이야기가 이어져온 정선. 이곳엔 오래전부터 우리의 희로애락을 한 가락에 담아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정선 아리랑인데요. 일터에서 고된 몸을 달래고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고 때론 서러운 마음을 풀어내며 부르던 정선 아리랑은 오랜 세월 지역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레 이어져 온 소리입니다. 1971년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제1호로 지정된 정선 아리랑은 지금도 전수교육과 공연을 통해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화려한 악기 없이도 한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깊은 산골의 삶과 정서를 전하는 아리랑 한 자락. 올가을엔 우리 지역이 품어온 오래된 소리에 잠시 귀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무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접초등학교 스탠바이.
1: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0: 고덕신도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상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무미림이 곧 온다.
2: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무미림.
3: 평택고덕 무미림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4: 계양신도시 서울까지 단 3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5: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6: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5: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피콘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6: 맞아, 브랜드 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0: 가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0: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크온 프로지오 대우건설.
2: 소찬이,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와 함께하는 가을 음악 여행.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태백편.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에서 방송됩니다. 가을밤의 특별한 무대,

건강한 오늘, 더 나은 내일. 바이오 소재부터 헬스케어 식품, 뷰티까지 다양한 생활 바이오를 만나는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최신 바이오 헬스케어 기술을 체험하세요. 한국 바이오 특화

0: 포털뉴스 뒤적거릴 시간 없는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최신 유행 벼락치기 족보. 어디서 아닌 척하기 좋은 트렌드. 어아트. 정오의 희망곡 화요일 코너 어아트 시간입니다. 어아트를 이끌어가고 있는 또 트렌드세터 최은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또 지난주에 제가 또 출장을 다녀왔기 때문에 한 주 쉬고 네. 돌아왔는데 최은별 리포터가 이제 세 번째 방송이죠.
1: 네.
0: 예, 좌충우돌 성장기라고 제가 또 표현을 했는데 그 지난 2회차까지는 와, 뭐 한 주 만에 이렇게 성장했나 싶을 정도로 폼이 오른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그때 한 주 쉰다고 했을 때 약간 방송 끝나고 나서 걱정을 하셨어요.
1: 네, 감을 잃을까 봐.
0: 감 잃을까 봐 걱정하셨는데 그래도 뭐 한 2주가 금방 지나갔죠.
1: 그쵸, 금방 지나갔습니다. 네. 생각보다.
0: 그죠? 폼을 좀 유지하고 계셨어요?
1: 그래도 네. 한 주 지나니까 또 새로운 느낌이 드네요.
0: 아, 그래요?
1: 네.
0: 어떻게 보내셨어요? 2주가 훌쩍 지나갔는데 10월 네. 지금 중순이거든요, 이제.
1: 저는 일도 하고 네. 하다 보니까 정말 금방 지나갔더라고요, 한 주가. 그리고 뭐 영화도 보고.
0: 영화?
1: 네.
0: 무슨 영화 보셨어요?
1: 영화는 그 친구가 애니메이션 영화
0: 네.
1: 치이땡땡 혹시
0: 뭐예요?
1: 아시나요?
0: 그 플레임 말하셔도 됩니다.
1: 아, 치이카와라고?
0: 치이카와?
1: 네. 아.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는데 그거를 네네. 어제 봤습니다.
0: 아, 애니메이션이에요?
1: 네.
0: 그게 좀 유행하는 캐릭터 아닌가요?
1: 네, 그렇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0: 아, 네.
1: 그 언니가 같이 보면 밥을 사준다 그래서.
0: 아, 그래요? 혼자 보는 그 혼영이 좀 어려우신 분인가?
1: 네, 그런가 봐요. 그래서 따라갔는데 생각보다 어린이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0: 아, 요즘에 애니메이션들이 좀 그런가? 약간 좀 어른들이 봐도 전혀 뭐
1: 네,
0: 그런 느낌이
1: 전혀
0: 없는?
1: 오히려 공포 영화였습니다.
0: 그래요?
1: 네.
0: 아,
1: 재밌던데요?
0: 아, 그래요?
1: 네.
0: 맞아요. 저도 그 치이카와 그거 왜 기억을 하냐면은
1: 네.
0: 지난주에 일본 출장 갔을 때 같이 갔던 아~ 동행했던 PD
1: 네.
0: 분의 그 남편이 이 치이카와 인형을 좀 사달라고 부탁을
1: 아~
0: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뭘 그렇게 고르고 계시길래 저 뭐예요? 했더니 치이카와다.
1: 아~
0: 아마 그 영화 때문에 지금 그러셨나 보다.
1: 아, 인기가 많나 봐요.
0: 아, 요즘에 핫한가 본데요.
1: 네.
0: 어, 그렇습니다. 그렇게 치이카와 보면서 좀 무해하게
1: 네.
0: 보내고 계셨네요. 2904번님께서 정엽 노래, 이 노래가 원래 이렇게 좋았나 싶네요. 비 와서 뭔가 좀 다르게 들리는데 기타 편곡 버전인가 하셨는데 아, 역시 참 예리하십니다. 이 기타 버전이었어요. 'Nothing Better' 이 노래 아시죠?
1: 네,
0: 정엽 씨.
1: 아는데 네. 네. 저는 제가 막 들어보진 않았고 이 후렴구는
0: 네,
1: 알고 있습니다.
0: 아시죠?
1: 네.
0: 이게 한 10년 전, 한 15년 전쯤에 네. 이게 엄청 핫했잖아요, 이 노래가.
1: 아하.
0: 아, 알고 계셨어요?
1: 네, 네.
0: 아, 그래요? Nothing Better. 거의 뭐 저도 기타 버전을 오랜만에 들어봤는데 확실히 정엽 씨의 이 가성이 명품입니다. 거의 돌고래 소리 나더라고요.
1: 네, 오늘 예. 날씨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0: 맞아요.
1: 같습니다.
0: 초음파 소리까지.
1: 네.
0: 어, 또 그리고 먼작기 이거 저도 봤는데 보내주셨거든요.
1: 오.
0: 아, 먼작기라고 하는 거예요?
1: 먼작기, 치이카와 먼작기 이렇게 많이 부르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네.
0: 어.
1: 사실은 저 잘 네. 모르는데.
0: 잘 그냥 밥 사준다 해서 가셨구나. 밥은 뭐 얻어 드셨는데요?

0: 피자 먹었습니다.
1: 아, 피자 드셨어요? 아, 또 이렇게 비싼 음식 드셨네.
0: 네.
1: 저도 그 최근에 좀 주목하고 있는 영화가 그 영화거든요. 톰 크루즈가 나오는.
0: 어, 톰 크루즈의 네. 신작이 있나요?
1: 네. 그 이름도 지금 D 뭐였는데 디그였나? 근데 그 영화를 제가 지금 보고 싶은데
0: 네.
1: 일단은 뭐 막 이제 내한하셔가지고 무대 인사 다니시고 그러시더라고요.
0: 아.
1: 어, 톰 크루즈 추천드릴게요. 나중에.
0: 어, 저도 한번 네. 찾아보겠습니다.
1: 네, 뭐 지금 벌써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밥 사준다고 할 때만 보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코너로 들어가 보면요, 또 화요일 코너. 또 최신 유행 벼락치기 시간이죠. 최현빈 리포터가 오늘도 유행을 또 이제 쫙 한번 훑어주실 텐데
0: 네.
1: 첫 번째 문제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나갑니다.
0: 최근 패션업계 발표에 따르면 올가을 늘 입던 검정이나 회색 같은 무채색에서 벗어나 선명하고 개성 있는 색상의 옷을 찾는 분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특히 최근 세 달 동안 패션 플랫폼에서 이 색깔을 검색한 횟수가 작년보다 무려 8배나 껑충 튀면서 올가을 최고의 유행 컬러로 떠올랐습니다. 신비롭고 우아한 분위기를 풍기며 일명 땡땡 코어라는 패션 신조어까지 만들어낸 이 색상은 무엇일까요?
1: 이 색상은 무엇일까요? 땡땡 코어. 자, 보기 주시죠. 1번
0: 보라색.
1: 보라색. 2번
0: 노랑색.
1: 노랑색. 3번
0: 형광색입니다.
1: 형광색. 보라냐 노랑이냐 형광이냐.
0: 네.
1: 아, 근데 저도 이제 유행에 좀 민감하지 않지만 둔감하지만 네. 이 말은 들어봤어요.
0: 아, 들어보셨어요?
1: 네, 들어봤어요.
0: 땡땡 코어.
1: 네. 아. 그래서 이 색깔의 옷들을 뭐 네. 가디건이나
0: 네.
1: 뭐 외투 이런 것들을 많이 사시더라고요.
0: 네.
1: 요즘에. 이 색깔이 유행하는 건 전 또 오랜만인 것 같긴 한데.
0: 그러니까요.
1: 네. 자, 일단은 또 문제 간략하게 한번 다시 알려주시죠.
0: 네, 최근 패션업계 발표에 따르면 선명하고 개성 있는 색상의 옷을 찾는 분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특히 최근 세 달 동안 패션 플랫폼에서 이 색깔을 검색한 횟수가 작년보다 무려 8배나
1: 와.
0: 뛰면서 유행 컬러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신비롭고 우아한 분위기를 풍기며 일명 땡땡 코어라는 패션 신조어까지 만들어낸 이 색상은 무엇일까요?
1: 이 색상은 무엇일까요? 1번
0: 보라색,
1: 2번
0: 노랑색,
1: 3번
0: 형광색입니다.
1: 자,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아, 힌트 있을까요? 힌트?
0: 힌트는 아, 이거 들으면 또 많이들 맞춰주실 것 같은데
1: 네.
0: 오늘 정답은 무지개색을 순서대로 외웠을 때 마지막에 네. 있습니다.
1: 마지막에?
0: 네.
1: 무지개색을 외워본 지가 오래돼서
0: 네.
1: 힌트가 아~ 그래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0: 아, 그렇죠.
1: 빨주노초 예, 쭉쭉쭉 한번 가보시면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색이라고 하고요.
0: 네.
1: 힌트송도 준비를 하셨는데 제목을 이제 땡땡으로 해서
0: 네.
1: 말씀해 주시죠. 힌트송은요?
0: 네. 힌트송은 강수지의 땡땡빛 향기입니다.
1: 네, 첫 번째 문제는 좀 몸풋이라고
0: 네.
1: 너무나 쉬운 문제를 또 준비를 해봤고요. 자, 땡땡코어. 이 색상은 무엇일지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죠. 당첨자 두 분 푸짐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0: 힌트송 또 강수지 씨의 목소리 함께 하셨습니다. 보랏빛 향기. 자, 1번 문제.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 뭐였을까요? 정답은요?
1: 보라색입니다.
0: 보라. 와, 요즘에 이 퍼플코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1: 네, 퍼플코어.
0: 퍼플코어?
1: 네.
0: 아, 또 영어를 또 쓰는구나.
1: 네.
0: 퍼플코어.
1: 퍼플코어가 네. 인기더라고요.
0: 아, 그래요? 왜 어쩌다가 이 보라색이 좀 인기를 끌게 됐을지?
1: 그러게요. 그것까지는 생각을 네. 못해봤는데 요즘에 그렇게 네. 보라색 옷을 많이들 사고 입더라고요.
0: 구매하셨나요?
1: 저는 아직 구매 안 했습니다.
0: 구매 안 하셨어요?
1: 네.
0: 요즘에 맞아요.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거나 혹은 알고리즘에 이렇게 너튜브 영상들 보면은
1: 네.
0: 보라색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또 유행에 민감하신 분들.
1: 네, 맞습니다.
0: 네, 그래서 이 보라색을 검색한 횟수가 작년보다 무려 8배. 와, 8배 껑충 뛰었다고 합니다. 정답은 1번 보라색이었는데요. 저 문자 한번 소개해 주시죠.
1: 8685님께서 신호대기 중에 노랑노랑한 분들이 지나가길래 노랑인가 했는데 보라색이군요. 버건디도 보라색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마침 버건디 가디건을 입었는데 같은 색이라고 해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맞아요. 우기면 그만입니다.
1: 그럼요. 버건디도 예. 보라색이죠.
0: 저도 이제 약간 색약이 있기 때문에 우기면 저도 그냥 넘어가거든요. 또 그리고요.
1: 그리고 6280님께서 1번 보라색 퍼플코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임영웅님의 보랏빛 엽서라는 노래도 생각나요? 라고 하셨는데
0: 네.
1: 오, 다음에 선곡을 한번.
0: 네. 보랏빛. 또 보라가 또 제목인 곡들이 참 많기도 한데
1: 네.
0: 최은빈 리포터는 이런 유행 좀 따라가는 편이세요? 아니면 그냥 독자 노선 타는 편이신가요?
1: 너무 유행인 건 또.
0: 아, 조금
1: 네.
0: 다 입으니까.
1: 네.
0: 저도 그게 있어요. 유행이라고 하면 일단은 저는 배제시킵니다.
1: 아.
0: 왜냐면은 약간은 그 다 똑같아요. 왜냐면 최근에
1: 그쵸.
0: 코르티즈의 건호 씨가 그 입었던
1: 네.
0: 그 착장이 엄청난 화제가 됐었어요.
1: 아, 약간 그 갈색 자켓 그건가요?
0: 그건진 모르겠는데
1: 네.
0: 그 네이비 브이넥 니트에
1: 아.
0: 안에 이렇게 셔츠를 받쳐 입으셔서
1: 네.
0: 그리고 되게 바지도 그냥 심플하게 그렇게 입으셨는데 지금 거리 다니시면서 남자분들
1: 네.
0: 한번 봐보세요. 다 브이넥 니트예요.
1: 오.
0: 그리고 안에 이렇게 또 티셔츠처럼 이렇게 목 라인은 나와 있는 거.
1: 네.
0: 이쁘거든요.
1: 네.
0: 저도 사고 싶어요. 못 입겠어요.
1: 아.
0: 너무 다.
1: 너무 유행이면 또 약간 맞아요. 꺼려지는.
0: 버스나 지하철 타면은
1: 네.
0: 다 똑같이 입고 계시니까.
1: 커플룩이 너무 많게
0: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아,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한 2년 뒤, 3년 뒤에 하거든요.
1: 아,
0: 오히려
1: 너무 지나시는 거
0: 너무 지나고 나서 이제 아무도 안 할 때.

0: 하는데 그럼 유행을 따라가지는 않는 편이시네요. 결국엔
1: 약간 따라는 하는데 좀 비틀어서.
0: 네, 비틀어서.
1: 네.
0: 어떻게 예를 들면
1: 만약에 브이넥이 네. 유행이다.
0: 네.
1: 하면은 브이넥과 보라색이 유행이면
0: 네.
1: 보라색 말고 그냥 뭐 회색 브이넥.
0: 아, 색을 좀 다르게 한다든가.
1: 네. 너무 똑같으면 약간.
0: 아예 유넥으로 틀어버리는 건 어때요?
1: 아, 유넥도 괜찮죠.
0: 괜찮아요?
1: 네.
0: 아예 유넥의 보라색.
1: 네.
0: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정도만 가져간다.
1: 그렇죠. 너무 커플룩은 아닌게끔.
0: 아, 좀 조그만 뭐 이렇게 뭐 행거칩 같은 걸 보라색으로 한다든지.
1: 그렇죠, 그렇죠.
0: 조그만한
1: 디테일을.
0: 거. 디테일.
1: 네.
0: 한 수 배웠습니다. 알겠습니다. 2904번님도 브이넥 안 돼 하셨는데 브이넥이 다시 돌아왔어요. 예, 그래서 한번 길거리 보시면은 코르티스 건호 굉장히 많고 또 그리고 최근에 그 에이티즈 배드 바드.
1: 아, 네.
0: 밧.
1: 그렇죠. 예,
0: 최산 씨의 그 민소매.
1: 너무 유명하죠.
0: 민소매. 패션.
1: 근데 그 실제로 입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0: 많아요, 많아요.
1: 오.
0: 길거리에 엄청 많아요. 춘천만 해도 뭐 퇴계동 최산, 원희동
1: 석사동
0: 최산, 석사동 최산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전 나중에 후산으로 2, 3년 뒤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고 또 문자 소개 더 해주시죠.
1: 2904님께서 저는 네. 남자 브이넥은 풀하우스 비 브이넥밖에 몰라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0: 많이 그게
1: 저는 뭔지 알아요.
0: 늘어져 있는
1: 네.
0: 많이 늘어져 있죠. 그거는 늘려야 돼요. 또 그리고 0377번님 또 그리고 9724번님 보라색 어울리기가 쉽지 않아서 보는 것은 너무 예쁜데 하셨는데 맞아요. 저도 사실 좀 흰색 검정 이 정도만 입는 편이다 보니까 보라 정도까지는 손이 좀 안 가거든요.
1: 맞아요. 요즘 보라색도 약간 어울리기 어려운 것 같긴 한데
0: 네.
1: 요즘에 보라색도 있고 민트 레몬
0: 민트 레몬
1: 이런 것도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0: 아, 제가 올 여름에 도전해봤어요.
1: 아, 도전하셨어요?
0: 민트.
1: 아, 예,
0: 사과 민트.
1: 전 민트도 어울리기 쉽지 않던데. 네.
0: 저도 사실 안 어울릴 거예요. 근데 그 유니클 땡에 있길래
1: 네.
0: 도전해봤습니다.
1: 아, 어울리실 것 같아요.
0: 영크크 느낌으로 가자 해서 해봤는데 자, 또 그리고 7269번님도 며칠 전에 이 기사 봤어요. 저도 은근 좋아하는 색이고 작년 겨울에 이 컬러의 니트를 3개 정도 샀답니다. 하시면서 등등등 많은 분들께서 보라 맞춰주셨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또 당첨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비가 내리고 있고 오전까지 쭉 비가 왔잖아요.
1: 네.
0: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1: 그럼요.
0: 네, 이기찬의 감기 띄워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0: 이지찬의 감기 듣고 오셨습니다. 0708번님께서도 처음 보내주셨는데요. 옷이 안 어울리면 이 가방이나 신발, 네일 포인트 주면 좋아요. 오. 보내주셨거든요. 뭔가 패 잘 알, 패션 잘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1: 네, 그런 느낌이고 네. 꿀팁을 또 딱 주셨네요.
0: 그러니까요. 조그만한 것들로
1: 포인트를.
0: 포인트.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말한 것처럼 뭐 네. 행거칩.
1: 네.
0: 그리고 여성분들 뭐 이렇게 귀걸이는 좀 그런가요? 보라색 귀걸이는?
1: 보라색 귀걸이?
0: 네. 못 보긴 한 것 같은데.
1: 네.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네. 좀 튀고 괜찮을 수도 있을 그래요? 것 같아요.
0: 머리띠 같은 건.
1: 머리띠.
0: 머리띠를 근데 요즘에 왜 그 유행이 없어졌죠? 머리띠나 핀.
1: 그러게요.
0: 왜 안 하시죠?
1: 초등학교 때 이후로
0: 이 드라마에
1: 하는 것 같은.
0: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이렇게 네. 송혜교 씨가 머리띠 해가지고 거기에 막 드라마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1: 그쵸?
0: 그 머리띠 다 하고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1: 오.
0: 그게 한 10년 전?
1: 네. 그쵸. 요즘에는 또 하시는 분들은 또 하시는 것 같은데
0: 네.
1: 제 주변에선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1: 네.
0: 자 일단은 알겠습니다. 포인트를 좀 조그만한 걸로 주시면 좋겠고요. 당첨자 두 분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는 5607번님 그리고 2189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2: 축하드립니다.
0: 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남겨주시고요. 몬스타인의 싱글 얼마 못 듣겠네요. 예, 싱글 띄워드리고요. 저희는 4부로 돌아옵니다.

0: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으면
1: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면
0: 남은 전기로 전기차 충전도 하고
1: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0: 지나친 상상은 이 도시에 이롭습니다. GH에선 이 모든 게 현실이 되니까
2: 실제로 이뤄내는 능력 도시를 바꾸는 실력 GH 전기주택도시공사
3: 신한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이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뮤제 자이 1833-3367 GS건설
4: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5: 야, 시원하다.
4: 백년가게 맛집
6: 횡성 새말 토종순대
7: 잘 가요 내 소중한 사람
8: 깊은 산골의 가을밤을 흥겨운 음악으로 물들입니다. 폭발적인 가창력의 소찬휘 허스키한 목소리로 마음을 울리는 김기태 감성 발라더 정재욱, 생동감 넘치는 무대의 유하은 밴드, 네 팀의 음악이 물드는 특별한 여행,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태백편.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9시,

0: MBC 강원영동 TV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산골에서 펼쳐지는 가을밤의 음악 한마당 놓치지 마세요.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일상의 무게는 잠깐 내려두세요. 흘러가는 오후, 좋은 음악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 정오의 희망곡.
1: 정오의 희망곡 화요일 코너 어아트, 어디서 아는 척하기 좋은 트렌드, 또 최신 유행 벼락치기 시간이죠. 4부 문을 열었고요. 7269번님께서 후디 머리띠는 송혜교님이 아니라 이 드라마 토마토에서 김희선님이 유행시켰더랬죠.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그래서 여기에 또 광고 나가는 동안 찾아보니까 그 흰색 머리띠 김희선님이 또 쓰셨던 거는 그거더네요.
2: 아하. 네. 송혜교님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네. 리본색 크게 네. 뭐 이렇게 있는 걸 했던.
1: 그러니까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도 이렇게 머리띠에 큰 리본 같은 게 네. 하나 있었는데.
2: 거기까지는 제 기억이 네. 나는데.
1: 그죠.
2: 김희선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1: 아 그래요. 그래서 그 무한도전 같은데 보면은 네. 그 시대가 잘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시민들과 함께했던 특집들이 또 많아서 아. 뭔가 2010년대에도 잘 느낄 수 있는데 그때도 보면은 다 똑같은 머리띠 하고 계시고 오. 그랬었는데 아 좀 찾아봐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자, 두 번째 문제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상이네요, 상.
2: 네, 상입니다.
1: 예, 이 상과 관련된 퀴즈인데요.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2: 어제를 끝으로 올해 이 상 수상자 발표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스웨덴 화학자의 유산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세계 최고 권위의 상인데요. 물리, 문학, 평화 등 인류 복지에 공헌한 사람과 단체에게 주어지는 이 상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 이 상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2: 퓰리처상,
1: 퓰리처상. 2번
2: 맨부커상,
1: 맨부커상. 3번
2: 노벨상,
1: 노벨상.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침 제가 또 오늘 오프닝에서 이 상 수상자로 선정된 앤카슨의 이야기를 좀 했는데
2: 네.
1: 자, 일단은 문제 다시 한 번만 알려주시죠.
2: 네, 어제를 끝으로 올해 이상 수상자 발표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스웨덴 화학자의 유산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세계 최고의 권위상인데요. 물리, 문학, 평화 등 인류 복지에 공헌한 사람과 단체에게 주어지는 이 상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 무엇일까요? 1번
2: 퓰리처상,
1: 2번
2: 맨부커상,
1: 3번
2: 노벨상입니다.
1: 네, 문자샵 1533으로 보내주시고요. 당첨자 한 분 선정해서 또 푸짐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힌트도 하나 주시죠.
2: 힌트는 오늘 좀 보기가 쟁쟁한데
1: 네, 그러니까요. 네. 보기가 좀 어려운데 네.
2: 들으시면 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힌트를 쉽게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2년 전에 한강 작가가 이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1: 네네네. 아 정말 뜨거웠죠.
2: 네.
1: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서점으로 가서 네. 이 책 있나요? 막 난리가 났었는데.
2: 네, 대란이었죠.
1: 네. 끝이에요? 힌트?
2: 네, 이 문학상.
1: 약간 렉 걸리신 것 같은데.
2: 네. 네. 그리고 이제 힌트송 들으면 아마 네. 아실 겁니다.
1: 힌트송을 힌트? 제가 미리 받아보잖아요.
2: 네.
1: 왜 이 노래를 고르셨을까 네. 고민이 됐는데 뭐예요?
2: 이 노래는 가수의 이름에 정답에 이제 첫 글자가 있습니다.
1: 아, 그렇게 또 가셨구나.
2: 네.
1: 직관적으로 가셨구나.
2: 네, 직관적으로.
1: 네, 만남이라는 노래를 또 힌트송으로 들고 오셨고
2: 네.
1: 노사연 씨의 노래를 또 힌트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고요. 1번 퓰리처상, 2번 맨부커상, 3번 노벨상. 자, 정답을 보내주시죠.

0: 힌트송 노사연의 만남 듣고 오셨습니다. 자, 어아트 두 번째 문제 정답은 몇 번이었을까요? 정답은요?
1: 정답은 3번 노벨상입니다.
0: 노벨상 어제를 끝으로 다 발표가 마무리됐군요.
1: 네, 어제를 끝으로 다 끝났습니다.
0: 아, 그래요? 이 스웨덴 화학자의 유산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또 세계 최고 권위의 상인데요. 또 노벨상 하면은 아직도 2024년이 떠오르긴 해요.
1: 네, 그렇죠. 네. 한강 작가님 너무 인기가 많았었고,
0: 네.
1: 이 오늘 두 번째 그 문제 정답으로 했던 맨부커상 여기서도 한강 작가님이 수상을 하셨었다고 해요.
0: 이 맨부커상이 또 이 영어 소설을 또 대상으로 또 그해 최고의 작품을 선정하는 문학상이라고도 하고 또 퓰리처상은 미국의 이 신문 언론 또 문학적 업적 또 음악적 구성에서 가장 높은 기여를 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라고 합니다.
1: 네.
0: 그 중에서 정답이 3번 노벨상이었는데 자 문자 한번 소개해 주시죠.
1: 8335번님께서 노벨상 저도 받고 싶어요. 정오 모범 청취사상 나른한 오후 꾸준히 잘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아, 이 정오의 희망곡의 모범 청취자상 있다면은 후보들이 쟁쟁하시거든요.
1: 네.
0: 상당히 또 많은 분들이 단골 손님으로 찾아주세요.
1: 네, 그런 것 같아요. 계속 보내주시는 네. 분들이 너무 많고 굉장히 좋아해 주시네요.
0: 저는 라디오라고 생각 안 합니다.
1: 네.
0: 저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골 손님들이 오셔서 제 음식을 먹어주시는 거죠. 예,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9117번님께서는 빵 터지셨거든요. 힌트송이 너무 웃기다고. 어떻게 하다가 노사연 씨 노래를
1: 아 저번에
0: 예.
1: 그 룰라의 노래가

0: 반응이 너무 좋았어서
1: 아, 3, 4.
0: 네.
1: 네.
0: 그래서 또 맞춤으로 또 그런 느낌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1: 좋아요. 약간 그 올드 히트송.
0: 그쵸.
1: 네. 부탁드리겠고 또 그리고 3886번님께서도 우리나라도 과학 분야에서 좀 빛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내주셨고 그리고 0328번님, 4955번님, 또 1337번님도 정답은 노벨상입니다. 또 맞춰주셨습니다. 또 그리고요.
0: 2980님께서 노벨이겠지요? 하고 네, 에이핑크의 노노노는 어떤가요? 힌트송으로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괜찮은데요?
1: 완전 직관적인
0: 네.
1: 힌트로 노노노. 또 그리고 처음 참여해주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9556번님, 0708번님, 8480번님, 3794번님, 9357번님 처음 보내주시면서 3번 노벨상 또 보내주셨고 또 그리고 9272번님 등등등 노벨상 맞춰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또 당첨자 한분 선정했는데요. 당첨자는 7768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아트 또 최신 유행 벼락치기 시간 마지막 문제입니다.
0: 네.
1: 마지막 문제는 또 우리의 홈그라운드
0: 네. 강원도.
1: 강원도. 강원도로 갑니다. 강원도. 자, 마지막 문제 주시죠.
0: 최근 2030 젊은 세대 사이에서 강원도 정선에 위치한 이 산으로 향하는 당일치기 기차 여행이 유행입니다. 산 정상에 나무가 없는 대신 끝없이 펼쳐진 은빛 억새밭과 신비로운 연못이 어우러져 한국의 알프스라는 별명까지 붙었는데요. 과거 화전민들이 불을 질러 잡목을 없앤 탓에 정상에 나무가 자라지 않아 지금의 독특하고 탁 트인 풍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가을 억새 산행의 1번지로 불리는 강원도 정선의 이 명산은 어디일까요?
1: 이 명산은 어디일까요? 1번
0: 함백산,
1: 함백산, 2번
0: 민둥산,
1: 민둥산, 3번
0: 맛동산.
1: 맛동산. 최근에 또이 젊은 세대들이 강원도 정선의 이산으로
0: 네.
1: 향하는군요.
0: 네, 많이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1: 그래요?
0: 네.
1: 자, 짧게 문제 한번 다시 알려주시죠.
0: 네, 최근 2030 젊은 세대 사이에서 강원도 정선에 위치한 이산으로 향하는 당일치기 기차 여행이 유행입니다. 산 정상에 나무가 없는 대신 끝없이 펼쳐진 은빛 억새밭과 신비로운 연못이 어우러져 한국의 알프스라는 별명까지 붙었는데요. 가을 억새 산행의 1번지로 불리는 강원도 정선의 이 산은 어디일까요?
1: 어디일까요? 1번,
0: 함백산,
1: 2번,
0: 민둥산,
1: 3번.
0: 맛동산입니다.
1: 자,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죠. 아마 근데 문제에 좀 힌트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이 정상에 나무가 자라지 않는다.
0: 그쵸.
1: 예.
0: 매끈매끈한 모양의 산. 이렇게 생각하시면 힌트가 되지 않을까
1: 예.
0: 싶습니다.
1: 나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매끈한 산의 모양을 좀 빗대어서
0: 네.
1: 부른다가 힌트가 되겠습니다. 힌트송도 하나 있을까요?
0: 네, 힌트송은 자이언티의 노 메이크업.
1: 노 메이크업.
0: 네.
1: 왜 힌트송을 이 노래로
0: 네. 그
1: 준비하셨을지.
0: 노 메이크업을
1: 네.
0: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1: 네. 아,
0: 그
1: 요거예요.
0: 네.
1: 요 정답이에요.
0: 그첫 글자가 또 연관이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아, 노 메이크업.
0: 네.
1: 그래서 이제 너 오늘 뭐 낯으로 왔네?
0: 네,
1: 이렇게
0: 그쵸.
1: 하니까
0: 네.
1: 알겠습니다. 1번 함백산, 2번 민둥산, 3번 맛동산. 역시 당첨자 한 분께 선물을 보내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힌트송 자이언티의 목소리 지금 나갑니다.

높은 구두를 신고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너 너무나 아름다워.

0: 자이언티 노 메이크업 듣고 오셨습니다. 근데 그 사실 이 노 메이크업이라는 노래를 네. 한 번도 우리나라 말로 바꿔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민낯 네. 이랬으면은 이것도 좀 맛있다 제목이 예
1: 민낯 자이언티의 민낯
0: 어, 괜찮은데요?
1: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또 한글만은
0: 민낯 괜찮은데요. 오히려 좀 구수하기도 하고.
1: 어 그것도 괜찮습니다.
0: 네.
1: 괜찮은데요?
0: 노메이크업보다 더 민낯 같잖아요. 네, 어, 일단은 힌트송 듣고 오셨는데 자 정답은 몇 번이었을까요? 정답은요?
1: 네 정답은 2번 민둥산이었습니다.
0: 민둥산. 아 이제는 젊은 세대분들이 민둥산으로 향하는군요.
1: 네.
0: 당일치기 기차 여행. 근데 최근에 뭐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기사는 네. 보긴 했는데 강원도로 오시는 줄은 몰랐어요.
1: 여기가 그 제가 이거를 찾아봐서 그런지
0: 네.
1: 인별그램에 계속 뜨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근데 너무 예쁩니다. 약간 제주도의 그 오름 같은 느낌?
0: 오, 그렇군요.
1: 네.
0: 어, 등산 좋아하시나요?
1: 등산은 잘 안 가는 것 같습니다.
0: 잘 안 가세요?
1: 네.
0: 왜요?
1: 어 등산을 가자고 하는 사람도 잘 없었고
0: 아 없어서
1: 또 아, 혼자 시도하기도 맞아. 약간 어려운
0: 아 혼자서는 너무 어렵긴 해요.
1: 네
0: 취미로 등산을 갖기에는 혼자서 독학했어야 하시는 분은
1: 네.
0: 못 본 것 같긴 하네요. 아, 생각해 보니까
1: 그렇죠. 그리고 근데 네. 그래도 주변에 혼자 이렇게 많이 다니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 것 같은데
0: 그분들은 고수
1: 네
0: 완전
1: 고수분들
0: 고수. 네 간식 같은 거 싸서
1: 네
0: 그렇죠. 자 많은 분들이 또 정답도 보내주셨는데. 아, 좀 소개 좀 해주시죠.
1: 네, 9117님께서 민낯은 아닌 것 같아요. 점점.
0: 아 그래요? 자이언티의 민낯.
1: 아 자이언티의 민낯.
0: 아 이거 좀 자이언티 이름도 또 영어기도 하고.
1: 네.
0: 그러니까요. 2904번님도 비슷한 말씀 해주시네요. 아 오늘 후디 좀 이상한데요? 라고 또 보내주셨고 또 그리고 5120번님도 민둥산 맞을까요? 연평도에서 군복무 중인 아들이 어제부터 상륙기습 특공훈련을 하고 있어요. 또 무탈하게 잘 받고 올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최하진 파이팅! 또 대한민국 모든 군인 아들들 오늘도 감사합니다. 필승! 보내주셨는데 이런 훈련 이름부터 네. 좀 웅장하다.
1: 뭔가, 네. 네, 웅장한 훈련.
0: 상륙기습 특공훈련. 저는 네. 이런 훈련 받아본 적 없어요.

0: 정말 처음 듣는 훈련인데 뭔가 엄청 대단한 훈련인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뭔가 상륙 기습 특공.
0: 기습의 상륙의 특공. 네.
1: 엄청 에이스이신가 봐요.
0: 그런
1: 저는 행정병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뭐 친구들끼리 이제 서로 놀리기 위해서
0: 네.
1: 행정병 저를 놀릴 때 너는 이제 복사병 아니냐. 복사하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렇게 놀리기도
0: 복사하는.
1: 하는데. 네. 놀리기도 하는데. 물론 다 힘듭니다. 사실.
0: 그쵸.
1: 아시겠지만. 또 그리고요.
0: 그리고 5607님께서 출장 중에 저희 동네 나오니 좋으네요. 정선여행 핫플레이스 민둥산 좋아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1: 네.
0: 정선에 계신가 봐요.
1: 정선에 또서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도 계시고 0309번님 남편이랑 작년 결혼 또 30주년 기념일에 구경 갔던 거 생각나네요. 남편이 또 대머리산이라고 해서 저는 정말 산 이름이 그런 줄 알았어요. 하시면서 또 보내주셨는데 민둥산입니다. 민둥산. 네. 또 그리고 맛동산 지금 마침 먹고 있었다고 소름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맛동산 빵 터짐요 등등등 보내주셨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민둥산 보내주셨거든요.
0: 네, 그러게요. 네,
1: 저희가 소개는 못해드립니다만 다 보고 읽었다는 점
0: 네.
1: 그리고 감사드린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광고 듣고 와서 당첨자 발표합니다.
2: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보고.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2: 정우의 희망곡, 또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또 민둥산 사진을 또 인증샷으로 많이들 남겨주셨는데요. 0906번님께서도 따님분과 함께 또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 민둥산 정상에서 사진도 보내주셨고, 또 그리고 또 7413번님께서도 또 사진 남겨주셨습니다. 또 올 가을에는 가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네. 또 강원도에 갈 곳이 너무나 많잖아요.
3: 그렇죠.
2: 네, 축제도 많고.
3: 네, 지금 춘천에서도 막닭 축제, 네, 여러 가지 또 하고 있습니다.
2: 또 이제 정오 희망곡 DJ 하셨던, 네, 두 분이 막닭 축제 개막식에 진행을 하세요.
3: 오.
2: 또 호디하고, 네, 수디,
3: 오.
2: 또 이렇게 등판할 예정이니까 우리 청취자분들도 또 많은 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2: 자, 오늘 어아트 함께 하셨는데요. 마지막 문제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 당첨자 한 분 발표하도록 할게요. 당첨자는 5736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3: 축하드립니다.
2: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죠. 자, 오늘 또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3: 오늘도 너무 재밌게 했고 문자 특히 많이 보내주셔서 뿌듯했습니다.
2: 그러니까요. 이게 또 저희의 약간 은근,
3: 네,
2: 식당으로 제가 비유했잖아요.
3: 네.
2: 손님분들이 다 드시고 가고 남은 그릇들 보는 느낌이라,
3: 아~
2: 문자가 뿌듯하기도 하고,
3: 네,
2: 그죠? 와, 오늘도 저희가 배불리 음식을 드렸구나.
3: 그렇죠. 많이 쌓였습니다.
2: 네, 많이 쌓였기 때문에 이제 설거지해야죠.
3: 네.
2: 알겠습니다. 또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마지막 곡으로 하림의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예,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행복한 화요일,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김지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가을 들녘 농촌에서는 경운기와 트랙터, 콤바인 등 각종 농기계 사용도 크게 늘어납니다. 농기계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큰 부상이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브레이크와 조향장치, 그리고 등화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헐렁한 옷이나 수건이 회전하는 기계에 말려들지 않도록 복장도 단정하게 갖춰야 합니다. 특히 경사진 농로나 좁은 길에서는 무리하게 방향을 돌리거나 속도를 내지 말고, 도로를 이용할 때는 뒤따르는 차량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판과 후미등 상태도 꼼꼼히 살펴야 하죠. 수확의 기쁨이 사고로 바뀌지 않도록 농기계 작업은 언제나 천천히 안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지난달 취업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 잠깐의 대답이 이렇게 뉴스가 된다니 놀라우시죠? 기억하세요. 경제활동 인구조사. 여러분의 정직한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일자리 정책이 됩니다. 응답하는 당신이 국가대표, 국가데이터처.
2: 계양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3: 축제를 보고 곧바로 떠나는 관광객보다 지역에서 하루 더 머물며 숙박하고 시장과 식당을 이용하는 관광객 한 사람이 지역 경제에는 더 큰 힘이 됩니다. 강원 영동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머물고 다시 찾는 콘텐츠로 연결할 때 관광 수입도 지역 안에 남을 수 있죠.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는 생활 관광지로 바꾸는 것. 지역 상권과 일자리를 함께 살리는 힘입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서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주 오래된 명언이 있죠. Life is short. 인생은 짧다. 많이들 공감하실 겁니다. 아니, 내년 다이어리 왜 벌써 나온 거예요? 아니, 어제까지 여름이었는데 오늘은 벌써 낙엽이 떨어져서 뒹굴고 있어요. 이러다가는 1년이 순삭될 것 같은데.
1: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인생은 짧은데 하루는 왜 긴 걸까요?
0: 긴긴 하루에 몸이 근질근질하다면 지금부터 걱정하지 마세요. 웃다가 순삭되는 2시간, 2시에 깔깔깔! 10월 13일 화요일 2시에 데이트. 저는 안영미입니다.

10월 13일 화요일 2시에 데이트 첫 곡으로 원 리퍼블릭의 Love Runs Out 듣고 오셨습니다. 박효정님, 와 자켓 혹시 사고 쳐서 불려가는 거 아니죠? 나 참. 아니 이렇게 깔끔하게 하고 와도 이게 번듯하게 차려입고 와도 이런 의심을 하신다니까? 사고를 치다요. 전 지금까지 사고를 친 적이 없는데요. 불려갈 일이 없는데 자켓 입고 불려갈 일이 없는데 그걸 간.

한다면 부장님이 가시죠. 전 안 가요. 저는 여기 그냥 얼굴 마담이고 진짜 찐 찐짜배기는 우리 부장님이기 때문에 뭔가 사고가 났다 그럼 무조건 빛나 부장님이 정장 입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구나 말하슈. 김나련님 파분장은 오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들 지금 언제 파분장을 하나 지금 매일 그 보라 할 때마다 기대를 하고 지금 보는 거야. 근데 뭔가 이게 대조가 확실해야 사람들이 또 파분장했을 때 또 재밌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분간은 좀 예쁘게 좀 꾸미고 나타나고 어느 순간 제가 하고 나타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시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대기 타고 계셔야 됩니다. 저희 보라 할 때 항상 보러 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1533번님 어제 울산에 미진하고 찐 예, 사연 들으신 두댕이님이 정말로 주문해 주셨어요. 신기하고 신나고 행복했어요. 역시 두대 기운이 좋아요. 이제 숫자 1에서 45까지 필 오는 숫자 6개만 찬찬히만 불러주세요. 두대 기운 받아 또 대박 터뜨려 볼게요. 엄마나 세상에. 어머! 와! 근데 주문서에다가 요청사항에다가 2시에 데이트 문자 보낸 사람입니다. 맛있게 해주세요. 사장님 화이팅!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이렇게 되면은 저도 좀 면이 서죠. 그쵸? 왜냐면 기껏 심지어 MBC에서 그 여기에서 그렇게 낮 2시에 쩌렁쩌렁하게 미진하고 찐 많이 사랑해주세요 막 했는데 아무도 주문을 안 해봐. 그럼 나도 약간 에구 에구 삐요삐요삐요 이렇게 막 기운이 떨어지는데 그래도 이렇게 또 해주셨어. 어떻게 서비스는 좀 주셨나 모르겠네. 자 그러면은 이거 주문하신 분한테 우리도 콜라라도 뭐 보내드려야겠다. 주문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저희도 뭐라도 보내드릴게요. 8887번님 지난번에 사연 보낸 초밥 옆집 꽃집이에요. 오 기억나죠. 오늘 오픈한 지 1년 되는 날이라서 찾아주신 고객님께 꽃 한 송이씩 선물로 드리고 있어요. 근데 마침 영미 언니가 커피 쿠폰까지 보내주셨네요. 가게 차린다고 열심히 달려온 제게 선물 주신 것 같아서 감동이었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달려볼게요. 사랑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쵸, 그쵸. 기억나죠? 어머나, 여기 이름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오늘 이벤트 한다고 하니까 꽃 선물 받으러 꽃 한 송이씩 받으러 저기 우리 두댕이들도 가시라고 상호를 왜 안 적어주셔 근데 왜? 그럼 초밥 옆집 꽃집이라고 할게요. 미술관 옆 동물원처럼 뭐 어떻게 그럼 알아서들 가세요 라고 해야 되는 거야? 찾아냈습니다. 그린 모먼트 꽃집 용인에 있으면 용인에 있는 그린 모먼트 집으로 가서 여러분들 꽃 한 송이씩 받으러 가셔요. 내일이 무슨 날이야? 14일이니까 와인데이래요. 그러니까는 저희 사랑하는 연인이나 이렇게 좀 오늘 공짜로 받은 꽃 선물해 주긴 좀 그런가? 알아서들 하세요. 자,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보태주는 두댕이들. 자, 나한테도 좀 보태주셨으면 좋겠네. 저희도 뭔가를 드렸으니까 뭔가 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 오늘부터 또 되게 중요한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때예요. 요때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미니도 많이 보내주시고 해야 우리가 또 면이 선다고. 자,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정보 용료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시면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커피 쏴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 소중한 광고주님들 만나봐야 되는데 우리 아까 오프닝 때 떨어지는 낙엽 얘기했잖아요. 지금 낙엽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길가에. 낭만적이야. 우리 낙엽 얘기했으니까 두대에서는 정엽 씨 버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홍춘기님께서 나띵골룸 나띵골룸 5973번님 죄송한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술잔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차례 지내는 중이거든요. 자, 지금 열심히 일하는 중이에요. 예? 모두 열심히 합시다, 우리.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0: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0: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월세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1925번님.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같은데요. 아니 어디가 어딜 봐서. 7647번님. 아 피로감. 지금 저를 보고 피로감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어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아 조금만 더 찬찬히 보세요. 청량한 노래 준비했으니까 요 노래 들으면서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미아오의 신곡입니다. Go Hard.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예, 잠깐 접신 좀 하고 왔어요. 아, 미아오의 신곡 Go Hard. 노래 너무 좋네. 이 사람을 미치게 만드네. 저 순간 스피닝하고 왔잖아요. 너무 좋은데? 시경희님. 아, 진짜 매번 이렇게 방송하시는구나. 그 에너지는 어디에서. 아, 육아를 좀 아, Go Hard하게 하다 보면은 그냥 어딜 가든 천국이야. 어딜 가든 놀게 돼 있어. 김현정님, 점심에 뭐 드셨나요? 뭐 잘못 드신 거 아니죠? 든든하게 밥 챙겨 먹고 왔습니다. 최미림님, 언니 목 디스크 조심해요. 아 그래, 큰일 날 뻔했어요. 목 삐끗할 뻔했어. 홍수미님, 신들린 영면이. 0093번님, 사무실에서 다 같이 라디오 듣고 있어요. 저희 팀장님이 영미씨 오래 살 것 같다고 하시네요. 매일 2시간 동안 스트레스 풀고 가신다고. 어, 어떻게 알았지? 저 진짜 스트레스 풀고 가거든요. 아, 눈치채셨구나. 4876번님, 아니 뭐 하셨는데요? 보라 못 보는데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아, 그렇죠. 요거 이제 보라를 못 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죠. 예, 제가 미아오 노래 듣는 사이에 아, 노래가 그냥 아, 잔잔하네 했다가 갑자기 순간 스피닝처럼 이 음악이 춤을 추라고 시키더라고. 음악 자체가. 그래서 좀 미친 사람처럼 좀 흔들어 봤습니다. 어, 근데 아까 여기 미니에 어, 이석증 없으신가 보다라고 했는데 나 지금 이석증 올 것 같아. 너무 오버해서 돌았어요. 어, 큰일 날 뻔했네요. 아, 나중에 너튜브로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2925번님, 다른 집 홍보도 중요하지만 라디오 맛집 2대 청취율 조사도 홍보하세요. 공이 전화 받으시라고요. 아, 나 이걸 깜빡하고 있었네. 아,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아, 감사합니다. 2925번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자, 여러분. 자, 집중. 일로 와봐. 집중의 박수를. 자, 02-2056번으로 시작하는 전화 오잖아요. 무조건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청취율 조사 전화야. 이거는 뭐 광고 전화나 스팸 전화 아니니까 꼭 좀 받아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된다? 저는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를 듣습니다 라고 얘기만 해주면 돼.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네? 아셨죠? 그리고 왜 들으세요? 그냥 안영미가 재밌어서요 라고 얘기하면 돼요. 아셨죠? 그냥 채널 돌아가는 게 고장나서요 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아셨죠? 혹시 전화 받은 분들 계시면 통화 내역 캡처해서 증빙으로 인증샷 저한테 쏴주시면 저희가 커피 서비스로 쏴드리겠습니다. 3213번님, 오늘은 저의 46번째 생일이에요. 저희 집 둥이들이 엄마 생일이라고 편지와 만 원씩 선물이라고 주네요. 아까워서 평생 안 쓰고 간직해야지 라고 하셨어요. 어머나, 둥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쌍둥이를 키우시나 봐요. 어머, 근데 어머, 이렇게 삐뚤빼뚤하게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제가 돈이 그렇게 많이는 없어서 만 원 정도만 줄게요. 생일 축하하고 사랑해요. 어머, 세상에. 말도 너무 예쁘게 한다, 진짜. 그리고 만 원을 또 그렸어. 혹여나 또 그렸어.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뻐요. 그래, 이런 거는 쓰지 말고 코팅해가지고 나중에 둥이들 크면 한번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응, 간직했다라고 하셔요. 4213번님, 영미 씨의 출산 기운을 받아 우리 집 작은 딸도 8일 건강하게 출산했습니다. 예쁘죠? 우리 딸도 조리월에서 라디오 듣고 있대요. 어머, 어머나 이뻐라. 어머, 이제 6일 됐어. 여기에는 6 이렇게 돼 있어. 이제 8일 됐구나. 어머나, 그래 한창 잘 때야. 먹고 자고 할 때예요. 어, 또복인가 보다. 태명이 또복인가 봐. 또복아 안녕. 나중에 커서도 2대 라디오 꼭 들어줘야 돼. 잠깐만, 아기가 지금 자고 있으니까 자장가 좀 불러줄까?

태어나줘서 고마워. 저희가 유아용품 세트 보내드릴게요. 자, 이어서 멋진 노래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플레이브의 스타 트레이스.

아, 플레이브 노래도 제 스타일이네. 플레이브의 스타 트레이스 듣고 왔고요. 김선영님, 아, 아까 제가 또 자장가를 불러드렸더니 아, 인생 첫 공포체험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인생 첫 공포체험입니까? 나 참 인생 첫 연예인 체험이지. 강희선님, 330년 된 이끼 같은 동요. 축축한 느낌의 330년 된 이끼.

0: 얼마나 좋아. 여러분 잠드셨네 벌써. 두댕이들 벌써 잠들었다. 아유 일어나세요. 아유 장난으로 내가 불러드린 건데 잠들면 어떡해. 5289번님 책임지셔요. 우리 아들 낮잠 자다 놀라서 깼잖아요. 진짜. 아유 왜 깼어. 우리 강아지 깼어. 어휴.
1: 우리 집 강아지 뽀삐 호호호호
0: 이 금선님, 영민씨 집에 갈 때 돈 내고 가세요. 배째, 나 돈 없어. 나 돈 받고 일하는 여자야. 이거 왜 이래. 어떻게 그러면 귀 좀 씻겨드려? 네? 여러분들 지금.

0: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이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뮤제 자이 1833-3367 GS건설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 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4: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0: 때때로 무계획에서 시작된다.
1: 오늘도 입만 들고 왔습니다.
0: 본격 토크 노다지 정보 노다지
1: 노 중우네
0: 노 계획 노다지 노노노 2만 팔로워 달성에 읍소 한 방울을 보탠 올드 미들훈 노중훈 여행 작가님 어서 오상.
1: 네, 여러분의 올드 미들훈 청취율 조사 기간이 시작된 10월 13일 화요일 오후 2시 31분. 예, 인사를 드립니다.
0: 네, 네. 지난주에 우리가 영광의 순간을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1: 네네.
0: 예.
1: 네.
0: 솔직히 이 성과 본인 지분이 한 몇 프로쯤 된다고 생각하세요?
1: 없죠. 그동안 제 지분은 정말 0%고요. 그동안 오랫동안 애써주신 우리 작가님들, 피디님들, 네. 또 진행자 여러분들의 그런 모든 시간들이 누적된 아름다운 합산의 결과라고 보고 있고요. 아. 현재 우리 두 대의 인별그램 팔로우 숫자가 2만 90여 분이랍니다.
0: 네.
1: 위험해요. 이게 아차하다가 또 2만이 붕괴되거든요.
0: 아, 예.
1: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요. 안정권이 한 2만 한 뭐 한 500명 정도 넘길 수 있도록 네. 애를 좀 써주십시오.
0: 아 근데 저는 네. 사실 뭐 우리 노 작가님의 지분도 있겠지만
1: 없습니다.
0: 네. 아니 그래도 한 0.1%는
1: 없어,
0: 있다고
1: 없어.
0: 봐요.
1: 아니, 나는 없어.
0: 아, 왜냐하면 해달라고 했으니까
1: 네네.
0: 팔로워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해주신 거니까
1: 아,
0: 어느 정도는 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1: 그렇다면
0: 근데
1: 고맙습니다.
0: 거기에서 90%가 대파 분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당연하죠.
0: 근데 네. 그 대파 분장과 네네. 저는 우리 노 작가님의 양파 분장을 이야기했는데
1: 네.
0: 자꾸 사람들이
1: 네.
0: 양파 분장은 싹 잊어먹으시고
1: 아하.
0: 자꾸 안영미 언제 대파 분장하냐.
1: 아하. 아하.
0: 지금 그거에만 지금 집중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1: 양파도 가야죠. 근데 양파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분장할 거냐. 생양파냐
0: 예.
1: 양파 카라멜라이즈 양파 볶음이냐
0: 예.
1: 뭐냐.
0: 예.
1: 예? 어쨌든 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아, 준비하고 있나요 진짜?
1: 예?
0: 저도 준비, 저 준비가 이미 완료됐거든요.
1: 개인적으로는 양파를 많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0: 아,
1: 아 이미 입안에서는 양파 냄새가
0: 아, 할렐루야다.
1: 아, 정말.
0: 진짜 이 밀폐된 공간 안에서 나 네. 이게 무슨 냄새인가 했어.
1: 밀폐 우유가 따로 없고요.
0: 아, 진짜.
1: 지금 드라큘라가 많이 벌써 죽었어요. 제가 오는 길에 따라 붙다가 양파 냄새 아, 때문에
0: 드라큘라가 이쪽 방향으로는 오줌도
1: 옵니다.
0: 안 싼다고
1: 아, 상암동구 지금 멀지 않고 있고
0: 자 우리 두댕이들이 네네. 조금 더 분발해 달라는 의미에서 네. 저희가 인별그램에다가 숨은 대파 찾기라는 게시물을 올려놨거든요.
1: 봤지 정답 7개잖아요.
0: 7개 정답이에요? 어 이거를 지금 바로
1: 아주 스포한 거야 내가?
0: 네.
1: 어 아. 그러면은
0: 지금 하등 도움이 안 되시는 분이니까
1: 오답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 제가 추첨을 해가지고
0: 아,
1: 예, 예. 근데 이미 거기 댓글에
0: 예.
1: 정답을 엄청 많이 달아놓으셨어요 이미.
0: 아, 뭐 그렇긴 네. 하지만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어 나도 네. 그럼 가서 참여할래라고 이제 하시려고 했다가 또 끊긴 거지 지금. 왜냐면 영화 결말을 이미 얘기해버렸기 때문에 영화관에 갈 필요가 없잖아.
1: 너무 제가 죄송해서
0: 네.
1: 그런 양파가 아니라 양파망 분장을 하겠습니다.
0: 아,
1: 양파 망을 뒤집어 쓰고
0: 정말 손수 하실 거죠?
1: 제 손으로
0: 양파 망
1: 제 손으로
0: 하실 거죠?
1: 제 라디오
0: 네.
1: 인생을 끊겠습니다.
0: 생방송 중에
1: 생방송
0: 양파
1: 중에...
0: 썰기 하세요 그냥.
1: 아 양파 썰기.
0: 아이고 여기 냄새 때문에 안 되려나. 아 윤서연님께서 안 되겠다 노 작가님은 생방에서 생양파 먹는 걸로 해요. 그래.
1: 요즘에 그 먹방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되게 그 인기 아이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양파 위에다가
0: 네.
1: 육회나 이런 거 얹어가지고
0: 어, 그거 맛있어요.
1: 우적우적 씹어먹는 거를 되게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0: 네네.
1: 그러면 방송사에서
0: 네.
1: 생고기나 육회만 준비해줘요.
0: 아,
1: 얼마든지 하죠. 얼마든지 해드립니다.
0: 글쎄요.
1: ASMR.
0: 육회 상쾌 통쾌하네요. 육회를 저희가 왜 제공해야 됩니까? 사고는 본인이 쳤는데.
1: 자 이제부터 코너 들어가야죠. 노중훈의
0: 예, 예,
1: 노계획
0: 예.
1: 노다지 노노노
0: 그래요 그래요
1: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그럽시다.
1: 제목 그대로 노중훈이 노계획으로 와서 랜덤으로 뽑힌 지역에 대해 노다지를 캐듯 수다를 마구마구 캐내는 코너고요. 오늘의 후보 지역 웬일입니까? 우리 제작진 작가님들이 와. 열일을 했습니다. 후보 지역을 싸그리 전부 다 교체를 했습니다.
0: 오.
1: 먼저 5824님의 추천 지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포천 추천이요. 제 고향인데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가을에 놀러가기 완전 좋은 곳이에요. 지금 누적 방문객 100만 명 돌파한 정원축제 중이고요. 16일부터는 억새꽃축제, 18일에는 단풍축제도 있습니다.
0: 와.

0: 김에 어느 집에서 먹어도 다 맛있는 이동갈비까지 드시면 200% 만족하실 겁니다. 라고 오파리사님은 저희가 쉬는 축 들어가야죠. 이 정도면은 포천시 관광과 대장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1: 제가 볼 때는 지금 공무원의 냄새가 좀 나요.
0: 납니다.
1: 좋은 이 정도의 스멜이죠. 홍보라면
0: 좋은 스멜이에요.
1: 자, 이분의 추천에 감명을 받아서 남은 후보 지역도 천 시리즈로 준비했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그래서 서울대공원부터 국립과천과학관까지 놀거리와 볼거리가 가득한 경기도 과천,
0: 아름다운 호수와 8호호가 있는 도시 강원도 화천.
1: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우리 노 작가님 개인 인별그램에 사진 올렸던 충북 제천,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0: 맞아요. 여기 그 보라색꽃 버베나.
1: 나 깜짝 놀랐어. 나 심령 사진인 줄 알았어.
0: 근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 지금 제천 비행장에 저 버베나 꽃밭 속에 들어가 있는 제 얼굴 있잖아요.
1: 네.
0: 요 사진을 띄워놓고 아까 영미 씨가 불렀던 음습한 기운의 자장가를 들으면 그날 하루는 진짜 오한에 떨면서 잠을 잘래야 잘 수가 없습니다. 공포 특급이 되는 거죠.
1: 와,
0: 공포 특급.
1: 이순호님께서 노 작가님 인별그램 꽃밭 사진 그 AI 제작 아니죠?
0: AI면 훨씬 예쁘게 나왔겠죠. 이렇게 정말 공포스럽게 나왔겠습니까?
1: 와, 진짜 일본 심령 사진 같아요.
0: 그렇습니다.
1: 진짜로.
0: 그래서 오늘은 4대 천왕인데요.
1: 네.
0: 포천, 과천, 화천, 제천. 우리 영미 씨의 원픽은 어디입니까?
1: 글쎄요. 저는 포천 가겠습니다. 저 포천에 살았었거든요.
0: 그래요?
1: 예.
0: 언제?
1: 제가 어렸을 때 이사를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0: 경기도 북부 쪽을 많이 다니셨구나.
1: 포천. 포천에 가지고 뭐 의정부.
0: 네네.
1: 그리고
0: 어쨌든 서울
1: 신북. 북쪽. 신북도 있었고 신북도 있었고.
0: 신북은 춘천인데. 강원도 신북.
1: 맞아요. 신북. 그리고 아무튼 두루두루 많이 다녔습니다.
0: 그렇구나.
1: 강원도 원주부터 해가지고.
0: 저는 이 중에는 고르라면 제천.
1: 제천.
0: 왜냐하면 제 꽃사진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에 다녀오기도 했고 두 번째 원하는 곳은 화천.
1: 화천.
0: 여기 북한강 상류지역인데 너무너무 물도 깨끗하고 풍경이 진짜 시리도록 명징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1: 지금 과천이 지금 천대받고 있는데요 지금.
0: 과천.
1: 네.
0: 과천이 지금 워낙
1: 과천에 사시는 분들은 또 이걸로 들고 일어날 수 있거든요. 또 괜히.
0: 아, 근데 과천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특히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가장 크게 비빌 언덕이 어디입니까? 첫 번째 두댕이 여러분. 두 번째 전국에 있는 맘카페.
1: 아이, 그럼요.
0: 과천이 또 맘카페가 엄청 발달해 있어요.
1: 아, 그럼 그럼.
0: 그리고 과천이 또 공무원의 도시 아닙니까?
1: 예.
0: 아, 공무원들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1: 아.
0: 매우 중요한 도시 과천 되겠습니다.
1: 네, 과천 나온다면 만약에 그러면 뭐 하실 말씀이라도 있어요? 에피소드라도.
0: 뭐라도.
1: 예.
0: 제가 진짜 지금 홈페이지에서 전화번호를 찾아가지고 과천시 공무원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냥 관광계에다가.
1: 김병섭님께서 남쪽에도 순천, 사천, 김천 등 많은데 접수 다음에 후보를 올릴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0: 접수 다음에 후보를 올릴게요는 작가들의 말이고요. 저분의 문자는 그냥 김병섭님의 문자는 남쪽에도 순천, 사천, 김천 등 많은데 여기가 끝이에요. 문자가. 예, 다음에 후보를 올릴게요. 작가들의 말.
1: 아니 본인이 본인이 그 본인이 접수하고 본인이 후보에 올린다 그러지?라고 했거든요.
0: 뭐
1: 였구나.
0: 순천, 그렇지. 특히 이제 김천은 조만간에 김밥 축제 아마 열릴 거고. 요즘 뭐 김천이 맞아 굉장히 핫합니다.
1: 사천은 이제 짜장이 유명하고. 알겠습니다.
0: 아,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기간인데 청취 조사 기간인데 컨디션이 급격하게 나빠졌나 보네. 아, 이게 참. 네, 거사를 앞두고 안타깝습니다.
1: 꼭 이런다니까. 꼭 중요한 날, 대회날 망친다고. 망칠 애들이 있어.
0: 혹시 오늘 뭐 미역국 먹고 왔습니까? 시험날 미역국 잘 안 먹잖아요. 자,
1: 나는 꼭 이렇게 큰 대회 나가면 이렇게 미끄러지더라고.
0: 홍수민님, 영미언니 안경을 껴야겠다. 자, 뽑기 통을 돌려보겠습니다. 돌림판! 자, 보라색.
1: 네.
0: 보라색.
1: 퍼플.
0: 보라색. 아까 제 꽃 버베나도 보라빛. 느낌이 좋은데요. 과연 어느 지역에 적혀 있느냐?
1: 뭔데?
0: 무서워.
1: 뭔데? 저희가 그토록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과천이 나왔습니다.
0: 과천. 저희는 공무원들만 믿습니다. 저희들은 맘카페만 믿고요. 야, 과천 빨리 찾아봐야 돼. 과천 뭐 있냐?
1: 과천 서울대공원. 나 서울대공원도 또 옛날에 가가지고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0: 최미림님.
1: 네.
0: 오, 저 과천사라요. 듣다가 놀랐습니다. 이제 최미림님이 지금부터 미션은 네. 논란돼서

0: 그치면 안 되고 네. 뭐든지 하여튼 저기 사연을 짜 내셔야 돼요. 아, 참기름 예, 예. 짜듯이
1: 맞아요.
0: 보내주셔야죠.
1: 저 거기 사는데 나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절대
0: 소용없어요.
1: 그러면 이 네. 코너 진행이 안 돼요.
0: 아, 진행이 안 되지.
1: 자 지금부터 과천과 네. 관련된 얘기들 다 보내주세요. 두댕이들의 추억담부터 관광지나 맛집 같은 알짜배기 정보는 물론이고요. 해당 지역에서 마주친 연예인 얘기도 좋습니다.
0: 아는 게 하나도 없는 분들 검색 찬스 활용 또는 N행시라도 꼭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네 오늘의 최고 사연 보내주신 분은 코너 맞춤형으로 선물이 바뀌었어요. 무려 아니 사실이에요? 30만 원 상당의 20인치 캐리어. 와. 왜냐 요즘에 여행들 많이 다니잖아요.
1: 지금 여행하기 딱 좋은 날씨야.
0: 딱 좋고 캐리어가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1: 그럼요, 그럼요.
0: 요즘 캐리어도 네. 매우 새로운 기능,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재질 네. 너무 좋은 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1: 와, 심지어 오늘 최고 사연 네. 최대 4명까지 뽑는데요.
0: 네 분 다 주는 거예요?
1: 그냥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0: 120인데?
1: 네. 다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행 갈 일만 남았어. 그리고 우리가 과천 이거 설명하자면 과천으로 이거 캐리어 끌고 여행 가면 되는 거 과천으로.
0: 어디서?
1: 네?
0: 어디서?
1: 그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0: 아,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은데 아 진짜 정 안 좋으면 10분간 DJ 없이 제가 그냥 캐리 캐리어가 제가 하드 캐리 하겠습니다.
1: 아, 하드 캐리의 예, 하드 캐리의 예. 노래 들을까요?
0: 예. 9078님 여친과 이별 후 기분을 달래려고 혼자 과천 놀이공원에서 바이킹을 탔는데요. 어떤 승객이 오바이트를 해서 제 얼굴에 튀었습니다. 참치김밥 먹었나 봐요. 근데 잡지를 못했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 역시 두 대답게 더러운 사연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1: 네, 항상 이렇다고.
0: 모든 사연에 갑니다.
1: 네. 항상 똥 방구 아니면 이런 유예요. 저희 방송이 그렇습니다. 두 대가 그래요. 자, 이런 사연들 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과천 나왔으니까 아, 솔리드의 과천생 연분
0: 정확하지 정확한 노래 제목이 과천생 연분 네.

0: 2시에 데이트 안영입니다. 솔리드의 과천생연분. 천생연분 들었고요. 노중은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네.
0: 자, 우리 작가님은
1: 네네.
0: 과천에 가보신 적은 있습니까?
1: 아, 당연하죠. 아, 제가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 한 번이라도 안 가보신 단 한 곳도 없어. 다 가봤어요. 물론 이제 그 어기에 모든 곳을 다 가볼 순 없지만
0: 네.
1: 제가 지금 제 메모장을 켜니까 예전에 아 이때 벌써 3년 전이네. 과천시 과천동에 있는
0: 우와.
1: 김종석 커피라고 하는 카페를 갔었어요. 근데 제가 그 제가 누가 봐도 이제 핸드드립 커피 좋아하고 로스터리 카페 좋아하고 에스프레소 매일 먹기 그런 이미지잖아요.
0: 에이.
1: 이날 이제 어떤 커피를 먹었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파나마 에스메랄드 게이샤 노리아 내추럴 한 잔 먹었고요.
0: 아, 그다음에 겁나 어렵네요.
1: 과테말라 인헤르트로 게이샤 워시드 COE 이렇게 두 잔 먹었습니다.
0: 거기에 단체 주문은 안 되겠다.
1: 안 되죠. 단체 주문 하시고 김수환 뭐 거북이와 두루미 이렇게
0: 하면 안 됩니다. 벌써 점심시간 끝났네.
1: 안 되죠.
0: 라는 거지.
1: 매우 유명한 그런 카페였고 그다음에 뭐 지금도 계시겠죠? 중앙동에 있는 다니노 니노 내 집이라고 하는 곳에서 피자 먹었고 별양동에 있는 양희방 왕족발에서 네. 앞발 그 족발이 족발
0: 네네네.
1: 그다음 해물칼국수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0: 근데 과천은 대부분 이렇게 이름을 다 어렵게 짓네요.
1: 아, 그러네.
0: 되게
1: 아, 너무 어려워.
0: 과천 분들이 되게 짓궂으시네.
1: 그 피자 이름도 다 디노 디노 내지.
0: 다 디노 그러니까 유상무 상무처럼.
1: 그러네.
0: 다 디노 디노 디노 디노.
1: 어렵네.
0: 어렵다.
1: 뭐 있습니까 어렵다. 우리 영민 씨?
0: 저는 아무리 기억을 해집어봐도 제가 옛날 어렸을 때 사진에서 그 과천 서울랜드 그 모양 있잖아요. 그
1: 모양 구 모양.
0: 그 구 네. 모양 앞에서. 가족들 사진 찍은 거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유치원 때였던 거 같아요.
1: 어지간하면 다 갔을 거야. 수도권에
0: 한 손에 새우깡 들고
1: 그렇지.
0: 사진 찍은 그 한 컷만 생각이 나지.
1: 그럼 간 거야.
0: 놀았던 기억은 당최의 기억이 없네요.
1: 그럼 이행시라도 해봐요. 과.
0: 아유 과찬이십니다.
1: 천.
0: 네 천만 해요. 가시죠. 넘어가요.
1: 나도 해줘야지. 나도 해줘야지.
0: 자 과.
1: 과즙미 뿜뿜.
0: 천.
1: 천사의 미소 안영미.
0: 뭐예요? 무슨 일이에요?
1: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다른 뭐 우리 비틀어야 재밌잖아요. 근데 비틀만한 그런 저에게 재간 이런 건 좀 없었네.
0: 아니
1: 미안합니다.
0: 아니 갑자기
1: 오늘 또 오랜만에 재킷을 입고 오셔가지고
0: 예.
1: 상당히 뭐라고 할까 세련미가 한 1g.
0: 아니 갑자기 늘 저를 조롱하시다가
1: 네네네.
0: 갑자기 이렇게 칭찬을 하시니까
1: 근데
0: 제가 지금
1: 외부에는 소문이 어떻게 나는 줄 알아요?
0: 어떻게요?
1: 그 거기만 가면 그렇게 노작가니 영미 씨한테
0: 네.
1: 구박받고
0: 예.
1: 맨날 조롱당하고 이런다면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0: 예.
1: 외부에는.
0: 아 실제로 조롱을 하잖아요.
1: 그렇죠. 그래서 저기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에서.
0: 아 그냥.
1: 예, 예, 예.
0: 아 그래서 그냥.
1: 예, 그렇습니다.
0: 그냥 꾸민 거구나.
1: 이렇게.
0: 이행 씨를 이렇게 꾸미셨구나.
1: 네.
0: 아 알겠습니다.
1: 자 우리 두둥이 여러분들의 힘찬 이행 시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수님 과.
0: 과유불급.
1: 천.
0: 천고마비.
1: 아 마침 이분이 하는 사자성어 두 개가 연달아서.
0: 아 근데 저희 막내 작가님이 탈락이래요. 지금 점점점은 탈락이란 뜻이야.
1: 여러분,
0: 아.
1: 여러분 말씀드립니다만은
0: 예.
1: 두 대의 권력은 우리 막내가 쥐고 있습니다.
0: 네네네.
1: 막내 작가가
0: 예.
1: 김현정님 과
0: 과일 중에서 가장 뜨거운 과일 이름은
1: 천
0: 천더복숭아.
1: 김현정님은 매번 매주 저 N행시를 보내주시거든요.
0: 네.
1: 근데 타율이 괜찮아요.
0: 맞아요.
1: 괜찮아요 타율.
0: 되게 센스 있으세요.
1: 맞아요. 네. 351

0: 님 과.
1: 과거엔
0: 천.
1: 천리안.
0: 지금은 노안이라는 얘기죠.
1: 네, 그렇죠. 네,
0: 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전소은 님 과.
1: 과민성 대장증후군.
0: 천.
1: 천국은 멀리 있지 않았다. 바로 저기 화장실에.
0: 정답이죠.
1: 네네.
0: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매우 사실은 힘듭니다.
1: 아, 그럼
0: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게
1: 천국은 화장실이에요.
0: 맞아요, 맞아요.
1: 아, 아까 과천에 사신다고 했던 최미림님.
0: 아, 보내주셨군요.
1: 네.
0: 최미림님. 과천 미술관, 대공원, 캠핑장, 서울랜드까지 서울 근교인데 가족, 연인, 아이들 가기 좋은 곳 엄청 엄청 많아요. 푸릇푸릇 살기 좋아요. 아, 그러니까 최미림님 뭐 죄송한데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사시는 분으로서 좀 더 구체적이고
1: 그렇지.
0: 본인이 체험한 어떤 사연을 보내주셔야만 제가 30만 원 상당의 22인치 캐리어 제가 좀 실물 사진을 봤는데요. 디자인 너무 잘 뽑혔어요.
1: 네.
0: 너무 아름답습니다.
1: 최미림님 여기 과천에 사시는지 인증샷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자, 이제
1: 저희가
0: 자, 슬슬
1: 요즘 몇 번 당했거든요. 당한 게 있어가지고
0: 네.
1: 사진 좀 부탁드릴게요.
0: 그러니까는 네. 등본 한 통하고요.
1: 아, 예, 예.
0: 원적지가 적혀
1: 그렇죠,
0: 있어야 됩니다.
1: 그렇죠.
0: 예, 예, 예. 그다음에 이사했으면 언제 뭐
1: 그리고 학교를 다니셨으면 졸업 앨범까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네네.
1: 그리고 이제 교장 선생님의 네네. 추천서까지도.
0: 제가 오늘 큰 선물이 걸려 있기 때문에.
1: 예, 예. 예, 예.
0: 그리고 저희가 또 너무 금방 이렇게 너무 쉽게 선물 드리면 과천에 있는 또 맘카페 여러분들이
1: 아유,
0: 공정성 시비를 또 운운하실 수 있어요.
1: 그럴 수 있죠. 그럴
0: 예,
1: 수 있죠.
0: 예,
1: 김동현님.
0: 김동현님. 저희 아버지가 2년 전까지 과천에 있는 삼머 SDS에서 30년 근속하셨습니다. 지금은 정년 퇴직하셔서 어머니가 근무하시는 편의점을 도와주시고 계신답니다.
1: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아버님의 근황을 알려주셨어요.
0: 네. 너무 그 좋네요. 아버님.
1: 정말 딱히 할 말 없으니까 아 좋네요.
0: 근데
1: 정말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0: 아버님이 삼성 SDS 30년 근속하셨다고 했잖아요. 제가 99년도에 첫 회사가 삼성이었거든요.
1: 아 네네.
0: 근데 계열사로 분리될 게 우리 저기 뽑힌 사람들 내려갈 때
1: 예.
0: 삼성 SDS로 간 애들도 많았어요.
1: 아 예.
0: 내가 만약 그때 갔으면 거기서 저도 30년 근속이 되는 거예요.
1: 아 그렇죠.
0: 우리 아버지랑 저랑 거의 비슷하신 거죠.
1: 네, 어쨌든 안 가셨는데 뭐 더 이상 뭐 엮을 게 있겠어요.
0: 아버님의 근황, 저의 근황 잘 들었고요. 7789님.
1: 아 오늘 캐리어 남겠는데?
0: 남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조금만 도전하시면 되고요.
1: 캐리어 아무도 안 가져가겠는데?
0: 자, 과천하면 아파트들 분양 떨어진 것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내 아파트는 어디에 있는 거야?
1: 더군다나 슬픈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네.
0: 좀 전에 그 아버님의 좋은 근황이었는데 아파트 근황은 상당히 슬픕니다.
1: 예, 정말 예, 예. 예, 좋네요.
0: 예, 예.
1: 자, 그냥
0: 아 조심히 안 좋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
1: 큰일 났네.
0: 네.
1: 아 내가 자, 이런다니까 광고. 징크스야.
0: 광고 들어요.
1: 일단은 광고 듣고 올게요. 좋네요.
2: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3: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1: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2: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잔치복은 못 봤거든요.
3: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0: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르웍스.
4: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5: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4: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5: 완전 좋아요.
4: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노주은의 노계획 노다지
6: 노노노
4: 함께하고 있고요.
6: 오늘이죠. 과천.
4: 예, 최지우님께서 이행시를 보내주셨어요.
6: 과
4: 과장님
6: 천
4: 천하의 그지 같은 최지우님의 애환 잘 들었고요.
6: 네네.
4: 네, 764

0: 4번님 과.
1: 과천 이야기하는데
0: 천.
1: 천 개가 넘는 관계없는 이야기.
0: 그러게나 말입니다. 예. 아 오늘 캐리어가 좀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느낌이 좀 그래요.
1: 저희가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해가지고요. 만약에 네 분이 선정이 안 된다. 그럼 캐리어 남잖아요. 네. 그러면 다음 주로 뭐 두 대에서 모았다가 드리는 거 없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으로 간대요.
0: 아,
1: 분발해 주십시오, 여러분.
0: 아,
1: 네네네. 진짜. 다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0: 지금 수건 돌리기처럼 지금 돌리고 있는 거구나.
1: 돌려.
0: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과천 사연 계속 받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저희는 우리 캐리어를 위해서 머라이어 캐리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이 노래는 제목이 뭘까요? 원 스윗 데이. 오늘 달콤한 날. 하루만 달콤하자.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아침 저녁으로 찬 기운이 느껴지는 이맘때 장롱 속에 넣어두었던 전기장판과 전기담요를 다시 꺼내는 가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보관했던 난방기기를 아무 점검 없이 사용하면 자칫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전선이 벗겨지거나 눌린 곳은 없는지, 장판 내부에 열선이 꺾이거나 손상되진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기장판 위에 두꺼운 이불을 여러 겹 덮거나 라텍스처럼 열이 잘 빠져나가지 않는 제품과 함께 사용하면 내부 온도가 크게 올라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는데요. 사용하지 않을 땐 전원을 반드시 끄고 플러그까지 뽑아두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오기 전 난방기기 안전 점검부터 시작해 따뜻하고 안전한 계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문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접초등학교 스탠바이.
1: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0: 고덕신도 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림이 곧 온다.
1: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림.
2: 평택고덕 우미림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3: 계양신도시 서울까지 단 3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4: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5: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4: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5: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4: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5: 10월 오픈 때 가보자.
4: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6: 중화역 가까이
7: 새집이 라온.
6: 기다려온 서울 새집
7: 드디어 라온.
6: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7: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6: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8: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9: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8: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입니다. 경기도 네, 과천.
1: 네.
0: 오하나구육님 과천 검색 꿀팁으로 과천시 블로그를 추천합니다. 은근 다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10월 3일 매년 과천 밤죽기 행사, 과천 공연 예술제. 그 중에 저는 5월에 하는 과천 재즈 피크닉을 가장 애정합니다. 오 좋네. 잔디밭에 돗자리를 펴고 재즈를 듣는 사치. 과천에 놀러 오세요. 그러니까. 너무 저랑 과천이랑 어울리는 도시인 거예요. 제가 아까 커피도 얘기했지만 재즈 이런 거를
1: 재즈 좋아하세요?
0: 그냥 재즈 그 자체죠.
1: 아 그래요?
0: 사람도 재즈하기도 하고 오늘 기분도 약간 좀 재즈한데
1: 네, 기분이 좀 재즈네요.
0: 그렇죠? 아 그리고 요즘은 정부기관의 그 홍보 도구들이 그 블로그 네. 같은 것들이 되게 잘 돼 있어. 옛날에 좀 무미건조하고 약간 일방향적이었잖아요.
1: 네네.
0: 요즘은 너튜브 하는 지자체들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한번 보실만합니다.
1: 네. 5196번님께서 또 보내주셨어요. 서울대공원 리프트 아시나요? 35년간 운행하고 올해까지만 마지막 운행이라고 합니다. 거기 그물에 인형, 장난감, 신발 한 짝 이것저것 떨어져 있는 거 아시죠? 올해 가을 단풍은 리프트에서 즐기는 거 어떠세요?
0: 이분 또 우리 추적 들어가야죠. 예, 아마 예. 과천시 블로그 담당자일 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1: 파워블로거신 것 같은데.
0: 아니 근데 공무원 중에도 그런 거 SNS 담당자들이 있거든요.
1: 예, 예, 예.
0: 아마 그쪽이지 않을까. 지금 명함 한 장 찍어 보내시겠어요 저희한테?
1: 예. 예 그리고 예. 그물에 떨어져 있는 것들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가을 단풍 얘기로 또 이렇게 전환을 하셨단 말이에요.
0: 그러니까요. 상당히 그 의식의 전환이 빠르다.
1: 예. 예.
0: 약간 종잡기 어렵다.
1: 예, 예. 예, 예. 제가 어떤 챗GPT로 물어봤던지.
0: 아...
1: 아무튼 뭔가 좀 약간 있어요.
0: 아, 알겠습니다.
1: 인증샷 보내주십시오.
0: 보내주셔야죠.
1: 네, 왜냐하면 지금 미림님께서는 인증샷을 정말로 보내주셨거든요. 진짜로 주민등록증을 저희한테 보내주셨어요.
0: 진짜로?
1: 네. 아, 정말 천사, 최고입니다.
0: 천사구나.
1: 최고예요. 아니 두 대가 뭐라고 두 대 저희가 뭐라고 이거를
0: 어머.
1: 진짜로
0: 어머.
1: 네, 인증샷을 저희한테 실시간으로 보내주셨어요.
0: 아
1: 이런 방송입니다.
0: 아, 진짜
1: 예. 아 정말 여러분
0: 예.
1: 이제 인증의 방송이에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1149님 20대에 무서운 놀이기구에 빠져서 과천 놀이공원에 자주 갔었는데요. 그때는 한 번 더 소리를 치면 사람들이 없을 때는 계속 더 태워주시곤 했습니다.
1: 그래 맞아.
0: 한 번은 엑스플라이어 비슷한 놀이기구를 타고 있었는데 뒤집어 놓고 고정 후에 담당자가 몇 분 동안 자리를 비워서 몸이 앞으로 조금씩 떨어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어딜 가도 줄이 너무 길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1: 그래. 옛날에는 그랬다니까.
0: 옛날에 그랬지. 옛날 지금은 아니고 그지.
1: 아니 큰일 나요 진짜.
0: 근데 엑스플라이어가 뭐지? 그러니까 아까 진짜 X자로 이렇게 된 사람 태우고
1: 이렇게 크로스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그런 건가?
0: 공중에서.
1: 네 이렇게.
0: 난 못.
1: 이거 보고 이제 코르티스 이렇게 X 춤췄나 봐요. 네.
0: 야, 진짜 큰일이다. 저 어지간하면은. 이런 걱정은 안 하는 사람인데
1: 네, 예.
0: 진짜 조금 컨디션
1: 근데 진짜로 맞아요. X로 되는 게 맞아요.
0: 아, 여기 교차하는구나. 이렇게.
1: 네, 네, 네.
0: 아, 오케이.
1: 자, 8076번 님.
0: 네.
1: 저 어렸을 적에 가족끼리 과천 서울랜드를 갔었는데요.
0: 네.
1: 그때 다람쥐통이라고 동그라통에 마주보고 앉아서
0: 알지.
1: 앞뒤로 떼굴떼굴 돌아가는 놀이기구가 있었어요. 아빠랑 둘이 마주보고 탔었는데 뚱뚱하셨던 아빠 쪽으로만 계속 통이 돌아가서 배꼽 빠지게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0: 근데 이게 한 방향으로만 해서 구르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도 좀 돌고 막 이렇게 하는데
1: 네.
0: 아빠 때문에 이쪽을 못 넘어오는구나.
1: 일방통행인 거예요. 아. 일방통행.
0: 그리고 항상 그 뭐야 주머니에 있는 돈 좀 막 떨어졌잖아요.
1: 아 그래 맞아.
0: 이렇게 갔었을 때.
1: 아 근데 너무 추억이다 이런 거.
0: 다람쥐통.
1: 아빠랑 같이 다람쥐통 탔던 그때.
0: 뭐 있지? 다람쥐통, 커피잔.
1: 아 커피잔 있죠.
0: 그치?
1: 아 저는 근데 롯앤월드만 가가지고 신밧드의 모험밖에 생각이 안 나 지금.
0: 그건 뭐예요?
1: 신밧드의 모험 몰라요?
0: 몰라.
1: 그거 엄청 재밌는데.
0: 뭐지?
1: 그 배를 타고 네. 그 물 있는 데 이렇게 들어가요. 그 동굴 속처럼 이렇게 들어가.
0: 후룸라이드?
1: 후룸라이드는 아니에요.
0: 아니요?
1: 그 쓱 가면서 거기
0: 막 탐험, 동굴 탐험이요.
1: 탐험을 하는 거야. 신밧드의 모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막 이런 멘트가 나오면서 흥이야. 막 이런 소리 나오면서
0: 0304번이 네. 드디어 아까 기다린 그 사연이 왔습니다.
1: 네.
0: 0304님.
1: 아.
0: 그죠? 박수 한번 네, 미리 쳐드리고요.
1: 담비 같은 문자가 예. 내렸어요.
0: 예전에 소개팅을 한 분이랑 과천 미술관에 셨.

0: 갔었는데요. 미술관 옆 동물원이라는 제목으로 가수 동물원 분들이 거기 미술관 앞 잔디광장에서 콘서트를 해서 다른 남자분이랑 또 갔습니다. 아. 그 후로도 소개로 만난 분들과 몇 번을 갔는데 갈 때마다 여기 처음 와봐요 했더랬죠. 그런데 길도 잘 찾고 화장실도 잘 찾고 해서 다들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데이트하기에는 참 좋긴 했어요.
1: 아, 근데 너무 좋다.
0: 첫 번째. 그죠? 미술관 옆 동물원. 영미세 최애 영화 중 하나 아닙니까?
1: 아, 저 그거 한 다섯 번 넘게 봤어요.
0: 그렇지.
1: 진짜.
0: 이성재 그다음에
1: 심은아 씨가 나와가지고 거기 고 안성기 선배님 나오셨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거기서 맞아요. 안성기 선배님이 이런 대사가 있어요. 다혜 씨는 이름이 참 예뻐요. 다혜.
0: 기억난다.
1: 기억나죠.
0: 기억난다.
1: 대사 저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이 봤던.
0: 이 감독님이 여성분이었던
1: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0: 그죠.
1: 여성분이셨어요.
0: 아, 맞아요.
1: 그래, 근데 저는 그게 영화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0: 그게 이성재 씨가 군 제대인가 뭐 휴가를 나왔는데 예전에 살던 집인가 여자친구 집인가
1: 여자친구랑 동거하던 집을 갔는데 새로운 입주자가
0: 그래,
1: 있는
0: 맞아.
1: 거지.
0: 그게 심은아 씨였지.
1: 그렇게 심은아 씨와 함께 살게 된
0: 맞아.
1: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예. 자, 이렇게 과천과 관련된 얘기라면 어떤 얘기든 좋습니다. 어디서 보고 들은 정보부터 직접 가서 경험한 일들까지 다 보내주세요. 오늘 최고의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 30만 원 상당히 20인치 캐리어 보내드리겠습니다.
0: 저희가 진짜 캐리어 가져가세요.
1: 네.
0: 지금 항공 예약 대신 해드릴게요.
1: 준비가 돼 있습니다.
0: 돈은 보내드리지만.
1: 저희 잠깐만 쉬었다 올게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4: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5: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 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응 1522588 관절 복응
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응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2: 관절 복응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3: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3: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3: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노주은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오늘의 지역 과천이고요.
4: 이보람님 거기 넓디 넓은 주차장에서 주차 어디에 했는지 잊어버리는 바람에 집에 못 올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도 식은땀 납니다. 남편이 위치를 찍어서 보내주지 않았다면 막내와 집에 못 올 뻔했어요. 근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
5: 그러게.
4: 거기 넓디 넓은 주차장이라.
5: 거기가 어디요?
4: 아, 서울랜드를 말하는 건가? 아, 서울대공원, 서울대공원이래. 아, 네네네.
5: 아우, 제가 죄송해요. 척하면 착하고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4: 그러니까.
5: 그냥 거기라고 하니까 많은 추측을 하게 되네. 거기가 어딘데?
4: 아, 네. 아, 그러셨군요. 네. 네네.
5: 5636번님. 네. 안양 부흥중학교 중3 아들이 오늘 과천 서울랜드로 갔어요.
4: 아, 요즘도 가는.

0: 아는구나.
1: 아는구나. 아하.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단체로 체험학습 갔습니다. 아이고야. 아침에 비가 와서 걱정을 했는데 친구들이랑 좋은 추억 만들고 왔으면 좋겠네요. 그래 때마침 또 날이 갰잖아.
0: 그러네.
1: 다행이다.
0: 항상 우리 그랬잖아요. 소풍 가는 날 비와가지고
1: 맞아.
0: 울고 불고.
1: 그러면은 꼭 학교에 전설이 있다.
0: 그렇지.
1: 천년묵은 은행나무가 그렇지. 있었는데 그거를 베버리는 바람에
0: 그렇지.
1: 그때부터 소풍만 가면 비가 오더라.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잖아요.
0: 그 중3 아들도 우리 간밤에 비가 밤새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었단 말이야. 에이. 얼마나 마음 졸였겠어요.
1: 그래. 근데 갔는데 어머 날씨가 싹 했어.
0: 그러면 5636님 요즘도 김밥을 싸나요? 쌀까? 김밥?
1: 요즘은 안 쌀 것 같아요. 소풍 가도.
0: 그럼 그것도
1: 왠지 그냥 거기에서 사 먹을 것 같아요.
0: 사 먹거나 그쵸? 아니면 학교에 준비해 주거나.
1: 네. 아. 근데 과천에는 맛집이 없나요? 지금 맛집에 관련된 얘기는 하나도 안 오는데 지금.
0: 오 그러네. 항상 제일 많이 오는 게 음식 관련된 건데.
1: 맞아요. 뭐 식당 뭐 이런 얘기가 항상 나오는데.
0: 자영업 하시는 분들.
1: 지금 서울랜드 얘기밖에 없어요.
0: 그러네.
1: 과천.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지금?
0: 에? 네?
1: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서울랜드밖에 할 얘기가 없나? 과천 분들 뭐 하시는 거예요? 분발하셔야죠. 예? 뭐 하세요? 빨리 지금 들고 일어나십시오.
0: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미.
1: 바로 일어났어.
0: 바로 일어났습니다.
1: 자 1581번님.
2: 예 안녕하세요. 과천에서 부처스 그릴 수제 버거집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매장에 배우 이진욱 씨가 오셔서 식사를 하셨는데 너무 바빠 팬인데. 사인도 못 받고 사진도 못 찍고 껴안아보지도 못했어요.
1: 시간이 없어서 껴안아보지도 못했대.
2: 껴안아. 심지어 몇 번 드셨다고
1: 그 정도로 바빴다는 거야.
2: 카운터 앞에 와서 인사까지 해주셨는데 그 후로 안 오시는데 다시 와주세요. 진욱 오빠.
1: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시간만 있었으면 껴안아드렸지. 근데 시간이 없어서.
2: 아 근데 저는 오랜만이죠. 껴안다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웃기죠? 껴안아보지도 못했어요.
1: 껴안아보지도 못했어요. 아, 바빠가지고.
2: 또 하나의 음식 사진. 사진이란다. 사연이 왔습니다. 3852님. 저희 아들 서너 살 때 서울랜드에 자주 갔습니다. 거기서 차로 5분 거리에 유명한 샤브 칼국수집이 하나 있었어요. 전 매운 걸 좋아했지만 아이 때문에 늘 맵지 않은 채소 육수만 먹었답니다. 그래서 가자미 눈을 하고 매운 샤브를 먹는 테이블을 늘 훔쳐봤어요. 먹고 싶어서요. 어느 날은 아들이 묻더라고요. 엄마 자꾸 어디 봐? 지금은 고 1학년이 된 아들이랑 같이 매운 거 먹으러 다닙니다.
1: 그래. 그렇지. 엄마들은 어쩔 수 없어.
2: 아이들 우선이니까 그죠?
1: 저도 그래서 맵찔이가 됐어요. 저는 원래
2: 잘 먹었어?
1: 저는 술 먹은 다음 날은 그 매운 떡볶이 있죠.
2: 네네네.
1: 그걸로 늘 가장 매운 맛으로 해장을 했던 사람인데 진짜 첫 아이 임신했을 때부터 매운 걸 안 먹기 시작했더니 그냥 매운 라면 그 매울신 네네네네. 라면만 먹어도 네. 막 매워 그 속이 매워. 다.
2: 영미 씨 잃어버린 매운맛 매운맛 리부트하기에는 네. 의정부 시장에서 파는 닭발 편육 매콤한 맛. 영미 씨 어머님이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매일 40개에서 50개를 매일 먹고 있어요. 매일 저 기네스에 올라갈 판이에요.
1: 진짜
2: 그걸로 시작하시면 돼요.
1: 기어이 지금 다 드셨다고요?
2: 진짜 진짜 거의 다 먹었어요. 매일 40개에서 매일 50개.
1: 근데 거기에 종이 있지 않았어요? 거기 엄마가 그 카드 썼는데
2: 없었는데
1: 이거 다 먹으면 나랑 사귀는 거다.
2: 아, 좀 남았습니다. 아, 한 두어 봉지 남았습니다.
1: 네, 오늘부로 1일 축하드립니다. 아, 0882번님. 정부 과천 청사에 근무하는 워킹맘입니다.
2: 오, 공무원지잖아. 그죠?
1: 단축 근무에서 일찍 퇴근하는 중에 2대 들으며 보냅니다. 안영미 2대 포에버. 과천 맛집은 오메김밥, 타이거 커피, 행복 찹쌀떡이에요.
2: 예.
1: 다음에 꼭 드셔보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래, 봐봐. 네. 이렇게 다들 듣고 있으면서 왜 문자를 안 보내셨어.
2: 0882님은 공무원이잖아요. 네. 저희가 직책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대가 특별히 임명한 저희 2대만을 위한 과천 특별 요원으로 저희가 임명해드리겠습니다.
1: 아, 그래요?
2: 앞으로 네. 정말 책임이 네. 막중합니다. 일단 정부 과천청사 안에
1: 네네.
2: 포섭을 하셔가지고요.
1: 네.
2: 2대 애청자 일단 20분 이상 만드는 걸 첫 번째 미션으로 드립니다.
1: 저희가 연말에 위촉장 드리도록 할 테니까
2: 드립니다.
1: 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2: 지금 가든 스튜디오에 모셔가지고요.
1: 예, 예,
2: 위촉장
1: 예.
2: 나갑니다.
1: 예.
2: 0882님.
1: 네, 공무원이 맞는지 그 인증샷 네. 좀 부탁드립니다.
2: 당연히 보내셔야죠. 저희는 인증을 농담. 최우선으로 하는 방.
1: 네. 김진영님. 과천 가는 길 네. 선바위역에 코다리집 있어요. 네. 사람 너무 많아서 줄 서서 기둘려 먹습니다. 이 집 진짜 맛있어요.
2: 아, 코다리 좋죠. 그냥 코다리면 꼬들꼬들한 살도 좋고 같이 이렇게 조려진 뭐 무나 이런 것도 너무 맛있고 그 양념이 자박자박하면 이제 밥에다 비벼 먹으면 되고 매콤하게 해주는 집도 있고 그렇죠. 네. 0833님 자. 과천은 경기도인데 지역번호를 02를 써요. 아 맞아요.

0: 맞아 맞아.
1: 아.
0: 정부 종합청사가 들어서면서 중앙청사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0343에서 02로 변경을 했답니다. 경기도에서 02를 쓰는 지역은 과천과 광명 두 곳입니다. 정확한
1: 아,
0: 내용입니다.
1: 그렇군요.
0: 정확한 내용입니다.
1: 감사합니다. 팩트를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0: 네.
1: 갑자기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죠. 이 음악이 어디서 나올게요?
0: 이거요? 하, 아까 그
1: 미술관요 동물원.
0: 그렇지.
1: 네, 지금 그 노래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0: 네네네.
1: 과천 얘기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예요. 자, 미술관 요동물은 OST 로라 피지의 Let There Be You.
0: You are love, love. You are in love.
1: Let There Be Love.

0: 명곡 아닙니까?
1: 아 진짜 그 저 노래 제목을 Let There Be Love이지만 첫 시작은 Let There Be You로 시작하는 게 맞군요.
0: 제가 이 영화를 얼마나 많이 보고 이 음악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아 좀 깨불지 좀 마요 좀 다들.
1: 아니 진짜
0: 깨불지 마로. 아유.
1: 맛집의 앞집 명 DJ답습니다.
2: 그럼요. 안미양이라고 불러주십시오.
1: 안녕하세요. 밤의 이주중원입니다.
2: 자 그럼 자. 맛집 정보 하나만 더 알려주세요.
1: 7228님의 문자인데요. 전 네. 과천도서관이랑 종합청사 구내식당 추천드립니다. 5,000원에서 6,000원에 집밥 퀄리티의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와. 요즘에 너튜버나 인플루언서 친구들 중에 이런 데만 집중적으로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하철역, 기차역, 뭐 도서관, 뭐 공무원 청사 이런 데 구내식당. 네. 근데 약간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네네. 뭐 아주 바쁜 점심시간은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렴한 가격에 네네. 먹을 수 있는 곳들 많습니다.
0: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3215번님 결혼하고 13년 동안 집이 없었는데 둘째가 태어나서 신생아 특별 공급으로 한 청약이 과천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아이고야. 인생을 바꿔준 과천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머
1: 너무 진짜 축하드리고 과천시도 감사하고 3.15님께 특별히 축하의 말씀드리고 네. 둘째라잖아요 둘째.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축하드려요 진짜.
1: 한시름 덜으셨겠습니다. 네. 아이고 9218님 우리 아들 여름방학에 과천 서울랜드에서 혼자서 저 무서운 놀이기구를 탔습니다. 탑승자가 혼자라서 비명 소리도 혼자 360도 연속 앞으로 돌고 뒤로 돌고 날렸죠. 호기롭게 도전하더니 내려서 벤치에 앉아서 슬러시를 먹고 뻗었답니다. 와 진짜, 진짜 혼자네.
0: 정 가운데 혼자만 앉아 있어요. 아드님이.
1: 와 이게 마치 그런 거예요.

0: 졸업식장의 단상 위에 의자가 한 100개가 쫙 있는데 딱 한 명만 앉아 있는 그런
1: 와,
0: 모양새.
1: 진짜. 어머 어머. 또. 근데 이걸 어떻게 혼자 탔어 또. 그러니까. 이 무서운 거. 근데 뭐 그럴 수 있어. 어렸을 때는 저도 어렸을 때는 놀이기구 타는 거 좋아해서.
0: 그러니까. 그리고 네. 오늘 일단 그 30만 원 상당의 20인치 네. 그 캐리어 네. 하나는 그 서울랜드에게 드리겠습니다.
1: 서울랜드가 한 몫을 해내는
0: 너무 큰 몫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1: 지금 서울랜드 얘기밖에 서울랜드. 없어 사실
0: 서울랜드 예. 8990님 35년 전 중학교 2학년쯤 서울대공원 소풍을 갔었죠. 소풍이 끝나고 학생들 인파가 너무 많아서 버스를 타기 어려워 엄지손가락 번쩍 들고 지나가던 승용차에 히치하이킹을 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시절엔 가능했는데 이제는 아무 승용차 타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낭만이 사라진 것 같아 씁쓸하네요. 이렇게 그제 즉석에서 차 세워가지고
1: 옛날에는 그치, 이런 거 했었죠. 이런 해본 적이
0: 경험 있어요?
1: 저는 해본 적이 없었는데요.
0: 없지. 예. 저도 없어요.
1: 네, 무서움이 많아가지고.
0: 사실은 이제 영화 중에는 그 히치하이킹을 해서 누굴 태워줬는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그런 영화가 워낙 많아가지고.
1: 공포 영화를 내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 많이 어렸을 때 저는 이거 할 생각을 한 적이 없어.
0: 그렇지.
1: 5213번님. 저는 대학교 4년 동안 과천 경마공원에서 알바를 했어요.
0: 아니, 경마공원이 있어. 맞아.
1: 돈 잃은 꾼들이 화재 폭탄을 심어놨다고 협박을 해서 퇴근도 못하고 몇 시간 동안 대기하고 그랬거든요. 비일비재한 폭탄 협박에 나중에는 아, 또 폭탄이래 이러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기억이 나네요. 아, 여름 야간 경마 기간에는 번쩍이는 조명과 시원하게 달리는 말들 함성 소리에 야구 경기 못지않은 희열감이 또 있었답니다. 그렇게 저는 주말마다 에마 부인이 되었죠.
0: 아 맞아, 과천에 경마장이 있었구나. 그 저도 경마장을 어디선가 가본 적이 있는데 그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어쨌든 그 달리는 경주 순간을 보면 굉장히 그 익사이팅합니다. 엄청 빠르기도 하고 아슬아슬하기도 하고.
1: 혹시 여기 경마장 가본 적 있었어요?
0: 전 과천 아니었고 해외였던 것 같아요. 뭐 취재 때문에.
1: 이상하네. 근데 왜 폭탄을 씌워놨다 그랬지? 넘어갑시다. 예.
0: 자, 3538님. 과천 경마장이 이름이 바뀌었답니다, 여러분. Let's Run 파크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아이들 테마파크도 있고 2040 세대를 위한 실내 경마장이 있어서 거기서 맛있는 것도 시켜서 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아무래도 이게 예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경마장 약간 사행성 느낌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름도 바꾸고 또 아이들을 위한 그런 시설도 들여놓았군요.
1: 그래서 좋네. 이름도 되게 예쁘게 지었다. 그래. Let's run.
0: Let's run. Let's run.
1: 그래, 뛰자구. 이혜원님. 과천에 있는 작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관악산 자락에 있는 향교집이라는 식당 가끔 갑니다. 날씨 좋은 날은 야외에서 경치 즐기기도 좋고요. 돌솥비빔밥과 해물파전 시켜 먹으면 정말 굿굿.
0: 네. 안 그래도 저 막 솥밥 참 좋아하는데. 네, 그렇죠? 그냥 그 이게 비벼 먹는 동안 물론 이제 밥을 다 퍼내고 물을 따라 가지고 숭늉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지만 그냥 그 돌솥 안에다가 뜨끈한 데다가 바로 비벼 먹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비비는 도중에 밑에서 그 누룽지 익는 소리가 들리죠. 자글자글자글 그지. 그지. 아유 맛있죠. 네. 8299님 영미씨 노작가님 과천 거주 15년차 주민입니다. 방금 거기 봉덕 칼국수집도 맛있고 마찬들 삼겹살 진짜 최고입니다. 망향 비빔국수 맛있고요. 만보성 중국집 탕수육 완전 추천합니다. 그리고 커피는 킹콩 로스터리 커피. 여기 상받은 원두드립 라떼 진짜 맛있고요. 지금 단풍 질 때 중앙공원 단풍 뷰가 한눈에 너무너무 추천 커피 맛집입니다라고. 아 킹콩 로스터리
1: 감사합니다.
0: 아주 그냥 축축축축축
1: 요 코스대로만 가도 되겠네.
0: 물론 그 마찬들이랑 또 망향 비빔국수는 여러 곳에 있기는 해요.
1: 네네.
0: 근데 또 지점마다 또 유난히 더 맛있는 곳이 있을 수 있거든요.
1: 그럼요.
0: 추천 감사드리고요.
1: 1149번님.
0: 네, 서울대공원역 4번 출구 앞에 노점 같은 식당들이 모여 있습니다. 더운 날에 시원한 맥주 한잔 마셔도 좋은데 그중 전주집에서 이번 여름에 콩국수를 맛있게 먹었네요. 아 근데 저는 다른 곳보다도 그 노천 식당에서 시원한 맥주 한 잔, 생맥 한 잔. 그때 우리 회식할 때, 예. 그때 막걸리를 먹었구나.
1: 1차 때 막걸리를 먹고 2차 때 맥주를 먹었죠. 그렇죠.
0: 좋으셨었죠?
1: 예. 예. 예. 좀 급하게 달린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0: 레츠런.
1: 예, 레츠런.
0: 레츠런. 네.
1: 8299번님. 과천은 9월에서 10월 중 항상 3일간 과천 축제가 열립니다.
0: 그래요?
1: 이때 하루 반나절쯤 8차선 도로 통제에서

0: 아이들이 이날만 기다립니다. 도로에 분필로 그림도 그리고요.
1: 어머.
0: 킥보드 타고 도로를 질주도 하고요. 마지막에 불꽃놀이까지 한번 놀러오세요.
1: 이야, 이거 기발하네.
0: 오, 너무 좋다.
1: 그 도로에 그냥 아이들이 분필로 그림을 그려도 된다는 거잖아요.
0: 아이들 지금 막 누워있어요, 그냥 도로에.
1: 어머.
0: 어머, 너무 귀여워.
1: 아,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참 신박하고 기발하면서 소소하지만 행복감 많이 줄 수 있는 너무 좋네.
0: 이런 게 추억이지. 이런
1: 아니,
0: 게 추억이야.
1: 이 집은 애가 몇이야?
0: 이 집에 캐리어를 보내드려야 되나?
1: 어? 아니 얘가 5명 아니었어요? 좀
0: 얘가 한 6명 되는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0: 자, 이분들 중에서도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 아나 보내드리겠고요.
1: 네.
0: 여기서 끝이 아니죠.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행 코너 맞춤 선물 20인치 캐리어 받으실 최고의 사연도 뽑아보겠습니다. 자, 여행하면 생각나는 가수죠. 볼빨간 사춘기에 별 보러 가자 듣고

0: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이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뮤제 자이 1833-3367 GS건설.
1: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2: 중화역 가까이
3: 새집이 라온.
2: 기다려온 서울 새집
3: 드디어 라온.
2: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3: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2: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4: 축제를 보고 곧바로 떠나는 것보다 지역에서 하루 더 머물며 숙박하고 시장과 식당을 이용하는 관광객 한 사람이 지역 경제에는 더 큰 힘이 됩니다.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르는 생활 관광지로 바꾸는 것. 지역 상권과 일자리를 함께 살리는 힘입니다.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5: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6: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7: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8: 2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노중훈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자, 과천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오늘 정말 문자가 역대급으로 많이 왔어요. 정말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한 중에 그러니까 가장 많이 왔어요.
9: 처음에 이제 발동이 늦게 걸린다 싶었는데
8: 그렇죠. 처음에는 막판해야지 그냥. 계속 이행시만 왔었어요.
9: 맞아요.
8: 과천 이행시만 왔었다가 네. 뒤늦게 이제 점점 이제 문자를 많이 보내셨어요.
9: 그 과천을 언젠가 한번 더 해야 될 수도 있어요.
8: 맞아요.
9: 이 정도라면
8: 예, 예 저희가 감사합니다. 서울

0: 데만 알고 있었는데 네네. 아니었어.
1: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0: 곳곳에 맛집도 많았고요.
1: 네.
0: 자, 이제 오늘 최고의 사연 뽑아볼까요?
1: 자, 과천 축제에 관한 추억을 보내주신 8299님 축하드려요.
0: 네. 요분이 이제 네. 9월에서 10월 중에 항상 3일간 과천 축제가 맞아. 열린다. 네. 그래서 반나절쯤은 8차선 도로 통제해가지고 아이들이 맞아. 이날만 기다린다.
1: 도로에 분필로 그림 그릴 수
0: 네네.
1: 있고.
0: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본인이 다 낳으신 아이들이 아니고 자, 새 아이는 본인이 낳았고 네. 두 아이는 저기 친척이 놀러 온 거다.
1: 아, 그러니까.
0: 지금 억울함을 또 토로하셨습니다.
1: 그러면서 네. 캐리어 진짜 필요해 보이는데 저희가 네. 아주 정확하고 정말 필요한 곳으로 가게 된 것 같아가지고
0: 그럼요, 그럼요.
1: 너무 기분이 좋고요.
0: 네.
1: 근데 우리가 4명 뽑기로 했잖아요.
0: 네.
1: 세 분 더 소개를 해드려야죠.
0: 네.
1: 네. 과천 시민님을 입증해 주신 너무 천사 같은 우리 최미림님. 진웅 오빠를 껴안지 못해가지고.
0: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껴안았던.
1: 그러니까요. 진웅 오빠를 껴안지 못해가지고 아주 원통했던 수제버거집 사장님 1581님. 아빠와 다람쥐통 추억을 보내주신 8076님 또 축하드립니다.
0: 네.
1: 세 분께도 30만원 상당의 20인치 캐리어 보내드리고 사실은 뭐 아, 그분께도 하나만 보내드려요. 커피 쿠폰.
0: 누구?
1: 우리 그 과천 공무원 종합정부종합청사 예. 우리가 특별 에이전트로 임명했던
0: 예.
1: 두 대 선전을 위한
0: 위촉장 드리기로,
1: 위촉장 드리기로 했죠.
0: 아, 그리고 아까 예. 그 저기 바이킹 타다가 참치김밥의 아. 향을 참치김밥 내음을 맡으신 그분께도
1: 참치김밥 보내드리면 안 되나요?
0: 참치김밥 아니야 지금 트라우마 예. 걸렸어.
1: 드라마.
0: 참치김밥으로 저에게 예. 마수거리 해주셨던 예. 그분께도 보내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자 함께 얘기해보고 싶은 지역도 받고 있어요. 2시의 데이트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1: 네.
0: 8864번님께서 작가님 연휴 때 우리 지역에서 주최하는 강연을 듣고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요. 거기에 듣고 싶은 강의가 있으면 적으라고 해가 가지고 작가님을 적었답니다.
1: 아~
0: 꼭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1: 진짜.
0: 어머 세상에.
1: 어디죠?
0: 노중훈 작가님 꼭 불러주세요라고 적었어요.
1: 지역이 어디예요?
0: 네.
1: 지역이 어디냐고요?
0: 그걸 왜 물어봐? 어느 지역이든 가야지.
1: 아,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고요.
0: 네, 네.
1: 그 제가 DM을 하나 받았는데 박성희님 우리 두댕이예요. 이분이 서울 그 자곡동에 사시는데 자기도 동네 도서관에 민원 넣겠다고
0: 아~
1: 노중훈 작가 강연 꼭 유치해달라고.
0: 아이고
1: 여러분 아시죠? 성과가 없으면 다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0: 근데
1: 뭐
0: 갑자기 또 왜 두댕이들 탓을
1: 아니지,
0: 해요?
1: 아니지 성과가 있어야지. 그냥 아~ 시도만 하면 뭐합니까? 과정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결과로 말을 해야죠. 예 여러분.
0: 아 7443번님 과천 장군마을에 BTS 진이 살았었대요.
1: 아, 그래요?
0: 아미들이 핫스팟입니다라고 하셨어요.
1: 어 그렇구나. 뭐 전혀 몰랐어요.
0: 뭔가 다르다. 장군마을에
1: 장군마.
0: 살았대. 뭔가 전설 같잖아요.
1: 장군님. 어. 진장군.
0: 자, 진 노래 안 들을 수가 없겠죠.
1: 안 들을 수 없죠.
0: 디 아스트로넛 들으면서 작가님 보내드릴게요. 자 안녕.
1: 안녕.
0: 과천 분들도 안녕.
1: 안녕.

네, 진의 The Astronaut 들었고요. 아, 1581번님 문원경입니다. 진욱 오빠도 넣어서 보내주세요. 저희도 진욱님 보고 싶어요. 저도 이진욱 씨 팬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같은 연예인인데도 직접 뵌 적이 없어요. 나도 보고 싶다. 저희가 진욱 오빠는 못 보내드리지만 안미향님은 바로 만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DJ 역량 강화 프로젝트 맛집의 앞집 지금 만나보시죠.

8시에 문을 여는 완벽한 하루. 음악이 그렇게 좋다죠? 그래서 4시만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다는데 J20도 잠깐 들러주세요. 서비스 많이 드릴게요. 음악 맛집 완벽한 하루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맛집의 앞집. 아주 얇은 막 하나로 세상을 지킨다는 것. 당신과 쓰려고 장호산, 단호산, 양산도 샀어요. 고명재 시인의 시 우산 중에서 일부 낭독했습니다. 제게도 튼튼한 우산이 필요하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 미니도 조용하고 문자도 뜸하다. 제가 바로 빗속에서 찢어진 우산을 쓰고 있는 꼴입니다. 두댕이들이 제 우산이 되어주세요. 듣고 싶은 노래 그거 하나씩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예요. 먼저 준비해둔 곡은 2733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 곡 아시는 분 계신가요? 윈니 휴스턴의

or must have it all. 다 가졌지만 다 갖지 않았다 뭐 이런 친가요? 공술의 공수가 뭐 이런 거 모르겠다. 네, 어쨌든 띄워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0: 네, 윈니 휴스턴, Didn't we almost have it all? 우리가 거의 모든 걸 가질 뻔하지 않았나요? 듣고 왔습니다. 아, 내용이 참 좋네요. 지나간 사랑의 깊은 그리움과 아쉬움을 담은 명곡. 비 속에서도 버텨냈던 기억, 거의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밤들을 떠올리며 아침 올 때까지 서로를 붙잡고 버티던 과거에 치열했던 사랑 이야기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아, 제가 제대로 곡 소개를 못하는 것 같으니까 작가님이 줄줄이 써주셨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예, 공부해 갖고 올게요. 아, 김현정님, 영미씨 곡 소개가 버거워 보여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니요, 전혀 버겁지 않습니다. 예. 이현정님, 진짜 안영미씨는 무용문화재 돼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셨고요. 2362번님, 오늘 와일드카드 경기만큼 기대가 되는 코너예요 진짜 라고 하셨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1시간 30분을 이 시간을 위해 달려왔다 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너무 본 코너가 너무 짧다는 사실, 제가 오프닝에서도 인생은 짧다 라고 했는데 두 대가 정말 짧게 느껴지는 코너입니다. 9856번님, 안미향 언니 빗속에서 틀어줘요 라고 하셨습니다. 빗속에서 무슨 일을 하셨길래 갑자기 이 노래가 떠오르셨을까? 좀 짜릿하긴 하죠, 빗속에서. 예, 귀하드기한 이문세, 윤도현이 함께한 내신 라이브 버전으로 들어볼게요.
1: 이, 그냥 요거
2: 비 내리는

0: 아, 우리 청취자분들 어떻게 어떠셨는지 모르겠네.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5: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두시의 데이트에서 드린 선물입니다. 캡슐 톡톡 코카리스에서 진주 캡슐 앰플, 제천 자연 방목 흑염소 솔미 흑염소에서 흑염소 진액, 수분 충전 하이토미에서 방울토마토 이온 음료, 육아는 잠깐 허리는 평생 베베스완에서 조끼 아기띠,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뛰에서 롤 스크린, 굿즈 판촉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3: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0: 두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 4부 도움 주신 광고주님들 소개를 해야 되는데 새싹 문자가 왔어요. 3876번님. 영미씨 안미한 캐릭터는 누구 성대모사하는 건지 너무 궁금해요. 남편이랑 3일째 검색하고 있는데 안 나와요. 제발 좀 알려주세요. 소중한 지금 첫 문자를 지금 의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자, 안미향이 아니고요. 배미향으로 검색을 하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너튜브에 검색하셔도 아마 그 목소리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제가 도대체 누구를 흉내내는 건지 바로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맛집의 앞집이 가장 인기가 많은데 맛집의 앞집 코너가 너무 짧았어요. 그래서 맛집의 앞집 안미향 씨 버전 가보겠습니다.
4: 안인재야,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브람스 안마의자, 샘표식품 주식회사, IS 동서, 주식회사 본컴퍼니, 이카운트, 현대오피스 유한 책임회사, 음주 후엔 팀앱 대리,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와 함께합니다. 자, 끝곡으로 벨벳 언더그라운드 페일 블루 아이스, 파란 눈알이란 뜻이죠. 눈알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지금.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맛집 완벽한 하루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는 내일 또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가을 들녘 농촌에서는 경운기와 트랙터, 콤바인 등 각종 농기계 사용도 크게 늘어납니다. 농기계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큰 부상이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브레이크와 조향장치, 그리고 등화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헐렁한 옷이나 수건이 회전하는 기계에 말려들지 않도록 복장도 단정하게 갖춰야 합니다. 특히 경사진 농로나 좁은 길에서는 무리하게 방향을 돌리거나 속도를 내지 말고, 도로를 이용할 때는 뒤따르는 차량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판과 후미등 상태도 꼼꼼히 살펴야 하죠. 수확의 기쁨이 사고로 바뀌지 않도록 농기계 작업은 언제나 천천히 안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자연의 선물 홍천 명품 농산물 캠페인. 서울에서 가까운 청정지역이 그립다고요? 영양 만점 맛도 좋은 먹을거리가 당긴다고요?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강원도 홍천으로 출발!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홍천강 수라쌀, 입에 착 달라붙는 홍천 찰옥수수, 1500년의 효능과 품질 좋은 6년근 홍천 인삼, 깊고 푸른 숲의 선물 홍천 잣, 맛과 품질이 뛰어난 홍천 한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농민들의 정성 어린 손으로 차린 명품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홍천군과 함께합니다.
1: 소찬이,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와 함께하는 가을 음악 여행,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태백편.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에서 방송됩니다. 가을밤의 특별한 무대 놓치지 마세요.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FM for you.
1: 당신의 오후를 함께합니다.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과일을 깎을 때 평소보다 손이 조금 느려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껍질을 끝까지 한 번에 깎으려다가 중간에 끊기기도 하고 모양을 예쁘게 내보려고 해도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가 있죠. 급하게 먹을 때는 대충 잘라서 뭐 접시에 담으면 그만인데 가끔은 괜히 모양까지 신경 쓰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꼭 그래야

이유는 없지만 별거 아닌 일에 은근히 마음을 쓰게 되는 순간들이 있죠. 오늘은 그런 소소한 순간들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재미를 더해주면 좋겠습니다.

사라강 앤토니 라자로 타임 트래블링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화요일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제법 이제 좀 가을다워지지 않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왜 이렇게 덥냐. 날이 여름이 아직 한창인 것 같다. 어제 수도권 쪽은 30도 31도까지 막 올랐잖아요. 강원도는 물론 네. 특히 영동 지역은 물론 예, 그렇게 덥진 않았지만 근데 오늘 확실히 비가 내리면서 예, 가을이구나 싶은 계절이 오고 있는 듯합니다. 쿰팡님 아 이렇게 또 트렌드센터 분들이 계세요. 이제 추우니까 캐롤 신청해도 되냐. 앞서간다 우리 쿰팡님. 일단 뭐 당기는 곡이 있으시다면 일단은 주세요. 네, 제가 장담 드리긴 사실 조금 어렵고 남겨주십시오. 예, 꼭 잘해야 되는 일도 아닌데 괜히 신경 쓰이는 거 있어요. 오늘 과일 깎기 얘기했었는데 과일도 아치님 말씀처럼 급할 때는 뭐 그냥 대충 물에 씻어서 껍질째 먹기도 하고 하면서 예. 전 그거 잘하거든요. 이렇게 한 조각씩 한 조각씩 이렇게 잘라 먹는 거 편하기도 하고 근데 갑자기 좀 많이 마음이 쓰이는 때가 있습니다. 예쁘게 좀 자르고 싶고 가지런히 접시 플레이팅을 좀 하고 싶고 이런 때도 있죠. 휴대전화 그 화면에 묻어 있는 작은 얼룩 별거 아닌데 갑자기 막 깨끗하게 닦아내고 싶고 또 책상에 이제 어질러져 있는 물건들 반듯하게 놓아야만 직성이 풀린 때가 있습니다. 이런 또 사소한 순간들의 마음을 쓰면서 뭔가 마음도 다잡게 되고 예, 이렇게 정돈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계절의 변화가 딱 느껴지는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주변 정리를 하기 딱 좋지 않나 싶습니다. 6412번님께서 더 차분해지고 세심해지는 계절이다. 그니까요. 뭔가 한 템포 좀 여유가 생기고 주변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되고 한 20도 정도 고개를 돌렸다면 이제는 한 45도 정도까지 예, 돌릴 수 있는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일상 속의 소소한 재미들 함께 찾아

0: 함께하면서 2시간 이어갈게요. 오시는 길 안내 드리겠습니다. 문자창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문자창 여러분 저장해 두시고 낙하님 말씀처럼 소소한 재미를 더하기 위해 오발의 문자 폭탄을 보냅시다. 오발의 여러분들 이렇게 예 소소한 재미를 위해선 문자 보내실 때 저희 문자창으로 요게 아주 쏠쏠하다. 채팅창도 열려 있어요. 유튜브 창 오시면 저희 채팅창도 열려 있고 영상도 보시면서 또 방송 만나보실 수 있거든요. 유튜브 창 오셔서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찾아주시면 아주 쉽게 손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 여우의 여신님 지금 대구 여행 가셨죠. 저는 껍질 안 벗기고요. 안 자르고 그냥 통째로 먹어요. 과일을 잘 못 깎다 보니 터득한 방법이랄까? 근데 예쁘게 깎여진 과일을 대접받을 땐 좋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대접해주는 거죠. 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좀 예쁘게 깎아보고 예쁘게 접시에 담아보고 남편분도 그럼 같이 그렇게 드세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자 문자창과 유튜브 창 열어두고 여러분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1, 2부 순서는 우리 사연과 신청곡 함께 만나보고요. 3, 4부에는 우리 다음 씨와 두용 씨 오시는 날이죠. 다 함께 두용 만나보겠습니다.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2: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4: 덮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4: 국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4: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6: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7: 안녕하세요.
8: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7: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8: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7: 완전 좋아요.
8: 연두리.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0377번님 오늘 결혼기념일 35주년 맞으셨대요. 35주년 축하드립니다. 이문세 나는 행복한 사람 듣고 싶어요. 남편이 처음 만났던 날 불러준 곡입니다. 오, 35년 전. 네, 좀 더 됐겠죠? 네. 0377번님 축하드리고요. 신청곡 전해드립니다.

이문세 나는 행복한 사람 전해드렸습니다. 오, 여름애님 남편분께서도 이 노래를 불러주셨다라고만 했는데 어쨌든 초창기 첫 만남 혹은 뭐 일일 요즘에 어쩔 줄 모를 그때 어쩔 줄 모를 때 맞죠? 어쩔 줄 몰랐죠 우리 가물가물하네 그때 이제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0377번님 지금 35주년이라는 말씀에 많이들 놀라십니다. 35주년, 35년을 어떻게 지내오셨을까? 지금 아마 노래 들으시면서 3분 30초 정도 그간의 세월이 이렇게 그림처럼 쫙 지나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남편분 같이 계시대요. 남편이 너무 좋아하네요. 지금 같이 듣고 일하고 있습니다. 하시며 문자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0377번님 저희가 35주년 결혼기념일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소 성함 주시고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지금처럼 사랑하시며 예쁘게 예쁘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축하드리고요. 이든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퇴근하면 오랜만에 문자 남겨요. 이제 진짜 완연한 가을인가 봐요. 우발 가족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해피한 저녁 되세요 해주셨습니다. 이든님도 해피한 저녁 되세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진짜. 3991번님 오랜만에 오프닝을 들었어요. 전 과일은 아니지만 달걀 후라이 할 때가 뭔가 이제 모양을 좀 예쁘게 하려고 좀 더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쵸? 어제 더웠던 거 맞죠? 저 어제 너무 더워서 에어컨 켰어요. 10월에 에어컨을 켤 일이 아닌데 너무 후텁지근해서 켰답니다. 저도 어젯밤에 창문을 열어도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을 켤까? 했는데 청소한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안 켰어요. 근데 좀 가만히 있으니까 시원해지더라고요. 다들 더웠던 게 맞다. 기상관측 이래 처음이래요. 가장 10월 중순에 가장 높은 온도. 유재맘님 오셨습니다. 퇴근해요. 어제도 오늘도 모여서 밥 먹습니다. 또 여기도 대가족이잖아요. 메뉴는 뭔가요? 또 해달라는 것도 이렇게 다 맞춰주시니까 유재맘님. 치킨 시켜달라 해서 치킨 시켰는데 김치찌개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김치찌개 또 끓여주시고 어쨌든 맛있게 다 같이 챙겨 드십시오. 뭐 간단히 먹어도 가족들 다 같이 먹으면 참 맛있죠.

거죠. 고생하셨습니다. 요즘하면 오늘도. 아, 낙화님 어려울 것 같아요. 우아? 예, 노력해볼게요. 예. 오늘 말을 좀 아껴보려고 했는데 까망님 말씀대로 쉽지 않다 그거. 1453번님께서 이 노래 청해 주셨습니다. 김민우 이병열차 안에서 듣고 올게요.

김민우 이병열차 안에서 1453번님은 부산에 계신데요. 부산도 지금 비가 오다 말다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강릉도 그래요 지금. 근데 계속 흐립니다. 비가 안 오고 있어도 비가 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날씨예요. 아 여름에님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입고 출근했어요. 아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던 그 시절, 그땐 지금처럼 그때 그 시절처럼 해주겠다고 약속, 아주 진실된 눈빛으로 약속을 했는데 점점점. 여기까지만 소개해드릴게요. 네, 여기까지밖에 사연이 오지 않았어요. 약속을 했는데 지금 물론 지금 실천 중이실 거예요. 네, 느끼는 정도가 좀 다를 수 있다 둘이.

아, 국종쌤.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에 정말 끔찍한 시간이었죠. 저를 비롯하여 우리 오바리들도 참 힘든 시간이었다. 목소리가 갑자기 나오지 않는 그런 정말 인생의 첫 경험. 아, 제가 어제 스카프를 했더니 또 걱정들 해주셨구나. 목소리 괜찮지 않나요? 지금 완전 최상의 컨디션인데? 너무 감사하고요. 한번 또 겪어봤으니까 다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원인 분석을 되게 좋아하는 성향입니다. 그래서 예, 원천 차단하고 있어요. 감사해요. 5123번님은 요즘 밤죽기에 빠지셨대요. 마치 보물찾기 하는 느낌을 가지며 가을을 즐기고 있답니다. 토실토실 잘 연근 밤이에요. 하시면 없나? 손 조심하세요. 밤이 이렇게 툭툭 벌어져서 이제 와, 어떻게 저 좁은 이 속에 밤이 저렇게 꽉찰 수가 있죠? 참 너무 이 생명이란 너무 신비스럽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5123번님. 사진 덕분에 예, 가을이 저에게도 확 다가왔네요. 근데 날이 좋아 보이네, 여긴. 어디세요, 5123번님은? 햇살이 되게 좋아 보입니다. 어우. 라디오에서 닉이 불려지는 느낌. 아, 닉 너무 오랜만이다, 이것도. 닉네임이 불려지는 느낌. 너무 오랜만이네요. 자주 오겠습니다. 오셔야죠, 이든님. 이렇게 반가운데, 우리가. 아, 세상에. 여명님께서. 스리님, 오랜만에 출첵해요. 요즘 유튜브 잘 보고, 잘 듣고 있어요. 조기 퇴근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문자 남겨주셨어요. 항상 문자를 이제 자주 주지는 않으셨는데, 뭔가 이렇게 항상 주실 때, 이야기 주실 때마다 유쾌하신 그 기운이랄까요? 유쾌하셨던 그 기억이 있어요, 여명님. 자녀분들 이야기도 되게, 그속 썩는 순간 아주 유쾌하게 항상 남겨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명님도 조기 퇴근하셨으니 더더더 즐거운 오후 보내십시오. 오늘 대구로 여행 떠나신 우리 여우의 여신님 신청곡입니다. 과일을 그렇게 깎아 드시는 게 아니라 남편분께서 그렇게 깎아 주셨군요. 아바의 안단테 안단테 준비했습니다. 노래 전해드리고 2부 순서에 돌아올게요.

0: 기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3: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성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4: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심의 필.
5: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아치님 혹시 이 버전도 괜찮으셨을까요? 빗속에서 이문세 버전 원하셨는데 오늘 나는 행복한 사람이 선곡이 돼서 존박 버전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셨길 바랍니다. 바닐라 라떼님 강릉 다녀가셨대요. 지난주에 바다가 너무 예뻤어요. 오늘 오발과 함께 할게요. 어머나 세상에. 사근진 쪽이군요. 여러분 제가 방송으로만 들으시면 꼭 마치 바다 뭐 물빛을 보고 해변을 맞추는 것 같잖아요. 주변 조형물을 보고 추리해냈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보정이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거겠죠? 와, 이건 뭐라고 해야 돼? 물결 속에서 빛이 난달까요? 윤슬이 아니라, 뭐, 오묘한 광경을 사진으로 담아주셨습니다. 바닐라 라떼님. 1025번님, 스리님 저 이틀 동안 어린이집 우리 아기들 밥 해주고 10만 원 벌어왔어요. 작년에 일하다가 몸이 안 좋아져서 쉬는 중에 친구 연락받고 일하고 왔는데 너무 좋아요. 성지윤의 포기하지 마 신청합니다. 역시 포기하면 안 돼요. 아, 즐거우셨나요? 우리 아이들도 오랜만에 보셨을 텐데 조금 고단하긴 하셨겠지만 그래도 뭔가 이 에너지를 쓰면서 오는 또 그 기운이 있잖아요. 1025번 뭐 하실 거예요? 10만 원으로? 맛있는 거 먹어야지 이거. 땅콩님은 시부모님을 속초 여행 보내드리셨대요. 가족 단톡방에 사진이 엄청 오고 있어요. 너무 좋으시다고 하루 더 연장해달라 하셔서 해드렸습니다. 여행 가고 싶다. 근데 사진이 와 진짜 완전 만추다. 여기는 영랑호겠죠 아마? 영랑호 쪽인 것 같은데 벤치에 벌써 이 붉은 그 낙엽들이 한가득 쌓여 있어요. 와 세상에. 근데 또 낙엽은 또 빨갛고 이제 갈색빛이 돌면서 이제 가을이 한창인데 나무는 또 초록빛 잎들로 아직 가득합니다. 너무 좋으신가 보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 노마드님. 어제 저녁 먹고 학교 근처로 집에 가는 길에 소나기가 내리더라고요. 앞뒤로 걸어가던 대학생 몇 명이랑 어느 집 지붕 밑에 잠깐 비를 피해 있었는데요. 너무 낭만 있는 거 있죠? 대학생 된 느낌도 들고. 아쉽게 비가 금방 그쳐서 각자 다시 갈 길 갔지만 해주셨... 어제부터 약간 뭐랄까? 약간 여운이 있는데요? 농가드님 사연이? 하여튼 참... 그 클래식 같잖아, 꼭. 그 조인성 씨랑 손예진 씨랑 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같은 재킷 쓰고 막 뛰는 그런 느낌. 좋다. 예. 박미경 노래 한 곡 들을까요? 오늘 뭐 비가 와서 그런가. 이렇게 참, 예, 분위기 좋네요. 화요일에 비가 내리면. 오늘 낙화님께서 청해주신 곡이에요. 오랜만에 촉촉하고 잔잔한 비라 반가운 마음이 드셨다고 합니다. 비 오는 날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너무 맛있어요. 리디도 이 기분 느끼고 있을까요? 박미경 화요일에 비가 내리면 지금 느껴볼게요.

어제 오늘 검정치마 노래 원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러브샤인 띄워드렸어요. 예. 검정치마. 3179번님 리디 요즘 낙엽이 쌓여서 정말 가을가을한 날씨인데 모기가 왜 이렇게 많죠? 처음이에요. 모기 때문에 고민한 거. 저도 아까 화장실에서 모기 엄청 산골에서나 불법한. 그러니까 이제 이 생태계에도 좀 혼란스러울 겁니다. 10월 중순에 이게 무슨 일인가. 반달님, 비 오는 쓸쓸함을 느껴야 하는데 세상이 단풍이라 오히려 즐거운 마음입니다. 메탈키드님은 가을엔 어딜 가나 너무 좋네요. 아들, 형제, 장성에 꿈 찾아 집 떠나고 이젠 주말마다 아내와 여행 가는 맛에 살고 있습니다. 아, 우리 인생의 맛을 또 이렇게 알려주시네요. 앙칼진사우루스님 오셨어요. 10월에 경주로 가정여행 다녀왔어요. 20년 전 결혼 전에도 남편과 둘이, 아이가 초등학생일 때도 또 그때는 셋이서 다녀왔는데 이번엔 유독 날이 좋아서 더 기억에 남는 여행이 됐습니다. 다 큰 아이와의 여행은 곧 다시 셋에서 둘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잠시 둘이 되지만 조금만 기다리시면 넷이 될 거예요. 다섯, 여섯이 될 거고. 앙칼진사우루스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소 성함 남겨주세요. 길맘님 군산여행 가신다고 했었는데 우와 짬뽕축제. 오, 요, 와. 와, 해산물을 진짜 해산물? 네, 어쨌든 짬뽕에 꺼리, 버섯류들이 좀 많아 보이는데 어쨌든 와 진짜 아낌없이 면보다 꺼리가 더 많은데요. 거기에 이제 치즈 축제 다녀오시고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 많아서 위가 놀랐는지 여행 내내 힘들었다고 다시 위를 비우시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때 너무 힘들지 않아요? 이 내 위장이 나의 어떤 이 먹성을 버텨주지 못할 때 탈이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 위장에게 시간을 줘야만 할 때, 아 이때 진짜 제일 슬픈 것 같아요. 길맘님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군요. 아... 그리고 탱크님은 새벽 출근, 오늘 새벽 출근을 하셨대요. 차 안에서 듣는 빗방울 소리에 깊어가는 가을을 느끼며 출근했습니다 해주셨는데 신청곡 오늘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샤 슬론이에요. Smiling When I Die. 노마드님 신청곡 듣고 옵니다.

0: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1: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3: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4: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5: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6: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3: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7: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8: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7: 토익은 해커스.
9: 오후 발견에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정성스레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가 순대를 만드는 곳 새말 토종순대에서 식사권, 바다가 보고 싶을 땐 카페 포렌메리에서 식사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랑의 일터에서 모레네 커피 티백 세트,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전하는 강릉 커피빵에서 커피빵 세트와 커피 잼 세트, 겉바 속촉 추억의 간식,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 먹고 싶은 삼척 오란다 강릉점에서 수제 오란다 세트, 더 알까 정성스러울로 정성을 다하는 베이커리 가루에서 매장 이용권, 강원 양돈농협 강원 깊은 산 맑은 돈에서 드리는 강원 청정 돈육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장님들 모두 모두 부자 되세요. 2부 마지막 곡 엠믹스입니다. 블루 발렌타인 전해드리고 저는 5시에 우리 다음 씨와 두용 씨와 함께 우아하게, 부디 우아하게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가을 들녘 농촌에서는 경운기와 트랙터, 콤바인 등 각종 농기계 사용도 크게 늘어납니다. 농기계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큰 부상이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브레이크와 조향장치, 그리고 등화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헐렁한 옷이나 수건이 회전하는 기계에 말려들지 않도록 복장도 단정하게 갖춰야 합니다. 특히 경사진 농로나 좁은 길에서는 무리하게 방향을 돌리거나 속도를 내지 말고, 도로를 이용할 때는 뒤따르는 차량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판과 후미등 상태도 꼼꼼히 살펴야 하죠. 수확의 기쁨이 사고로 바뀌지 않도록 농기계 작업은 언제나 천천히 안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6: 소찬이,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와 함께하는 가을 음악여행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태백편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에서 방송됩니다. 가을밤의 특별한 무대 놓치지 마세요.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3부 첫 곡 탱크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성시경, 나얼 함께한 잠시라도 우리. 아, 요즘 뭐 성시경 씨 노래는 진짜 매일 두 곡 이상의 노래들이 신청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좀 옹졸해서 노래 선곡 안 해드렸는데 방카스테라님이 그 고방남친 그 방청 당첨되셨다고 제가 너무 배가 아파서 선곡을 안 해드렸어요. 오늘 네. 나얼 씨와 함께한 노래로 띄워드렸습니다. 잠시라도 우리. 아, 두 분 오늘 같이 오셨어요. 네. 조금 다음 씨만 초반에 네, 잡혀 있어서 두용 씨가 안 왔나 걱정하신 분들이 좀 계셨단 말이죠. 두 분 함께 오셔서 오늘 역시 라이브 전해주실 텐데 오늘 또 재즈 갑니다. 여러분 재즈 가고요. 오늘 날씨랑 아주 딱 기가 막히게 예, 찰떡일 것 같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열어두고요. 그리고 유튜브 창도 열려 있습니다. 오셔서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4: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3: 산업단지의 집도

0: 짓궂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1: 새로운 주거 공간에 빠르게 에너지 자립 건축부터 자족 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0: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신한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이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뮤제 자이 1833-3367 GS건설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전남

0: 자, 오늘도 유쾌한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다함, 송두용의
1: 다 함께 두용두용.
0: 반갑습니다, 여러분.
2: 아, 안녕하세요. 네,
0: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 은근 이제 블랙 그 옷을 은근히 기대하셨는데
2: 아, 기대 부응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0: 네. 오늘따라 또 이렇게 좀 밝게 그러니까요. 찾아오셨어요. 네.
2: 날씨가 꿉꿉하니까 네. 그래도 오. 좀 옷이라도 좀 밝게 입어보자.
0: 네. 오늘 뭐 낮에 따로 없었어요, 공연?
3: 네, 공연 없었어요. 네,
2: 공연 없었고
3: 일정, 개인 일정들,
2: 네, 뭐 작업하고 아~ 네, 뭐 그런 거. 네. 네.
0: 작업이라는 소리에 또 귀가 번쩍 뜨입니다.
3: 어떤 작업? 뭐 시멘트 뭐 이런 거? 네. 어떤 작업이죠? 그
2: 화장실 청소요.
3: 아, 그죠. 네.
0: 아주 중요한 작업을 하고. 아, 손 조심해요, 우리 다음 쌤. 네. 다음 쌤의 손은 소중하니까. 우리 두용 씨는 이제 의상이 가을이 벌써 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3: 제가 딱 났군요.
2: 진짜 컨셉 잘 맞춘다.
3: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네. 네. 네. 원래 비 올 때는 네. 오히려 어두운 옷을 입어야 된대요.
0: 어, 왜요? 네,
3: 밝을 때 빛을 못 받아서 그 밝은 빛의 옷을 더 표현이 안 된대요, 옷이. 그래서 어두운 옷을 입어주라고 하더라고요.
0: 누가 그러셨지?
3: 저희 어머님께서.
0: 아, 그러셨나?
2: 아, 중요하죠. 네,
3: 저희 어머님께서
2: 아, 뭐라고 한 소리 하려고 하다가
3: 무슨 일 있으신가요? 아니죠.
0: 예. 눈 입어야지. 네. 어머님 당연한 말씀을 네. 예, 제가 네. 좋아요. 잘 계시죠, 어머님? 뵀었는데 또
3: 결혼. 그러니까요.
0: 예. 아, 요즘 너무 미인이셔 가지고 예.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자. 자, 김다함 송두용의 다 함께 두용두용. 네. 어, 아까 우리 춘천 국정생께서 우리 한다두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3: 어떻게 또 그렇게 또 그러니까 보셨어요, 또.
0: 소개해 주세요.
3: 그 저희가 좋아하는 그 닭갈비 축제입니다. 네, 춘천 아, 닭갈비 축제.
2: 사실 그게 제일 기대돼요.
3: 네. 먹을 수 있을까?
0: 끝나고 네. 먹을 생각에?
2: 네, 맞아요.
0: 몇 시 공연이에요?
3: 저녁 공연이에요.
2: 공연은 7시 50분인데
3: 아~ 리허설을 좀 일찍
2: 네, 리허설을 하고 저녁 시간이 좀 있어서 아마 아~ 저희가 그 사이에 먹지 않을까?
0: 네, 그렇다 그렇다.
3: 구이일지 복일지
0: 다 먹어야지.
3: 네, 다 그쵸? 먹어야죠. 네. 네.
0: 리허설 전에 구이 먹고 네. 끝나고 이제
2: 근데 진짜

0: 바로 그 춘천 분들은 그 닭갈비가 정말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국민 음식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네, 진짜 소울푸드처럼.
1: 소울푸드. 어.
0: 뭐 집에 막 닭갈비 냉장고가 전용 냉장고가 아, 있다고 하는 것도 보고 그 정도로 닭갈비에 진심인. 아~ 네.
2: 다르구나.
0: 네, 달라요, 달라요.
3: 아, 근데 우리 두 분 진짜 내일 춘천 닭갈비 축제 가시고 다음 주 월요일 우리 ITS
0: 아 그럼요
3: 개막 축제 또 예. 공개 방송 또 함께
0: 정말
3: 해주시고.
0: 세계적인 아주 네. 네, 국제 세 뭐였죠? 아이 인터내셔널 그, 어쩌고 네. 아.
2: 난독증 있어가지고 보내주셔도 저희가 까먹어요.
0: 자, 인터내셔널
2: 어. 에, 형 뭐 에. 아, 더 말하지 마.
0: 알았어. 아, 죄송합니다.
3: 인텔리전스.
2: 야 인텔리전스요?
0: 아 인터내셔널이 아니었구나.
2: 제일 흔한 단어를 선택하셨네요.
0: 타임 타임.
2: 다음 시.
0: 다시 가시죠.
3: 인텔리전트 트랜스포트.
2: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3: 시스템.
0: 아 감사합니다.
2: 열심히 하겠습니다.
3: 네 정신 차려서 재밌게. 자 김담송 두 개 다 함께 두용두용 오늘 제가 재즈가 네. 준비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두용 씨가 준비해 주셨죠?
2: 또 드러머인 만큼 오늘 또 변박 변박을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그 오박의 계열과 육박 근데 육박은 사실 변박이라고 표현하기 뭐하지만 오늘 홀수박자가 끼어있는 오드미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홀수박자에 대해서 좀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3: 가끔 두용 씨 이제 공연 보면 중간에 이제 솔로 할 때.
2: 네.
3: 되게 뭐랄까
2: 맞아요.
3: 따라가기
2: 희한하죠.
3: 힘든
2: 네, 맞아요.
3: 박자를 하는데 그게 이런 건가요?
2: 네, 보통 이제 정박자 음악들이 많은데 거기서 이제 좀 이따 설명을 계속 드릴 건데 오드미터 사용하고 폴리리듬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사용할 거고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좀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좀 공연장을 찾아가야 볼 수 있는 거를 좀 직접 라디오에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오, 네. 아까 용어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2: 오드미터.
3: 오드미터.
2: 그건 이제 홀수박자. 그 정박자는 그냥 4/4라고도 하고 또는 그냥 커먼. 커먼이라고.
0: 일반적인.
2: 네, 일반적인. 흔한. 네, 흔한.
0: 네. 아는 아는 단어 나왔어. 네.
3: 네. 아니, 일반 이제 음악을
2: 맞아요. 네.
3: 주 이렇게 업으로 하지 않는 분들이 네.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용어는 아니죠.
2: 그렇죠. 네. 흔하게 들을 수 전혀 흔하게 들을 수 없고 음악하는 사람들도 오드미터는 사실 잘 안 해요. 재즈에서만 좀 그나마 좀 표현을 하려고 하는 편이고 일반 가요에서는 거의 없어요.
3: 네. 그래요? 첫 곡으로 어떤 연주곡 띄워드릴까요?
2: 테이크 파이브예요. 이 곡 되게 재밌는 곡인데 사실은 이 테이크 파이브라는 곡이 탄생할 때 얘기가 있거든요. 이것도 뮤지션들이 잘 모르는 얘기들이긴 한데 저도 드러머다 보니까 네. 거기 관심이 많아서 보통 이제 테이크 파이브가 이제 5분 쉬자 그런 뜻이에요. 아~ 이게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음악가들이 공연을 준비하는데 드러머나 다른 분들이 야 우리 5분 좀 쉬자 보통 잼이나 하자. 잼 즉흥 연주 들어보셨죠? 에, 에, 에. 그때 탄생된 곡이에요 이게. 그래서 드러머가 그래 5분 쉬자 하고 리듬을 쳤는데 우연히 오박자를 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뮤지션들이 오박 연주를 치느라 애를 먹었다. 5분 쉬기는커녕 힘들었다라는 탄생의 곡이 사실 테이크 파이브예요. 네.
3: 그 오박자가 진짜 좀 뭐랄까 쉽지 않거든요.
2: 맞아요. 네. 한번 리듬 한번 타보셔도 좋아요.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3: 아까 우리 다음 씨가 살짝 보여줬는데
0: 제가 보여드렸는데 아,
2: 어떻게 탄다고요 다음 씨? 네.
0: 우와 우와 우와
2: 이제 그만할까요?
3: 아니
2: 네, 맞아요 맞아요
0: 좋은데?
2: 네, 맞아요
3: 뭔가 따라가야 이따 연주해 주실 그쵸, 때 같이 네,
2: 한번 따라보세요 네, 네.
3: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0: 굳이 1, 2, 3, 4, 5 이렇게 5를 세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 전체적인 그 느낌 있잖아요
2: 그루브라고 하죠 4분의 4박자 그루브가 있고 네. 근데 이게 좀 색이 편한 것도 있어요 그 5박이 오드미터가 보통은 숫자들이 합쳐져서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3분의 4박자는 하나, 둘, 셋, 넷, 색이 편하잖아요. 일반적인 저희가 동요부터 시작했을 때. 근데 오드미터를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렇게 해서 다섯 개죠. 그러면 다음 시험 살짝 쳐보실래요?
0: 네.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2: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이렇게 세지 않고 원, 투, 쓰리, 원, 투, 원, 투, 쓰리, 원, 투.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훨씬 색이 편해요.
0: 네, 셋, 둘, 셋, 둘 이렇게.
2: 저희 3박자 음악은 많잖아요.
3: 그렇구나. 네, 이게 되게 나도 모르게 평생 이렇게, 이렇게 주입이 돼 있었나 봐요.
2: 맞아요. 3박자는 한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2박자는 뭐 워낙 쉬우니까. 반대로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테이크 파이브는 3-2라 그래요. 세 개를 먼저 세고 두 개를 나중에 세는 게 어울리는 곡. 두 개를 먼저 세고 세 개를 먼저 셌을 때 어울리는 곡도 있어요.
3: 있고.
2: 예. 네, 이 테이크 파이브는 세 박자, 두 박자가 합쳐진 오드미터, 오박자.
3: 하나, 둘, 셋. 하나, 둘,
2: 하나, 둘, 셋.
3: 이렇게 하면서.
2: 네, 맞아요.
3: 아, 좀 약간 좀 뭔가 마음이 열렸다. 네, 아, 너무 열렸죠. 어려웠거든 아까. 다음 씨 웨이브 보면서 내가 더 마음이 좀 힘들어.
1: 다음 씨가 너무 아, 제가

0: 좀 제가 좀 몸이 좀 약간 예, 네. 그 예.
1: 따라갈 수 없는 웨이브예요 제가
0: 감히 흉내낼 수
2: 너무 꿀렁꿀렁거려가지고
1: 죄송합니다. 다섯 박자 좀 어려웠는데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을 세 명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두 분이 연주해 주시는 테이크 파이브 네. 만나볼게요.

0: 요게 테이크 파이브의 오바. 아. 대표적인 오드메터 곡이에요. 오. 첫 시작하는 곡.
1: 아, 아니 멜로디가 좀 귀에 익은 건.
2: 그렇죠. 아마 너무 잘 하시는 곡.
1: 이게 테이크 파이브예요?
3: 네, 맞아요. 아.
0: 좀 들어보셨죠?
3: 네. 네. 그리고 많이 나와요. 막 많이 나오고.
2: 어디 뭐 SF 뭐 SF 한다. 그 CF.
3: 네. SF 너무 좋아해 가지고
2: 제가 이제 SF에 빠져 있어 가지고. 예.
0: 그래서 이 곡이 가장 그 입시하는 친구들도 오박 첫 입문곡이에요.
1: 그 이제 음악을 배우는 친구들이 네. 이 노래를 처음에 접하면 네. 다섯 박자 곡을 네. 접하면 네. 쉽게 좀 따라가는 편이에요? 아니면 적응하기 어려워요?
0: 저희도 지금도 어려워요. 지금도 굉장히 머리 복잡하게.
2: 그쵸. 아.
0: 제가 이제 지금 5박자에서 네. 4분의 4박자를 연주해 보기도 했고 세면도 해보고 다양하게 하는 거거든요.
2: 아까 그 주영 씨가 폴리 리듬이라고 사실 이게 그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는 단어인데 같은 연주자들 사이에선 굉장히 욕 나오는. 네.
0: 제가 했다가는 적당히 아,
1: 한번 보여줄 되게, 수 있어요.
2: 되게 네. 아마 눈썰미 있으신 분들 아시는데 아. 제가 중간에 두 형씩 한번 째려봤거든요.
0: 아. 쉽게 설명하면 네. 드릴게요. 쉽게 에, 에? 제가 이 손바닥 있잖아요. 에, 에. 왼손은 제가 세 번 칠 거고 오른손은 두 번 칠 거예요.
2: 맞아 맞아.
0: 그러면 에. 어떻게 되냐면 에. 보세요. 왼손은 세 개죠. 에. 오른손은 결국은 동시에 맞잖아요. 네. 그게 폴리예요. 동시에 돌아올 때는 같은 시간에 만나지만 시간이 만나기 전까지는 서로 다른 삶을 살다가 동시에 딱 만나는 그 순간 그게 폴리 리듬이라 그래요.
2: 최소 공백수.

0: 그만하자.
1: 제가 아는 유일한 수학. 네.
2: 아까 커먼, 아까 커먼 나왔고.
1: 비슷하잖아요.
2: 네, 맞아, 비슷해요.
0: 아니, 그 두용 씨 지금 수학놀림을 네. 보니까 왜 우리 이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오른손 왼손
2: 맞아요.
0: 다르게 하는.
2: 저 그거 되게 잘해요.
0: 아, 그러니까 이게
3: 저는 안 되는데.
2: 저 되게 잘해요.
0: 감각이 있어야 되는구나. 네.
2: 저 되게 잘해요.
3: 네. 드러머들이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그 이게 따로 노는 거죠. 그러니까 한 손은 세 박자, 한 손은 두 박자에서 2박 3연음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계속 그래. 이렇게 칠 때
2: 제가 원래
3: 계속 이걸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헷갈리게 막 자기 혼자 다른 거 치면은 저는 막
2: 원래 이제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셋 다시 돌아오고 다시 안 돌아오고 네. 이게 이제 폴리리듬이라고요.
0: 잘 모르겠어 근데.
2: 그죠?
0: 분석해보려고 했는데 네, 제가 모르겠어. 어쨌든 변박이었다.
2: 맞아요. 변박이에요. 그래서 틀린 건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좀 불편하다가 마지막에 딱 만났을 때 저희는 아 소화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3: 맞아 맞아.
2: 뭔가 소화시킨 느낌. 되게 그렇게 표현해요. 음악에서도.
0: 그 공연 하실 때 네. 중간에 이제 솔로 나오면 이렇게 변박 줄 때 있잖아요, 두영 씨.
3: 네. 많죠.
0: 그럼 다른 뮤지션들 괜찮아요? 어때요?
2: 제가 그래서 항상 혹시 저번 저희 라디오 그 뭐냐 주차장에서 라이브 할 때 그때 이제 공연 때. 나 솔로 할 때는 저 다음 씨만 처음에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미리 해놔요 다른 분들한테.
3: 혹시나 틀려도 저만 틀리면 되니까.
2: 네. 네. 그럼 제가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같이 이진 씨랑 형남 씨랑 같이 하다가 제 솔로에 넘어가서 틀려버리면 티가 확 나니까 그래서 일부러 다음 씨만 쳐달라 하고 제가 솔로한 경우가 많아요.
0: 보면 되게 뭐 따라가기 어렵더라고요. 공연 때마다
2: 맞아요,
0: 보면은.
2: 맞아요. 그게 또 라이브의 묘미기도 하고.
0: 지금 들려주신 Take 5가 이제 오드미터.
2: 네, 맞아요.
0: 홀수박 다섯 박자를 들려주신 네. 연주였고 그래서 제가 뭔가 이 다섯 박자를 좀 더 느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다음 씨가 한 곡을 또 골라주셨어요.
3: 아, 네. 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스팅이라는 되게 유명한 이제 뮤지션인데 그 뮤지션의 Seven Days라는 곡이 이제 다섯 박자 곡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들어보시면 아 Take Five는 또 다른 느낌의 5박 네
2: 한 번
3: 들을 수 있습니다.
2: 하나 둘 셋 하나 둘을 기억하고
0: 얘도 들으시면 얘도 셋 둘이에요 아니면
2: 셋 둘로 셋 들으면 둘? 잘 들릴 것 같아요. 해보시다가 어색하면 둘 셋
0: 지금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어지러지라다
2: 네,
0: 무슨 소리냐 미디 이 노래 들으니까 정신없이 바빴던 오전 근무가 생각나요.
2: 여러분 정확히 이해하신 게 테이크 5가 5분 쉬자지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0: 쉬려고 했지만 쉴 수 없네.
3: 그렇죠.
2: 잘 이해하셨습니다 여러분.
0: 자 스팅의 세븐데이즈 추천해 주신 노래 만나볼게요. 다섯 박자 느껴봐요 우리.

0: 중앙부고 평택고덕 문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접초등학교 스탠바이.
1: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0: 고덕신 도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림이 곧 온다.
1: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림.
2: 평택고덕 우미림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지난달 취업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4: 잠깐의 대답이 이렇게 뉴스가 된다니 놀라우시죠? 기억하세요. 경제활동 인구조사. 여러분의 정직한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일자리 정책이 됩니다. 응답하는 당신이 국가대표, 국가데이터처.
5: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6: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5: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7: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8: 중하여 가까이
9: 새집이 라온.
8: 기다려온 서울 새집
9: 드디어 라온.
8: 중하여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9: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8: 중하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1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11: 스팅의 세븐 데이즈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다가 하나가 어디야? 어디서 대체 하나냐? 우리 꽃담님께서 저도 이렇게 약간 머리로 따라가는 거 있잖아요. 리듬을 이렇게 타는 게 아니라 머리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다가 어느 순간 놓쳐버리게 되더라고요. 네. 쉽지 않은 박자입니다. 그냥 즐길래요. 스팅 내리는 좋으니까 맞습니다.
12: 그게 정답이죠.
11: 그런 얘기 주셨고. 동갑님께서 설명 안 듣고 들었으면 그러려니 하고 편하게 들었을 것 같은데 다섯 박자를 들어보려고 하니까 네. 우와 해보는데 뭔가 자꾸 안 맞아서 더 어려워졌다. 그래도 알고 들으니까 또 다르다.
12: 네, 잘 몰라요. 그냥 그러니까. 음악 살짝 흘러가시는 줄도 보통 그렇게 알거든요. 근데 이제 알면 알수록 더 복잡해지는 게 이제 그러니까요. 오디오 미터라서.
11: 여러분 우리 딱 두 곡만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라이브 해주신 테이크 파이브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들었던 스팅의 세븐 데이즈 이렇게 딱 두 곡만 익숙해져도 다섯 박자 곡은
12: 마스터합니다.
11: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아는 척도 할 수 있고.
13: 너 이거 몇 박자인 줄 알아?
12: 오디미터야.
11: 어디서 여러분 이렇게는 하지 말아주시기
13: 잘못된 예를
11: 그렇죠. 잘못된
12: 처세가 또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11: 이렇게 하시면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갈 수 있다.
12: 그렇죠.
11: 자 그러면 테이크 파이브에 이어서 두 번째 라이브 또 전해드려볼게요. 어떤 노래일까요?
12: 이건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하울의 움직이는 성 OST예요. 인생의 회종목마인데 사실 이제 아티스트 중에 이제 프렐류드라는 아티스트 밴드가 있어요. 굉장히 색소폰도 있는 팀이지만 이 팀이 많은 도전을 하는 팀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이걸로 공연도 많이 해봤고 따라하려고 많이 했는데 이 곡이 원래는 6박자, 3박자로 쭉 가는 편안한 음악인데 중간에 5박을 한 번씩 넣어요. 또
11: 이 편곡 버전이?
12: 네, 편곡 버전이. 그래서 그게 또 모르고 들으시면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한번 알고 들어보시면 또 중간에 불편함이 한 번씩 느껴지실 거예요.
11: 불편함이 안 느껴지면 어떡하지? 그냥 자연스럽게
12: 그러면은 그건 재능입니다.
11: 그러니까.
12: 타고 나신 거.

0: 왜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1: 자, 그럼 네. 두 분이 연주해 주시는 아, 프렐류드 버전의 인생의 회전목마. 네. 발음 왜 이러지? 인생의 회전목마. 네.
2: 처음에 인트로는 원래 원곡처럼 6박으로 갈 거니까요. 그러다가 제가 들어가는 순간 5박이 한 번씩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때 한번 느껴보, 차이점을 느껴보시라고 준비해봤습니다.
3: 보통 이제 그 왈츠라고 하죠.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0: 이게 육박 오박 왔다 갔다 한 거예요.
1: 변박.
0: 변박이.
2: 아니 이거를 네. 어떻게 이걸 맞추지?
0: 사실 제가 이거를
2: 너무 신기한데요?
0: 네, 제가 오늘 원고를 제가 오늘 아침에 들었잖아요. 네, 네. 이제 다음 시간 이제 일정을 마치고 나서 라디오 만나기 이제 몇 분 전에 네, 네. 악보 있냐? 오랜만에 하니까 안 된다.
2: 단톡방에는 없던 얘긴데.
0: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예전에 공연을 해봤어서 이제 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네.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오고 있었대요. 네. 저기 두 악보가 있을까? 열심히 네, 5분 정도 아주 열심히
2: 단톡방에는
0: 했다.
2: 그냥 이렇게 연습해야겠다. 요 정도만 네, 딱 올렸었는데 아.
0: 공연을 해봤어서 될 줄 알았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머리 복잡하게
2: 이게 그러니까 여섯 그러니까 세 박 두 박 왔다 갔다
1: 맞아요. 그렇죠. 오 정확했어요.
0: 정확해. 네, 네.
1: 그래서 약간
0: 오, 재능이다.
1: 그러니까 재능 있어.
2: 됐다. 오늘 할 일 끝났다. 이제 퇴근합시다.
0: 정확하게 이어졌어요. 셋 둘.
1: 맞아요.
0: 이게 한 통으로 가고 근데 솔로 때는 좀 편하게 솔로 하려고 그냥 여섯 개로 가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어졌어.
2: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네. 네.
1: 그래서 약간 뭔가 틀린 것 같잖아요 중간 중간 한 번.
0: 맞아.
1: 약간 이렇게 이렇게 막 발목 거는 듯한

0: 이게 지금 악보상에는 그 세박 두박 세박 세박 여기 지금 다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1: 그쵸.
0: 구간별로.
1: 네, 맞아요.
2: 네, 정해져 있어요.
0: 아, 대단하다.
1: 네, 그거를 이제 이렇게 편곡을 한 거를 사람들이 처음 듣고 많이 핫했죠 그 시절에. 이 곡이
0: 이거 언제 적에 좀 이렇게 자주 공연했어요 이 노래 두 분?
1: 2년 3년 전에 좀 이제
3: 클럽 공연
1: 그 네. 장용국 씨랑도
0: 네.
3: 맞아요
0: 오늘 오셨는데
1: 네, 한번 했었어요.
3: 네. 요 멜로디를 용국 씨가 네. 부르셨었죠.
1: 네. 왜냐면 네. 저랑 이제
0: 색소폰으로
1: 네, 네. 색소폰으로 저랑 이제 대학 동문이잖아요 용국 씨가. 네. 근데 제가 대학교 때 이거 해볼래요 했다가 제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0: 학교 다닐 때
1: 실제로. 왜 이걸 하자 그래가지고
0: 하긴 네. 했고 무대 올리긴 했고
1: 네 혹시 기억하시죠?
0: 근데 이런 거 하고 나면 되게 좀 이렇게 뭐랄까 성장한다 그럴까 이런 게 또 있지 않아요?
1: 완전 성장하죠. 저희 입장에서는 완전 성장하고 아이들을 알려주기도 더 좋고 편하고
0: 너무 사실 쉽게 보기 어려운 그 어떤 곡이랄까요?
1: 네,
0: 오늘
1: 그쵸.
0: 보여주시는 게
1: 네.
0: 네. 오늘 만나봤습니다. 이게 약간 변박이라는 것도 편곡의 일종일 수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완전 편곡이죠.
3: 그쵸. 그러니까 원래 아까 제가 앞에서 그래서 인트로 때 들려드렸던 일반적인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왈츠 따다다다
1: 쿵짝짝쿵짝
3: 평평이하게 흘러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1: 하나 둘
3: 뭔가 한 호흡을 빼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인위적으로 더 주는 거죠.
0: 그 익숙한 멜로디잖아요 이 노래가. 근데 뭔가 또 새롭게 확실히
1: 이게 변박을 진짜 잠깐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하려면은 그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체한 것 같다가 싹 풀렸을 때 더 기분 좋잖아요. 불편했다가 그걸가 이제 변박으로 음악적으로 표현을 한다 보시면 돼요. 계속 편안하게 있을 때는 내가 편한지 모르고 있었지만
0: 그치, 그치.
1: 변박일 때는 제가 답답했다가 소화되면은 소화제 먹고 소화되잖아요.
3: 그때는
1: 아 근데 이거 실제로 네. 많이
0: 아 그렇게 이제 예, 알려주시는구나.
1: 강의 때도 많이 이렇게 표현을 좀 해요. 예.
0: 지금 여행 가신 우리 청취자분이 계시는데 리디 술 마시러 왔는데요. 너무 어려운 재즈가 나와서 지금
1: 살짝 술 깹니다. 이거 들으시고 네,
3: 네, 네. 그 피로 회복제 같은 네. 음악이었어요. 네.
0: 있었고 와 진짜 악보 없으면 힘들 것 같습니다. 앤셜리님께서도 네. 문자 주셨고 상국을버님은 라디오로만 들으시다가 유튜브로 일부러 연주하시는 걸 보려고 들어오셨대요. 와. 너무 멋지시다고.
3: 감사합니다.
0: 네, 상국을버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채팅창으로도 여러 이야기들을 또 주시는데 네, 끝나고 또 한 번씩 네,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한 가지만 좀 다른 얘기하자면 용국 씨가 요즘 다음 씨의 어떤 그 달라지는 모습에 많이 부럽다는 이야기를 주셨네요.
3: 많이 이미 먼저 성공하시지 않았냐? 제가 알기로
0: 아 그래요?
3: 네, 아닌가?
1: 다이어트를 네,
0: 다이어트
1: 좀 뺐죠. 뺐다가 다시 좀 올라오시고
3: 올라오셨구나. 요즘 못 본 지 오래돼가지고
1: 그러니까.
3: 얼굴 좀 보여주세요.
1: 네, 요즘 못 봤어요 네. 저희도.
0: 그럼 또 한번 모셔야지 우리.
3: 그러니까
0: 이런 것도 잘하잖아요. 제가
1: 변박으로 모셔야겠다. 변박하자.
3: 연습할 때
1: 안 올라나?
0: 안 오실 것 같은데.
1: 네, 오케이.
3: 용국 씨 듣고 있으면 연습할 때 봬요.
0: 바쁘시다고 네. 네. 네. 아, 너무 지금 너무 어려웠다고. 네. 안 오시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1: 아, 네. 아 다르셨고 바로 다셨구나. 네.
0: 연주곡을 한 곡 준비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마지막에 들려주신 곡이 이제 히사이시조의 노래였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One Summer's Day 준비했습니다. 생과치로 행방불명 연주곡 그쵸.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0: 아, 오드미터로 좀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좀
1: 좋다.
0: 네, 가라앉고 네. 네, 진정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오늘 이제 두 분이 준비해 주신 라이브는 마무리가 됐고요.
2: 네, 그렇죠. 네.
0: 뭐 하나 해볼까요?
2: 그래서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원하고 계실 텐데 우리 리디의 목소리.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열심히 회의를 해봤는데 네. 아, 그래서 혹시
0: 지금 뭐, 선곡이 지금 전혀 안 돼가지고
2: 네, 그러니까요. 네. 혹시 아니면 여러분들 리디의 목소리로 나 이 곡 듣고 싶다 하시는 곡.
0: 아, 지금 진행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2: 아, 죄송합니다.
3: 너무 듣고 싶어서 아니, 지금 그러니까, 네. 어떻게든 아니, 노래하게 하려고. 네.
0: 아니 저도 너무 좋죠. 네. 저는 너무 영광이죠. 이렇게 두 분이랑 같이 하면.
2: 그러니까요.
0: 네. 근데 지금 떠오르는 곡이 뭐 혹시 있어요? 듀엣곡 같은 거 듀엣곡. 평소에 좋아하던 곡 있어요?
3: 뭐 메리미? 메리미 하시지 않았어요?
0: 메리미?
3: 메리미 안 했었어요?
0: 전혀 처음 들어보는.
2: 그러니까요, 네.
3: 누구지?
2: 메리미 이 노래?
3: 아니. 그런 거 같은데
0: 아, 안 해봤어요.
3: 안 해봤어요.
0: 아, 네. 아 혹시 그러면 네. 아, 아 너무 어려운 노래인데 네. 뭐가 있을까? 최근에 네. 너무 이제 코드 연습에만 빠져서 멜로디 노래를 읽고 있어가지고
3: 다 돼요.
0: 다 되나?
3: 반차 네. 돼요.
2: 그럼요, 다 되죠.
0: 그래요? 네. 그럼 어떤 글쎄요, 좀 여러분 도와주시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뭐 그러면 광고를 일단 듣고
2: 네. 네. 네.
0: 광고를 들으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2: 좋습니다.
0: 우리?
2: 네. 좋습니다.
0: 일찍 듣고 올게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4: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 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 복지 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5: 자, 오늘 뜻하지 않게 오늘 한 곡을 같이 한번 불러볼까 합니다. 몇 곡을 지금 방금 좀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청혼을 준비해봤어요.
6: 네.
5: 이소라 씨의 청혼이죠?
6: 네, 이소라 씨의 청혼.
5: 저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진짜 이 노래 진짜 한 번도 안 불러봤어 방송에서.
7: 저희가 있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6: 할 수 있습니다.
5: 마이크 볼륨 좀 낮출게요.
6: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시죠.
5: 아니 그리고 원래 이 마이크로 노래를 안 하는데 지금 준비가 돼 있질 않아가지고. 아
7: 리듬도 오늘 또 싹 보사노바로.
5: 리듬 공부했으니까.
7: 네, 리듬 했으니까.
5: 근데 우리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요.
7: 앞에 인트로를 저희가 좀 하겠습니다.
5: 그럼 아니 지금 시간이 꽤 많이 있거든. 아 그러면 노래를 하고 노래를 하고 이제 인사를 마무리를 천천히
7: 그럴까요?
5: 합시다.
7: 좋아요, 좋아요.
5: 좋아요. 그러면 가사 좋아요. 네.
6: 할까요?
5: 네.

0: 척하면 척이네.
1: 어 눈빛에서 알아챘어.
2: 네. 그렇게 끝낼 거야?
0: 아 좋았어요. 네. 어 좋은데요? 어 근데 이거 메인 곡으로 계속 하셔도 돼요.
3: 괜찮아요?
0: 네, 잘 어울려.
1: 혹시
0: 네, 어, 그래요? 메인 곡 하셔도 될 것 같아요.
1: 그 정말 우리 네. 리디 목소리는 진짜 청아하고.
0: 어 이렇게 근데 이렇게. 그 얘기 진짜 네. 많이 해요.
1: 진짜로 아, 주변에서도.
0: 네. 그 저번에
1: 저희 부모님도.
0: 어, 내가 진짜 노래 잘한다.
4: 아, 내가 졌다. 많이 오시네. 네. 네.
0: 이진 쌤 얘기하려고 했는데 졌어.
1: 아 그래 누구?
0: 그때 베이스 아. 저희 아. 이제 라이브 할 때 네, 베이스 이진 씨가 네. 이제 노래하는 건 이제 처음
4: 들었나요? 어 맞아요 맞아요.
0: 어 야 너 노래할 때 또 되게 또 다른 느낌이네 하면서.
4: 저 친구거든요 또.
0: 그러니까 맞아. 네. 아 그날 친구하셨잖아. 네.
4: 그날 친구 맺었거든 우리.
0: 그 이진 씨 또 원하던 거였나요? 이진 씨 약간 당황해하는 것 같긴 한데
4: 아니요 아니요 서로 이제 합의하에
0: 합의하에 아 됐네.
4: 혹시 가능하시면 다음에 이제 더블 베이스 넣어서 한번
0: 아, 그러니까
1: 너무 좋다. 네. 이 곡 진짜 베이스 들으면 딱이거든요.
0: 네. 이게 맞지 재즈곡이어가지고 네. 없어 컨트라에서 딱 괜찮으면 네. 좋아요.
4: 네. 친구 그럼 내가 좀 더 연습해올게.
0: 네. 진짜 친구
4: 그래서 한번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네. 코러스 넣어주신 다음님 너무 멋지다.
0: 화음 있어야죠.
1: 네. 사실 이게 화음을 어디서 넣어야 될지 순간적으로 이게 저 연습한 게 아니니까.
0: 그치.
4: 그치. 약간 네. 혼자 하다가 다음씩 들어오면 이제 그때 안심되고 또 빠지면 다시 또 긴장하고
1: 에이. 맞아요. 에이.
4: 믿고 그랬습니다. 같이 또 에이, 불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되게 진짜 즉석 아, 시집 갈 수 있겠다.
0: 아 근데 지금 보이네요 댓글이.
4: 아 나 진짜 아, 네. 너무 불러드리고 싶은데 안 나타나시네. 네, 연습을 좀 열심히 해서 불러드리면
0: 제가 반주하러 가겠습니다.
1: 아, 무조건이죠.
0: 네, 네. 제가 그냥
4: 네. 오시기만 하면 돼요. 네, 네. 제가 같이
0: 풀세팅으로
4: 네, 그 우리 빅밴드 또 있잖아요. 아,
0: 있죠.
4: 다 해주실 아, 거니까 오시기만 네. 하세요. 자 그러면 네. 오늘 연주곡으로 마무리합시다. 부끄러우니까 예. 네. 그 오늘 처음에 우리 두용 씨가 이제 소개해 주셨던 데이브 브루벡 콰르텟의 네. 네, 픽업 스틱스 준비했습니다.
1: 와우, 좋습니다.
4: 노래 띄워드리면서 네. 오늘 순서 같이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뵐게요. 아, 여러분 내일 우리 김진유 감독님 아시죠 여러분? 우리 나는 보리 흐르는 어, 여정 우리 네, 강릉 네. 강릉 출신 강릉의 자랑 김진유 감독님이 흐르는 여정 개봉 기념으로 스튜디오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김진유 감독님의 페르소나 아, 엘리펀트 최상아 씨도 함께하십니다. 아. 내일도 많이 찾아주시길 기다리면서 같이 인사 나눌게요 여러분.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작가 유지원
1: 김다함
0: 송두용
4: 저는 성슬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굽이굽이 깊은 골짜기마다 삶의 이야기가 이어져 온 정선. 이곳엔 오래전부터 우리의 희로애락을 한 가락에 담아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0: 정선 아리랑인데요. 일터에서 고된 몸을 달래고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고 때론 서러운 마음을 풀어내며 부르던 정선 아리랑은 오랜 세월 지역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레 이어져 온 소리입니다. 1971년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제1호로 지정된 정선 아리랑은 지금도 전수교육과 공연을 통해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화려한 악기 없이도 한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깊은 산골의 삶과 정서를 전하는 아리랑 한자락. 올가을엔 우리 지역이 품어온 오래된 소리에 잠시 귀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4: 깊은 산골의 가을밤을 흥겨운 음악으로 물들입니다. 폭발적인 가창력의 소찬휘, 허스키한 목소리로 마음을 울리는 김기태, 감성 발라더 정재욱, 생동감 넘치는 무대의 유하은 밴드, 네 팀의 음악이 물드는 특별한 여행,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태백편.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산골에서 펼쳐지는 가을밤의 음악 한마당, 놓치지 마세요.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숙면 소복과 녹차 티백에게 같은 역할을 줍니다. 자, 이제 지구를 위해 노력해줘. 힘들겠지만 땅에 들어가 두 달만 꾹 참고 견뎌봐. 티백 지수는 표준화된 녹차나 루이보스 티백을 땅에 묻은 뒤 그 분해 속도를 측정해서 토양분의 활성 여부를 알아보는 데 쓰입니다. 대체로 잘 삶는 땅이 좋은 땅으로 여겨집니다. 분해가 잘 된다는 건 땅 속 미생물이 활발하다는 뜻이어서 토양이 건강하다고 판정됩니다. 속옷도 티백처럼 땅에 묻으면 토양 생물 활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속옷 지수는 겨우 8cm만 땅을 파서 속옷을 수직으로 묻은 다음 한 달 뒤 또는 두 달 뒤 꺼내서 측정하니 간단합니다. 간단하지만 눈에 보이니 더 쉽게 와닿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쉽게 깨지지 않고 쉽게 썩지 않는 걸 우리는 미덕으로 추구합니다. 그런데 깨져봐야, 썩어봐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들도 꽤 있죠. 승승장구는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지 못하고 이 가을 속수무책으로 떨어지는 낙엽들이 겸허한 자세를 취하게 도와줍니다.

엘버트 해먼드 주니어의 T42 들었습니다. 그 저 스트록스의 기타리스트고요. 예. 솔로 앨범도 여러 장 냈고요. 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또 뮤지션이죠. 아버지가 엘버트 해먼드예요. 이 친구는 엘버트 해먼드 주니어. 예. 엘버트 해먼드 주니어의 T42. 박성남 씨가 팝송을 잘 몰라도 들으러 왔어요. 예. 아, 괜찮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도 잘 몰라요. 예. 서로 알아가는 거죠. 여혜은 씨는 좋아하는 음악이 나오는 즐거움도 좋지만요. 처음 들어보는 곡은 또 묘하게 위안이 됩니다. 처음 들어보는 곡은 새로워서 좋다는 얘기들은 많이 들었는데 위안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아, 이 곡은 다 모를 거야? 뭐 이런 거요? 아, 내 친구도 이거 모른다는데? 뭐 이런 건가? 독특한데요. 아무튼 예, 감사합니다. 자, 엘버트 해먼드 주니어의 T42 들었고요. 1부 2부

0: 강원특별자치도청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본컴퍼니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해리즈아보에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 도드라만돈 IS 동서 코끼리베이글닷컴 음주엔 티맵 대리 백조싱크에서 함께합니다.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2: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 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위.

It never rains since Southern California. 진짜로 저 남 캘리포니아. 예, 예전에 이거 남가주라고 불렀는데 남가주. 예, 어르신들이. 이쪽에는 강수량이 좀 적죠. 예, 그래서 이쪽에서 나는 오렌지가 당도가 높답니다. 예. It never rains in Southern California. 엘버트 해몬드 노래. 예. 아니 아까 엘버트 해몬드 주니어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예. 이거 하나 골랐습니다. 이거 큰 히트곡이죠. 또 한 곡 For the Peace of All Mankind라고 아, 우리나라 저 FM 라디오에서 진짜 많이 나오던 곡 있죠. 엘버트 해몬드.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2268번으로 문자 보내셨네. 저는 간호학과 만학도입니다. 오늘 조별 과제 때문에 늦게 끝났는데 배철수의 음악 캠프도 들을 수 있고 늦게 끝난 게 나쁜 것만은 아니네요. 일찍 끝나면 다른 거하고 노느라고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못 듣는 거예요? 그래요. 아주 뭐 좋은 음악 많이 들으시고 예. 정말 좋은 따뜻한 간호사가 되길 바랍니다. 저도 이제 저 나이가 들어가면서 병원에 가는 일이 좀 잦아지잖아요. 간호사들을 가장 많이 의사보다도 많이 만나죠, 사실은. 그럴 때 간호사분들의 미소 한 번 이런 것들이 환자의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해주는지. 감사합니다. 자, 서정희 씨가 청해 주셨네요. Bee Gees, Love You Inside Out.

And the brand new habits. You are the universe. 5325번으로 소백산에 다녀왔습니다. 100대 명산 도전 중 소백산이 99번째예요. 와, 이 99번째예요? 한 개만 올라가면 돼요? 오, 대단하신데, 예. The brand new habits의 You are the universe. 앞에 들으신 음악은 비지스의 Love You Inside Out. 8025번으로 저는 오늘 피부과에 가서 점을 뺐습니다. 점을 빼면 인생이 좀 달라질까 했어요. 예. 글쎄요. 예, 달라질 수 있을걸요? 그렇게 강렬하게 또 믿으면 신념을 가지면 또 달라질 수 있을 거 아닐까? 아니, 말꼬리가 좀 흐려지네. 자신이 없네 저도. 자, 8905번 초등학교 5학년 학생 씨야 샹들리에

0: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개항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5: 중화역 가까이
6: 새집이 라온
5: 기다려온 서울 새집
6: 드디어 라온
5: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6: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5: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7: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8: 고수익에 원금 보장?
7: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9: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1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2: 가을비 한번 내렸는데 여름에서 가을로 돌아왔고요. 내일 아침은 마치 겨울처럼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무조건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이 9도, 대관령은 3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하늘 자체는 맑겠는데 다만 전국에 상당히 강한 바람이 불겠고 이 바람 때문에 느껴지는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두께감 있는 외투 입고 나오시고요. 바람 피해 없도록 시설물 점검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내일 한낮에는 20도 안팎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 대부분의 해상에서는 물결이 거세게 일겠고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까지 밀려오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다시 오르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1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오래된 음식점 중에는 그냥 할매집, 이모집, 아지매 식당 등으로 불리는 곳들이 있다. 어머니 손맛을 내세운 식당 상호도 있다. 나이 들면서 엄마의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줄 알았던 어린 시절에서 벗어났는 줄 알았는데 틈만 나면 엄마 밥 생각이 난다는 일도 세고 셌다. 아유, 우리 엄마 김치는 달라. 시원하고 칼칼해. 아니, 마트에서 파는 김치에선 절대 그 맛이 안 나와. 엄마가 해준 무생채나 오이지, 아욱국이나 제첩국, 호박잎쌈이나 머위줄기 무침 같은 별거 아닌 음식이 생각나 괜히 콧등이 시큰해졌다는 소리도 자주 듣는다. 왜 유명 식당의 셰프들은 주로 남성인데 엄마 손맛만 기억의 서랍에서 틈만 되면 꺼내지며 소환되는 걸까?

왜 아버지 음식을 향수처럼 꺼내어두는 사람은 드문 걸까? 묵주 반지를 낀 페미니스트를 쓴 이동욱은 여성을 고향, 향수로 배치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음식을 어머니의 맛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여성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 여성을 특정한 역할에 고정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불편한 이분법을 넘어 요리, 음식을 통한 관계는 새롭게 정의될 필요가 있다. 저수는 오늘 집 밥에 담긴 배려와 정성과 교감과 위안과 치유 같은 것을 돌아본다. 힘들 때 별거 아닌 밥상을 받아들고 울컥하거나 용기를 얻었던 경험이 다들 있었을 것이다. 힘들어하는 식구를 위해 음식을 차려준 사람이 꼭 엄마가 아니더라도 어떤 집밥은 소중한 기억으로 남게 된다. 진수성찬 아니어도 그 밥상, 그 맛있게 먹었던 음식은 영혼의 자양분이 되어 남아있을 것이다. 예능 프로그램 삼시세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 세 끼 먹는 일이다. 출연자들이 외딴 곳에서 직접 식재료를 얻고 그것으로 밥을 해서 먹는 그 단조로운 모습이 시청자들에게 사랑받은 까닭. 그 별거 아닌 집밥 먹기가 갈수록 어려워져서가 아닐까? 단순하고 소박한 집밥조차 갈수록 판타지가 되어가는 세상이다. 지금은 할매도 이모도 아침에도 심지어 엄마도 삼시세끼 꼬박꼬박 차려주는 역할을 말없이 전담하려 들지 않는다. 차승원과 유해진 콤비가 일깨워준 것은 그동안 평가절하당했던 집밥의 가치와 그것을 차려낸 이의 수고였다.

네, UB40 Bring It On Home To Me 들었습니다. 이 또 워낙 이 노래는 유명한 곡이고요. 정말 많은 아티스트가 이거 커버를 했거든요. 저는 애니멀스 버전을 좋아해가지고 뭐 밴드니까 일단 예. 애니멀스 버전을 카피해가지고 연주했던 기억이 있네요. 예. 스쿨 밴드 하던 시절에 Bring It On Home To Me 오늘은 UB40 버전으로 들었습니다. 자, 6시 40분 37초 막 지났고요. 0021번으로 문자 보내셨는데 아저씨 아 제가 마흔 넘어서 검도라는 운동 시작했거든요. 4년이 넘는 시간을 수련하고 지난주에 3단 승단 심사를 봤는데 똑 떨어졌네요. 아 위로 좀 해주세요. 제 이름은 이하나입니다. 오, 야 그래도 빨리 올라간 거 아니야 3단. 그럼 지금 2단이라는 얘기 아니야 검도 2단. 와 대단한 거. 가만있어. 예전에 그 저는 검도를 안 해봐서 모르는데 검도에 이제 유단자가 되면 우산 하나만 들면 천하무적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뭐 우산이 없을 때는 신문지를 말아가지고도 한 두세 명은 격파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맞는 얘기인가 모르겠네. 아니, 궁금했어요. 예. 이하나 씨가 유도 2단이시니까. 아니 뭐 다음에 하면 되죠 뭐. 예. 7817번입니다. 추분 지났다고 해가 너무 빨리 지네요. 아이 백캠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어둑어둑. 아이 전 모든 게 느린 편인데요. 그래서인지 해가 늦게 뜨고 빨리 지는 계절이 오면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에요. 하루가 24시간이 안 되는 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아무튼 뭐 가끔 울적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신청하신 거예요? 울적해지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강력하게 The Beatles입니다. Don't Let Me Down.

0: 노래 참 편하게 하죠. 예. 마이클 버블레. 그리고 여가수는 넬리 포르타도. 콴도, 콴도, 콴도. 예. 앞에 들으시는 음악, 9999번으로 통해 주셨고요. 앞에 들으시는 음악은 The Beatles의 Don't Let Me Down. 예.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1: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1: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5: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8: 잠남.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Back to Sinkable. Back to Sinkable.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Back to Sinkable.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1: 백조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1, 2부 끝곡은 4플레이의 멋진 연주 빨리 런. 김윤숙 씨 고맙습니다.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원하는 학교에 합격했다. 행복하죠. 하지만 금세 또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고요.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면 행복하지만 그 안에서 버티느라 고생이죠. 연애할 땐 행복, 싸우면 괴롭고, 결혼할 땐 행복, 이어지는 생활은 현실, 아기를 낳으면 행복, 육아는 눈물겨운 분투. 심리학자 서은국 교수는 행복이 아이스크림이랍니다. 달콤하지만 반드시 녹는다. 거대한 아이스크림을 쫓아다니기보단 한 입씩 살짝 자주 맛보며 사는 법을 궁리하자. 이게 현명하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봉합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수술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0: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문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점초등학교 스탠바이.
1: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0: 고덕신도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림이 곧 온다.
1: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림.
2: 평택고덕 우미림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4: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3: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4: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3: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4: 10월 오픈 때 가보자.
3: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5: 중하역 가까이
2: 새집이 라온.
5: 기다려온 서울 새집
2: 드디어 라온.
5: 중하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2: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5: 중하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6: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7: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8: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9: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8: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데플레파르디의 히스테리아 들었습니다. 8837번 또 박계용 씨 고맙습니다. 데플레파르드 히스테리아. 7722번으로 사진 한 장 보내주셨는데 이야 정말 이 추억의 워크맨이네. 와, 아 이걸 아직도 구할 수가 있군요. 오, 중고 구매한 워크맨으로 음악 듣는데 아 너무 좋습니다. 예.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땡땡이 치고 옥상에 올라가서 음악 듣던 때가 떠올랐어요. 벌써 40년이 와 마치 한 달 전 같은 느낌입니다. 한 달 전은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40년 전인데 와 근데 이 당시에 뭐 이쪽 그러니까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죠. 예, 워크맨. 이게 전 세계를 강타했잖아요. 아, 또 요거 제가 얼리 어댑터라 대한민국에서는 뭐 제가 이거 굉장히 일찍 수입되기도 전에 아, 이, 일본에서 사가지고 예, 이걸 듣고 다녔죠. 크으, 정말 음악을 듣는데 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을 휴대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에야 뭐 스마트폰으로 다들 음악 듣습니다만 이거는 정말 와 코페쿠르 미안합니다. 예, 너무 많이 갔다. 야, 근데 이거 보고 있으면 저는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게 이 당시가 이제 이게 일본 소니사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전성시대였죠 이때. 와 세계 뭐 전자제품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우리나라 방송사에서도 다 모니터를 브라운관이었잖아요 그때. 다 이 회사 제품을 썼습니다. 지금은 우리 기업에 밀려가지고 뭐 삼성, LG에 밀려가지고 저 뒤에 있고 그나마 명맥을 저 유지하는 게 콘솔 게임 하나 있어요. 이 회사에서 나온. 그것도 근데 거의 끝장이에요. 예. 끝판입니다. 사진 잘 봤습니다.

0: 입니다. 7722번. 네.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뒤에는 배신의 한수 진행합니다. 3부 4부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한국 MSD 캡박시브 주식회사 워킷 모빌 코리아 윤활유 이카운트 아이루웍스에서 함께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2: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4: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배순탁, 신혜림 씨와 함께 배신의 수 진행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6: 네, 안녕하십니까.
4: 1403번으로 문자가 왔는데, 아저씨, 아시안게임도 이제 끝나서 축구 경기도 없는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음악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축구 경기가 왜 없어요? 주말에 그 K리그, 아 이거 지금 FC서울이 거의 뭐 아, 99% 우승이라고 봐야죠.
6: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좀 정정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4: 아, 뭘, 뭘.
6: 그 게임은 여전히 잘 되고 있습니다.
4: 잘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
6: 끝장이라고.
4: 그거 하나 빼놓고 지금 다, 다 망해가고 네, 네. 있는데.
6: 네. 그거는 아직 여전히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건 좀 알죠.
4: 그래도 이제는 안 될 거래, 좀 지나면. 네. 10년 뒤에도 될까요?
6: 그거는 모르죠.
4: 이제 콘솔 게임의 시대는 네. 제가 볼 때 이제는 끝이에요. 끝물이에요, 끝물.
6: 아, 저는 뭐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4: 아, 그래요?
6: 제가 콘솔 게이머로서. 네. 왜냐하면 지금 그 전반적으로 부품 가격 상승 때문에 컴퓨터나 콘솔이나 매한가지거든요.
4: 아니 근데 그게 네. 저 그러니까 버전 5까지 나왔죠 지금.
6: 5 프로까지 나왔습니다.
4: 그거를 저희 집에 사는 애가 그걸 구입은 하긴 했는데 이제는 자꾸 덜 하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그냥 지금까지 원부터 쭉 샀기 때문에 그냥 사는 거지. 게임을 이제는 그냥 다른 게임을 훨씬 더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볼 때는 끝물이다.
6: 아, 아닌 것 같은데.
4: 계속 아닌 걸로.
6: 단 한 명의 예로 너무 보편화를.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4: 아, 저는 우리 집에 있는 애 말만 듣거든요.
6: 최근에 이제 어마어마한 타이틀이 두 개나 나올 예정이라. 예, GTA라는 타이틀하고. 젤다의 전설이라는 타이틀이 나올 예정이라 당분간은 잘 될 것 같습니다.
4: 그럼 한번 지켜보도록 네네. 하겠고요. 네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5: 네, 제가 축구 얘기만 할 얘기가 없는 줄 알았더니 게임 얘기도 정말 할 얘기가 없네요.
4: 축구가 지금 하려고 하면 네. 두 시간 동안 해야 돼요.
5: 아유 그렇죠.
4: 대한민국 그럼요. 지금 축구 그 대표팀 안에 네 분 일어나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와, 그 상태는 어떻게 보십니까?
6: 말을 아끼겠습니다.
4: 사이비 평론가였어. 네,
6: 잘 모릅니다.
4: 조심스럽죠 이게 지금 네, 얘기가.
6: 아, 제가 내부자가 아니니까 네, 뭐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죠.
4: 그렇죠. 네. 그럼 외부자 얘기해
5: 네.
4: 보시죠.
5: 네. 예. 그냥 뭐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4: 아, 지금 문제가 있는 건 알고 계세요?
5: 네네네.
4: 오! 야, 이게 신혜림 작가에게까지 이게 들어갔다면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네.
6: 아, 이거는 진짜로. 아니, 찾아보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5: 아니, 찾아본 건 아니고 그냥 보였어요. 그냥 뉴스를 보다가 이제 그것도 같이 그런 소식도 접하게 된 건데 뭐 은퇴를 하겠다는 어떤 선수들이 좀 있고 약간 내분이 있고 그런
4: 야,
5: 거를.
4: 그런데 이게 네. 지금 전 세계가 지금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게 일단 네. 저 축구에서 사실 월드컵 다음으로 중요한 게임이 아시안컵입니다. 아시안컵.
6: 네. 우리나라한테 그렇죠, 진짜로.
4: 네. 아니, 우리나라가 아니라 아시아에 네. 있는 나라 네. 다 그렇죠. 네. 월드컵을 제외하면 아시안컵이 제일
6: 크죠.
4: 큰 대회예요. 그런데 네. 이게 좀 원래는 내년 1월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게 하기로 했어요.

0: 근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막 리야드 공항에 막 드론 공격이 막 있고 그렇죠.
1: 네.
0: 지금 후티 반군하고 지금 전쟁 막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2: 그러니까 뭐 바꾼다는 얘기 모르겠습니다.
0: 대체지를 바꾼다?
2: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전쟁이 난 뭐
0: 그렇죠. 예. 포탄이 쏟아지는데 축구를 할 수는 없죠.
2: 그럼요. 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감독 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시안컵 네? 감독은
2: 그게 임시 감독이라는 게 참 그죠? 네.
0: 그러니까
2: 지금 이 성적이
0: 이게 참 애매해요.
2: 돌이켜 보면 성적이 뭐 엄청 나쁘지도 않습니다.
0: 그렇습니다.
2: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 애매한. 네.
0: 감독을 어떻게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다. 네. 지금 얘기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욕 먹을 것 같아서도 네. 네. 조용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음악 역시, 얘기하도록
2: 역시
0: 하겠습니다.
2: 역시 현명하십니다.
1: 네. 네. 제가 오늘 소개할 가수와 관련된 기사를 보다가 좀 네. 공감이 가는 첫머리가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0: 예.
1: 시대를 초월하는 음악의 가장 큰 장점은 언제 들어도 좋다는 것이다. 음반은 영원히 보존되고 스트리밍 서비스 덕분에 모든 음악을 언제든 들을 수 있으니 기회를 놓쳤다는 걱정은 이제 없다. 그저 우연히 발견할 기회만 있으면 되는데 그 기회는 무작위 생성기나 알고리즘을 통해서든 아니면 친구의 SNS 게시물을 통해서든 찾아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세상에 없는 이 가수의 목소리도 우리가 이렇게 알고리즘의 영향이나 아니면 SNS를 통해서나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발견만 하면 이런 음악도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이 가수를 소개하는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0: 네네.
1: 그게 참 이제는 동시대성이라는 것이 음악에 있어서 많이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점점 찾아오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뭐 50년대 음악을 우연히 들었는데 너무 좋다면 그거가 아예 취향에 맞다면 지금 2026년에 50년대 음악을 향유할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래서 지금은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목소리는 여전히 남아서 우리한테 울림을 줄 수 있는 그걸 더 직접적이고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시대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0: 네.
1: 제가 오늘 소개할 가수는 라샤라는 이름을 가진 가수입니다.
0: 네.
1: 라샤는 1972년생 미국에서 태어난 가수인데요. 아버지가 멕시코인이어서 멕시코계 미국인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멕시코에서 한 8년 정도 유년 생활을 해서 스페인어도 굉장히 익숙한 가수고요.
0: 예.
1: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미국으로 와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살았는데 19살 때 그 캐나다 퀘벡에 여행을 갔다가 몬트리올이 너무 아름답고 좋아서 나는 여기를 내 고향으로 삼겠다 해서 캐나다를 중심으로 음악 활동을 했었던 가수입니다.
0: 가을에 갔나?
1: 그랬을
0: 가을에
1: 수도 있죠.
0: 단풍 쫙 퀘벡
1: 네.
0: 거기 F 호텔 있잖아요.
1: 네. 저
0: 도깨비 찍은데
2: 캐나다 근처도 못 가봤는데요.
0: 아 그래요?
2: 네네네.
0: 그 퀘벡 쪽에 도깨비는 보셨어요? 드라마?
2: 도깨비는 위대한 드라마죠. 다 봤습니다.
0: 위대한 드라마.
2: 예예. 네, 네.
0: 도깨비에서 그 캐나다 네. 가잖아요.
2: 예예예. 예.
0: 거기 호텔 뭐 나오고 그러잖아요.
2: 예, 예.
0: 성 같은 호텔.
2: 그렇죠.
0: 그게 F 호텔.
2: 저 지난주에 도깨비에 나오신 분이랑 같이 공연 봤죠.
1: 예.
2: 예, 예.
0: 이엘 씨하고.
2: 아, 예, 예. 예.
0: 이엘 씨하고 친하네. 친해.
2: 아니요. 아, 에즈라 컬렉티브 공연. 예, 재밌게
0: 네.
2: 봤습니다.
0: 네네. 네. 자, 아무튼
1: 네. 어쨌든
0: 뭐하다가 좀 얘기해 주세요.
1: 네, 이 라사라는 가수가 그래서
0: 캐나다,
1: 멕시코계 미국인이지만 캐나다를 중심으로 음악 활동을 했고
0: 네.
1: 또 이제 캐나다 퀘벡을 본인의 어떤 내 고향으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프랑스어에도 굉장히 능통했다고
0: 그렇죠.
1: 합니다.
0: 그렇죠. 그게 프랑스어권이니까.
1: 네. 그래서 라사의 음악은 뭐 스페인어로 부른 노래도 있고 프랑스어로 부른 노래도 있고 영어로 부른 노래도 있어요.
0: 네네.
1: 1997년에 첫 앨범을 냈고요. 캐나다의 인디 레이블을 통해서 네, 처음에 앨범을 냈고 2003년과 2009년까지 세 장의 정규 앨범을 냈습니다. 네, 이제 2008년에 유방암 진단을 받아서 2009년에 이제 그 항암 투병 중에 이제 마지막 앨범을 냈고 2010년에 37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그런 가수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 라세 음악이 지금은 그러니까 2010년에 머물러 있는 음악이지만
0: 네.
1: 여전히 이 가수의 목소리를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여러

0: 여러분들이 들으신다면 아 이런 가수가 있었구나 그리고 이런 목소리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좀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장르도 팝을 기반으로 하지만 멕시코 음악이라든가 약간 중동 음악, 집시 음악 같은 그런 영향도 많이 받아서 네. 굉장히 좀 독특한 음악을 들려줬었던 가수였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90년대 캐나다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다 보니 그 사라 맥락클란이 주최를 했었던 릴리스 페어라는 그 무대에서도 올랐었던 그런 가수이기도 합니다. 주노 어워드 에서도 상을 받기도 했었고요.
1: 예.
0: 어쨌든 이 라싸의 음악 중에 그 2009년 마지막 그 투병 중에 발표했었던 앨범을 내고 나서 원래는 투어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진 관계로 몇 개의 투어만 하고서는 이제 그냥 투병 생활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 2009년에 아이슬란드 레이카비크에서 라이브를 했었던 그 앨범이 2017년 굉장히 좀 뒤늦게 나왔습니다.
1: 네네.
0: 그런데 이 라이브 앨범 굉장히 좀 아름답고 오히려 정규 앨범들에 비해서 라싸의 음악을 처음으로 이제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입문서로 훨씬 더 그 현장감이라든가 이 사람이 말년에 들려줬던 목소리에 감동이 조금 깊더라고요.
1: 네네.
0: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라이브 앨범에서 Is Anything Wrong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라싸의 3집 앨범에 있었던 음악이고요. 그 스튜디오 버전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라이브를 소화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악을 하는 가수였고 어떻게 마지막 목소리를 남겼는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네요.
1: 네, 라싸, LHASA, 라싸. 네, 아이슬란드의 레이카비크에서의 공연 실화. Is anything wrong? 듣겠습니다.

0: 호하게 예. 아주 늦강을 부르는 게 확 나면서 예. 라싸의 Is Anything Wrong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 네.
2: 저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0: 네.
2: 오랜만에 아마드 자말 1930년생이시고 지금은 세상에 안 계시죠.
0: 네.
2: 뭐 재즈계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분이 1980년에 퓨전 재즈 앨범을 한 장 냈어요. 나이송이라고. 거기에서 오늘 한 곡 가져왔습니다. Something's Missing in My Life. 예, 원래는 원곡이 디스코 곡인데요.
0: 네.
2: 이거를 퓨전 재즈식으로 이제 재해석한 거죠.
0: 어허.
2: 이 곡 오늘 오랜만에 한번 들어보시죠.
0: 네.
2: 오랜만은 아니고 아마 배철수의 마켓에서는 처음 나가는 걸 겁니다. 네.
0: 자, 아마드 자말, Something's Missing in My Life. 이 음악 들으면서 두 분과 헤어집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 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2: 2025년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화재. 그 원인으로 보조배터리가 지목되었는데요. 2025년 3월부터 강화된 김해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 함께 알아보시죠. 현재 보조배터리는 휴대수화물로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100W시 이하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5개까지 반입할 수 있으며 100W시 초과 160W시 이하 배터리는 항공사 승인 후 2개까지만 반입되고 160W시 초과 배터리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충전 용량인 와트시는 전압 곱하기 배터리 용량 나누기 1000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보조배터리는 충전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붙이거나 보호용 파우치에 넣어 한 개씩 분리 보관해주세요. 기내에선 보조배터리를 선반에 넣지 말고 좌석 앞주머니에 보관하거나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 꼭 기억하세요.
3: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어제는 여름, 오늘은 가을, 내일은 겨울입니다. 비 한 번에 이렇게 날씨의 변덕이 심할 수 있구나 싶은데요. 비 그친 자리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내일 아침은 초겨울 같은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 9도까지 뚝 떨어지겠고 강원 내륙은 5도 밑으로 내려가겠는데요. 게다가 바람까지 강해서 체감되는 추위는 훨씬 더 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꼭 두툼한 외투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에는 20도 안팎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 낮 동안도 긴 소매 옷차림이 좋겠습니다. 목요일부터는 차차 기온이 오르겠고요. 일요일에 다시 한번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내일은 바다 날씨는 좋지가 못하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제이미 밀러, 베이비 돌 들었습니다. 주말에 방송 들으시는 분들, 토요일에 팝뮤직 탑10 들으시는 분들은 이 음악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제이미 밀러, 베이비 돌. 유지연 씨가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7시 34분 28초 막 지났습니다. 아, 저 오늘 처음으로 필라테스 시작했는데 운동 끝나고 집에 가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네요. 아유, 비루해진 몸뚱아리. 잘 단련해 볼게요. 아, 이게 처음 근데 이 필라테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고난이도의 자세를 요구하는 게 많아가지고요.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안 해봤는데, 예. 저는 뭐 스트레칭만 해도 힘든데, 예. 9817번입니다. 그래도 이제 계속 하시면, 쭉 하시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예. 자, 이영신 씨가 총해주신 음악. 브루노 마스. 리스킷 올.

0: Thank you.
1: 아, 문수영 씨가 누가 이리 노래를 잘하나요? 레이? 네, 레이 맞습니다. 진짜 잘하죠, 노래? 레이의 로얄 엘버톨 공연 실황에서 워스 잇 들었습니다. 6932번으로 청해 주셨고요. 앞에 들으신 음악은 브루노 마스, 리스키 롤. 예. 유지연 씨가 와 내년에 이거 라이브 들을 수 있는데 버티니까 승리한다. 예. 아 내년에 브루노 마스 공연 가시는 거예요? 자, 7시 44분 20초 막 지났습니다. 8549번으로는 와 다다음 주에 이사 가시네. 오, 조금 넓은 집으로 이사 가신대요. 어, 아들이 셋이면 그래야죠. 예, 축하합니다. 음흠. 아들 셋과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응원해 주세요. 완전 응원. 예, 완전 응원입니다. 자, 아 이게 또 10월이 되니 이건 이 노래를 많이들 찾으시네. 예. 김선영 씨, NK 김, 또 9794번. NK 김은 뉴욕에 계시고 9794번 경남 진주에 계시고. 네. 자, Girl in Red의 We Fell in Love in October.

0: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도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5: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6: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 복은 못 받거든요.
7: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4: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8: I was born by the river.
9: 음악은 어떠한 지혜, 어떠한 철학보다도 높은 계시다. 음악은 영혼이 살고 생각하고 창조하는 전기적 토양이다. 루트비 반 베이토벤. 지난 36년 음악이 있어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음악 캠프의 역사를 써내려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10: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9: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오늘 끝곡은 UFO 음악을 골랐는데 손상희 씨가 배철수의 음악 캠프 오랜 청취자시고 또 대학 시절에 스쿨밴드를 하셨네. 부산교육대학 밴드 에디에서 기타를 치셨대요. 지금은 교장 선생님이시. 와. 왜 보내셨냐면 부산교육대학교 이 밴드 동아리 에디가 50주년 콘서트를 한답니다. 네. 부산교육대학교 찬빛극장에서 11월 7일 토요일 예. 오후에 하는군요. 무대 직접 오르시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졸업한 지 40년이 다 돼가는 선배들로 구성된 팀부터 또 현재 재학생까지 5개 팀이 공연한다네요. 축하합니다. 공연 잘 끝나길 바라고요. 이 곡을 이번 공연에서 연주를 한다는데요. 밴드 이름은 왜 에디예요? EDDY인데 이 앞에 E는 뭐 에듀케이션의 약자인가? 아니 모릅니다. 모릅니다. 자, UFO 닥터 닥터. 예. 그래? 아이언 메이든의 마스코트 이름이 에디예요? 거기서 따왔을 것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자, UFO의 닥터 닥터 누르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 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혜자입니다. 영화 여전히 찬란하게는 빛나던 시절의 단짝 친구를 60년 만에 다시 마주하는 순옥의 얘기예요. 꽃처럼 순수한 꿈을 품었지만 아픈 역사를 견뎌야 했던 어린 소녀들의 얘기죠. 할머니, 이제 내가 기억할게 라는 영화 속 손녀의 대사처럼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아픈 계절을 함께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아침 저녁으로 찬 기운이 느껴지는 이맘때 장롱 속에 넣어두었던 전기장판과 전기담요를 다시 꺼내는 가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보관했던 난방기기를 아무 점검 없이 사용하면 자칫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전선이 벗겨지거나 눌린 곳은 없는지, 장판 내부에 열선이 꺾이거나 손상되진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기장판 위에 두꺼운 이불을 여러 겹 덮거나 라텍스처럼 열이 잘 빠져나가지 않는 제품과 함께 사용하면 내부 온도가 크게 올라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는데요. 사용하지 않을 땐 전원을 반드시 끄고 플러그까지 뽑아두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오기 전 난방기기 안전점검부터 시작해 따뜻하고 안전한 계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지난 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이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윌리스 라이프까지

0: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뮤제 자이 1833-3367 GS건설.
1: 태백산맥을 넘어 푸른 바다가 맞닿은 곳. 이곳엔 우리만의 이야기가 숨쉬고 있습니다. 새벽바다로 향하는 고성 해녀의 발걸음에는 바다로 함께 살아온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속초 아바이 마을 골목에는 고향을 그리워하며 새로운 삶을 일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남아있고, 양양 남대천에는 먼 바다를 돌아 다시 고향을 찾는 연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답다고 말하는 영동의 풍경, 그 풍경을 오래 바라보면 그 안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익숙한 길을 조금 천천히 걸으며 우리 곁에 숨쉬는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영동의 숨결, 우리의 자부심, 강원 영동 문화유산 캠페인.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협찬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2: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2: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농사를 짓거나 텃밭을 가꿔본 분들이라면 심지도 않은 풀이나 농작물이 빼꼼히 고개 내미는 걸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방치하고 돌보지 않은 게 아닌데 알 수 없는 풀들이 자라나 있는 건 사실 자연의 이치입니다. 바람을 타고 여러 풀씨들이 날아와서 잘 가꿔진 땅에 내려앉는 것. 원래 심어진 종자들과 내 땅, 네 땅 가르지 않고 한 대 뒤섞여 자라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래요. 내 하루에도 내가 심어놓은 것들만 자라나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원한 적 없던 만남도 생각도 불쑥 드는 게 자연스러운 건가 봅니다.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10월 13일 화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루시의 전체 관람가였습니다. 뭔가 심지 않았는데 내 밭에 자라나는 게 실은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이야기로 오프닝했습니다. 정수경님, 내 마음, 내 땅에 허락하지 않은 불안과 불편이란 씨앗이 자라나고 있어요. 그 옆에는 또 다른 미움도요. 이걸 어쩌죠? 아, 미움은 빨리 그냥 걔가 미움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바라보면서 해결해줘야 돼요. 불안, 불편 이런 건 뭐 마치 진짜 잡초처럼 자연스럽게 때때로 올라오는 건데요. 미움은 내가 심어놓은, 내가 기다리고 있는 작물들을 갉아먹어요. 내가 제일 손해보는 감정이 미움인 것 같아요. 심지어 뭐 질투도 때로는 힘이 되거든요. 모든 게 다 괜찮은데 전 미움은 너무 해로운 것 같아. 그 누구 미워하는 것만큼 손해인 게 없으니까 수경님, 그거는 빨리 어떻게 좀 싹을 잘라내 봅시다. 아주 뿌리 깊숙이 건져 올려 봅시다. 오늘 별밤 2시간 동안 부엉이들이랑 놀 거예요. 오늘 하루 보내면서 자랑하고 싶은 일, 기쁜 일, 속상한 일, 답답한 일 다 털어놓으셔도 됩니다. 지금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면 같이 적어주셔도 되고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어제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오늘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어제 새벽 5시에 나와서 종일 일을 하다가 와서 라디오를 했는데 너무 힘드니까 제가 약간 피곤한 날에는 부엉이들한테 징징거리잖아요. 칭얼칭얼. 어제는 그걸 내 입으로 인정하면 내가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이해하면 난 안 피곤해. 난 피곤한 적이 없어. 난 오후 5시에 나왔는걸. 이렇게 스스로를 막 속이면서 하면 제가 그럴 때 생존 도파민 같은 게 나와요. 갑자기 텐션이 미친 듯이 올라가면서 언제 피곤했냐는 듯이 어떤 임계점을 넘기면 오는 현상인데 여러분들 다 엄청나게 피곤해서 겪어보셨을 거예요. 와 진짜 그래서 내가 오늘은 멀쩡을 줘가지고 여러분께 뒤늦은 징징거림 한번 호소해봅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 말 보내주시면 돼요. 신청곡도 좋고요. 102호님 이나씨 토닥토닥 감사합니다. 이왕이면 어깨 좀 어깨가 뭉쳐있거든요. 거의 어깨 몇 번만 더 토닥토닥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까지 2주간 하루 한 분께 5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드릴 거예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열려 있고요. 별밤 1, 2부는 강원특별자치도청,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주식회사 워킷, 음주 후엔 티맵대리, 오뚜기 카레, IS동서,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아이르웍스,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과 함께합니다.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0: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안전화.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카트리나 앤 더 웨이브스의 워킹 온 선샤인 듣고 왔습니다. 이슬기님, 매일 듣던 별밤을 며칠 만에 듣네요. 저는 친언니들과 함께 3박 4일에 일본 마스야마 여행을 끝내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에요. 제가 셀프 여행사가 되어 언니들과 함께한 다섯 번째 해외여행이었답니다. 좋은 추억 많이 남기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하고 행복해요. 오, 이 여행 계획을 슬기님이 또 다 짜셨군요. 근데 다섯 번이나 하신 걸 보면은 거기 좀 재능이 있으시구나. 이런 분이 친구 중에 한 명 있으면 진짜 편하거든요. 다들 이거 하는 게 보통 근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은근히. 그러니까 돈을 주고라도 여행사를 쓰는 건데 이런 걸 잘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런 분을 친구로 두신 분들은 평소에 진짜 잘해 주십시오. 이재훈님, 나이가 이제 곧 반백인데 아직도 공부하고 여섯 달에 한 번씩 시험 봐요. 내일도 심사를 보는데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공부했던 거 다시 시험 보는 거긴 한데 그래도 실수 안 하려고 계속 외우고 연습하고 내일도 잘했으면 좋겠네요. 아, 재훈님 그 파일럿 아니신가? 동명이인이신가? 그래서 이게 계속 시험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역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 직업. 곧 반백이면 저랑 비슷하네요, 재훈님. 에? 우리 어려요. 에? 너무 어린 나이입니다. 알겠죠? 화이팅 하시고요. 2109님, 이나님, 매주 화요일 야간 근무라서 늦게 마치는데 30분 정도? 라디오 들으면 집에 딱 도착해요. 이나님 목소리 들으면 마음이 너무 편안해져요. 오래오래 라디오 해주세요. 진짜요? 너무 감사합니다. 화요일마다 야근하시는구나. 너무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가서 푹 좀 쉬십시오. 노래 듣는 동안 지금 부엉이들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듣고 싶은 노래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유나의 퍼레이드 들을게요.

유나의 퍼레이드에 이어서 어제 발매된 다섯 번째 미니 앨범 타이틀곡입니다. 플레이브의 스타 트레이스 듣고 오셨어요. 아, 우리 굉장히 또이 플레이브랑 또 친한 우리 부엉이들 아닙니까? 맞죠? 네, 이분들이요. 다음 주 수요일 별밤 초대석에 오세요. 알겠죠? 여러분, 플리분들 계시려나? 없으면 소문 좀 내주시고요. 원래 초대석은 항상 3, 4부인데요. 그날은 플레이브랑 1, 2부에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3, 4부 영업합니다는 그대로 진행할 거고요. 아, 우리 소장범도 운이 좋으면 출근하면서 플레이브를 영접할 수도 있겠네요. 외계인들이라 보기 힘든데 가까이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송글씨 얘기했었는데 결혼기념일이라서 아내한테 카드 쓴다고 했던 부엉이 기억나시나요? 세상에, 오늘도 문자 보내주셨어요. 4559님, 안녕하세요. 격주 부엉입니다. 오늘이네요. 결혼 기념일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아내분한테 주실 꽃다발까지 사진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장미꽃인데요. 각각 색깔이 달라요. 포장도 너무 예쁘고, 팔목에 시계 자국이 선명한 게, 운전하시는 분이거나, 올해. 아니면 골프 치시는 분이거나 테니스 아니면 아무튼 야외에서 오래 계시는 분 운전 오래 하시는 직업 하시는 분들도 저렇게

손목에 시계 자국 나 있는데 카드도 보이고요. 아무튼 오늘 인증샷까지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8659님, 오늘 도서관에서 오전 10시에 독서토론이 있었어요. 참가자 중 70대 어르신들이 많으셔서 발표 내용을 정리하는데 평소보다 조심스럽고 신중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우였어요. 책을 섬세하게 읽고 중심 생각을 열린 시선으로 준비해 오셨거든요. 오늘도 한 뼘 자란 하루였어요. 8659님 역시 이 책만 읽은 티가 살짝 나네요. 예, 중심 생각을 열린 시선으로 준비해왔다. 아주 좋은 표현인데요. 굉장히 훌륭한 모임이 결성됐네요. 이 연령대가 다양한 모임이 건강한 것 같아요. 이런 취미 모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생각을 공유하는 모임이면 더더욱 다양한 연령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정말 좋죠. 김세영님, 대장부엉, 긴 연애를 끝내고 그만큼 쉬고 나니 연애세포가 죽은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30대 중반이 되니 다가갈 용기가 아니라 힘이 없네요. 같은 회사라 자주 보니 더 마음이 커져서 고민이에요. 라고. 세영님, 지금 제가 방금 목소리 낸 정도의 나이 아니잖아요. 팔팔하잖아요. 그 마음에 힘이 없는 거, 그게 용기가 아직 부족한 거 맞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웬걸 하는 느낌에서 지금 잔뜩 들뜨셨고 신이 충분히 나신 것 같거든요. 일단 자주 보니까 고민일 게 아니라 자주 보니까 시간은 많고 기회는 많다. 여유 있게 생각하면서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계속 친분을 알게 모르게 가랑비처럼 쌓아 나가십시오. 이정희님, 어머나! 이나 씨 사랑합니다. 이 말하려고 가입했어요. 훗! 이라고. 어머 정희님, 갑자기 이렇게 박력 있게 사랑을 고백하세요? 아, 저는 사랑한다는 말 잘 안 하는데 일단 그 사랑 받긴 할게요. 제가 정희님을 사랑하는지는 조금만 더 두고 봐도 되죠? 정희님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도 자주자주 문자 남겨주세요. 노래 듣고 입으로 오겠습니다. 라우브의 I Like Me Better.

0: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이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뮤제 자이 1833-3367 GS건설
1: 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 마음구조 10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지난 2년은 기다림의 반복이었다. 대학원 졸업 후 매일매일 채용 공고가 뜨는지 확인했다가 원서를 넣고 연락을 기다리고, 그러다 면접을 보게 되면 면접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긴 했지만 서울살이엔 턱없이 부족했다. 이런 아들을 위해 엄마는 생활비를 보태며 그냥 주는 거 아니라고, 미래의 인재에게 투자하는 거라고 응원을 보내주셨다. 엄마가 택배로 부쳐주시는 반찬으로 씩씩하게 밥도 차려 먹고, 가족들의 응원에 힘입어 드디어 합격 연락을 받았다. 기다림의 시간이 1년이 넘어갈 때부터 스스로 위축되고 가끔은 우울해지기도 했는데, 오늘은 그 시간을 잘 참아낸 내 자신을 꼭 안아줬다. 그동안 아낌없이 지원하고 응원해주신 부모님께 사회인이 되어 인사드릴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기쁘다. 나의 합격을 나보다 더 기뻐하시는 부모님께 아주 많이 사랑한다고 전해드리고 싶다. 첫 월급 타면 가족들에게 어떤 선물을 할까 기분 좋은 고민을 하며 곧 있을 첫 출근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중이다.

기현의 유스 듣고 왔어요. 오늘 안녕들 한가요는 익명을 요청하는 H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드디어 안녕들 한가요 코너에 저도 안녕하다고 글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저를 끝없이 응원해준 가족들에게 첫 월급으로 어떤 선물을 할까 기분 좋은 고민을 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첫 출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사연인데 와 저는 이게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세상 이 별밤에 들려오는 소식들 중에 정말 이 경사 한 5대 경사 중 하나 아닌가? 그죠? 예. 근데 왜 이렇게 울컥해요? 이 저는 이 청춘들의 고단한 이야기를 들을 때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때가 제일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이때의 그 불안함은 30, 40대 겪는 불안함에 비해서 울림이 너무 크고 폭이 커서 진짜 어른이 막 되자마자의 이 불안이잖아요. 이 감당이 안 되는데 어디다 물어볼 데도 없고 나는 이제 어른이긴 하고 진짜 제가 그 기분들을 다 헤아릴 순 없지만 H님의 날들이 어땠을까 그 마음들이 어땠을까 생각하니까 울컥했고 지금 또 비슷한 기다림 속에 있는 모든 분들 힘내십시오. 여러분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준비한 그날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요. 한명민님께서도 그간 정말 고생하셨네요. 축하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특히 또 이제 그 막 이 자녀분들 고3 수험생들이나 20대 취준생 자녀분들 두신 부모님들은 진짜 공감하실 거예요. 이런 마음이 어떤 건지 그리고 막 이런 사연만 들어도 눈물 나고 그럴 것 같아요. H님께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들 한가요는 안녕의 사전적 뜻대로 부엉이들의 하루가 아무 탈 없이 편안했는지 묻고 그 답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또는 별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남겨주시고요. 에일리 피처링 이루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하이어.

칼리 피처링 이루마의 하이어, 이어서 어반자카파의 브리즈 듣고 왔습니다. 야근하는 분들 계시네요. 오후경님, 야근하는 중이에요. 일이 많아서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 주말에도 가끔 나와요. 그래도 PC에 라디오 켜고 들으면서 일하니까 좋네요.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박소영님은 내일 유치원 입학 설명회라 밤늦게까지 영상만 들어요. 뾰루지가 다섯 개나 났어요. 제발 아이들이 많이 오길 대장부엉 응원해주세요. 아유, 많이 오겠죠.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뾰루지 필요해서 나셨구나. 잠 좀 푹 좀 주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병용님, 안녕하세요. 대장부엉 매출은 늘지 않고 기타 연주만 늘더니 결국 오늘 대출권을 은행 갔는데 대출은 못 받고 상처만 받고 왔네요. 창구 직원의 불친절에도 마음 상했지만 저와 상담 중에 전화를 받더니 그 상대한테 사장님 사장님하고 엄청 친절하더만요. 무시받는 것 같고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한 사장님! 사장님! 그게 진짜 한병용님도 아실 거예요. 창구 직원이 한병용이라는 사람 개인에게 뭔가 어떤 감정적인 불친절함을 행사한 게 아니라 대출이라는 걸 거절하는 창구 직원도 그게 참 힘들 거예요. 그죠? 다 간절한 분들일 테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최대한 감정 없이 응대하는 게 훈련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지 병용님 개인에게 무시하고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기타 치고 계시는 것도 진짜 잘하고 계시는 게 그렇게 계속 이거 기타 늘어서 뭐야 할 게 아니라 사람은 일이 안 풀릴 때 더 내 성취세포를 계속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늘어가는 무언가를 잡고 있는 병용님께, 한 사장님께 오늘 블랙박스 보내드릴게요. 알겠죠?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오영진님, 6년 연애 후 헤어진 지 4개월 됐는데 가을 타나 봐요. 아이고, 1시간 반 거리인 부산에 다짜고짜 광안리로 떠나고 싶어서 가는 중입니다. 영진님도 지금 딱 4개월 차면은 아직 많이 힘들 때다, 그렇죠? 왜냐면 6년 연애면 그래요. 한 2개월 지나면서는 조금씩 확실하게 나아질 거거든요. 그래도 이왕 떠나신 거 아름다운 풍경 많이 담아오시고요. 별밤에서도 선물 하나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 또 듣는 동안에 부엉이들의 이야기와 신청곡 계속 기다리고 있을게요. 마룬5의 She Will Be Loved.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4: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5: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 복은 못 받거든요.
6: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3: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7: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8: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화요일 별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3646님께서 고3 딸 시험 기간이라 집에 못 있고 조깅 나와서 라디오 듣는데 헤드셋으로 듣는 음악이 너무 좋아요. 바람도 너무 시원하고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래요. 이 지금 조깅, 러닝, 산책 같은 거 좀 기회 되시면 많이 해두세요. 이러다가 갑자기 훅 추워질 거거든요. 자, 부엉이들의 사연 신청곡 많이 소개해드리는 날이니까 오늘이 가기 전에 하고 싶은 얘기 또 듣고 싶은 노래 계속해서 남겨주시고요. 브로콜리 너마저의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듣고 3부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가을 들녘 농촌에서는 경운기와 트랙터, 콤바인 등 각종 농기계 사용도 크게 늘어납니다. 농기계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큰 부상이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브레이크와 조향장치, 그리고 등화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헐렁한 옷이나 수건이 회전하는 기계에 말려들지 않도록 복장도 단정하게 갖춰야 합니다. 특히 경사진 농로나 좁은 길에서는 무리하게 방향을 돌리거나 속도를 내지 말고, 도로를 이용할 때는 뒤따르는 차량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판과 후미등 상태도 꼼꼼히 살펴야 하죠. 수확의 기쁨이 사고로 바뀌지 않도록 농기계 작업은 언제나 천천히 안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3: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4: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5: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원 프로지오잖아.
4: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원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5: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4: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5: 10월 오픈 때 가보자.
4: 청라 아쿠원 프로지오 대우건설.

0: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1: 축제를 보고 곧바로 떠나는 것보다 지역에서 하루 더 머물며 숙박하고 시장과 식당을 이용하는 관광객 한 사람이 지역 경제에는 더 큰 힘이 됩니다.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르는 생활 관광지로 바꾸는 것, 지역 상권과 일자리를 함께 살리는 힘입니다.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2: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너무 많은 실수를 하고 사고를 쳤네요. 힘든 하루였습니다. 내일부터는 진짜 정신 차릴 수 있게 신청곡 부탁드려요. 켈리 클락슨의 스트롱거라고 보내주셔서 들려드렸는데 지금도 듣고 계실까요? 신입 사원의 실수는요, 전 직원이 이미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8143님만 그냥 마음 수습하면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경각심을 가지는 거는 아주 좋은 겁니다. 아유, 뭐,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죠. 아유, 난 신입인데 이 정도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 문제인데, 이렇게 내 마음 다 잡고 내일은 진짜 정신 차리고 싶어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훌륭한 신입 사원입니다. 자, 남은 한 시간도 우리끼리 아무 얘기 나누고 신청곡 받고 그럴 거예요. 단문 50번,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별밤 3, 4분은 미분당, 현대해상화재보험, 환인제약, 음주 후엔 티맵대리,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에,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과 함께합니다.

0: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호.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화요일 별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부엉이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7373님, 이나 언니, 우리 초등학교 4학년 딸내미는 엄마가 사연을 보내면 다 읽어주는 줄 알아요. 언제나 엄마를 믿어주는 저희 딸 도연이는 연산 문제 풀이가 안 된다고 속상해하고 있네요. 도연아,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야. 잘 이겨내보자. 언제나 최고인 내 딸 도연이 사랑한데이. 도경수의 팝콘 신청해요.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근데 마침 이 노래를 신청해 주신 다른 분이 또 계셨어요. 6953님,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해요. 아직 실감이 안 나요. 비혼주의였는데 이 여자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1년 전 청혼했는데 벌써 결혼식이 코앞이에요. 생각만 해도 너무 떨리고 설레고 잠도 잘 못 자요. 도경수의 팝콘 틀어주세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래요, 비혼주의 이거. 그냥 약간 좀... 비옷 같은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약간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결혼으로부터 날 보호하려고, 아, 전 비혼주의예요. 연애는 하고 결혼하실 거면 알아두시라고요. 이런 방패로 쓰다가, 오, 이 사람이다! 벗으면서 짜잔!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이게 결혼을 오히려

투표를 안 할 때 오히려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5903님, 별밤에 처음 사연 보내는 박사과정 대학원생 부엉입니다. 저는 요즘 제2의 사춘기를 겪고 있어요. 진로, 같은 연구실에서 만난 남자친구와의 연애, 결혼, 가족으로부터의 정신적 독립 등 어른이 되고 나서 겪는 사춘기는 유난히 더 어렵고 복잡하네요. 결혼, 대체 어떤 남자랑 해야 하나요, 언니? 제 마음에 부는 이 바람들이 안정을 찾길 바라며 아이브리즈가 부른 바람아 멈추어다오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하, 진짜 그거를 딱 결혼하기 좋은 남자 유형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나를 잘 알수록 나한테 맞는 사람을 알아볼 수는 있다. 그래요. 세 분의 신청곡 듣고 오겠습니다. 도경수의 팝콘, 리즈의 바람아 멈추어다오.

도경수의 팝콘에 이어 리즈가 부른 바람아 멈추어다오 들었습니다. 0414님 어제에 이어 오늘도 퇴근 후 8시부터 듣는 부엉입니다. 제 사연도 읽어주시려나요? 반가워요. 언제부터인지 이 시간이 기다려지네요. 습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0414님 완전 습관돼서 안 하면 좀 허전하게. 9162님 아이 둘 키우는 워킹맘이에요. 못다 이룬 꿈을 위해 대학원까지 다니는 중이에요. 일을 못 빼서 수업을 하루에 몰아서 듣는데 그게 오늘이에요. 오전 9시부터 지금까지 12시간 학교에 있다가 이제야 집에 가며 라디오 들어요. 세상에. 지금 워킹맘, 그러니까 아이 둘 키우면서 회사 다니는 것만으로도 엄청나잖아요. 근데 대학원도 다니시네요. 여러분, 굉장합니다. 제가 어저께 좀 피곤했다고 징징거린 게 굉장히 부끄러워집니다. 집에 가서 또 아기들 앞에서 웃어주셔야 되잖아요. 저는 제가 느낀 건데 나이가 들수록 이 너무 피로할수록 제 인성이 같이 체력이 빠질수록 인성도 같이 낮아지는 스타일이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 그래서 그럴 때 근데 내가 어쨌든 방 그 뭐야 이제 막 TV 같은 거 해야 되면 생글생글 계속 웃고 있어야 되니까 그게 힘들었는데 사실상 아이들 앞에서도 그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저 진짜 당분간 우는 소리 안 할게요. 이기홍님, 비가 내려서 그런지 전보다 날씨가 훨씬 쌀쌀하고 춥네요. 바람도 불고 가을 날씨가 이제 온 것 같은 기분입니다. 에픽하이 피처링 이하이의 춥다 신청합니다. 기운이 예전에는 항상 윤하, 마이클 잭슨, 그죠? 근데 요새 은근히 되게 다양한 뮤지션들의 그 곡들을 신청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박소정님, 늦은 시간까지 할머니께 아기를 맡겨두고 택배기사인 남편 도와주면서 들어요. 오늘같이 배송하는 물건이 많을 땐 라디오를 자주 찾게 되네요. 잘 듣겠습니다. 신청곡은 이승기의 되돌리다라고 보내주셨어요. 고생 중인 분들도 많고 약간의 날씨 타고 계신 분들도 보입니다. 두 분의 신청곡 이어서 들을게요. 에픽하이 피처링 이하의 춥다, 이승기의 되돌리다.

0: 에픽하의 춥다에 이어서 이승기의 되돌리다 들었고요. 김진남님께서 이나님 첫 문자예요. 어머니가 무랑 호박 등등 사놨다고 가지러 오라셔서 일 끝나고 1시간 거리를 달려갔다 왔네요. 농사의 힘듦을 아는 저 야무지게 먹겠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정영숙 여사님 언제나 감사합니다. 라디오 안 들으시지만 소개되면 들려드려야겠어요. 진남님 이거 꼭 들려드리세요. 근데 진짜 그래도 이거 가지고 가라 하셨는데 일 끝나고 고단하실 텐데 바로 또 1시간 거리를 달려가서 받아오시는 진남님의 마음도 너무 예쁩니다. 구성희님도 야간 근무 중 휴식 시간에 짬을 내서 첫 인사드려요. 야간 근무 때 늘 대장부한 목소리로 피로도 달래고 위로도 받고 합니다. 늘 감사해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내일 또 함께 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지금 잠깐 짬 내서 보내신 거죠? 이러고서는 약간 한쪽에 이어폰 꽂고서는 함께 해주시려나? 그리고 아무튼 내일도 와주실 거란 약속 믿고 있을게요.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
1: MBC FM for you. 상황 보고
2: 평택고덕 무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접초등학교 스탠바이.
3: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2: 고덕신도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림이 곧 온다.
3: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림.
4: 평택고덕 우미림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0.

0: 1-800-14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존 메이어의 You're Gonna Live Forever in Me 들으면서 별밤 4부 왔습니다. 이 노래 신청해 주신 8439님 사연입니다. 대장부엉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예술 작가 부엉입니다. 경주의 문화재 모형으로 체스 만들었어요. 다음 달에 열리는 박람회를 위해서 틈틈이 이 시간에도 별밤 들으며 작업 중이네요. 세라믹 작업이라 손이 많이 가거든요. 좋은 결과가 있겠죠? 신청곡은 존 메이어의 You're Gonna Live Forever in Me 라면서 또 작품 사진 보내주셨어요. 와, 그래서 저 체스 말 하나하나가 경주 문화재 모형이군요. 그 839님 작품 사진 가끔 별밤에 보내주셨는데 너무너무 멋진 작품 많아요. 되게 대형, 조형 작업 많이 하시고 해서 몸도 엄청 많이 쓰실 것 같고

거의 노동 수준으로 모든 뭐 이 미술 활동이 그렇지만 유달리 힘들어 보이는데 그 와중에도 이렇게 밖에서 봤어도 눈길이 머물 것 같은 작품들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사진 보내주실 때마다 요번에 또 어떤 작품이려나 하고 보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부모님들 사연 볼게요. 1015님, 이제 퇴근해요. 저는 요즘 삶이 너무 무료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희로애락이 아무것도 없는 기분이에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도 만나기 싫은 요즘 다 괜찮아질 거라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대장봉의 위로가 간절해요. 이럴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기력한 거. 이게 어지간히 몸이 피곤한 것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내 정신적 의지가 없는데 무언가를 하고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이럴 때 저는 하루를 좀 한 시간 단위로 쪼개서 클리어 해나가듯이 한 시간 동안 뭐 어쨌든 간에 뭘 한다. 아 이거 해냈다. 해치웠어.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해치우듯이 좀 하루를 보내거든요. 막 쪼개가지고. 안 그러면 하루가 너무 버겁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 그런 방법으로 좀 버텨나가는데 1015님한테도 조금 도움이 되는 방법이 되면은 좋겠어요. 그리고 확실히 이럴 때는 운동 많이 하는 게 답이기는 한데 아이고 지나가긴 지나가요. 그건 확실합니다. 9172님 대장부엌 저는 가을을 참 좋아해요. 그중에서도 건조하고 스산한 가을 특유의 냄새랑 공기가 좋더라고요. 여름처럼 습하지 않고 겨울처럼 바짝 말라버린 공기가 아닌 가을만의 분위기. 짧은 가을에 가득 즐기려고 합니다. 이 밤에 생각나는 노래도 신청해요. 하현상의 향기. 맞아. 지금 정도가 습도가 가장 이상적이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 더 건조해지겠죠. 아직은 나뭇잎들이 수분을 우리들에게 조금 뿜어줄 수분을 머금고 있는데 이게 서서히 바스락바스락 말라가겠죠. 5966님, 연휴 끝나고 야근의 연속이에요. 오늘은 엄마가 닭볶음탕 한다고 빨리 들어오라고 했는데 부장님이 오늘도 야근하래요. 어제도 엄마표 떡만두 꼭 못 먹었는데 내일은 엄마랑 영화도 보러 가려고 예매해뒀는데 내일도 야근하지 않겠죠? 부장님 미워! 보아에 늘 들려주세요. 내일은 미리 선전포고 하세요. 아 부장님 때문에 엄마랑 약속 깨가지고 오늘은 꼭 가야 돼요. 그렇게 하세요. 고생하셨어요.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하현상의 향기, 보아의 늘.

사현상의 향기여서 보아에 늘 들었는데요. 김정훈님이 늘이라니 오늘은 듣기만 해야겠다 했는데 별밤은 자꾸 선곡으로 미니에 글쓰게 만들어. 힘들고 펑펑 울고 싶을 때 위로가 필요할 때 듣고 싶은 노래라고 보내주셨어요. 그 보아 씨가 뭔가 항상 되게 쿨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시대 최막그 신여성 느낌의 최초의 전형 같은 느낌이거든요. 어린 나이부터 데뷔했는데 한 번도 뭔가 이 나약하거나 아기 같은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 그게 보아 씨의 저는 매력 포인트예요. 좀 아이처럼 어리광 피우는 듯이 군 적이 없는 그런, 그치만 어릴 때 데뷔한 연예인이었는데 그런 왠지 어른스러워 보이는 아이 때부터 그런 보아 씨라 그런지 이렇게 감정이 절절하게 흐르는 노래 부를 때 호소력이 훨씬 더 크게 느껴져요, 저는. 정우님도 이 노래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현정님은 대장부엉 김현철의 Must Say Goodbye 신청해요. 현디는 잘 계시겠죠? 영화 10월의 OST가 갑자기 생각나는 날씨라서요. 요즘은 옛날 한국 멜로 영화가 다시 보고 싶어서 OTT에 없는 영화는 도서관 DVD로 빌려서 보는데요. 지난 주말에는 약속 보고 펑펑 울었습니다. 대장부엉은 그때 그 시절 멜로 중에 어떤 영화 좋아하시나요? 와, 제가 진짜 멜로에 약한데. 그때 그 시절? 멜로? 아, 그때 그 시절까지는 안 가는 것 같지만, 그 영화 뭐죠? 황정민 씨랑 전도연 씨랑, 너는 내 운명. 펑펑 울었던 멜로 영화는 너는 내 운명. 그 전엔 파이란. 둘다 좀, 멜로라기 약간 좀 삭막한데. 제가 약간 멜로에 별로 안 우는 스타일이지 뭐예요. 연정님한테 현디는 잘 계십니다. 뭐 저도 건너서들은 안 보지만 아무튼 요즘 감성이 말랑말랑해 계신 것 같아요. 연정님 노래 듣죠. 같이 저도 좀 말랑말랑해지게. 영화 10월의 OST죠. 김현철의 Must Say Goodbye.

0: 퀴즈 시작.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3: 잠시 후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가 방송됩니다. 여기서 기다릴게요.
4: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피부의 진심인 브랜드 웰에서 운동 후 먹는 콜라겐,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5: 뭐가 그리 느긋한가요? 나와는 달리.
4: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0월 13일 화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에요. 지금 흐르는 노래 우리 내일 만날 소장부엉님 목소리죠. 데이브레이크의 리듬 이 밤은이고요. 오늘도 확실히 우리끼리 아무 얘기하니까 시간이 금세 갔어요. 그리고 우리 이정희님 오늘 끝까지 착석해 계신 거지 잘 확인했습니다. 내일부터도 잘 참여해 주시고 오늘 제가 오늘 유난히 미니창을 다 봤는데 힘든 사연 또 뭐 그냥 가벼운 사연들 다 눈에 밟히네요. 내일도 우리 같이 놀아보도록 해요. 데이브레이크의 리듬이 밤은 마저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배우 김혜자입니다. 영화 여전히 찬란하게는 빛나던 시절의 단짝 친구를 60년 만에 다시 마주하는 순옥의 얘기예요. 꽃처럼 순수한 꿈을 품었지만 아픈 역사를 견뎌야 했던 어린 소녀들의 얘기죠. 할머니 이제 내가 기억할게 라는 영화 속 손녀의 대사처럼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아픈 계절을 함께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찬 기운이 느껴지는 이맘때 장롱 속에 넣어두었던 전기장판과 전기담요를 다시 꺼내는 가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보관했던 난방기기를 아무 점검 없이 사용하면 자칫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전선이 벗겨지거나 눌린 곳은 없는지, 장판 내부에 열선이 꺾이거나 손상되진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기장판 위에 두꺼운 이불을 여러 겹 덮거나 라텍스처럼 열이 잘 빠져나가지 않는 제품과 함께 사용하면 내부 온도가 크게 올라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는데요. 사용하지 않을 땐 전원을 반드시 끄고 플러그까지 뽑아두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오기 전 난방기기 안전 점검부터 시작해 따뜻하고 안전한 계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이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뮤제 자이 1833-3367 GS건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중화역 가까이
6: 새집이 라온.
5: 기다려온 서울 새집
6: 드디어 라온.
5: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6: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5: 중화역 라운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운건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분명히 뭘 꺼내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순간 멍해질 때가 있죠. 어? 나 이거 왜 열었더라? 그러면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대충 음료수 하나 꺼내고 문을 닫습니다. 근데 참 얄밉게도 돌아서서 자리에 딱 앉는 순간 기가 막히게 생각이 나죠. 아 맞다 그거. 이상하게 꼭 필요한 건 찾으려고 애쓸 때보다 포기하고 돌아선 다음에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사람 이름도 그렇고 좋은 문장도 그렇고 정답도 가끔 그렇죠. 오늘 풀리지 않은 생각이 있다면 문을 닫고 잠깐 뒤돌아서 볼까요? 답은 의외로 돌아선 뒤에 따라올지도 모릅니다. 여기는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저는 김태래입니다.

10월 13일 화요일 밤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첫 곡은 데이식스 영케이의 Shut the Door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텔디 제로베이스원 김태래입니다. 와우.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오셨죠? 여러분도 냉장고를 열었는데 내가 이걸 왜 열었더라? 잊어버릴 때가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목적이 있어서 냉장고를 열지만 그 반대로 저는 제가 원하는 물건을 꺼내고 그 안에 핸드폰을 두고 나올 때가 있어요. 공간

경험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물건을 꺼냈어요. 예를 들어 음료를 꺼내고 핸드폰을 하다가 핸드폰을 넣고 문을 닫고 다시 방으로 돌아가는. 아, 리모컨도 넣으신다고. 어, 그쵸.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오소미님께서, 맞아요. 가끔 핸드폰 손에 들고 어? 내 핸드폰 어딨지? 찾는 것처럼 뒤돌아서면 까먹을 때가 많더라고요. 텔디도 이런 적 있었나요? 네, 저도 핸드폰을 들고 있다가

0: 아, 다이소를 가셨는데 딴 걸 사고 오셨다. 아, 오케이. 저는 늘 이제 딱 하나를 딱 적어놓고 가는 스타일이라서 사실 어려운데, 그래도 하나를 사려다가 여러 개를 사왔으니까 이득인 거 아닐까요? 우리 그렇게 생각해봅시다. 8574님께서 텔디 옷 뭐예요? 진짜 특이한데 예뻐 보이네. 사복이에요? 저의 사복인데요. 약간 그 미술 작품 중에서 별이 빛나는 밤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옷인데 원래 어제 입으려고 하다가 아 오늘이 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입고 왔는데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속에는 또 이제 삼선을 곁들인 느낌으로다가 6905님께서 테레 오빠 오늘 겉옷 셔츠인가요 후드인가요? 이거는 후드입니다. 약간 점퍼 후드인데 이쁘죠? 이쁘다고 해주세요. 1582님께서 전 오늘 공기팟 꽂고 어디 갔지 찾고 있었어요. 아 괜찮아요. 저도 자동차 안에서 핸드폰 라이트를 켜고서 핸드폰 어딨지? 이렇게 의자 사이를 찾은 적이 있습니다. 네 대박이죠? 저도 그렇게 여러분 똑같이 산답니다. 다르지 않아요 저희. 5615님께서 예쁘당 이렇게 세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약간 옛다 너 예쁘다 그냥 준 느낌 나니까 조금 더 길게 써주세요. 자 친친은 오늘도 생방송 중입니다. 다른 건 다 잊어도 오늘 선물 드리는 건 꼭 기억하겠습니다. 잠시 후 업데이트해서 여러분의 일상 공유하고 선물 챙겨드릴게요. 오늘 일상 공유 시각은요 바로 새벽 6시? 와우! 진짜 와우인데요. 어제는 저녁 6시였고요. 오늘은 새벽 6시로 갑니다. 새벽부터 갓생 예열하고 계셨던 분들 어디서 뭐하고 계셨는지 짧게 한 줄로 알려주세요. 소개되면 선물 나가는 거 아시죠? 사연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 열었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또는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는요. 음주후엔 티맵 대리, 강원특별자치도청,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헤리즈 아보에, YG 플래닛 컴퍼니, 미분당, 위엑스포, 환인제약, 주식회사 녹십자,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과 함께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오늘 돌아볼 타임라인은 전 새벽 6시입니다. 새벽이 입에 안 붙네요. 그때 다들 어디서 뭐 하고 계셨나요? 먼저 저는요, 새벽 6시에 꿀잠 자고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진짜 꿀잠을 자다 자고 있었는데 6시부터 열심히 달리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겠죠. 6499님께서 새벽 6시요? 꿈에서 당신 만나고 있었어요. 새벽 6시 이것도 열심히 달리고 있는 거죠. 저와 함께 꿈에서 만난 당신 축하해. 1920님께서 새벽 6시엔 화장실에 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죠. 새벽 6시엔 화장실에 가셨군요. 그쵸, 세수해야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7650님께서 6시에 일어나서 공복 유산소 하고 나서 씻고 공부하지 않았고 자고 있었습니다. 공부하지 않았고가 왜 들어가 있는 거죠? 뭔가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한 느낌이 드는데 약간 나의 소망인 거죠. 1739님께서 우리 새싹이신데 새벽 6시에 병원으로 출근해서 지금까지 근무하고 집 가네요. 이것도 갓생이라면 갓생이겠죠. 와우, 갓생 맞고요. 너무 열심히 하신 본인에게 꽉 안아주십시오. 꽉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주시고. 좋아요. 2079님께서 새벽 6시에 모기 잡고 있었어요. 모기한테 입술 물려서 잔뜩 화난 채로 일어났는데요.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너 모기랑 뽀뽀했네 이래서 기분이 나빠졌어요. 저도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모기가 입술에 물렸으면 그냥 오늘 하루 이틀 정도 입술 필러 맞았다고 생각하고 약간 뚱뚱한 입술로 한번 살아보자. 이틀 동안 약간 무료 이벤트 느낌으로 시뮬레이션 한번 해본 거죠. 좋은 것 같아요. 한 번쯤은요. 근황 몰아보기는 여기까지. 오늘도 수고한 나 자신 한번 꽉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노래 업데이트 한번 가볼까요? 오늘의 신곡입니다. 엑스티너리 히어로즈의 Obsessed With You.

업데이트에 이어서 오늘의 신곡 엑스티너리 히어로즈의 Obsessed With You까지 듣고 왔습니다. 어제 라이브로 먼저 만나봤던 곡이었죠. 엑티즈의 미니 9집 Impulse의 타이틀곡으로 청춘의 찬란함과 공존하는 불안, 흔들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만의 방향을 찾아 나가고자 하는 곡입니다. 어제 또 라이브로 들었을 때 우리 엑디즈분들께서 라이브를 찢어놓고 가셨죠. 라이브 인증까지 해주시면서 이렇게 찢어주고 가셨습니다. 저도 이제 주현 씨랑 끝나고서 이제 문자로 잘 오늘 잘했고 고마웠고 그랬다고 잘 나눴고요. 자, 업데이트 문자 소개된 분들께 선물 드려야죠. 삼육식품에서 삼육케어 완전 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문자 더 만나볼까요? 석예리님께서 6시에 아침 운동 다녀왔어요. 원래 매일 하는데 전날에 가든 갔다 와서 피곤했지만 나 자신과 한 약속이니까 지키기 위해 대단하죠? 텔디는 하루에 이것만큼은 꼭 지킨다는 게 있나요? 와우! 아무튼 가든을 갔다가 피곤했는데 아침 6시에 운동을 하셨다. 이건 박수. 진짜 이거는 리스펙. 진짜로. 정말 성실하신 분이고요. 저는 석예린님처럼 이렇게 하긴 좀 힘들고 저는 이것만큼 꼭 지킨다. 석예린님과 반대로 이것만큼 꼭 지키는 게 잠을 푹 잔다? 네, 전 잠을 푹 자는 건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잠을 푹 자야 또 이렇게 친친해서 예쁜 얼굴로 우리 꿀친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평균 몇 시간 주무시나요? 많이 잔 거는 13시간인 적도 있었는데 적게 잔 적은 5시간인 적도 있고요. 저 편차가 좀 많이 커요. 눈이 떠지면 그냥 더 안 자려고 하는 스타일이라서 눈이 떠지면 바로 일어나서 그냥 하루를 시작하는 편입니다. 6141님께서 저는 요즘 밤낮이 완전히 바뀌어서 새벽까지 깨어있었네요. 정신 차려보니까 6시고 해가 떠있더라고요. 새벽 동안 비가 깨우던데 텔지는 비오는 날 좋아해요 혹시? 저는 비오는 날 산책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면 저는 그 습한 공기 있죠. 흙이 젖어서 나는 냄새 그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비오는 날을 좋아한다. 1375님께서 오늘 쉬는 날이었는데 새벽 6시에 눈 떠져서 아빠 출근하기 전에 식사하고 나가시라고 열심히 밥을 차렸네요. 원래 쉬는 날에는 더 눈이 빨리 떠지는 거 텔디도 알고 있나요? 네, 저도 쉬는 날이면 눈이 늦게 떠지더라고요. 근데 눈이 빨리 떠지면 쉬는 날을 더 알차게 꽉꽉 채워서 보낼 수 있으니까 전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가끔 제가 어떤 특정 시간에 일어나면 너무 화가 나요. 오늘 하루를 이렇게 끝나버렸다고? 약간 이 생각에 화가 나가지고 눈이 빨리 떠지는 건 좋은 것 같아요. 9030님께서 테일디 오늘 왜 이렇게 신났어요? 오늘 텐션이 장난 아니네요. 귀여워. 잠을 잘 잤나 봐요.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좋고 아무튼 오늘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7189님께서 테일디 진짜 긍정적이다. 저도 입술 필러 하고 싶을 때 그냥 목이 찾아서 나서는 능동적인 사람이 돼야겠음. 찾아서 나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게 너무 싫잖아요. 우리 귓가에 맴도는 모기 소리가 약간 노래 가사 같다. 그죠? 귓가에 맴도는 모기 소리가 이거 잉잉 하는 거. 저 그걸 정말 싫어합니다. 자다가도 그 소리가 들리면 잠이 다 달아나요. 정희정님께서 전 모기랑 뽀뽀 말고 모기가 진짜 제 입에 들어온 적도 있어요. 그때 그 기분 나쁘고 요상함은 아무도 모를 듯. 테일드는 모기 어디까지 물려봤나요? 제가 물려본 모기 중에 가장 이상했던 친구는 전 손가락 마디 무는 애가 조금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희가 손가락을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 짧은 시간 안에 모기가 내 마디에 와서 피를 빨았다. 이게 그게 가능한가 이 생각이 들어서 좀 신기했습니다. 윤다혜님께서 텔디 오리가 이겨요 모기가 이겨요 라고

하시는데 모기가 아마 그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 있지 않을까. 모기가 진짜 잡기 힘든 거 아시죠, 여러분? 모기 잡는 팁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사연으로 또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6399님께서 저는 일출 산행 좋아해요. 새벽 4시 출발, 5시 등산 시작, 6시 정상 도착해 일출을 기다려요. 속리산 천왕봉 등산 행복했어요. 단풍이 너무 이뻤어요. 우와, 사진까지 예쁘게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우와. 혹시 수면은 언제 하시나요? 제가 좀 궁금한 게 혹시 수면 시간이 얼마나 되시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예쁜 사진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5496님께서 텔디 이거 책에 나온 글인데 작가님이 천안 분이시래요. 텔디도 천안에서 버스 탈 때 진짜 저랬나요? 내가 살던 지역에는 버스 탈 때 지켜야 할 일종의 조례가 있었다. 무조건 차도까지 나가 손 흔들기, 기사님께 어디 동 가요? 따위에 질문하지 않기, 배차가 지켜지지 않거나 버스가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끊겨도 허허 웃어 넘기기, 방지턱을 턱턱 넘거나 좌우회전 시 코너를 급히 돌아 넘어져도 아무렇지 않게 털고 일어나기. 오! 완벽합니다. 정말 완벽해요. 끊겨도 이상하지 않고요. 끊기면 자동으로 택시를 찾아야 하고, 이제 워낙 저희가 그 번호에 대한 그게 빠삭하기 때문에 어디든 가요도 물어볼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나가서 손을 안 드시면 정류장에 안 서요, 기사님께서. 여러분, 이건 좀 신기하죠. 저희는 나가서 손을 흔들지 않으면 기사님께서 그냥 아, 쟤는 이 버스 타는 애가 아닌가 보다 하고 쑥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아, 확실히 작가님께서 천안 분이신 게 티가 확 나네요. 7639님께서 텔디 오늘 미모 뭐예요? 오늘 한 번 더 반하고 갑니다. 사랑해, 이렇게 쓰면 되죠? 라고. 더요, 더. 더. 아, 조금 아쉬워요. 한 줄은 조금 아쉽고요. 제가 읽기 힘들 정도로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장문 100원으로 부탁드릴게요. 문자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노래 듣고 이 밤에 헤드라이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제가 입덕할 주인공 킥플립과 함께 하니까요. 환영 인사와 질문 미리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입으로 돌아올게요. 있지의 Boys Like You, 트레저의 BFF.

0: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더 가까운 곳에서 만나는 이 밤의 헤드라이너.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러간다면 이분들을 좋아해보세요. 세상이 재밌어지는 입덕유발 초대석. 오늘의 주인공 모십니다. 청량에서 청춘으로 돌아온 뭘 해도 아름다운 미의 소년들 킥플립 어서오세요.
1: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플립잇 킥잇.
2: 안녕하세요, 킥플립입니다.
0: 와우, 파이팅 넘치게. 자, 오늘은 개운 동아씨가 컨디션 난조로 멤버 네 분과 함께합니다.
3: 예. 네.
0: 어, 멤버들 괜찮으시죠?
4: 네, 괜찮습니다. 네,
0: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4: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어, 텐션이 아주 좋으시네요. 두 분 목까지 오늘 잘 부탁드리고요.
3: 예.
0: 이 코너가 또 입덕 유발 초대석이라서 마지막엔 저의 테이드의 원픽 최애 멤버가 뽑힙니다, 여러분.
3: 와, 이미 정하셨잖아요.
1: 아, 진짜.
4: 안 되겠다.
0: 최애가 선정되시면. 끝인사부터 사진 찍고 퇴근할 때까지 그 원샷이 잡혀요, 여러분.
1: 와~
0: 동그란 화면으로 진짜 저렇게 보이죠? 저렇게 타이트하게
1: 와~
0: 찍히니까
5: 저렇게 선배님과 허그까지 있다고.
0: 어, 그것도 뭐 원하시면은. 네.
1: 아, 연락처 병원까지 있다고.
0: 아, 네, 다 저를 그냥 다 가져가세요. 아, 네. 그러면 첫인상이 또 중요하니까 저와 위플립 분들을 설레게 할 플로팅 멘트와 함께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막내 동현 씨 먼저 가볼까요?
6: 네. 안녕하세요. 쇄골이 깊은 막내 동현입니다.
0: 깊은 쇄골 마이크에 그러셨지만.
3: 그렇게 깊지 않은데.
0: 그러게요. 여기 필터가 좋아요.
1: 너무 가려지네요.
6: 네. 여기 오일을 하고 있어야지.
0: 좋습니다. 그럼 케이주 씨 가볼까요?
7: 예. 요즘 겨울이라 춥죠. 나의 마음속에 들어와요.
1: 아, 귀여워.
0: 저요, 들어가고 싶은. 아, 겨울이 벌써 왔구나.
7: 맞아요.
0: 자, 민재 씨 한번 가볼까요?
8: 네. 따뜻한 보들보들한 재질을 원하시죠? 지금 제가 입고 있어요.
3: 무슨 프로틴이?
0: 좋아요.
3: 이게 목소리
0: 목소리도 되게 낮아가지고 저 입고 있어요. 이렇게 들리는데
1: 일부러 깔았네.
0: 멋있네요. 주황 씨 한번 가볼까요?
9: 네. 안녕하세요. 이 깊은 보조개에 빠지면 절대 못 태어나오는 주황입니다.
5: 뭐야, 언제까지 할 거 보조개.
0: 아, 여기 팀원들이 같은 거를 이렇게 또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1: 너도 똑같아. 아,
3: 너도 쇄골 그만해.
0: 아, 쇄골까지. 반갑습니다. 예. 근데 저희는 그래도 이제 초면이죠. 사실
5: 맞아,
0: 초면이 맞죠.
5: 맞아요.
0: 네, 그래도 행사 같은 데서 많이 뵀어가지고.
5: 맞아요. 네. 영광입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
0: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재밌게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1: 네.
3: 네.
1: 네.
0: 전 왜 떨리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3: 저희한테 설레는 건가요?
0: 그렇죠,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리고요. 환영 인사 만나볼게요. 주황 씨부터 하나 읽어주세요.
1: 네, 모옹님입니다. 네 명 조합은 라디오에선 처음 아닌가요? 오늘 TMI도 많이 풀어주세요.
0: 아, TMI 그러네요. 많이 풀어주세요.
5: 네 명이서 라디오는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3: 그치.
5: 그쵸.
0: 와, 주황 씨 오늘, 네, 오늘 TMI 하나 알려주세요.
1: 네, 오늘 제 TMI는요, 오늘은 이제 닭을 600g이랑 파스타 두 그릇을 먹었습니다.
5: 와,
0: 아, 닭 600g에 아, 파스타
1: 네.
0: 두 그릇?
1: 네.
0: 한 끼로요?
1: 아, 네, 한 끼로 먹었습니다.
0: 그게 식단인가요?
1: 아, 식단 겸 이제 배 채우는 겸.
0: 오, 그냥 맛있게 먹은 걸로.
1: 아,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0: 전 닭 600g이라 해서 아, 식단 하시는 거 했는데 파스타 두 그릇이요 해가지고 네?
1: 이따가 또 먹을 예정입니다.
0: 아,
3: 진짜 장난 아니에요.
0: 활동량이 많으시니까.
3: 예.
0: 아, 민재 씨 한번 읽어주세요.
10: 네. 킥플립은 차고 뒤집기 난 먹고 눕기님.
1: 아, 귀여워. 아, 뭐야.
10: 이주랑 민재 게임 좋아해요. 텔디님이랑 얘기가 통할 수도.
0: 어, 민재 씨는 어떤 게임 좋아하세요?
10: 어, 실제로 저도 이제 롤이랑 배그도 조금 많이 했었고.
0: 저도?
10: 이제 케이주도 확실히 지금 요즘 배그를 하고 있기 때문에.
0: 아, 진짜요?
10: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누가 더 잘하세요?
10: 아, 잘하는 건 케이주가 훨씬 잘하고.
3: 에이, 나 아직 초보자라서 아마 민재가 잘하지 않을까 싶은데 나는.
10: 아, 근데 저도 아. 진짜 못해요.
0: 어, 근데 그럼, 제가 저번에 공포 게임 하는 거 봤는데.
3: 아, 그거 보셨어요? 그걸 보셨다고요? 아,
1: 잠시만, 위플립 아니야?
0: 아, 저 아니, 아, 근데 놀라는 거를 무서워하시던데.
7: 아, 그래서 그 라이브 방송도 앞으로 더 많이 할 거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오.
0: 어, 제가 기대하면 되나요?
7: 네,
5: 알겠습니다. 봐주시더니.
7: 와, 감동이다.
0: 그럼 저희 조만간 게임.

0: 같이 하는 걸로 하고요. 이주 씨 읽어주세요.
1: 예, 5114님 다들 오늘 저녁 뭐 먹었는지 자랑해 주세요. 와.
2: 저는 오늘 저녁은 아닌데 이제 한 점심 저녁쯤에 제가 사실 약간 속을 좀 편하게 하려고 누룽지를 시켰었는데 그 누룽지가 그 과자로 와가지고 제가 그걸 먹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회사 식당에 가서 그냥 식당 밥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그 밥도 있고 막 그 온두부 온두부의 아웃국까지 우와. 맛있게 먹었습니다.
3: 든든하겠네요.
0: 오케이, 누룽지 드셨고요. 누룽지 이주 씨 뭐 드셨어요?
1: 저는 삼겹살을 먹고 왔습니다.
0: 삼겹살.
1: 배달로 삼겹살.
0: 아, 배달 삼겹살. 네. 아, 맛있게 드셨습니다. 민재 씨는요?
4: 네, 저는 아까 이제 주황이가 먹는 그 닭가슴살 파스타를 저도 이제 같이 먹었습니다.
0: 아, 같이 드신 거구나. 같이.
3: 네. 지금 살짝 TMI 말씀 말해도 될까요?
0: 아, 네.
3: 제가 지금 1년째 먹고 있습니다.
0: 와. 1년째요?
4: 매일 네. 이걸 먹고.
3: 매일 먹고 있어요.
1: 똑같은 걸 계속 먹고.
0: 잠시만.
4: 하루도 빠지.
0: 안 질려요?
3: 아, 제가 한번 꽂히면 안 질리는 스타일이어서 테레 형 또. 계속 안 질릴 것 같습니다. 1년이야 1년.
0: 이게 참 신기한 게 오늘 처음 이렇게 같이 해봤는데 딱 들어올 때부터 테레 형이라고 부르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갑자기 테레 형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케이주 씨는 왕자님 인사하면서 들어오셨고요. 예. 놀랐습니다. 동현 씨 읽어주세요.
2: 네. 1016님 킥플립 전원 내향형이래요. 텔디 힘내세요.
0: 내향형?
2: 네, 저희가 사실 그 저희 멤버 모두가 아이 MBTI 아이
0: 전원 아이 검사 다시 하세요.
3: 낯이 많이 가려가지고
0: 네, 전혀 아니신 것 같고 제가 DJ 하면서 아이로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아 진짜로 제가
3: 원래 MBTI가
0: 전 ESTJ예요. 와
3: 진짜요?
0: 네, 좀 까다로운 MBTI이긴 한데 2099님께서 내향형 아니고 내 테레형 아니에요?
3: 네. 아 테레형
2: 테레형
0: 아, 줄이면 좀 이상해지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킥플립에게 궁금한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 또 위플립 1일차인 저를 위한 멤버들 매력 제보해주세요. 어디로 보낼까요 민지씨?
5: 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포토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0: 감사합니다. 그럼 문자 기다리면서 신곡에 먼저 입덕해볼까요? 킥플립이 6개월 만에 미니 5집 킥 오브 더 월 파트 1을 발매했습니다. 축하할 일이 하나 더 있죠. 앨범이 초동 커리어 하이 기록을 앨범 낼 때마다 새 기록을 쓰는 기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2: 아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사실 이번 앨범은 저희 멤버들 모두 다 자신감도 진짜 넘쳤고
3: 맞아요.
2: 이번 진짜 수록곡들 물론 다른 앨범도 막 그렇지만 이번 앨범 유독 수록곡은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너무 다 좋은 곡들이 많아서 아 팬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또 위플립 분들께서도 엄청 많이 좋아해 주시고 해 주셔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0: 축하드립니다.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이번 앨범 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이번 앨범 명은 Kick Off The Part 1인데요 네. 제가 이번에는 타이틀곡이 두 개입니다.
0: 더블 타이틀곡입니다.
2: 첫 번째 곡인 미완성은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스무 살에 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 방황들을 한번 담아봤고요. 네. 그리고 그 고민들과 방황들에 대한 답이 바로 Kick Off The War이라는 곡으로 저희가 보여드리는데 Kick Off The War이라는 노래는 강력한 퍼포먼스도 있고 또 피처링으로 이안 디올님께서도 함께 노래를 불러주셔서 더욱더 풍분해진 곡이 됐습니다.
0: 아, 맞습니다.
3: 완벽한 설명이었다.
0: 네. 그런데 동현 씨가 다 말하게 돼 있나요? 이거
2: 막내가
0: 막내니까. 네. 이번 앨범 역시 모든 곡에 멤버들이 직접 참여를 하셨는데요. 이번 송캠프 작업은 순탄한 편이었나요, 민재 씨?
4: 아, 네. 이번 송캠프 때는 이제 저희가 4집 전 앨범 이제 딱 컴백 직전 날까지 완전 송캠프를 하면서 이제 곡을 미리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준비를 하면서 딱 저희가 이제 데뷔가 1년이 됐던 시점이었다 보니까 그때 고민들과 그런 그때 느끼는 감정들을 어떻게 이 앨범에 담아볼까를 좀 많이 고민을 했어서 좀 그냥 저희만의 이야기가 나와서 되게 좋았던 성김파였던 것 같습니다.
2: 말 잘해.
0: 여기 리액션이 원래 통일돼 있나요? 그럼 먼저 두 곡 중에 미완성 얘기 나눠볼게요. 예. 미완성의 미에 다른 뜻이 또 담겨 있더라고요.
1: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냥 미완성도 다르고 좀 아름다운 미차에 미완성이라고 아름다운 완성이다라는 뜻이 담고 있는데요.
0: 네.
1: 맞아요. 진짜 누가 생각했죠 이거를?
2: 바로 저희 마티 형 리더 개훈 씨께서 했는데 개훈 형 근데 원래 작사 작곡 할 때 특히 작사에 유독 자신감도 또 많고 그리고 아이디어가 엄청 많아서 항상 뭔가 주제 이런 거를 얘기하면 개훈 형이 항상 좀 뭔가 신박하거나 맞아요. 새로운 그런 주제들을 많이 냈던 것 같아요.
0: 아름다울 비 좋아요. 여러분들 다 아름다우세요 지금.
3: 뭐야 플래티넘
0: 이렇게
3: 뭐야.
0: 하는 거 맞죠?
2: 대단해요.
0: 감사합니다. 그럼 개훈 씨가 작업에 참여한 이 노래 멤버들은 처음 듣고 어땠나요?
3: 저는 딱 처음 듣자마자 인트로에 이런 게 나오는데 네. 그거 듣고 아 뭔가 나는 약간 새벽에 들을 때 좋을 것 같다.
2: 울컥해요.
3: 감성 있다.
1: 울고 눈물 참아.
3: 아 너무 슬퍼.
0: 보시는 거 아니죠? 좋아요. 그러면 앞에 한번 읽어주세요, 주황 씨.
3: 네, 또민재님께서 미완성에서 킬링 파트라고 생각하는 파트 한 소절씩 불러주세요.
2: 오.
0: 불러주세요,
2: 주황 씨부터.
1: 네, 오케이 오케이.
3: 저부터 할게요. 저는 이제 여기 이제 후렴 들어가기 전에 네. Yeah we are.
2: 오.
1: Yeah we are.
2: Yeah, we are.
1: We are. Yeah.
0: 좋아요. 민재 씨는요? 네?
4: 저는 이제 2절에 제 파트 들어가는 구간인데 네. 거기가 조금 이렇게 추임새 넣는 게 조금 매력적이라 해보겠습니다.
0: 네.
2: 와.
1: 야, 그 사람 나도 할 수 있겠다 이거.
0: 아, 근데 목소리가 처음이라. 케이지 씨 하실 수 있으시다 하셨잖아요.
2: 섹시.
1: 컴플리.
2: 아, 섹시.
1: You want it, I want it.
2: 아,
0: 그런 거 이런 거 없어요. 케이지 씨 그걸로 하신 건가요 방금? 하나 보여주세요.
1: 아, 저 뭐 보여드릴까요?
2: 엉망진창.
1: 엉망진창. 제가 탁기 좋아하는 뭔가 포인트가 있는데 이게 안무랑 같이 보면 진짜 재밌어요.
0: 아, 안무랑 같이.
1: 엉망진창 어질어질 하루 종일 진짜 이상해.
0: 이걸 만든 분이 케이지 씨인가 보다.
3: 파트입니다.
0: 오케이 좋아요. 그럼 동현 씨.
2: 아 저는 그러면 그 저희가 항상 이제 후렴들마다 많이 나오는 말인데 그러면 잘 봐 뭘 해도 우린 아름다울 거니까 이 파트를 한번 불러봤습니다.
1: 목소리가 달콤해.
3: 녹는다 너가.
1: 스윗.
0: 와. 좋네요. 한 소절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죠 여러분. 이 노래 바로 듣고 와서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킥플립의 미완성. 죄송해요. 아우 나 왜 이렇게

0: 킹클립의 미완성 듣고 왔습니다. 와우, 노래가 그 저도 안무도 봤는데 그 디리디링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 있잖아요.
1: 오, 맞아요.
0: 어, 그거 진짜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2: 오, 이야. 와, 진짜 와,
0: 매력적,
2: 잘 챙겨
0: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3: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6037님께서 가사도 귀에 쏙쏙 들어오고 좋네요. 역시 믿고 듣는 킥플립 노래.
2: 감사합니다.
4: 트러스트 미.
0: 5372님께서 킥플립은 매번 노래가 너무 좋아요. 아니 진짜 저 노래 듣다가 입덕했거든요. 오. 노래로 입덕하게 하는 아이돌 어떻게 안 사랑해.
2: 나이스.
4: 5372님
0: 노래로 입덕. 와우. 캐세라 세라님께서 예. 킥플립의 미완성이 텔디님 목소리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텔디님 버전 미완성 한 소절 듣고 싶어요.
2: 세라님 나이스.
4: 세라님 나이스.
2: 캐세라 세라님.
3: 그래서 제가 세라님
0: 이걸 보고 나서부터 덜덜 떨고 있는데 편하네요.
3: 아, 이건 진짜 이걸 듣는다.
2: 이거 이런 소 들어야 될 것 같은데.
0: 아, 해볼게요.
2: 이런
0: 소 들어야 안 되겠다. 실수해도 뭐라고 하지 마세요.
5: 괜찮습니다.
0: 할게요. 어설프고 어질러진 우리들의 퍼즐 피스. 그래 원래 이런 난 그래 불완전해.
4: 손이 떨려가지고.
2: 형 최고예요. 형 최고예요.
0: 와. 와.
3: 맞아요.
0: 맞아요.
3: 진짜 잘하신다.
0: 제가 노래할 때 버릇이 손에 피가 안 통하거든요. 이게 큰 무대에서 할 때 이러는데 갑자기 이러네. 근데 노래가 진짜 좋다.
6: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수원 한번 걸고 갈게요. 오케이. 케이주 별자리 더히.
3: 오,
0: 이게 뭐죠? 별자리 더히. 이 노래에서 미가 아름다울 미라고 했는데 킥플립이 생각하는 미 아름다움은 무엇인가요? 이주 씨가 한번 얘기해 주세요.
7: 우리 아름다움?
8: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것은 위플립.
0: 와우.
3: 그지.
0: 너야.
3: 와.
8: 그거 데리고.
0: 잘해. 오케이 오케이. 이번에는 또 다른 타이틀곡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미완성에서 질문을 던졌다면 이 노래는 그 답이라고 하셨죠. 동화 개훈씨가 곡 작업에 참여한 피처링 이안 디올의 Kick of the World 어떤 곡인가요?
6: 네, Kick of the World은 이제 저희의 아이덴티티인 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굉장히 강렬한 노래인데요. 이전 곡들과 다르게 조금 더 강렬한 사운드로 저희가 조금 준비를 해본 곡이고 이 도시 전체가 우리의 플레이그라운드다. 우리가 이 벽을 차고 진짜 이 모든 곳을 다니는 그런 보더들이 될 거다 이런 의미를 담은 노래입니다.
2: 기가 막힌데요?
7: 완벽한데요?
0: 야. 아니 안 써져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읽으시지?
4: 아 대박이다.
0: 좋아요. 화랑이님께서 Kick of the World 무대 완전 멋있어요. 듣는 사람들이 무대에서 가장 주목해줬으면 하는 포인트가 뭔가요? 한 분씩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주황씨부터.
7: 네. 포인트. 아무래도 저희 이제 후렴의 발차기가 가장 그쵸. 킥인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발차기.
7: 진짜 발차기. Kick of the World 하면서 그쵸. 발차기를 합니다.
0: 발차기 보여주시고 민재씨는요?
6: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저희 의상이 조금

0: 더 과감해져서 좀 처음으로 이렇게 나 민소매를 무대에서 입은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재미있는 포인트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재미있는 포인트. 네. 어떠셨어요? 그 의상 입었을 때? 처음이죠.
0: 아예 처음 입어봤는데 조금 뭔가 시원하고 좀 편하고 생각보다 좋다.
2: 생각보다 좋다.
3: 태령
1: 저도 입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한번
3: 숨기고 있어요.
1: 때 약간 무게감 있는 옷을 입어야 춤이 잘 춰져가지고 그래서 한번 궁금했습니다. 이준 씨도 한번 들어볼게요.
2: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제가 가장 멋있다고 생각하는 파트가 민재 씨의 랩 파트거든요. 그래서 저기를 잘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 민재 씨 잘 봐주세요.
2: 잘 봐주세요.
1: 잘 봐주시고
0: 고마워요.
1: 자, 동현 씨는요?
3: 저는 이제 저희 포스트 코러스 부분에 다 같이 와 와 하는 부분이 있는데 뭔가 보시는 분들도 좀 그때 흥이 또 오르실 거고 저희도 추면서 흥이 가장 오르는 구간이라서 그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함께 부를 수 있는 구간 주목해서 들어주시고요. 자, 그럼 이 노래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안 듀얼이 피처링한 킥플립의 킥 오프 더 월 들어볼게요.
3: Let's go!

0: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 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 복지 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어? 킥플립의 킥업도 월에 이어서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4: 그럼요.
3: 아, 저 멘트가 오늘 힘드네요.
5: 아, 정말
3: 발로 다 부수고 싶은 노래인데요, 완전. 완전 스트레스가 풀리는 노래였고요. 8347님께서 이 정도면 킥플립이 텔디 대면 팬싸에 온 거 아닌가요?
4: 선배님!
5: 선배님!
3: 아, 저 근데 노래 한 곡 할 때마다 제 기가 이게 다 사분할로 빠져나가는 느낌. 저 여기서 춤추시는 분 처음 봤어요. 아, 너무 재밌었고요. 아, 너무 재밌고요.
6: 다행이다.
3: 와, 이게 지금 두 분이 안 계신데도 이 정도면. 네, 기대가 됩니다. 나중에는 완전체로 한번 배워주세요.
5: 배워주신다면.
3: 좋습니다. 0077님께서 타이틀 두 곡 분위기가 또 다른데 모두 소화가 가능한 킥플립. 어떤 장르든 얼마나 기특해. 3248님께서 더블 타이틀곡 만들어준 집에 있을 개은이 형, 동화 형에게 한마디씩 해주세요.
5: 진짜 고마워. 뽀뽀해줄게. 사랑해. 태령보단 안 사랑해.
4: 태령만큼.
5: 이런 데서 태령 못 이겨.
4: 못 이겨.
5: 미안해.
3: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래도 멤버 형들 더 사랑한다 해주세요. 뉴니님께서 궁금한 점, 이번 미완성 킥 오브 더 월 뮤비에서 위플립들이 찾지 못했을 법한 떡밥이 있나요? 오.
6: 떡밥? 네. 맛있겠다.
5: 맞아요.
3: 네? 뭐가 있나요, 여러분? 없나요?
5: 음식이 한 음식.
3: 아, 약간 음식이지. 숨겨진 스토리.
6: 아, 숨겨진 스토리.
4: 네. 아니, 뭐야, 알려주는 건데. 네.
3: 우리만 알고 있는.
5: 우리만 알고 있는.
3: 아, 비하인드.
6: 거. 비하인드 뭐가 있죠? 미완성 때 그때 나의 파트에서 좀 오렌지, 좀 예쁜 오렌지색에 제가 혼자서 춤을 추는 거 있잖아요. 그 그림자. 그때 제가 자신에 완전 취해가지고.
5: 취했어요.
6: 그 감독님이 멈추라고 했는데 멈추지 않더라고요.
5: 어, 귀여워.
6: 그래서
4: So baby.
6: So baby 아니잖아요. 아니 진짜 그때
5: 귀엽대.
6: 이제 말 그만하겠습니다. 아, 짜증나. 아니
5: 저 하나 있습니다.
3: 네, 말씀하세요.
5: 저 킥 오브 더 월 개인 파트에서 네. 뭔가 일부러 좀 뭔가 좀 섹시하고 좀 땀을 흘리는 연출이 필요해서 네. 여기에 약간 오일 같은 거 발랐습니다.
4: 뭐야? 오일 발랐어? 나 안 발랐는데?
6: 나도 안 발랐는데?
4: 나도 안 발랐는데?
5: 그래서 섹시했는데?
3: 땀을 연출했구나.
5: 아, 네, 연출
3: 그런 느낌.
6: 아니
3: 좋고요. 자, 새 앨범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의 헤드라이너 킥플립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문자도 계속 받고 있으니까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3부로 돌아올게요.

0: 신선한 강원, 건강한 한돈, 행복한 이식. 2026 강원 한돈 페스타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강릉 워라거리 공원에서 다양한 시식 행사와 볼거리가 가득한 축제 강원 한돈 페스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축제를 보고 곧바로 떠나는 것보다 지역에서 하루 더 머물며 숙박하고 시장과 식당을 이용하는 관광객 한 사람이 지역 경제에는 더 큰 힘이 됩니다.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르는 생활 관광지로 바꾸는 것, 지역 상권과 일자리를 함께 살리는 힘입니다.
2: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2: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1: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3부 시작했고요. 이 밤의 헤드라이너 킥플립의 주황, 민재, 케이주, 동현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동현 씨 읽어주세요.
2: 차고 뒤집고 이동 아 성을 또 붙이셨네. 차고 뒤집고 동현이를 사랑하고 다들 지금 현재 최애곡을 말하고 노래 한 소절씩 뽐내보거라.
1: 최애곡 한 소절씩
2: 뭐든 타이틀 거 빼고 아 수록곡 중에서
3: 그러면 안 되죠.
1: 자신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4: 주황이 형.
5: 그러면은 저는 수록곡 중에 영.
3: 영. 아 영 노래 좋죠.
5: 그 파트를 정말 좋아합니다. 한번 제가 살짝 불러보겠습니다.
6: One two we start it from zero. 셋 넷 더 높이 저 위로. 오.
1: 저 위로. 이 노래에 또 3단 고음도 있다고.
5: 아 맞습니다.
1: 안 힘드세요?
5: 아 살짝 힘들었습니다. 그
2: 든든하죠. 네, 진짜. 네.
1: 그 고충이 있죠.
5: 아 네. 역시.
1: 그래서 공감하는 바입니다. 아, 쉽지 않거든요.
5: 아 감사합니다.
2: 태일 형은 사실 5단까지 가능하신 분이시죠.
3: 아 그렇죠.
1: 5단까지 가요. 저도. 확실히. 아 너무 띄워주시면 아시고요. 아 민 아 또 누가 해보시겠어요?
7: 아 네 제가.
1: 아 좋아요.
7: 아 저도. 아 저도 이제 그 영이라는 곡에 오. 이제 브릿지 파트라는
2: 그 파트.
7: 근데 약간 좀 짧긴 파트지? 한데
6: 정말이 고통함 트러블 더블 다운 난 두 배로 올려
7: 여기까지입니다.
1: 확실히 진짜 보이스톤이 사기이긴 하다. 보이스 멋있어요.
2: 너무나 길다.
1: 누가 하시겠어요? 누가 먼저?
2: 그럼 저
3: 아니요 아니요 하이라이트 마지막에 있으세요.
2: 아 그래요?
3: 아 그러면 뭐 할까요? 그러면 그 Hate Blueberry.
2: 아 좋다. 이 파트가 진짜 좋아요. 저는 노래 들을 때 깜짝 놀랐어.
3: 아 이렇게 하면 긴장되네.
2: 아 미안해요.
5: 괜찮아요.
3: 아 왜 그러게 봐요.
6: I used to hate blueberries. 에이 그 작은 걸 왜 그렇게 쓰게 느꼈는지 좁은 느낌처럼 너도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어
2: 없었어.
1: 와 말할 때랑 노래하니까 갑자기 되게 부드러워지네요.
3: 감사합니다.
1: 다시 돌아왔고요.
2: 저는 그러면 그래도 이 힙합곡 민재 형이 또 작업을 참여한
3: 드롭인
2: 노래 제 파트가 살짝 랩 비슷한 파트가 있는데 보겠습니다. 자, 에 어지러울 때처럼 be all I got cannot breathe ain't nobody try stop 아래 보지 말고 drop 예 여기까지.
1: 와 다들 아주 라이브에 자신감이 멋있습니다. 예 형들도 그래 님께서 혹시 본인 직캠 말고 다른 멤버 직캠도 찾아본 사람 있나요? 있다면 누구 거 왜 찾아봤나요?
2: 아하. 근데 저는 솔직히 뜨면 조금씩은 다 보는 것 같아요.
1: 나 진짜요?
3: 진짜로?
7: 웬만하면 다 봐요.
2: 뭐 어떻게 끼를 한 부렸나 그런 것도 있고. 근데 항상 보면 다들 뭔가 그래도 다 끼 좀 부리고 하는데 주황 씨가 네? 진짜 안 보이는 곳에서 표정을 진짜 많이 써요 사실.
5: 직캠을 찍고 있으니까 아 여기서 내 포인트가 보이겠지.
1: 아 저 궁금한 거 있었어요.
5: 네.
1: 그 부드러운 노래가 파트 할 때
5: 네.
1: 그때 표정은 어떤 감정인가요?
5: 아 근데 이게 사실은 이 포커스가 저사면 바로 민재가지고 네. 아 여기서 시선을 뺏기긴 싫은데? 라는
3: 현재감이 있었어요.
1: 너무
2: 어쩐지 민재 형이 옆에 튀어나왔는데도 살짝 표정이 유지하더라.
5: 내가 좀 갖고 싶은데 아 여기서 얘를 쳐다봐야 되나 아니면 카메라를 봐야 되나
1: 약간 하실 때 카메라 넌 내 거니까 잠깐 날 보고 있어.
5: 맞아요,
1: 이 느낌이
5: 맞아요.
1: 있어.
5: 맞아요. 여기 감빠졌어.
1: 아 그래서 너무 귀엽게 본 부분이 있었습니다.
5: 다 보셨어요? 진짜,
3: 진짜 다 보셨네.
2: 아니 형 진짜
1: 저도 아이돌이니까요. 아이돌이니까. 또 다른 분은 누군가의 직캠을 보았다.
3: 저는 진짜 안 보는 거 같아요. 저는 제 케이지 것만 보고.
1: 아 진짜요?

0: 미안해.
1: 솔직하네요.
0: 미안해 미안해.
2: 너무해.
3: 너무하다. 아,
0: 너무한다고?
4: 그럼 왜? 본인 거 모니터 하시잖아요. 아, 그렇죠. 어떠세요?
0: 아 저는 개인적으로 케이즈를 봤을 때 역시 좀 사람이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좀 스스로 생각하고 공부하고 좀 성장하는 게 나의 좀 하루의 루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습니다.
2: 예예. 아, 예. 그럼 이번 주

0: 좋았을까? 아, 그 인기가요. 가장 좋아해가지고. 특히 그냥 무대가 아니고 그 엔딩 네. 여정이 가장 제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1: 그쵸. 세계 최초 엔딩 여정. 아~ 근데 그쵸. 아무래도 여기가 MBC긴 한데 뭐
2: 괜찮아요.
1: 아쉽게
2: 뭐.
1: 된 거죠. 어 어디가요? 어 다음 주도 한, 활동해야 되니까 다치면 안 되니까
3: 죄송해요. 네.
1: 아니
2: 다음에 못 오겠다 우리.
3: 다음에 멋진 멋진 엔딩 요좀 만들어 드릴게요.
1: 음중 듣고 계시죠?
3: 앞으로 좀 머리를 이렇게 내가 반성해야기 때문에.
1: 어, 너무 웃기다 구도가.
3: 죄송해가지고.
1: 좋아요. 민재 씨. 네. 읽어 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4: 아 네. 또 민재님. 아,
1: 또 민재님.
4: 민재. 드랍핀 노래를 작곡 작사하면서 자기 자신이 봐도 이건 진짜 대박이다 하는 가사 있었을까요? 와,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생각나는 건 이제 딱 한번 포인트 주는 파트 중에 아래 보지 말고 드랍이라는 가사. 아, 그래서 이게 드랍핀이 사실 이 스케이트보드 기술이라서 네, 이제 좀 무서울 수도 있는데 그냥 무섭지만 그냥 아래 보지 말고 드랍 이 가사가 조금 그래도 좀 패기가 느껴져서
3: 정말
4: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1: 와,
2: 느낌 있어.
1: 민재 씨랑 대화를 해보니까 무대할 때랑 또 다른 매력 순둥순둥한 맞아요. 모습이 있어서
2: 순둥미가 있습니다.
1: 네, 전 그게 또 갭 차이가 매력인 것 같아요.
5: 어, 뭐야
3: 완전 매력.
1: 네, 진짜 설레요. 저 지금 다 해드리고 있어요. 다 해드리고 있고
5: 진짜로.
1: 기다리세요.
5: 아, 네네.
1: 네. 그러면은 작업할 때 제일 많이 바뀐 부분은 어딘가요?
4: 아, 제일 많이 바뀐 건 아무래도 이제 이 곡을 만들 때는 사실 드랍핀이 아니라 약간 이 노래를 만드는 취지 자체가 그냥 이 주제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자라는 주제로 곡을 쓰기로 돼 있었어서 그때 제가 조금 락에 조금 빠져서 제목 자체를 그냥 락으로 하자 해서 락으로 했었는데 이제 그걸 조금 바뀌면서 드랍핀을 이제 킥플립 스타일로 조금 바꾸는 게 아무래도 네, 주제 자체를 바꾼 거다 보니까 제일 많이 바뀐 부분인 것 같습니다.
1: 와, 저보다 말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꽹님께서 신곡 휘청 진짜 너무 좋아요. 와, 진짜. 동현이가 이 노래를 만들 때는 비하인드나 작업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도 꼭 들어보고 싶어요. 하트.
2: 네. 네. 먼저 일단 이 휘청이란 곡은 네. 이제 가끔 이제 살다 보면 휘청 걸릴 때도 있고 이제 막 넘어질 뻔한 적도 많지만 결국 그래도 우리는 앞으로 가겠다 이런 패기를 담은 곡이고 이 곡 작업하면서 일단은 저희가 송캠프를 뭔가 많이 그래도 한 2집부터 시작을 해서 많이 해봤어서 이제는 조금 막 그래도 저희를 편하게 대해주시는 작가님들도 계시고 해서 더 기회도 많이 주시고 그리고 딱 랩 파트가 비어 있었는데 이제 랩 파트를 이제 오티튠도 막 걸고 해서 동현아 너가 한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해서 바로 처음에 그냥 막 뱉었던 멜로디가 너무 괜찮아서 이제 그 파트가 딱 정해지게 됐는데 이제 그래서 이 파트가 저의 최애 파트고 이 파트를 이제 또 저보다 더 이제 랩도 잘하고 더 하는 동아 형이 이 파트를 맡아서 해줬는데 너무 맛있게 불러줘가지고 이 파트를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곡을 들으실 때.
1: 그리고 멤버별로 다양한 음색이 돋보이는 곡입니다. 그럼 주황 씨는요. 네. 이 노래 부를 때 어떠셨나요?
6: 아 근데 뭔가 이 노래 딱 들으면서 아 뭔가 이게 감성이 있다. 진짜 좀 뭔가 킥플립 스타일 노래 느낌도 나고 되게 동현이가 솔로다 보니까 되게 잘 불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또 동현이 음색이랑도 잘 맞고 뭔가 확실히 이 처블로 작사 했던 그 짬이 가지 않나요?
2: 근데 휘청하면서 좀 미안했던 거는 저희가 항상 이제 곡 작업을 하면 주황이 형 파트를 꼭 하나씩 다 생각을 해야 이렇게 다 멤버별로 한 명씩 뭐 민지 형 파트, 뭐 정원 파트, 이주 형 파트는 뭐 이런 강력한 뭐 이런 파트가 있는데 주황이 형 파트 하면 딱 이제 높은 음도 있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뭔가 좀 약간 미안한 게 있긴 하죠. 엄청 높은 파트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다 잘 소화해줘서 고마워요.
1: 네. 못한 화면이었고요. 자 그럼. 저희 멤버들이 얼마나 잘 불렀는지 직접 들어보고 올까요? 킥플립의 휘청

0: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욕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심의 필요.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6: 어, 감사해요.
7: 제로베이스 오늘 친한 친구 킥플립의 휘청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케이주 씨가 읽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6: 예, 이즈 맘에 입주하고 싶은 님. 오, 이즈가 이번 어집 활동하면서 왜 이렇게 행복하지? 라고 말해줬잖아요. 특히 뭐가 그렇게 행복한지 알고 싶어. 누나는 이즈가 행복하다고 말해줘서 너무 좋다.
7: 행복해. 누나 사랑해요 한번 해줘요.
8: 오?
6: 아. 이즈 맘에 입주하고 싶은 누나 사랑해요.
8: 아, 진짜 너무 귀여워.
7: 좋습니다. 이제부터 재밌는 시간인데요. 지금부터는 입덕 유발 초대석답게 입덕 1일차인 저에게 선배 위플립 분들이 보내주신 킥플립 입덕 가이드 살펴보고 우와. 가겠습니다. 직접 소개해 주실까요? 주황씨 읽어주세요.
8: 네. 오, 장주황 미인전님께서 텔디님 주황이 네. 보조개 텔디님만큼 깃습니다. 완전 옹달샘. 그리고 우리 주황이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노래도 말해 뭐해 곰왕입니다.
9: 곰왕
8: 미플립 보려고 차 가림막도 뜯어버리는 멋진 남자. 하지만 우리 주황이는 바뀐 걸 바로 못 알아채면 엄청 삐지는 아이일까요? 눈썰미를 기르고 다 같이 주황이 칭찬해 줍시다. 다들 주황이 하세요. 사랑해.
7: 와. 아 맞네. 그 차 그 바람막 뜯으셨죠?
8: 그것도 멋있다.
9: 아니 이 형 진짜 뭐야? 미플립이었어.

0: 아니요, 저는 아, 저는 모르는 게 없죠. 네.
1: 아, 그 그 네. 아, 뭐야 닉네임에 니인 점 어디 아, 있나요? 어,
2: 사실 저는
1: 찍으신 건가요? 아,
3: 오
1: 어디야?
3: 목에.
4: 아, 저희가
5: 목에 나도 있지.
2: 뭐 보여줘봐.
1: 아,
5: 에 없는데.
4: 아, 목젖. 목젖, 목젖.
1: 저요. 그리고 보조개가 저만큼 깊으시다고
5: 오,
1: 하시던데.
5: 오, 아, 근데 아, 둘이 공통점 부럽다.
3: 와, 좀 기싸움이 아, 있는데요?
1: 뭐라고요? 아, 기싸움이요?
3: 기싸움.
1: 에, 아, 보조개가.
2: 아, 보조개. 어, 되게.
1: 한쪽에만 생기시죠?
5: 아,
1: 저 두쪽 있어. 근데 억지로 오,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
5: 억지로 만드는데.
1: 저도 억지로 만들 수 있어요.
2: 아, 그래요?
1: 오른쪽 이쪽만 생기던데. 아, 아, 이쪽 생기면 생길 것 같아.
2: 아, 저도 생겨.
5: 분위기 뭐야 지금? 분위기 뭐야?
2: 제 왼쪽 얘기 있잖아요.
1: 맞아요.
2: 저 저희... 오른쪽이니까 이게 딱 붙여놨어요.
5: 예쁘다. 대령 설렜어.
1: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촬영할 때 어디 얼굴 써요?
2: 아, 저 오른쪽입니다.
1: 아, 오른쪽 써요?
2: 네.
1: 어, 저는 왼쪽. 아, 이거 말하면 또 혼날 것 같은데 부족에 있는 얼굴 안 좋아해가지고.
5: 어? 오른쪽 진짜요? 어? 왜 안 좋아해요?
1: 아, 이게 약간
3: 어. 예쁘신데.
5: 아, 나 삐졌어.
1: 예쁘십니다.
2: 나 삐졌어.
1: 둘 다 예쁜 걸로 하겠습니다.
5: 아~ 네. 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1: 알겠습니다. 저도 아마 혼날 거예요 이따가. 또. 어, 제일 많이 하는 운동은 또 뭐예요?
2: 아, 저는 요즘 뭔가 좀 근력 운동도 하고 유산소도 하고 있습니다.
5: 예, 진짜
1: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 대박이다. 어, 그 헬스장?
2: 아, 네, 헬스장에서 어, PT 하고 있습니다.
1: 멋있는 사람이었네요.
2: 아하.
1: 저는 액체 괴물이라 못합니다.
5: 에이~ 네. 오, 좋다. 아, 요새 아, 유행하는 스퀴싱.
2: 네. 아까 그 촬영 전에 복근 보여주셨는데 대박이었어.
1: 아, 저요? 네. 아, 제가 아까, 보여주셨었나요?
2: 근데 아까 보여드려요.
4: 그 얘기하면 안 돼.
2: 그 얘기하면 안 돼. 아,
1: 오케이. 감사합니다. 민재 씨 읽어주세요.
6: 네. 도우리님. 우리 민재는 키 184라고 하지만 확실히 더 큰 것 같은 헌칠한 조각 냉민한 비주얼 멤버입니다. 거기에 모든 곡에 킥이 되는 잘생긴 저음 목소리의 소유자인데요. 그치만 무대 밖에서는 화내는 게 세상에서 가장 안 어울리는 완전 헤헤 강지 순둥이입니다. 요즘 진정한 우수저로 등극해서 배고픔을 연기할 줄도 알고요. 이광수 선배님 같은 목소리로 소금물 완성이다를 외쳐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텔디, 우리 밍띠에게 입덕하세요.
3: 오, 밍띠.
6: 밍띠.
1: 어, 배고픔을 연기한다고요?
6: 아,
1: 그랬다. 한번 연기해주세요. 이거 어제인가요?
2: 어제 와 실시간 업데이트가 되는 거야.
4: 아, 이거 근데 저 만드는 건 신기하다.
6: 저 약간 이게 약간 이걸 잡으면 돼요. 이로.
1: 아, 약간 볼살 페임을 연출을. 와, 진짜 잘한다. 아, 지금 밥 줘야 될 것 같아.
3: 아, 진짜 배고픈 기분.
1: 와, 여러분.
4: 와, 처음 봤다.
1: 배고픔까지 연기되는 민재 씨의 모습.
6: 맞습니다.
1: 그리고 화내는 게 안 어울린다고 했는데 약간 질투하듯이 화내는 연기가 가능한가요?
6: 어? 아, 질투하듯이.
1: 네.
6: 알겠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1: 네.
6: 아, 자, 이거를 제가 하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6: 아, 너네 나 최민재한테 반했지? 아, 진짜 망했다. 다 반할 것 같아. 이번엔 진짜로. 아니, 솔직히 평소에 아닌 거 알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런 건데 오늘이 진짜. 야, 니들 다 반한 거야. 맞잖아. 반한 거지.
2: 아, 강렬자도 뭐야.
6: 아, 진짜 큰일 났네. 아, 진짜 반했지. 반했네. 반한 거 확실해.
3: 이게 맞아.
1: 와, 제가 확실히 와, 그 아티스트 민재 씨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4: 아, 네. 강약 조절이 미쳤다.
1: 아, 연기 근데 잘하실 것 같아요.
6: 어? 네. 아닙니다.
1: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화가 없지는 또 않으신가 봐요.
6: 아, 저 맞아요.
1: 그 멤버들 중에 주황 씨 빼고 다 싸워 봤다고요? 어,
6: 맞습니다. 제가 주황이랑은 사실 네. 이제 저번에도 한번 얘기하다가 네. 오, 진짜 우리 근데 싸울 일이 없다 이런 맞아요.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제 동현이랑은 싸운 일이 사실 그냥 뭔가 서로 서운한 거
4: 그냥 그런 거
6: 티격태격한 거 이런 거 아니면 케이주랑도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사실 제일 많이 싸운 거는 사실 또 동화랑 진짜 아, 많이 싸웠거든요. 아. 동화랑은 진짜 많이 싸웠는데 싸울 때마다 사실 동화에 뭔가 둘 다 서로 막 피곤할 때 조금 많이 싸워서
2: 아, 저 또 스케줄 바쁘면은
6: 그치? 맞아요. 그래서
1: 근데 원래 또 싸워야 친해지잖아요.
6: 맞아요. 맞아. 그래서 또 동화랑 더 편한 것도 있어요. 진짜
1: 한번 싸우셔야 돼요.
2: 아, 그래서 제가 민재랑 안 친한 게 맞아요.
3: 아, 이해가 있었구만.
6: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 아, 주황이랑 제가 진짜 오래 봐서
2: 아, 그쵸.
4: 진짜
2: 아,
4: 둘이 제일 네, 오래 봤지.
6: 맞아요. 그래서 진짜
1: 아,
6: 편해요.
1: 아, 그러면 뭐 서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2: 너무 잘 알아.
6: 맞습니다.
1: 하겠습니다.
3: 그럼요.
1: 어, 이주 씨 읽어주세요.
7: 예, 쇼쇼님, 케이주, 우리 케이주는요. 아, 다카라. 아, 귀여워요. 진짜 귀여워요. 아.

0: 그냥 귀여워요. 아, 정말 귀여워. 제일 귀여워요.
1: 아, 뭐야.
0: 제걸 귀여워. 세상 귀여워. 귀엽다니깐요. 귀엽대더요. 귀여우면 그치예요. 그냥 세계 제일 개냥이. 오늘도 귀여워지면서 고마워.
2: 오.
3: 너무 귀여워.
1: 말을 잃었다. 진짜 귀엽다. 네. 근데 멤버 중에 가장 상남자라고요?
3: 그게 맞긴 해.
0: 맞아요. 맞아요.
3: 네.
1: 뒷머리를 쓰시네요.
0: 멋있죠. 상남자. 네.
1: 어떨 때 가장 그렇다고 느끼시나요?
3: 가장 뭔가 저희가 뭐 할 때 뭐 아, 할까 말까 고민하면 무조건 하는 타입이기도 하고
2: 은근 태토예요.
3: 그리고 이주 형이 막 몸 쓰는 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절대 안 빼고 막 자기가 먼저 나서서 할 때도 있고 그치. 또 그런 모습을 미플리 분들이 되게 멋있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0: 그래.
1: 상남자 케이주 알겠습니다. 인정하시나요?
0: 그렇게 말씀드리면 상남자 아닌 거겠죠?
2: 이주씨 1 더하기 1은?
0: 귀여움이.
4: 원래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상남자인
2: 거야. 이게 진짜 상남자. 너 해줘. 동현씨 1 더하기 1은?
5: 귀여움이.
3: 아, 사실 난 안 귀여워. 난 넌 섹시해. 난 섹시하는 거밖에.
1: 아, 섹시로 밀고 계세요?
3: 아, 미는 게 아니라 밀리고 있어요, 그렇게. 아,
1: 섹시 세 골로.
3: 네. 아, 섹시 세 골.
1: 알겠습니다. 그런 걸로 하고요. 아, 그럼 동현 씨 읽어 주세요.
3: 동현, 요니 엄마. 그래서 네. 짜잔, 우리 동현이는 07년생 아가입니다.
2: 맞습니다.
3: 본인은 섹시미 폭발 오빠인 줄 알지만 야채를 싫어하는 편식쟁이지만 동현이는 본업 천재입니다. 노래 말로 설명이 필요한가요? 동현 씨 한 소절 불러주시죠. 아, 오케이, 한 소절 부를게요.
4: 넌 마이
3: 아니요.

0: 충분해요.
1: 그거면 충분해요.
2: 오, 누가?
3: 와, 이게 사실 태연 선배님의 곡인데 제가
1: 와, 진짜
3: 준비해 봤습니다.
1: 야, 와, 이렇게.
3: 야, 네, 좋네요.
1: 미쳤다. 와, 아, 이걸 부를 줄이야. 상상도 못했어. 아,
3: 나만 좋아하고 싶다. 이동현 성 떼세요. 이동현이 그치만 동현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는 건 좋은 거니까 좋게 생각할게요. 모두 동현하세요. 와,
1: 여러분 동현하세요.
4: 어, 대박이다. 어, 내 노래를 가져올 때 상상도 못했어요.
1: 아, 잠깐 여기서 반하신 것 같아.
3: 영광입니다.
1: 뭐라고요? 큰일 났죠. 뭐라고요? 여기서 반하신 것 같은데 큰일 났네라고요?
3: 아, 맞아요.
1: 어, 편식쟁이라서 밥 좀 많이 먹으라고 팬분들이 그러시던데요.
3: 아, 맞아요.
2: 밥 먹어라.
5: 밥 좀 밥 먹어라.
2: 다이어트 하지 말라.
3: 제가 그래도 이번에 컴백도 있고 해서 네. 살짝. 네. 근데 제가 편식쟁이가 아닌 게 최근에 야채죽을 먹었어요.
1: 아, 그래요?
3: 네, 사실 제가 야채를 좀 안 먹는 편인데 이번에 좀 큰맘 먹고 야채 한번 갔습니다.
2: 오케이.
3: 그래서 저도 살짝 민장처럼 볼펜힘도 생기고.
1: 너무 배고파 보이는데.
5: 너무 배고파.
2: 어, 이거 무서운데요?
1: 좀 무서워.
3: 네. 오, 톰이. 아, 그래도 이제 근데 유플레 분들이 제가 어떤 글을 봤거든요. 편식하는 사람 조금 그렇다고. 그 글을 좀 봐가지고 이제 사실 조금은 제 생각을 좀 바꾸고 그래서 야채죽을 좀 시작해봤어요.
1: 아, 야채죽으로 간단하게.
2: 네, 저기서 멈췄죠.
3: 네,
1: 거기서 멈췄고. 네. 아, 근데 또 사실 동현 씨가 또 킥플립에서 막내 온 탑이라고요. 맞나요?
3: 그래요? 아,
1: 근데 아,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제가 오늘 느낀 바로는.
2: 맞아요.
3: 아, 왜요? 왜요? 어떻게 그렇게
1: 아까 저를 느껴질 때 자, 본인이 화가 난다고 막 하는데 약간 형들을 잡을 줄 아는 동네? 약간 이런 맞아요. 느낌인데요?
6: 아, 이게 만내온 탑이 이 세 명 중에 답이에요 그냥.
3: 아, 맞아요.
6: 그 예훈이 형이랑 너마가 오면 답도 아니에요. 그냥 친구예요. 오,
1: 아, 네. 그래요?
3: 아, 네, 그렇대요.
1: 어, 잘 약간 감싸주시네요.
6: 그죠.
1: 응, 아니한 그래님께서 오늘 아파서 못 왔지만 멤버들이 대신 개화즈 영업해주세요. 개훈이와 동화의 멤버만 아는 매력 포인트 또 뭐가 있을까요?
6: 아, 예훈이야
2: 매력이 너무 많은데.
3: 너무 많지.
6: 아, 저는 예훈이 형이 진짜 형인데 형이 있지 않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진짜
3: 그게 저희한테 가장 큰 장점이고. 우리 둘이 개훈이 형 장점 얘기할게요.
6: 오케이.
3: 둘이 동화.
1: 어, 좋아요. 상의 다 하셨나요?
6: 야, 만네온 탑이네요.
3: 만네온 탑이죠. 개훈이 형은 일단 이주 형이 말한 대로 그 가장 형 같지 않은 게 저형대 가장 큰 장점이고 뭔가 팬분들도 그런 포인트를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뭔가 형도 마티 형이지만 어쨌든

0: 화면에 비춰질 때도 그렇고 평소에 저희랑 있을 때도 그렇고 최대한 친구처럼 대해주려고 그래서 저희가 막 진짜 무리한 장난들 많이 치는데도 다 받아주고 오히려 먼저 와서 쳐주고 그리고 또뭐 있어요?
1: 그리고 진짜 이런 콘텐츠나 여러 가지를 할때 진짜 항상 제가 좀 한국 못할 때도 있고 좀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있는데 항상 챙겨주고 그리고 멤버들도 계속 힘든 거 있으면 잘 이렇게 도와주고 하니까 진짜 내 훈이 형은 진짜 완벽합니다. 저는 훈이 형.
0: 얼른 나
2: 좋아요. 그럼 동화 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1: 어떻게 말할 건가?
3: 동화는요.
0: 할 수 있겠어?
1: 할 수 있겠어?
3: 동화가 있냐 없냐에 따라 엄청 많이 갈리거든요. 일단은 그 텐션이 되게 뭔가 높고 좀 뭔가 이 분위기를 주도하는 그래가지고 사실 뭔가 저희 안무 연습할 때도 그렇고 뭔가 같이 있으면은 좀 텐션이 좀 오르는 그런 말입니다.
2: 오, 그럼 오늘은 많이 안 보여주신 거네요.
3: 아, 그쵸, 맞아요.
1: 이건 거의 30%밖에 안 보여줬다고.
2: 아, 30이요?
1: 네, 30
2: 10중에?
1: 정도.
2: 아, 100 중에 30%인데. 오케이, 저 그러면 진짜 완전체가 너무 기대가 되네요.
3: 다음에 불러주세요.
4: 다음에 꼭 불러주세요.
2: 아, 저 뭐 저
0: 아,
2: 제가
0: 태양한테
2: 더
0: 좋죠. 태양 안 부를 것 같아. 아,
2: 제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0: 기 빨리면서 지금.
3: 아, 이런 거 나중에.
2: 여러분 아셨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알고
1: 계세요. 그죠, 그죠.
0: 감동이었습니다.
3: 반박할 수
5: 감동이었습니다.
2: 자, 이렇게 멤버들의 입덕 가이드까지 만나봤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마지막 최애 뽑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클립의 영.
3: 떨려.

0: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킥플립의 영 듣고 왔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할게요. 아래 문자 민재 씨가 한번 읽어줄래요?
3: 네. 올망졸망똘망님, 나 요즘 이런 것 좀 진짜 조금이어도 됨 잘하는 것 같다. 제법 꺼드럭대는 킥둥이들 모습이 보고 싶습니다.
4: 킥둥이.
5: 이런 거 뭐 하지?
6: 잘하는 것 같다.
7: 잘하는 것 같다.
8: 오. 이거 어렵다.
6: 아, 이거 좀 어렵다.
8: 와, 이거 진짜 고민되네요. 이거 뭐 해야 되나? 야.
2: 빨리 누가 꺼드럭대 주세요.
6: 저는 뭐 잘하는 것 같다보다 이렇게 보이는 거 같이 이렇게 어깨가 살짝 넓습니다.
2: 어깨.
6: 어깨 잘하네 얘.
2: 네. 어깨. 타고난 어깨인가요?
6: 아, 근데 원래 살짝 타고나긴 한 것 같은데 운동을 하면서 좀 더 넓어졌어.
9: 와, 재능의 노력까지 했다.
7: 재능의 노력.
2: 진짜 천재다. 뭐야, 또 다른 분요?
6: 누가 할래요?
10: 아, 저는 요즘 진짜 매력이 충분한 것 같아요.
6: 어머,
2: 뭐라고요?
10: 매력이 충분해.
2: 매력이 충분하다.
10: 너무 충분해.
2: 흘러 넘치는 것 같습니다.
6: 넘쳐요.
10: 감사합니다.
2: 매력이 흘러 넘치고요. 다른 분은요? 아, 민재 씨, 동현 씨.
3: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는 조금 옛날에는 이제 팬분들 뵐 때마다 좀 긴장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조금 이제 대화하는 게 조금 더 덜 어색하고 그렇게 좀 자연스러워져서 그런 게 좀 잘해진 것 같습니다.
6: 그렇게 보여요. 원래 진짜 로봇이었어요.
3: 아, 진짜 로봇이었어.
2: 아, 진짜요?
3: 네.
2: 지금 말 되게 잘해가지고 좋아요. 노력이었군요, 이것도.
3: 맞습니다.
2: 동현 씨는요?
9: 저는 요새 조금 더 노래에 자신감이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6: 그쵸.
9: 그래서 위플립 분들이 노래해주시는 모습도 많이 좋아해주시고 저희가 무대를 또 감사하게도 너무 많이 무대를 서보면서 아, 좀 꺼들었대야 되거나
6: 동시에 라이브가 기가 막혀요.
9: 네, 노래가 사실 좀 는 것 같기도 하고
2: 노래 좀 많이 많이 불러주세요.
9: 감사합니다.
2: 저 그거 아직도 들어요. 또 한 번 사랑은 가고.
6: 진짜 위플립이죠. 진짜
9: 뭐야?
6: 텐지 이기 가입 하시지. 미플립 이기 가입 끝났는데.
2: 과연? 자, 이 문자까지 만나봤고요. 벌써 멤버들 보내드릴 시간이 왔대요.
11: 아, 시간 빠른데.
2: 최애 정하기 전에 아쉽지만 오늘 어떠셨는지 대표로 우리 막내 동현님께서 네. 미리 끝 인사 한번 해주세요.
9: 아, 일단 저희가 매일 이렇게 오늘 완전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항상 저희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그 테레 형의 미담 하나 제가 하나 풀어드려도 될까요?
2: 미담이요? 네, 뭐죠?
9: 저희가 솔직히 데뷔한 지 막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고 아직은 그쵸? 선배님들이 좀 어렵고 한데 네. 제가 그때 한번 제 테레 선배님과 그때 대기실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번 뵌 적이 있었는데 그때 테레 선배님께서 지나가실 때 저에게 저는 아직도 생각해도 꿈 같은 게 그 지나가시면서 노래 정말 부르시는 거 잘 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이 너무 충격이었고 그렇게 말하고 또 엄청 시크하게 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 설렘은 뭐지? 하고 그리고 제가 그 한빈 선배님께서도 좀 말씀해 주셨는데 한빈 네. 선배님께서 저희 키플립도 많이 노래도 많이 들어주시고 또 저희 많이 챙겨 주신다. 이게 물론 막 저희를 진짜 좋아해 주실 수 있지만 네네. 저희 후배 입장에서는 진짜 이렇게 선배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도 걸어주시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게 너무 절대 잊혀지지 않을 기회일 것 같아서
2: 맞습니다.
9: 그런 선배님과 오늘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2: 저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3: 감사했습니다.
2: 왜냐면 그때 당시에 그 07년생이 낼 수 없는 음색이라고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10: 제가 아닌데 하그로 하네.
2: 좋아요. 3511님께서 타이틀도 더블 타이틀인데 더블 친친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완전체로 또 불러주세요.
6: 불러주세요. 제발 불러주세요. 제발 불러주세요.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2: 자 그럼 이제 대망의 그 시간 최애 결정 타임 가보겠습니다. 제가 한 분을 최애로 선정하면 소감 듣고 동화 동현 씨가 어? 작사에 참여한 끝곡 킥플립의 우리같이 청춘을 낭비해 들으면서 특권으로 그분이 스튜디오를 나갈 때까지 그분의 원샷 클로즈업으로 코너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누구로 해볼까요?
6: 아 진짜
2: 자 오늘은 왜 안 나오지? 이 BGM이? 아, 어 나온다. 저 오늘 제가 가장 기가 많이 빨린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다 좋았는데
6: 대령
2: K주로 하겠습니다.
6: 오, 아, 수고하셨습니다.
9: 좋았습니다.
2: 아니 자자 원샷인데요. 케이지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5: 아, 나 서 있어야 될 것 같아.
7: 저는 그냥 사랑해요 대래 형.
5: 아유 감사합니다.
11: 감사해요. 아유
9: 그럴게요. 잘
6: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 자 그러면 단체 인사까지 케이지 씨가 해주시면 돼요.
7: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리페 KK 감사합니다. 기쁘게 되었습니다.
6: 안녕.
2: 안녕.
6: 아니 대래 형.

뭔가 직장 다니고 귀신 들린 먼지끼 친구들이랑 야근할래? 아님 뭔가 작고 귀여운 먼잡귀 테레랑 퀴즈 풀래? 근데 이제 정답은 아무도 모르는 전지적 친구 시점 TMI 퀴즈 텔레파시. 처음엔 남의 친구, 근데 이제 퀴즈가 끝나면 우리는 모두 친한 친구. 자, 오늘의 친구는요? 친구의 친구는요? 미란이의 친구, 연희입니다. 문제 나가요. 저희 둘은 일란성 쌍둥이라 서로에게 가장 친한 친구이자 자매인데요. 항상 잘 통해요. 오늘도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동시에 외쳤는데 둘이 통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저희 둘이 동시에 외친 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치킨, 2번 햄버거. 아, 오늘 맞춰야 되죠. 오늘 맞춰야 됩니다. 정답 맞히실 곳, 정답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미니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중 5분 뽑아서 선물 치킨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자, 텔레파시. 어제 틀렸으니까 오늘은 맞춰야 하는데 제 느낌엔 왠지 치킨일 것 같습니다. 왜냐? 오늘 제가 치킨을 먹었기 때문이죠. 저희는 통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텔디 따라올래요? 정답 받는 동안 노래 나갑니다. NCT 드림의 맛!

텔레파시에 이어서 NCT 드림의 맛 듣고 왔고요. 정답 확인해 볼까요? 오늘 텔레파시 퀴즈 정답은 2번 햄버거였습니다. 이틀째 텔레파시가 빗나갔습니다. 텔디는 햄버거 먹을 때 좋아하는 조합이 있나요? 저는요. 먹는 얘기가 시작되었는데 저는 조금 소스가 많이 들어있고 패티가 두꺼운 햄버거를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고 빵이 바사삭 부서지는 햄버거보다는 같이 쫀득쫀득하게 식감이 좀 있는 그 번을 좋아합니다. 뭔 느낌인지 아시죠? 수제버거 느낌을 좋아한다. 8940님께서 저도 텔디 따라서 치킨, 텔디의 적중률 믿습니다. 텔맨! 근데 저를 믿으시면 안 될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걸 생각을 못했어. 각자 먹고 싶은 걸 말했으니까 나 혼자 먹을 수 있는 걸 시켰을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치킨을 왜 골랐지? 제 논리였으면 햄버거를 골랐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너무 혼자 신나서 그래요. 9360님께서 치킨 교환권이 상품인 거 스포일까요? 치킨에 한 표 던집니다. 사실 함정이었습니다. 그래도 햄버거를 맞췄는데 치킨이다.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저 대신 미란님 친구 연희님이랑 텔레파시가 통한 행운의 당첨자 다섯 분 뽑아봐야 되겠죠. 김재덕님, 2899님, 6293 발음 왜 이렇게 안 될까요? 6293님, 5218님, 6297님 축하드려요. 신친해서 선물 치킨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자 텔레파시 이 시간은 친구의 TMI 퀴즈 풀고 내 친구와 너의 친구가 모두 친구가 되는 시간입니다. 퀴즈 당첨자뿐만 아니라 출제자 나 왜 이러는 거야 오늘 출제자에게도

선물 푸짐하게 챙겨드리니까 친친 홈페이지 텔레파시 게시판에 내 친구의 별명과 TMI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문제 더 볼까요? 6047님께서 새싹이신데요. 별밤만 듣다가 처음으로 텔디님의 친한 친구 듣는데 완전 텐션이 신나네요. 오히려 10시에 더 신나는 게 맞나요? 잠 다 깼네요. 끝까지 함께 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별밤에 이어서 저희 친친까지 와주시다니 너무 행복하고요. 아마 매번 무드가 다를 테지만 오늘은 유독 조금 컨디션이 좋아서 오늘 제가 식사를 치킨을 해가지고 지금 신나 있다는 점 어느 정도 양해를 바랍니다. 함께 해요. 자, 그럼 이제 저는 잠들기엔 아직 뜨거운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 친친 에세이 열대야로 갑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새 휴대폰을 샀다. 설정을 하던 중에 계속 어딘가 턱 막혔다. 결국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고 연결된 상담사님은 내내 친절하셨다. 그 친절의 정도가 어쩐지 신경 쓰여서 나도 덩달아 부드럽게 말하게 될 정도였다. 문제는 금방 해결되었고 상담은 종료되었다. 10분쯤 지났을까? 고객센터에서 문자가 왔다. 의뢰 그렇듯 자동 메시지인 줄 알았는데 상담 확인과 함께 조금 전 그분이 남긴 편지 같은 문자였다. 다정하게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다고 꼭 전해드리고 싶었다는 내용이었다. 읽는 내내 기분이 좋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론 부끄럽기도 했다. 돌아보면 내가 특별히 다정한 말을 한 것도 아니었으니까 그저 평소 그분이 마주할 수많은 뾰족한 말들을 알기에 말투를 조금 둥글게 다듬었을 뿐인데 아니 사실은 그분의 친절한 목소리를 먼저 따라했을 뿐인데 다정함은 메아리 같은 걸지도 모르겠다. 내가 무심코 흘려보낸 작은 온기가 상대방의 마음에 부딪혀 더 상냥하고 커다란 위로가 되어 나에게 되돌아오는 기적. 그날 밤은 깊고 어떤 마음은 낮보다 오래 뜨거웠다.

0: 조지가 피처링한 따마의 Do It For Love 듣고 왔습니다. 오늘 열대하는 채보리님의 사연이었는데요. 저도 생각해보면 다정함이 오갔던 대화는 기억에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꿀친분들은 함께 다정하게 우리 함께 친친해요. 알겠죠? 다정하게 대화합시다 우리 항상. 오늘 사연 보내주신 채보린님께는 친친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채보린님께서 헐, 제 사연이 소개되다니 정말 상냥하게 대하면 늘 상냥함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상냥하게 해주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상냥하게 말할 때 그걸 느끼지는 않잖아요. 아닌가? 그래서 저 상냥한가요? 작가님? 상냥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상냥하게 하면 우리 모두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상냥해요. 사연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도 사연처럼 마음에 따뜻하게 남은 오늘의 한 장면이 있다면 친한 친구 홈페이지 열대야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세요.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끝인사 나눌게요.
1: 잠시 후 FM 영화음악 김세윤입니다가 방송됩니다. 12시에 만나요.

졸업의 수원의 친한 친구,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또 잠을 재워드려야 되는 시간인데 잠이 확 깨셨죠? 네. 저도 그렇고요. 오늘 너무 신나게 논 것 같아서 친구랑 일 끝나고 노는 느낌으로 이렇게 신나는 텐션으로 즐겨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저는 또 이렇게 기가 빨립니다. 오늘도 너무 행복한 경험을 했고 오늘 꿀신 분들은 어떠셨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댓글 읽어볼게요. 1582님께서 안녕하세요. 절대로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마시고 최근 제가 느낀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제 진심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서 쓰는 글이니 길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읽어주세요. 이 글을 쓸까 말까 오랫동안 고민하였고 용기 내서 글을 씁니다. 김태래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어 이상입니다. 약간 이게 긴장하게 해놓고서 이렇게 약간 사랑 고백을 하는 게 요즘 유행인가요? 저도 유행인가봐요. 진짜요? 그럼 저도 약간 진짜 꿀신분들 진짜 너무 죄송해요. 저 진짜 제가 큰 사고를 하나 쳤는데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진짜 화내지 말고 들어주세요. 너무 사랑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쓰는 거죠? 맞죠? 자, 내일은 여러분을 취향집으로 초대합니다. 오랜만에 낭만 뾰 손동표 씨와 여러분의 사연 나눌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끝곡 빌리 아일리시의 Birds of a Feather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목상우, 영상의 김혜영, 연출의 김연아, 김수정, 구성의 김은예, 이은예, 황수진. 저는 DJ 김태리였습니다. 우리 내일은 더 친하게 지내요. 굿나잇. 죄송합니다.

0: 지난 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이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뮤제 자이 1833-3367 GS건설.
1: 축제를 보고 곧바로 떠나는 것보다 지역에서 하루 더 머물며 숙박하고 시장과 식당을 이용하는 관광객 한 사람이 지역 경제에는 더 큰 힘이 됩니다.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르는 생활 관광지로 바꾸는 것, 지역 상권과 일자리를 함께 살리는 힘입니다.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벤 스틸러가 연출과 주연을 맡은 2008년 영화 트로픽 썬더의 한 장면, 이어서 그 장면에 흐르던 노래 플로라이다의 로우였습니다. 목소리만으로도 누군지 짐작하셨죠? 바로 톰 크루즈가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이 톰 크루즈가 할리우드의 거물 영화 제작자로 나오거든요. 뚱뚱한 데다가 머리숱도 없는 레스 그로스맨이라는 인물로 특수분장을 하고 나옵니다. 지금 상영 중인 영화 디거 티저 이미지가 처음 공개되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떠올린 영화가 바로 이 영화 트로픽 썬더. 이 영화에서 특수분장을 했던 톰 크루즈의 모습이 바로 겹쳐졌어요. 출연 분량이 아주 많진 않지만 정말 임팩트 있게 인상을 남겨서 이 영화로 아마 골든글로브 남우 조연상 후보에도 올랐을걸요.

0: 아까 들려드린 장면에서 톰 크루즈가 연기하는 영화 제작자 맞은편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영화 속 배우의 매니저로 나오는 매튜 맥커너입니다. 일단 톰 크루즈와 매튜 맥커너헤이가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주연이 아닙니다. 주연은 누구냐? 벤 스틸러, 잭 블랙,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이 세 명이 다 배우인데요. 어쩌다가 이제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한 전쟁 영화에 캐스팅 되었는데, 그 영화의 제작자가 바로 톰 크루즈고요. 흥행이 왠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톰 크루즈가 뭔가 작전을 짭니다. 예, 실감나게 찍어야 된다. 그래서 실제 오지에 밀림 속으로, 정글 속으로 배우와 제작진을 밀어넣고 실감나게 찍어와라 라고 했는데, 거기서 갱단에게 납치를 당하죠. 그 갱단이 이제 몸값 협상을 시도하고 있는 건데, 그 몸값 협상에 응하지 않는 톰 크루즈, 사람보다 돈이 먼저다 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이 그 벤 스틸러의 매니저인 매트 맥커너헤이를 좀 약올리면서 그 앞에서 이렇게 춤추면서, 노래 틀어놓고 춤추면서 하는 그 장면이에요. 아마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디거라는 영화에서 이 트로픽 썬더의 톰 크루즈를 떠올린 사람이. 이것이 OTT에서 대여로 볼 수 있고요. 물론 구매도 가능하고요. 이 트로픽 썬더, 이게 나름 할리우드식의 그 코미디거든요.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어떤 대사와 행동을 일부러 함으로써 웃음을 자아내는 형태의 코미디. 영화 재밌습니다. 매운맛 코미디입니다. 마라맛 코미디. 아마도 그게 이번 디거를 연기하기 위한 일종의 좀 연습 게임은 아니었을까, 그때는 몰랐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감독의 디거를 보며 떠올린 영화 트로픽 썬더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은선 기자의 필수옷이 있는 날이죠. 이은선 기자가 이번 주에는 어떤 영화를 소개해 줄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문자 번호 샵 8000번입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 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0: 퀴즈 시작.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트로픽 썬더의 엔드 크레딧은 톰 크루즈의 댄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바로 이 노래, 루다크리스의 Get Back에 맞추어서 춤을 추는 톰 크루즈 영상은 그 부분만 따로 엄청나게 많이 화제가 되었어요. 지금도 동영상 사이트에서 뭐 어떻게 검색을 해야 될까요? 트로픽 썬더, 예, T-R-O-P-I-C, 그 다음에 썬더, T-H-U-N-D-E-R, 그리고 톰 크루즈 이렇게만 쳐도 뭐 하나 더 톰 크루즈 다음에 댄스 정도 치면 그 엔드 크레딧 나오는 동안 춤을 추고 있는 뚱보 대머리 톰 크루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미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궁금하신 분은 대체 어떻게 분장하고 나왔길래 아까부터 계속 그 얘기야 하시는 분은 그 영상을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 가운데 저는 재밌게 봤는데 다들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궁금한 영화가 있어요. 제가 사실 웹툰

잘안 보고요. 그리고 게임은 정말 모르고요. 저는 게임을 안 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웹툰 원작, 게임 원작 이런 영화 얘기할 때는 늘좀 작아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또 장점은 원작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눈높이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원작을 모르고 봤는데도 재밌네? 하면 잘 맞는 거 아닌가요? 바로 이번 주에 개봉한 애니메이션 전자오락 수호대라는 작품을 원작에 대한 정보 1도 없이 보러 갔는데 이거 재밌던데요? 전자오락 수호대? 기본적인 세계관이 가스파드 작가님의 그 웹툰의 세계관이 우리가 하는 그 게임 있죠? 그 게임이 잘 굴러가기 위해서 역할을 하는 어떤 전자오락 수호대라는 그런 또 직업군이 있다는 세계관이에요. 이제 그들 덕분에 다양한 게임이 잘 굴러가는 건데 거기에서도 최근 좀 모바일 게임 부서가 좀잘 나가는 부서인 거죠. 어떠한 이유로 그 모바일 게임 부서에 있던 엘리트가 이제는 찾는 사람이 많지 않은 예전 그 8비트 게임 있죠. 그 고전 게임 부서로 일종의 좌천이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그러다 보니 그 고전 게임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로 얘기를 끌고 가요. 근데 게임도 안 하고 웹툰도 모르는 제가 너무 재밌게 보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왜 나만 재밌나? 이거 원작 아는 분또 예전에 8비트 게임 같은 것좀 해보신 분들은 더 재밌을 텐데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한 작품이기도 해요. 전자오락수호대. 일단 음악이 좋아요. 음악이. 그래서 전자오락수호대 OST가 발매돼서 그중에 두 곡. 뭐두 곡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처음에 이 웹툰에서도 이게 오프닝 곡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전자오락수호대라는 곡을 새롭게 편곡한 그 짧은 오프닝 곡 듣고 이어서 이번 영화의 좀 주제가처럼 쓰인 건데 Dawn.exe라고요. 새벽, 예, Dawn.exe. 그 비트박스 팀 있죠? 비트펠라 하우스가 했거든요. 와, 이 비트펠라 하우스 또그 멤버인 윙 이런 분들의 그 비트박스 하는 영상을 보고 있으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지죠. 그 예전 유퀴즈에도 나왔던 분이잖아요, 윙. 그러니까 그분이 포함된 비트박스 팀, 비트펠라 하우스의 Dawn.exe라는 곡도 아니 어떻게 악기 없이 이걸 다 만들어내지 이 소리를 신기하면서도 중독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이 영화를 소개할 것 같진 않아서 이은성 기자가 이번 주 개봉작 가운데 제가 재밌게 본 전자오락수호대 두곡 듣고요. 바로 이은성 기자 만나겠습니다.

0: 좋은 영화만 골라드립니다. 이은선의 Feel So Good.
1: 좋은 영화만 골라오시는 이은선 기자님 오셨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부산 영화제는 잘 다녀오셨습니까?
0: 네, 잘은 모르겠고 다녀왔습니다. 네.
1: 혹시 외국에서 온 게스트 중에 누구 본 사람 있어요?
0: 아, 저는 이번에 한국 영화를 주로 담당을 해서 네. 해외에서 온 게스트분들은 먼 발치에서 네. 개막식 샬롯트 갱스부르를 한 자리에서 만났어요.
1: 진짜요?
0: 네.
1: 어때요?
0: 그날 그 자리에 은재 씨도 있었고 잠시 뵀는데 되게 소탈하시던데요. 그리고 풍문에 의하면 그 올리브 땡 다이땡에서
1: 열심히
0: 잔뜩
1: 또.
0: 구매를 해가셨다고.
1: 이제 외국에서 오면 일본 배우들도 네. GV 대기 시간이 됐는데 안 나타나서 체크를 해보면 극장이 입점해 있는 건물에 올리브 땡에 가서 쇼핑하느라고 네. 늦게 온다. 뭐 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듣는 게 아주 흔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0: 네, 아니 매너가
1: 샬롯 갱스부르 맞아 그럴 줄은 몰랐는데.
0: 네, 좋으시다고 영화제 스태프들 사이에서 미담이 네. 계속 퍼지고 있었습니다.
1: 아, 멋있더라.
0: 네. 그러니까
1: 사실 부산이라는 영화제는 규모도 크고 그래서
0: 네.
1: 선뜻 가기가 뭐 맡은 어떤 일이 있음 모를까
0: 네.
1: 그냥 가기가 조금 버겁다고 느끼는 영화제인데 올해는 진짜 한번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긴 했던 게 샬롯 갱스부르를
0: 네.
1: 먼발치에서나마
0: 네.
1: 혹시나 볼 수 있을까 싶어서.
0: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잠시 뭐 올라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기억이 삭제됐었는지 제가 올해 까멜리아상 수상자 허원화 감독님과 스페셜 토크를 진행한 거 지금 까맣게 잊고. 아, 그리고 그 올해 경쟁 부문 중에 한국 작품 중에 면도라고 있었어요.
1: 네네.
0: 근데 그 영화에 카사마츠 쇼가 나오거든요.
1: 아,
0: 예. 그래서 카사마츠 쇼가 부산에 왔었는데 저는 그를 한 번도 보지 못했으나 그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이 게스트 숙소잖아요. 그 앞에서 카사마츠 쇼를 마주쳤던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1: 네.
0: 왜 내 눈에는 한 번도 안 뜬 것인가 그가. 영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1: 아, 그래도 샬롯 갱스부르 본 게 어디야. 다 봤네.
0: 허원아 감독님도 봤고.
1: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0: 네.
1: 어떤 주제를 가지고

0: 하셨나요?
1: 마치 카사마치 쇼에게 전하고 싶은 저의 마음 같은 주제인데요. 뒷모습에 붙여 라는 주제를 가져갔습니다.
0: 네, 뒷모습에 붙여.
1: 네. 네.
0: 잊지 못할 뒷모습을 남긴 영화들.
1: 맞습니다.
0: 네. 자, 첫 번째 작품은 뭔가요?
1: 첫 번째 작품은 10월 8일에 개봉하는 작품이고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신작 룩백입니다.
0: 이래서 뒷모습이구나.
1: 맞아요. 네. 제가 이 시간에 룩백 애니메이션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0: 네.
1: 이번 작품은 실사 영화이고요. 사실상 내용은 같습니다. 초등학생 후진호의 만화 인생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초등학교 다닐 때 인생의 첫 충격 같은 게 찾아오는 순간 있잖아요.
0: 네.
1: 그게 뭐 첫사랑의 기억일 수도 있고
0: 네.
1: 아니면 가정의 불화일 수도 있고
0: 모든 게 왔네 나는
1: 네.
0: 첫사랑도 오고 가정의 불화도 오고
1: 뭐 친구와의 의절
0: 그렇죠 그런 것도
1: 이런 것도
0: 오고.
1: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인생의 첫 충격들을 경험하게 됐는데 후진호에게 찾아온 첫 충격은 라이벌이 나타났다.
0: 엄청난 실력을 가진 라이벌의 네. 등장.
1: 후진호는 학급신문에 지금 네컷 만화를 인기리에 연재하는 작가거든요.
0: 네.
1: 그런데 등교를 거부한 채 은둔형 외톨이로 그림만 그리는 동급생인 교모토의 네컷 만화가
0: 네.
1: 후진호의 스타일과는 너무 다른데 수준급인 네. 거예요.
0: 후진호는 약간 명랑 만화 쪽이고
1: 네, 맞아요.
0: 교모토의 그림은 일단 그림 자체의 퀄리티가 너무 높아요.
1: 네, 배경에 네. 특화된 그림이고 좀 정서를 그 그렇죠. 그림에서 느끼게 하는 작품이죠. 그래서 반 친구들이 이 교모토라는 신성의 그림을 두고 아, 후진호 건 좀 평범하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이르러요. 그러면 불같은 질투가 일 수밖에 없잖아요.
0: 네.
1: 후진호가 특훈을 해요. 정말 정말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데 이후의 영화가 어떤 과정을 그리냐면 후진호와 교모토가 어떤 상황에서 조우하게 돼서 이후 후진호 교라는 이름으로 공동 창작 만화를 내놓는 과정을 따라가게 됩니다.
0: 라이벌에서 이제 함께 작업을 하는 동료로
1: 네.
0: 발전해가는 이야기가 영화의 시작이죠.
1: 네.
0: 룩백. 창작자들에 대한 일종의 존경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1: 그렇죠.
0: 네.
1: 제가 룩백 애니메이션을 소개할 때도 그 포스터의 이미지로부터 시작되는 누군가의 등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0: 네.
1: 여기서 후진호는 실사 영화에서도 똑같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0: 네.
1: 약간 왼쪽으로 구부정하게 굽어 있는 그 특유의 자세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혼자 오랜 시간 자기가 목표하는 혹은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을 수행하듯이 보내야 되는 사람들은 어느새 좀 구부정한 뒷모습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0: 네.
1: 그 모든 창작자들, 만화가뿐만이 아니라
0: 글 쓰는 사람도 그렇죠.
1: 그렇죠. 네. 뭐 음악을 만드는 사람도 그럴 것이고 뭐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도 그럴 것이고 자기만의 예술, 자기만의 창작을 위해서 오랜 시간 수행하는 사람들의 뒷모습에 대한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는 그들이 그렇게 흘려보낸 시간에 대한 이야기라고 룩백을 먼저 말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시간이 사실 행복한 기분으로 채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뭐 충만한 기쁨을 만나는 순간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열패감 혹은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지? 혹은 나는 쓰레기야. 심한 경우에 이런 자기 부정에 시달리는 시간이 만들어낸 뒷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룩백에서 사실 후반부로 가면 드라마가 굉장히 세지기 때문에
0: 네.
1: 후반부에 가슴 아픈 순간들도 있지만 저는 실사 영화도 그렇고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원작 만화에서도 처음 보고서 하면서 가슴이 막 저릿한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교모토의 실력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넘어설 수가 없다는 걸 후진호가 받아들이는 순간이 있어요.
0: 네.
1: 그때 후진호가 어떻게 하냐면 조용히 그냥 펜을 놔요.
0: 네.
1: 그리고 그동안 식사를 계속 같이 가족들이랑 못했는데 나가서 막 즐겁게 가족들이랑 식사도 하고 밤에 영화도 보고 친구들이랑 아이스크림도 먹으러 가고 이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울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펜을 놓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일상에서 내려놓았던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울지는 않지만 웃는 표정에 뭔가가 없는 거예요. 뭔가가 결여돼 있어요. 그래서 그 표정이 처음으로 룩백에서 마주하게 되는 마음이 정말 아릿해지는 순간인데 이후에

0: 물론 후진의 어떤 기쁨의 순간들이 더 등장을 하기도 하죠. 어쨌든 그만큼 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셀수 없을 만큼 선을 긋고 부지를 했는데 누군가를 넘어설 수 없다는 감정 앞에서는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벽을 처음으로 후진호가 마주하게 되는 스케치가 초반에 등장을 하는데요. 룩백이란 작품은 그렇게 주인공들이 선을 긋는 것처럼 면을 색칠하는 것처럼 하나의 작품을 향해서 가는 하나의 경로를 향해 가는 이두 친구의 경로를 쭉 따라가는 작품이고요. 창작의 과정에 바치는 그 존경감이야말로 원작 만화에서부터 이번 실사 영화에서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어지는 핵심이라고 보고요. 창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룩백이라는 세계관 안에서 단순한 예술 활동인 것 같진 않아요. 두 주인공들에게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동시에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이 되기도 하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작품에선 만화이지만 그게 어떤 종류의 예술이어도 상관없이 확장되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저도 이제 실사를 만든다고 했을 때 제일 궁금했던 장면이, 물론 후진호와 쿄모토가 처음 만나는 장면도 어떻게 연출될지 실사에서는 그것도 궁금했지만, 아까 얘기한 그 장면이었어요. 펜을 내려놓는 순간을 실사에서는 어떻게 그릴까? 똑같이 그릴까? 아닐까? 근데 살짝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재미들이, 룩백을 이런 다양한 매체로 본 사람에게는 그런 재미가 있을 텐데, 신기할 정도로 근데 그 간격이 짧아요. 애니메이션 나오고,
0: 맞아요. 3년 지금
1: 그죠? 한뭐
0: 지났죠?
1: 2년, 3년 정도 사이에 실사까지 나올 정도로 이 룩백이라는 작품은 정말 짧은 기간 안에 다양한 매체로 관객을 만나는 것 같아요. 뭐 만화, 애니, 그리고 실사까지.
0: 왜냐면 단편 만화가 처음 발표된 게 2021년이니까요. 지금
1: 네.
0: 한뭐 5, 6년 사이에 작품이 3개가 연이어서 발표된 건데,
1: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아요. 네.
0: 그쵸. 너무나 이례적이고, 그다지 멀지 않은 시간차를 두고 실사화까지 또한번 나왔다는 이 상황을 바꿔서 말하면, 그만큼 여러 차례 소환될 정도의 가치가 너무나 뛰어난 이야기라는
1: 그쵸.
0: 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려진 바대로 우리나라에는 체인소맨이라는 작품으로 가장 잘 알려져
1: 네.
0: 일본 만화가인 후지모토 타츠키의 동명 단편 만화를 옮긴 작품이 룩백이고요. 실사 영화가 나온다면 애니메이션으로 나오는 것과는 다른 목표와 역할이 분명히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고레에데로 카즈의 핵심이 뭘까? 이 실사 영화로 가는 과정 가운데 가장 잘 살리고 싶었던 점이 무엇일까를 아무래도 염두에 두고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핵심이 사운드 설계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을 긋는 소리 하나에도 너무나 많은 감정이 있어요.
1: 이렇게 사각사각하는 그 소리가 애니메이션보다 훨씬 더 강조되어 있었어요.
0: 그리고 요즘은 잘 들을 수 없는 소리잖아요.
1: 네.
0: 요즘 저도 제가 원고 쓸때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부분 한숨 소리이고, 그리고 중간중간 그 타이핑하는 소리, 뭐
1: 그렇죠.
0: 이런
1: 제 키보드
0: 것들이지.
1: 소리죠, 주로.
0: 네네. 뭐 이렇게
1: 네.
0: 사각사각 뭘 메모하는 소리는 사실 요즘에 글쓰기에는 잘 없고, 영화관에서 메모할 때 정도? 근데 그때는 영화관 사운드에 소리가 묻혀 있으니까요. 그래서 새삼스럽게, 아, 맞아. 모든 직업에는 그 직업과 관련된 특별한 소리가 있지. 라는 생각을 이 영화를 보면서 하게 됐고, 아까 제가 선을 긋는 소리도 감정이 다 다르다라고 얘기한 것이, 이를테면 내가 지금 굉장히 자신감이 없는 순간이어서 선을 그을 때 망설이는 순간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깨끗한 자신감이 넘쳐흐르는 순간도 있잖아요.
1: 네.
0: 그때 그샥 소리가 달라지는 쾌감이 이 영화에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저도 꼬마 때 만화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해서 붓이나 물감이나 화구 같은 거 파는 가게 가면 예전엔 스크린톤이라고 그 만화가들이 쓰는 명암 표현할 때 붙이는 스티커 같은 게 있어요. 그 스크린톤을 막 용돈 모아가지고 사다가 그림 그리면서 이걸 막 붙이고 막 칼로 떼어내고 이랬던 기억이 진짜 오랜만에 났어요. 그리고 왜 밤하늘의 별 같은 거를 표현을 할때 만화가들은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별을 표현하는지를 몰랐다가 어떤 만화책에 실린 그 만화가 인터뷰에서 칫솔을 이용해 보란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까맣게 배경을 칠한 다음에 칫솔에 흰 물감을 묻혀서 손으로 싹
1: 착,
0: 훑으면 이게 탁 번지듯 나아간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날 밤에 당장 그걸 스케치북에

0: 스케치북에 해봤어요.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이 네.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의 은하수가 착 눈앞에 펼쳐지는 기분. 그런 게 이 영화에 있어요.
1: 그러다 이제 엄마한테 걸려서 뭐 하는 짓이야 칫솔에. 네. 그러면서도 네. 그거를 멈출 수 없었던 그 마음.
0: 맞아요. 그래서 네. 저는 만화가 꿈도 아니었는데 그게 얼마나 행복한 순간이었는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만화가라는 공통된 목표, 물론 나중에 목표가 조금 달라지지만 그걸 향해 달려가는 이 두 소녀의 뒷모습에서 잉크 냄새가 막 날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영화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맞아, 만화는 AI도 그릴 수 있고 애니메이션은 더 빠르게 많은 이야기들 할 수가 있겠지. 하지만 저렇게 선을 긋는 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구나 라는 생동감이 좀 더 느껴지는 작품이었고요. 만화 배경으로 볼 때, 그러니까 단편 만화책과 애니메이션으로 볼 때 배경도 물론 아름다운데 실사 영화의 장점이라고 하는 건 계절이 흘러간다는 게 너무 뚜렷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1: 예쁘더군요.
0: 너무 아름답죠. 저는 그 실사 배경이 왜 좀 더 큰 감동으로 다가왔냐면 물론 애니메이션에서도 너무 아름답게 표현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실제 배경이라고 하는 건 그 인물들이 살아 숨쉬는 배경으로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1: 네.
0: 어딘가에 살아있는 것 같아요. 후지노와 규모토라는 아이들 그리고 자라난 그 두 소녀가 살아있는 것 같은 그 벅찬 실감의 배경으로서의 실사와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했고 이번 영화까지 보고서 룩백의 세계관을 저는 어떤 식으로 더 마음 안에서 정리하게 됐냐면 원작 만화, 애니메이션, 실사 영화가 하나의 세계관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들려주고 있는 이 방식이 서로의 등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이 만화의 등을 보고 있고 이 실사 영화가 또 애니메이션의 등을 바라보면서 작업을 한 그 과정이 연상이 되면서 이 이야기 안에서 후지노와 규모토의 관계성이 원작 만화 그리고 애니메이션 실사와의 관계성과 닮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1: 너무 멋진 표현이다. 써먹어야지. 네. 반드시 출처를 밝히고 써먹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어디 다른 데 가서 써먹게 되면. 제가 이 실사 처음에 고려다 히로카즈가 연출한다 그러고 티저 이미지 하나가 공개가 되었잖아요.
0: 네.
1: 보통은 그럴 때 와 저 보고 싶다 재밌겠다고 기대하는 포인트는 가령 뭐 배우의 얼굴이 딱 어디 이렇게 네. 포스터에 보인다거나 사실 그런 장면을 보고 오 저 재밌겠다 하게 마련인데 이 작품의 희한한 점은 배우 얼굴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0: 네.
1: 그 티저 이미지였는데
0: 네.
1: 그것만 보고도 보고 싶다 너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게 바로 등이었거든요. 후지노의 등이 딱 한복판에 보이는 배우의 네. 얼굴도 아닌 등만 보여줬는데 이렇게 보고 싶게 만들다니.
0: 네.
1: 근데 그게 룩백이라는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본 사람은 다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0: 그렇죠.
1: 이 작품은 결국 등이니까.
0: 등이죠. 정말 마음껏 배우가 카메라를 등져도 문제없는 영화인데 물론 네. 그 후지노와 규모토를 연기하는 어린이 배우들도 그렇고 성인 배우들도 너무 아름답죠.
1: 어디서 이런 사람들을 잘도참 찾아낸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0: 아 이런 분야에서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은 진짜 이런 분야의 공로상을 네. 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1: 진짜 아역 배우 보고 깜짝 놀랐어요.
0: 네, 네. 후지노를 연기하는 그 나나세 후리라고 하는 배우의 생동감과
1: 네.
0: 또 규모토를 연기하는 오카다 로카라는 어린이의 그 어떤 침착한 성정 같은 것들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이제 성인 배우들 대구치 나츠키 그리고 마키타 아주의 씬들로 넘어가는데 일단 등이 많이 나오는 영화이긴 하지만 이 배우들 보는 재미도 사실 영화를 구성하는 진짜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래서 그 배우들을 보는 재미는 너무나 탁월한 작품임에는 분명하지만 어쩔 수 없이 룩백이라고 하는 작품은 등에 대한 이야기이죠. 저는 이 작품을 보면 볼수록 후지노와 규모토가 원작자인 후지모토 타츠키 인생을 그냥 둘로 나눠놓은 캐릭터인 것 같아요.
1: 캐릭터 이름도 그래서 후지모토 중에 후지에서 후지노,
0: 네.
1: 모토에서 규모토
0: 네.
1: 뭐 이렇게 지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정도예요.
0: 맞아요. 이거를 네. 너무 그 자신의 모습을 나눠놓았다라는 것이 작품을 보면 볼수록 누구나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일 텐데 제목인 룩백까지 통과하고 나면 그렇다면 이게 본인의 등을 보진 않았을 텐데 뭐가 어떻게 연결되는 이야기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물론 룩백은 앞서가는 누군가

0: 누군가의 뒷모습을 보는 이야기예요. 내가 따라잡고 싶었던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룩백은 결국 돌아본다라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1: 네.
0: 그냥 바로 직역하면 등을 본다이지만 그래서 나를 성장시켰던 내 과거가 어땠더라? 이걸 돌아보는 게 룩백의 정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의 등을 바라보던 시간, 그리고 내가 걸어왔던 뒷모습을 바라보는 그 모든 시간까지를 흡수한 뒤에 앞으로 나아가겠다라는 이 지속의 다짐. 그래서 뒷모습에서 시작해서 새로운 다짐을 하는 뒷모습으로 끝나는 이 룩백의 고요한 선언은 사실은 그 가치를 담고 있는 것 같고요. 영화 안에서 두 소녀가 중요한 질문을 서로에게 해요. 너는 왜 그리는 거야? 그런데 규모토는 답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후지노는 사실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무언의 공백 사이에서 우리는 되게 많은 걸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너무 여러 가지가 있죠. 물론 시작은 내가 한 거야. 시작은 내가 했지만 여기에 의미를 갖게 해준 사람은 규모토 너야. 라는
1: 맞아요.
0: 이야기를 가질 수도 있었을 거고, 내가 너를 질투하고 인정받고 싶고 함께 나아간다는 그 기쁨 때문에 팬을 놓지 않을 수 있었어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렇게 인생의 어떤 과정들로 이야기를 확장해 보면 우리 모두 언젠가 어느 순간 교모토나 후진호 같은 사람이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등을 바라볼 때 나의 등을 바라보는 누군가가 또 있죠. 그리고 후진호와 교모토처럼 나도 모르게 완성되어 가는 서로의 어떤 결속과 의미들을 만들어 가는 걸 우리는 인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결국에 룩백은 인생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1: 만화, 애니, 실사 다 봤는데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애초에 너무 좋은 이야기예요.
0: 네.
1: 너무 좋은 이야기라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애니메이션의 실사까지 만들고 싶어지고 또 보는 사람도 보고 싶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0: 후지모토 타츠키가 팬들에게는 정말 잘 알려진 사실인데 엄청난 영화광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 단편 만화에서부터 한국의 그 단편 만화집도 다 출간이 돼 있어요. 그 룩백과 체인소맨 이전에 그렸던 작품들도 출간이 돼 있는데요. 그런 작품들이나 또 가장 최근에 한국에 또 등장을 한 안녕 에리라고 하는 단편 만화를 또 보면 이 사람에 대한 엄청난 영화에 대한 사랑을 막 느낄 수가 있는데 근데 저는 그 만화들을 쭉 보면서도 이 사람의 성장이 엄청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작품들 보면 사실 후진호가 그린 네컷 만화 같은 그런 성격의 작품들도 되게 많고 룩백의 전신이 되었던 또 다른 단편 만화가 단편 만화집에 있거든요. 그건 두 친구가 아니라 자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림을 그리는 자매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조금 거칠거칠한 면들이 있는 단편들인데 어느덧 이런 이야기를 그릴 줄 아는 작가가 된 것이에요. 이 놀라운 성장을 지켜보는 그 작품 바깥의 이야기도 룩백의 감동을 완성시키는 중요한 장치이기도 했어요, 저에게는.
1: 영화 룩백 사운드 트랙에서 더 시스티스라는 스코어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 소윤희 씨가 신청하신 곡이기도 해요. 이분이 실사영화 룩백을 보셨대요.
1: 네.
0: 누군가와 함께 좋아하는 일에 몰두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게 참 아름답게 느껴졌다고.
1: 네.
0: 집에 돌아와서 OST 계속 찾아 듣고 있는데 그중에서 바로 이 곡 더 시스티스를 신청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 음악 듣고 있으면 후준호와 쿄모토가 함께 보냈던 반짝이는 날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아서.
1: 네.
0: 라고 이렇게 해주셨고.
1: 사운드 트랙 진짜 좋아요.
0: 네. 네. 또 많은 분들이 소윤희 씨 말고도 룩백 얘기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이 룩백과 함께 뒷모습에 붙여라는 주제로 소개해 주실 두 번째 영화는 뭔가요?
1: 뒷모습 하면 사실상 이 영화가 제일 먼저 생각나지 않나요? 정말 집요하리만치 뒷모습을 담는 작품이죠.
0: 이 감독들의 영화가 특히 네. 많은 작품에서 뒷모습이 네. 기억에 오래 남죠.
1: 그중에서도 오늘 소개해드리는 영화는 정말 손꼽히게 제목을 룩백으로 바꿔도 사실상 무방한 장피에르 다르덴, 릭 다르덴 감독의 작품 2004년 개봉작 아들입니다. 가구 제작 훈련센터라는 곳에서 소년들을 가르치는 올리비에라는 남자가 주인공인데요. 이곳에 어느 날 16살 프랜시스라는 소년이 새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올리비에가 이 프랜시스라는 소년에게 좀 이상한 증세를 보여요. 그 소년을 볼 때마다 좀 불안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계속 쫓아다니고 싶어하는 것 같기도 한 시각을 보내는데 대체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일지 따라가는 작품이고요. 여기서 올리비에를 연기한 배우의 이름도 올리비에죠. 올리비에 구르메라고 하는 배우가 이 작품으로 영화가 첫 공개된 2002년에 제55회 한국제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0: 다르덴 형제의 뭐 페르소나다 뭐 네. 이렇게 많이 이야기되는 배우죠. 자, 아까 뒷모습 하면 이 영화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그렇게 뒷모습을 끈질기게 지켜보는 영화인가요?
1: 이 영화는 어떤 부분에서는 좀 수수께끼를 푸는 기분으로 보셔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인공 올리비에의 정말 노동의 모습만 부단하게 보여주는 그 영화의 전반부가 등장을 하는데 보다 보면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지금 청소년들에게 직업 교육을 해주는 목수구나. 그런데 뭔가 자신의 세계에 지금 갇혀서 마치 저걸 고행을 치르는 것처럼 휴식이 없이 행동을 하는데 왜 그럴까? 이런 식의 수수께끼가 처음에 생기기도 하고 왜 저 남자에게는 가족이 없을까? 이런 의문점이 들기도 하고 왜 저 남자는 저 순간에 웃는 걸까? 이런 식의 수수께끼를 풀어야 할 텐데 인물들을 적극적으로 카메라가 따라가고 있지만 관객 역시 카메라가 보여주는 것을 따라가고 행동을 관찰하고 표정을 읽어야 하는 적극적인 탐색의 의무를 좀 부여받는 작품이고요. 보다 보면 이 목공소가 그냥 평범한 곳이 아니라 벨기에 청소년들이 소년원에서 나온 뒤에 기술을 배우는 곳이라는 사실도 차차

0: 알려지죠. 근데 영화의 첫 장면쯤을 보면은 견습생을 혹시 하나 더 받을 수 있냐는 질문에 이 사람이 아 너무 많아서 안 된다. 차라리 용접 공장에 가라라고 추천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녀를 자꾸 따라가요, 이 남자가. 저왜 그럴까? 이 지적적인 관심이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좀 범죄와 뭔가 연관이 있을까? 이런 걱정마저 들게 되는데 이 남자 외에도 소개되는 모든 사람들도 서서히 공개가 돼요. 예컨대 임신한 여자인 마갈리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올리비에와 헤어진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도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프란시스라는 아이에게 이 남자가 끌리는 이유를 영화가 알려주는 시각은 영화가 오픈하고 한 40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입니다. 이 프란시스라는 아이는 글을 읽고 쓸 줄은 모르지만 좀 총명해 보이기도 하는데 어딘가 눈빛이 텅 비어 있어요. 이 인물들을 따라가는 카메라는 다르덴 형제의 영화 특유 핸드헬드 카메라로 계속 거칠게 손에 든 카메라로서 따라가는 장면들이 이어지고요. 클로즈업이 굉장히 많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1: 네. 목표는 뭔데요?
0: 그러게요. 목표가 뭘까요? 다르덴 형제가 이 작품 이전에 만들었던 로제타라고 하는 또 하나의 청소년 영화가 있잖아요.
1: 네.
0: 로제타와 이 영화가 조금 나란한 지점이 있는데 앞서서 나왔던 로제타가 진짜 물리적인 생존, 먹고 살아야 하는 거. 이걸 위해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소녀의 분투였다면 이 영화는 아들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심리적으로 살아야 되는 어떻게든 정말 버텨야 되는 사람의 과정을 그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리비에라는 남자를 둘러싼 이 작업의 환경이라는 게 목재가 그냥 있는 풍경이에요. 그런데 이걸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 올리비에의 나무 판자들이 흡사 그가 인생에서 이고 있어야 되는 십자가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남자와 프랜시스라는 소년 사이의 사연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나면 이 목재 주변에 톱이나 칼 같은 이렇게 나무를 재단하고 자르는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순간 무기로 둔갑할지 모르겠다는 불안을 엄청나게 영화가 줘요. 하지만 모두들 아시다시피 다르덴 형제 영화에선 그렇게 극적인 사건 같은 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영화가 포스터에서부터 이 소년의 정체를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스포일 부담 없이 과감하게 얘기를 하면 결과론적으로는 아이를 죽인 가해자를 아버지가 마주하고 있는 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대하는 올리비의 태도가 정말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영화는 그 과정을 계속 따라가는데 어느 순간 이 아이를 시간을 더 써서 성실하게 가르쳐 주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전 아내죠. 아내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왜그 아이에게 그렇게 마음을 쏟는 거야? 라는 식의 질문을 하면 이 남자의 대답은 모르겠어. 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목표가 뭘까를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연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복수일까? 뭐 구원일까? 뭘 원하는 걸까? 저 남자는 아니면 이 소년의 재활을 정말로 원하는 걸까? 라는 궁금증을 안고 영화가 진행이 되다가 이윽고 마을 외곽에 버려진 제재소로 이두 사람만 가게 되는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다.
1: 네.
0: 그런데 저는 여기까지 영화를 쭉 설명을 드리고 나서 한 번쯤 다시 한번 제목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욕심이 좀 드는데요. 올리비에가 주인공이고 이런 상황에 영화에 아버지라고 이름을 붙여도 되잖아요. 올리비에가
1: 그렇죠. 네.
0: 주인공이니까요. 그런데 아들이라 이름 붙인 선택이 참 묘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들이라는 제목은 죽은 올리비에의 아이일 수도 있고 혹은 자신에게 새로운 보호자를 요청하는 이 소년일 수도 있고, 정말 복잡한 생각이 드는 제목으로 우리가 쭉 따라가면서 영화를 해석해 낼 수가 있고요. 이것은 어느 순간 이창동 감독이 밀양에서 다뤘던 주제와도 공명하는 지점이 생기게 되는데, 나는 죗값을 다 치렀다. 나는 용서받았다. 라고 말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구원을 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 다르덴 형제의 영화는 장르적으로 스릴러가 아닌데 보는 사람의 마음이 계속 스릴러를 보는 느낌이 들어요.
0: 장소 선택은 사실상 거의 다 스릴러인데,
1: 계속 뭔가 조마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보게 되고
0: 네.
1: 한때 다르덴 형제가 이렇게 등장하고 나서 그의 핸드헬드 촬영 방식을 따라해 보려는 젊은 감독들도 많았고
0: 네.
1: 뭔가 다르된 형제와 비슷한 시각으로 한국 사회 문제를 다루려고 시도하는 작품들도 꽤 있었고
0: 네.
1: 그중에 물론 그게 성공적인 작품도 있지만 대부분의 작품은 이게 다르된 형제처럼 찍는다고 다르된 형제의 영화가 될 수 없다는 걸 약간 반증하는 작품들이 되더라고요. 약간 좀 일종의 마술사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다르된 형제가.
0: 하지만 다시 록백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그런 식으로 모방을 해내보는 게 또
1: 네.
0: 자기만의 창작 과정을 찾는 그 서툰 여정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1: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영화는 기술이기도 하지만
0: 네.
1: 결국 마음과 태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다르된 형제 영화를 볼 때마다 또 하게 되더라고요.
0: 네.
1: 자, 오늘은 뒷모습에 붙여 잊지 못할 뒷모습을 남긴 영화 두 편, 지금 극장에 상영 중인 영화 룩백 그리고 다르된 형제의 아들 두 편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주에 뵐게요.
0: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9629번 집 주차장에 딱 들어서는 순간에 영화 음악이 끝나네요. 야간 운전의 길동무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FM 영화 음악의 동무가 되어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이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뮤제 자이 1833-3367 GS건설
1: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잘 지내고 있지? 이젠 묻지 않아. 답이 없단 걸 이젠 아니까.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강릉에서 보내드리는 HLAFO FM, MBC 강원영동 FM입니다.

초단파 94.3MHz 출력 10kW로 방송되는 저희 MBC 강원영동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홍두희, 광고 책임자는 신준군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강원영동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비상 대피로 및 대피 시설을 정확히 확인.

확인하고 비상구 및 출입구의 위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피 준비 시에는 기상특보 및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하수도의 역류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등 이상징후 발견 시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을 해 지시를 받습니다. 대피 경보 시에는 경보 사이렌 등 경보 방송을 주시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며 가족과 떨어지지 말고 공동으로 행동합니다. 정해진 대피로를 통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2: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이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뮤제 자이 1833-3367 GS건설.

0: 깊은 산골의 가을밤을 흥겨운 음악으로 물들입니다. 폭발적인 가창력의 소찬휘, 허스키한 목소리로 마음을 울리는 김기태, 감성 발라더 정재욱, 생동감 넘치는 무대의 유하은 밴드, 네 팀의 음악이 물드는 특별한 여행,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태백편.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산골에서 펼쳐지는 가을밤의 음악 한마당 놓치지 마세요.
1: 축제를 보고 곧바로 떠나는 관광객보다 지역에서 하루 더 머물며 숙박하고 시장과 식당을 이용하는 관광객 한 사람이 지역 경제에는 더 큰 힘이 됩니다. 강원 영동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머물고 다시 찾는 콘텐츠로 연결할 때 관광 수입도 지역 안에 남을 수 있죠.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는 생활 관광지로 바꾸는 것, 지역 상권과 일자리를 함께 살리는 힘입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 영동 캠페인.

0: 있는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서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1: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좋아하는 사람 앞에만 서면 괜히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에 땀이 나고 평소에는 잘하던 말도 잘 안 나올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좋아하긴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근거림이 단순히 마음의 설렘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해요. 누군가에게 강한 호감을 느끼면 뇌가 먼저 반응하고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심장이 빨리 뛰고 손에 땀이 나는 등 긴장할 때와 비슷한 반응이 나타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보고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면 네, 그건 어쩌면 심장보다 우리 뇌가 먼저 오호, 저 사람 좀 특별한데? 하고 알아챈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0월 14일 수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10월 14일 수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김종국의 이 사람이다 였습니다. 아, 그러면은 결국 우리는 사랑에 빠지는 순간을 그 심장이 반응해서 라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심장뿐만 아니고 머리도 함께 반응을 하는 거였군요. 역시 재빠르네요. 우리 교감신경은. 아, 이런 감정을 느낀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렇지만 이런 감정을 한 번이라도 느껴보는 게 진짜 축복 아닌가요? 보통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감정, 진짜 사랑해서 마음이 찌르르 울리는 그런 감정은 쉽게 찾아오지 않잖아요. 아, 나중에 저도 결혼을 해서 자식을 얻게 되면은 이런 감정을 느껴볼 수 있을까요? 궁금해지네요. 네, 새 아침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가겠습니다.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수요일엔 퀴즈 도망자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특히 요즘 같은 가을이 되면 유독 그런 마음이 더 강하게 드는 것 같아요. 이 시간은 그런 분들을 위한 코너입니다. 오늘의 도망지 어딜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퀴즈도 마치고 선물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오, 그래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중하역 가까이
6: 새집이 라온.
5: 기다려온 서울 새집
6: 드디어 라온.
5: 중하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6: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5: 중하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7: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8: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9: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8: 워킷 워킷 안전화.
10: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옥십자 비맥스 제트점 광고심의 필요.
11: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2: 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지친 날 안아 브람스.
1: 지친 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0: 인기 많았던 키콘프루소 바로 옆이라며.
1: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0: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1: 10월 오픈 때 가보자.
0: 청라 아크온프루지오 대우건설.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박은선님, 매일 충북 진천에서 경기 화성으로 가며 출퇴근 중이에요. 아침에 일찍 나오면 쌀쌀해서 가을을 건너뛰고 겨울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셨습니다. 또 멀리 이 회사를 다니시네요. 근데 그쵸, 요즘 아침 저녁 왜 이렇게 쌀쌀한 거죠? 겉옷을 입어도 춥더라고요. 근데 요즘 여러분 일교차 큰 거 아시죠? 건강 조심하세요. 2763번님이시네요. 새싹이십니다. 요즘 현실이 참 팍팍해서입니다. 톡을 보냈는데 안 읽고 있는 걸 보니 자나봐요. 크크크크. 아, 지금 8303번님과 같이 운동을 하려고 이제 마음은 먹었으나 이게 쉽지 않죠. 진짜 출근 전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이어트 꼭 성공하시기를 바랄게요. 8303번님 파이팅입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7897번님께서요. 우리 아들이 말년 휴가 나왔어요. 입대 전 폐혈증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아들이 건강하게 군 생활을 해주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더 건강하고 행복하라고 응원해주세요. 우리 큰아들 이름은 이학윤입니다. 신청곡은 비바 청춘입니다 하셨네요. 폐혈증으로 큰일 날 뻔했는데 어떻게 군대에 건강하게 잘 다녀오고 있나 보네요. 다행입니다. 말년이면은 진짜 얼마 안 남은 거죠. 아, 군대 가기 직전에는 부모님께서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진짜 다행입니다. 끝까지 건강하게 잘 갔다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역시 건강이 최고예요. 그럼 신청곡 함께 하겠습니다. 딕펑스의 비바 청춘 듣고 올게요.

딕펑스의 비바 청춘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4086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얼마 전 사무실 동료들과 함께 부산의 가을 저녁을 즐겼습니다. 저녁으로 돼지갈비를 먹고 근처 국제시장과 깡통시장, 야시장을 둘러보며 기분 좋은 시간을 가졌네요. 참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때를 떠올리며 본조비의 It's My Life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4086번님 우선 자주 사연을 주셨죠. 기억이 나요. 댁은 대전이신데 교육 그리고 출장 때문에 다른 지역 많이 다니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번엔 부산으로 가셨군요. 아, 가을 부산 좋죠. 바다도 혹시 보고 오셨나요? 당연히 보셨겠죠. 국제시장에 저는 그 호떡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맞나요, 거기? 네, 행복한 시간 보내셔서 다행이고요.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2763번님, 7897번님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7938번님은요. 저는 올해 수학학원을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인터넷 카페나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안 하던 일을 하려다 보니 만만치가 않네요. 그래서 새벽부터 홍보글을 쓰기 위해 열심히 노트북을 두드리는 중입니다. 아, 인생 쉽지 않다. 아, 진짜 안 하던 걸 하면은 정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마음도 더 쓰게 되고 진짜 힘들죠. 아, 요즘은 학원도 이렇게 홍보를 해야 하는군요. 저 어릴 때는 그냥 뭐 전단지나 플랜카드 이런 거만 하면 됐는데, 그쵸, 이제는 또 인터넷 시대다 보니까 카페, SNS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죠. 또 하다 보면은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파이팅입니다. 학생들 많이 왔으면 좋겠네요. 4903번님, 제가 최근에 이직을 했는데요. 콜센터 관련 업무인데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모두 저보다 나이가 많으세요. 그래서 제 나이가 30대 후반인데 젓가락 필요할 때, 종이컵 필요할 때 진짜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다시 막내가 되니까 엉덩이가 가벼워지네요. 하셨어요. 아, 그쵸. 하셔야죠. 아이, 뭐 건강해지고 좋죠. 앉았다 이렇다 건강이 좋잖아요.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렇게 막내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분들의 애정을 독차지하고 또 간식 하나 더 얻어먹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아유, 파이팅입니다. 7728번님이신데요. 영디, 오늘도 가슴 한 켜낸 자유를 꿈꾸지만 현실과 타협하며 아침을 시작합니다. 저와 같은 마음으로 출근하고 있을 직장인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소연의 퇴사할게요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그쵸,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특히 수요일이 진짜 힘들잖아요. 아, 아직도 출근을 오늘 포함하면 3일이나 더 해야 돼? 그런 마음이 들죠. 하지만 또 시간은 가고 우리는 어찌저찌 잘 이겨내고 있을 겁니다. 네, 7981번님도 같은 노래 신청해 주셔서요. 함께 듣고 오시죠. 소연의 퇴사할게요.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어제 비가 그치고 나서 공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늘과 내일 아침까지는 많이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0.2도로 어제 이 시각보다 8도나 낮고요. 파주가 6도, 대관령 5도, 충주는 8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대전, 전주가 20도, 강릉, 대구, 부산 21도까지만 오르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많이 쌀쌀하겠고요. 모레부터는 점차 기온이 올라서 주말에는 다시 또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돌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고요. 대부분 해상으로는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고 충남 서해안과 전남 해안으로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곽정이었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나만 알고 있어도 좋지만 같이 알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건네는 아침 질문. 그거 아세요? 한 번에 목돈이 들어가는 물건을 살 때 무이자 할부라는 말 진짜 반갑죠.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깐, 카드사는 왜 이자를 안 받는 거지? 일반적인 신용카드 할부에는 기간에 따라 할부 수수료가 붙는데요. 무이자 할부는 특정 조건이나 기간에 이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받지 않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카드사는 그냥 손해를 보는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먼저 가맹점과 비용을 분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맹점 입장에선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면

소비자의 구매 부담을 낮춰서 매출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또 카드사 입장에서도 무이자 할부를 통해 카드 이용을 늘리고 고객이 카드를 계속 이용하도록 하는 마케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 가지 알아둘 점이 있는데요. 무이자 할부 이용 금액은 카드에 따라 포인트나 할인 혜택, 전월 실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이자라고 해서 일반 결제와 똑같은 카드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무이자라고 해서 물건 값이 싸지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장의 부담은 줄어들지만 앞으로 몇 달 동안 갚아야 할 결제 금액이 생기는 만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인지 따져보고 이용하는 게 좋겠죠. 그럼 오늘 알게 된 것 한번 정리해볼까요? 무이자 할부는 가맹점과 비용을 분담하거나 카드 이용을 늘리는 효과 등을 고려해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혜택이며 카드에 따라 포인트, 할인, 전월 실적에서 제외될 수 있다.

BTS의 고민보다 고 듣고 오셨습니다. 그거 아세요? 오늘은 무이자 할부에 관한 이야기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은 할부 잘 이용하시나요? 이거 잘 쓰시는 분들은 이런 것잘 계산해서 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큰 금액이 아니면 뭔가 할부라는 것 자체가 좀 무서워요. 왜 그런 거죠? 저와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네, 그럼 이제 퀴즈 도망자들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아침에 눈 떴는데 한숨부터 나올 때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 있으시죠? 아, 도망치고 싶다. 지금부터는 상상으로나마 어디론가 도망쳐 보려고 합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길 바라는 도망자들을 위한 퀴즈. 퀴즈 도망자들. 퀴즈 도망자들은요. 이 시간 회사 안 가고 학교 안 가고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 분들을 위한 퀴즈입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도망지로 떠나볼까요? 여러분, 이 시끌벅적한 소리 잘 들리시나요? 아, 얼마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회사에서 일할 때도 그렇고 마라톤을 뛸 때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건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을 참는 거다. 그래서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을 참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아, 저도 드디어 오늘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 현장으로 도망쳐 봤습니다. 오, 제 앞에 진짜 많은 참가들이 출발선 앞에 빼곡하게 모여 있고요. 이제 곧 출발하나 봐요. 으, 떨려요, 떨려.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아, 저도 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서 힘차게 달리고 있는데요. 오, 저기 길가에 응원하려고 정말 많은 분들이 또 나와 계시네요. 과연 저는 오늘 끝까지 집에 가고 싶은 이 마음을 누르고 참으면서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제가 결승선 통과할 때까지 여러분은 퀴즈 풀어보시죠. 퀴즈 도망자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마라톤 하면 떠오르는 숫자가 하나 있죠. 바로 42.195. 마라톤은 출발선에서 결승선까지 42.195km를 달리는 경기인데요. 지금은 이 42.195km가 마라톤의 공식 거리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OX 퀴즈 나갑니다. 마라톤의 42.195km라는 거리는 특정 올림픽 대회의 출발점과 결승점 위치 때문에 결정되었다. O일까요? X일까요? 이 마라톤의 42.195km라는 거리는 특정 올림픽 대회 출발점과 결승점 위치 때문에 결정되었다. 맞다고 생각하면 O, 아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X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받는 동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Will.i.am이 피처링인데요. 더 스크립트의 Hall of Fame 듣고 오시죠.

네, 윌라이엠이 피처링한 더 스크립트의 Hall of Fame 듣고 오셨습니다. 우린 정답 확인해봐야죠. 마라톤의 42.19km라는 거리는 경기장의 출발점과 결승점 위치 때문에 결정됐다. 정답은요. 5였습니다. 5. 네. 1896년 제1회 근대 올림픽 때만 해도 마라톤은 약 40km 정도였는데요. 이 지금의 42.19km가 등장한 건 1908년 4회 런던 올림픽 때라고 합니다. 당시 마라톤은 영국의 윈저성에서 출발해서 올림픽 경기장까지 달리는 코스였는데요. 이 거리를 환산하면 약 42.19km가 나온 거고요. 이후에 세계 육상연맹이 런던 올림픽에 이 거리를 마라톤의 정식 규격으로 최종 승인하면서 공식 거리로 자리 잡게 된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42.19km는 처음부터 과학적으로 체계를 딱 잡아서 계산해서 만든 숫자가 아니고 하나의 올림픽 대회 경기 코스에서 시작된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이렇게 통일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제 기록과도 관련이 있으니까요. 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세 분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새아침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다음 도망지로 떠나볼게요.

오늘 아침 눈을 딱 떴는데 구시성을 가진 회사 선배한테 톡이 와 있는 거예요. 아, 순간 속으로 그랬죠. 아, 이 구씨 말고 다른 구씨 만나고 싶다. 그래서 오늘은 2022년에 구씨 열풍을 일으켰던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속으로 도망쳐보려고 합니다. 이 작품은 경기도에 있는 가상도시인 삼포에서 서울까지 매일 지옥철을 타고 출근하는 삼남매가 주인공이고요. 이엘, 이민기, 김지원 씨가 그 삼남매를 연기했죠. 그리고 그 동네에 뜬금없이 나타난 정체불명의 외지인인 구 씨, 손석구 씨까지 정말 엄청난 연기력을 보여줬는데요. 지루하고 고단한 일상에서 해방을 꿈꾸는 이야기가 참 먹먹하게 다가왔던 기억이 납니다. 이 작품 추억하면서 퀴즈 풀어볼게요. 퀴즈 도망자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나의 해방일지에서 주인공 연미정은 구 씨에게 이런 말을 건네죠. 날 뿅뿅해요. 그래서 방송 이후에 이 단어가 정말 큰 화제가

됐어요. 이 말은 원래 누군가를 높이 받들고 우러러본다라는 뜻의 한자어인데요. 나의 해방일지에서는 단순히 존경해달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온전히 사랑해달라는 마음을 담은 말로 사용됐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중 뿅뿅에 해당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추종, 2번 추대, 3번 추앙, 4번 추궁. 보기 다시 드릴게요. 1번 추종, 2번 추대, 3번 추앙, 4번 추궁.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하고 미니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샷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받는 동안 노래 이어서 드릴게요.

네, 방금 들으신 곡 나의 해방일지 OST였던 곽진원의 일종의 고백 듣고 오셨습니다. 정답 바로 확인해 볼게요. 나의 해방일지에서 주인공 연미정이 구 씨에게 건넨 말인 날 뿅뿅해요에서 뿅뿅에 해당하는 말. 정답은 바로 3번 추앙이었습니다. 저도 이때 기억나요. 저도 본방 사수를 하면서 이 드라마를 봤거든요. 추앙? 추앙 맞아? 우리가 말하는 그 추앙? 갑자기? 하면서 웅성웅성했던 그런 씬이었는데 김지원이니까 한 거다라는 반응이 또 많았습니다. 아, 연기력들이 다들 대단했어요. 보기 1번 추종은요 뒤를 따름이라는 뜻이고요. 2번 추대 어떤 사람을 높은 자리에 올려 받듦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4번 추궁은 잘못이나 행동의 이유를 따져 묻는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렇게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세 분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새아침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신한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이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뮤제 자이 1833-3367 GS건설.
1: 지난달 취업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0: 잠깐의 대답이 이렇게 뉴스가 된다니 놀라우시죠? 기억하세요. 경제활동 인구조사. 여러분의 정직한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일자리 정책이 됩니다. 응답하는 당신이 국가대표, 국가데이터처.
2: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

0: 인 동탄 인덕원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2: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1: 오뚜기.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으면?
2: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면?
1: 남은 전기로 전기차 충전도 하고,
2: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0: 지나친 상상은 이 도시에 이롭습니다. GH에선 이 모든 게 현실이 되니까.
3: 실제로 이뤄내는 능력, 도시를 바꾸는 실력. GH 전기주택도시공사.
4: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5: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영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 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와 미니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분입니다. 1843번님. 요즘 저는 아침마다 도서관에 갑니다. 삶이 울적할 땐 그냥 출근 도장 찍듯이 도서관에 가서 마음에 드는 문구 하나 받아쓰고 집에 오면 그것만으로도 힘이 된다는 말을 들은 것 같아서 요즘 그 말을 실천 중이에요. 점심은 도서관 옆에서 잔치국수를 한 그릇 사 먹는데 그 뜨끈한 국물 맛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까지 이 루틴을 이어가 볼까 합니다. 요즘 무조건 일찍 일어나려고 노력 중인데 그런 저에게 힘이 될 만한 노래 한 곡 추천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아, 지금 잠깐 일을 쉬고 계시는군요. 그럴 때 맞아요. 울적해질 수 있잖아요. 뭔가 자존감도 떨어지는 것 같고 나의 효용감도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 루틴을 만드는 게 저도 진짜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하셨어요. 진짜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더라도 그냥 움직이고 무언가를 하다 보면은 또 나만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재화들이 쌓이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잘 지나고 나면은 또 좋은 일들이 무조건 찾아올 겁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또 응원 제가 많이 드릴 테니까 이렇게 아침 함께하면서 행복한 기운으로 가득 차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도 보내드릴게요. 그럼 오늘 끝곡 추천해달라고 하셨는데 이 곡 골라봤습니다. 제이래빗의 Happy Things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린 내일 다시 만날게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가을 들녘 농촌에서는 경운기와 트랙터, 콤바인 등 각종 농기계 사용도 크게 늘어납니다. 농기계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큰 부상이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브레이크와 조향장치, 그리고 등화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헐렁한 옷이나 수건이 회전하는 기계에 말려들지 않도록 복장도 단정하게 갖춰야 합니다. 특히 경사진 농로나 좁은 길에서는 무리하게 방향을 돌리거나 속도를 내지 말고, 도로를 이용할 때는 뒤따르는 차량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판과 후미등 상태도 꼼꼼히 살펴야 하죠. 수확의 기쁨이 사고로 바뀌지 않도록 농기계 작업은 언제나 천천히 안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지지 완판 단점 초등학교 스탠바이.
1: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0: 고덕신 도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린이 곧 온다.
1: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린.
2: 평택 고덕 우미린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3: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4: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5: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6: 깊은 산골의 가을밤을 흥겨운 음악으로 물들입니다. 폭발적인 가창력의 소찬휘, 허스키한 목소리로 마음을 울리는 김기태, 감성 발라더 정재우, 생동감 넘치는 무대의 유하은 밴드, 네 팀의 음악이 물드는 특별한 여행,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태백편.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산골에서 펼쳐지는 가을밤의 음악 한마당, 놓치지 마세요.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태입니다. 80억 분의 1이라는 인생 시뮬레이션 사이트 들어보셨어요? 세계 어딘가에 무작위로 태어나서 한 사람의 인생을 간접 체험해보는 사이트입니다. 예를 들면 탄자니아의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미용실 사장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요. 스웨덴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 사업의 성공에 억만장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는 전혀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살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 인생 시뮬레이션 사이트를 이용해 본 사람들의 후기를 찾아보니까 어느 하나 쉬운 인생이 없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태어나든 누구에게나 나름의 고민이 있고요. 또 나름의 즐거움이 있는 거겠죠? 자, 새로운 하루가 또다시 시작됐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이제 실전이에요. 오늘은 또 어떤 스토리가 펼쳐질지 기대하면서 일단 플레이 버튼 눌러볼까요?

10월 14일 수요일 굿모닝 FM 테이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첫 곡은 BTS와 콜드플레이가 함께한 My Universe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어렸을 때 프린시스 메이커라고 왜 공주가 될 건지 뭐가 될 건지 하여튼 태어났는데 공주로 될 운명일 수도 있는데 약간 틀면은 이상한 직업으로 끝나는 뭐 이런 게임을 저 엄청 어릴 때 예, 형 누나들이 했던 걸 옆에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0: 네, 비슷한 것 같네요. 80억분의 1. 그 전에 그 너튜브 중에서 어디 나라 가서 이제 체험하거나 진짜 신기한 나라나 엄청 힘든 나라 뭐 이런 데 가서 체험하는 너튜브 한때 많이 봤거든요. 저는 거의 너튜브에서 그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직접 가서 뭔가를 이렇게 취재하거나 찍어서 공유하고자 올리는 그런 사이트들이 엄청 멋지다고 생각해서 많이 볼 때가 있었는데, 정말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뭐 이런 데 있죠. 말도 안 되는 어떤 섬인데 인구 밀도가 막 말도 안 되는 곳 뭐 이런 그런 곳에 사는 그 사람들 만나면서 그 너튜버도 그런 얘기 했어요. 사람은 어디서 태어나는지가 인생의 80% 이상이다. 와, 그 얘기가 소름이 약간 돋는 거예요. 나 그래도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다행이다 라고 어떤 때 또 생각하고, 또 어떤 때는 와, 저기에서 태어난 사람 진짜 부럽다 라고 생각했던 때도 있습니다. 근데 또 신기한 거는 그 가난한 나라를 취재해도 아이들은 웃고 뛰어놀고 있어요. 마음먹기도 다릅니다. 참 인생 참 신기해요. 그죠? 어떤 곳에서 어떤 마음으로 오늘 보내실 건가요? 김보경님이, 저도 그 인생 시뮬레이션 사이트 해봤어요. 캄보디아의 부유층으로 태어나서 큰 굴곡 없는 삶을 살았죠. 근데 전 힘든 일이 있어도 지금 제 삶이 좋아요. 지금을 잘 살아볼래요. 맞아요. 지금 내 삶은 나밖에 몰라 사실. 내가 제일 잘 느끼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마무리할 건데요. 기분 좋게? 아니면 엉망으로? 내가 또 결정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정은정님이, 저는 울엄마의 젊은 시절을 살아보고 싶어요. 사남매 엄마가 아닌 여자 박봉선 여사님의 삶은 어땠을까 궁금해요. 약간 효가 있네요, 정은정님. 아, 멋집니다. 어쨌든 그걸 뭐 대신 살아보진 못하지만 그런 마음 드셨을 때 우리 엄마 말년에는, 박봉선 여사님의 말년에는 정은정이라는 딸 때문에 행복한 하루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 예, 저한테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 어떤 하루든 오늘 그래도 2시간 또 함께하는 시작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하고 감사합니다. 잘 달려보겠습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에요. 어제부터 022056으로 시작하는 전화가 오면 스팸 전화 아닙니다. 꼭 받으셔가지고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잘 듣고 있어요. 이 한마디 부탁드리고요.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시고 인증샷 보내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리면 녹용 홍삼 선물 세트까지 챙겨놓고 있겠습니다. 아, 두 시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일정 안내해드립니다.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정 리포터, 언어유의 정슬기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 뉴스에 새로 합류한 MBC 김경화 기자와 함께합니다. 아, 임경화 기자군요. 네, 임경화 기자님. 오늘 처음 뵙는데 저는 오늘 세수도 안 하고 왔네요. 아, 임경화 기자님 미리 죄송합니다.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수요일 4부 이원희 셰프님과 떠나는 미식여행 맛쟁이 신사 시즌2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나라 소도시 특집으로 함께 할 거예요. 어디로 떠날지 기대해 주시고요.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습니다. 어제 본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거 다 좋아요. 말머리에 어그봄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밤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는 도전자분들 지금부터예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해 주세요.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이카운트, 강원특별자치도청, 아이로웍스,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음주유엔 팀앱 대리, 노무법인 폐, 한국도로공사, 와이즈 플래닛 컴퍼니,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과 함께합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도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

0: 썼거든요.
1: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2: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입장 후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7시 11분 36초 7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2: 네, 테디 스모니. 기온 내려가는 속도를 몸이 따라가기가 좀 벅찬 아침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낮에 30도 웃돌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 공기가 더 차갑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서울입니다. 어제 비가 그치고 나서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어제 아침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뚝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8도 정도나 낮은데요. 현재 서울이 9도, 파주가 4도, 춘천 7도, 대전 10도로 올가을 그 들어 가장 춥습니다. 하늘이 맑아서 햇살은 좋겠지만 낮에도 따뜻하진 않겠습니다. 서울, 대전, 광주가 20도, 대구, 부산 21도까지만 오르겠고요. 바람이 강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서해안과 남해안으로는 강풍특보 내려진 곳들이 많고요. 그래도 내일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름세에 보이겠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상황이었습니다.
1: 매일 다른 게임이 펼쳐질 굿모닝 릴레이 퀴즈쇼, DJ 테이와 함께하는 로테이션 퀴즈.

1등을 하기 위해서 손가락 수양, 수련, 수행, 수수수가 필요한 이 시간 수요일에 만나볼 퀴즈. 단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2배속 퀴즈. 지금부터 어떤 노래를 빨리 감기해서 들려드릴 겁니다. 순식간이 지나가요. 귀를 쫑긋 세우고 가사와 멜로디 캐치캐치 할 수 있나 체크해보시죠. 어떤 노래인지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근데 진짜 빠르긴 빨라요. 자, 긴장감 올리기 위해서 신의 영역부터 뽑아보겠습니다. 선착순 1등으로 가장 빨리 정답을 맞춰주신 분께 부침 이름과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준비하겠습니다. 보내시고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진짜 빠르거든요. 집중해 주셔야 돼요. 자, 민경 PD 준비됐죠? 빨리 감기한 노래 들려주세요. 아, 원곡이 좀 느려서 그런가? 들리긴 들린다. 들리긴 들려. 아시겠어요, 여러분? 눈치를 못 챈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느린 거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자, 신의 영역은 문자에서 나왔습니다. 문자가 제일 빨랐어요. 문자 번호 9978번님 축하드립니다. 김시정과 불고기 세트 드립니다. 모르겠죠, 근데. 예, 조금만 느리게 해서 한 번 더 들어볼까요? 멜로디가 너무 친숙해진다 이렇게 하니까. 자, 이제 아시겠죠? 굿모닝 FM 선착순 1등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선착순 아닌 5분 더 뽑습니다. 행운 영역 열게요. 원곡으로 띄워드릴 동안 제목 맞춰주시면 됩니다. 5분 선정되면요 꿀스틱 세트 준비할게요. 힌트를 드리자면 이번 청취율 조사에서 굿모닝 FM이 1위를 하면 아침 라디오에 이것이 되겠죠? 예, 당연한 얘기죠.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날이 오긴 오겠죠? 예, 오늘 정답송 보아 씨의 노래였어요. 듣고 올게요.

0: 로테이션 퀴즈 정답송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정답 발표할게요. 빨리 감기한 노래의 제목을 맞춰보는 2배속 퀴즈. 정답은 바로 보아 넘버원이었습니다. 박재현님이 넘버원.
1: 누가 넘버3라.
0: 예, 굿모닝 FM 단연 넘버원이죠 하셨는데 약간 긁히니까 하지마요. 2, 3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예, 긁히니까 하지마. 0070번님이 2001년 군번입니다. 청소 시간마다 내부반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던 그 노래 보아의 넘버원 하트. 또 이 대한민국의 또 군인, 예, 군 시절을 보냈을 때 들었던 노래들은 잊지 못하잖아요. 잊지 못해. 그래서 제가 딱 22살 한두 살에 이렇게 데뷔했는데 그때 제 친구들 다 군대 갔거든요. 다 그 얘기예요. 이 노래 너무 미쳐버릴 것 같다. 진짜 기상송으로 계속 들었다. 향기를 남기고 정말. 예, 지금까지도 듣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들었던 노래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꿀스틱 세트 준비할게요. 매일매일이 달라지는 로테이션 퀴즈. 내일도 함께해 주세요.

취했다고 술 깨야죠. 회식 끝 아침이에요. 일어나야죠. 매일 아침 7시 숙취 해소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What's moving? I'm moving.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가 되면요 스몰톡 하면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스몰 간식을 쏩니다. 그러실 거 문자 샵 8000번, 담은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먼저 도착한 3418번님의 사연으로 시작해볼게요. 세계 최고로 무거운 호박,

0: 등장한 거 봄? 무려 1.4톤이래요. 우와. 사진을 보는데 신데렐라가 호박마차를 어떻게 탔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사람 다섯 명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셨어요.
1: 미쳤다, 미쳤어.
0: 와, 사진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게 기존에 이제 기네스 기록이 있었거든요. 그 호박보다 약 136kg이나 더 나가는 제일 무거운 호박입니다. 심지어 이게 취미로 키우시다가 세계 기록을 깬 거라고 해요. 이거 뭘 대단한 목표를 가지고 키운 건 아닌데 이렇게 커버린 거야.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대단하기도 하고요. 3418번님 호박맛 쫀득이 드립니다. 하나 더 소개해드릴게요. 6002번님 어벤져스 둠스데이 개봉 날짜 봄 12월 16일에 개봉한대요. 더 재밌게 보기 위해서 오늘부터 마블 시리즈 다시 정주행하려고요. 근데 안돼. 예, 마블 시리즈는 어벤져스 다 고까지만 보시고 그 뒤에 나온 거 보지 마세요. 안 봐도 돼. 둠스데이는요 어벤져스는 물론 판타스틱 4, 엑스맨 등 다양한 세계관의 캐릭터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로봇 다우니 주니어가 닥터 둠으로 등장하잖아요. 와, 너무 충격적이야. 이게 좋은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헷갈리게 좀 안 좋은 방향이 될지 걱정이 되면서 마블 팬이라서 기대와 걱정을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응들은 좋은 것 같아요. 12월 16일까지 마블 시리즈 자 이제 못 보신 분들 좀 챙겨보면서 예, 설렘을 좀 가져볼까요? 6002번님 팝콘앤콜라 세트 드립니다. 어제 본 이슈 계속 보내주십시오. 그동안 스파이더맨 OST 듣겠습니다. 스티브 레이시의 오 예.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스티브 레이시의 오 예 듣고 오셨습니다.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들 계속 소개받아 볼까요? 9223님이 5시간 동안 플랭크 자세 유지한 사람 봄? 미국에서 열린 시니어 스포츠 대회에서 12명의 손주를 둔 60대 할머니가 5시간 동안 플랭크 자세를 유지했다고 해요. 5분도 못하는 저를 반성하게 합니다. 진짜요? 60대. 와...

사진 찾아보면 어마어마하네. 와, 이분 평소에 운동 많이 하셨나 봐요. 근데 탄탄한 몸을 아직도 유지하시는 선수 같으신데 5시간이 가능? 어떤 자세든 5시간은 쉽지 않은데 누워있는 거 말고는. 예, 대단합니다. 9223님 햄버거 세트 드립니다. 8607번님 래퍼 스윙스 사극 드라마 도전하는 거 봄. 쇼펌 드라마 광안 세자의 여자에서 호위무사 역할을 맡았다고 하는데요. 드라마 포스터가 공개되자마자 관심과 함께 카피바라 아니냐는 놀림도 받고 있어요. 크크크 하셨는데 저는 사실 스윙스이신지도 몰랐어요. 스윙스인지 모르고 비슷한 인상의 또 배우분이 계시잖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배우인데 응답하라에도 나오셨고 예, 그 박보검 아버님으로 나오셨고 있어요. 어쨌든 악마를 보았다 이도 나오고 어쨌든 그분인 줄 알았는데 스윙스라고 해서 와 대단하다. 반응도 그렇던데요. 스윙스 멋있다 하고 가로 열고 예, 남자로서는 아닌 8607번님 편의점 상품권 드립니다. 3630번님 요즘 SNS에서 자주 들리는 노래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 가 사실 AI가 부른 거 아시나요? 머무르라는 AI 가수가 부른 곡이었대요. 저는 로테이션 퀴즈로 단련됐다고 생각했는데 AI가 너무 잘 불러서 생각도 못했어요 하셨는데 이제 뭐 음악 하시는 분들은 곡 만들 때 AI 보컬 위력을 알고 있어요. 와, 저도 이제 가이드 보컬이라고 그런 거 받을 때 이제 AI 보컬들을 봤는데 사실 인간보다 잘 부르는 AI도 있어요. 예. 대단합니다. 3630번님 조각케이크 앤 커피 드립니다. 간식 맛있게 드십시오. 이 머무르라는 그러니까 예전에 치면은 이제 뭐 아담 같은 거잖아요. 실체가 없는데 아담보다 실력이 너무 좋아졌어. 머무르의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 저는 듣자마자 사실 AI 곡인 줄 알았어. 작곡까지도 예, 알았는데 너무 좋네. 듣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1: 중하여 가까이
2: 새집이 라온.
1: 기다려온 서울 새집
2: 드디어 라온.
1: 중하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2: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1: 중하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살아요, 내
3: 소중한 사람. 깊은 산골의 가을밤을 흥겨운 음악으로 물들입니다. 폭발적인 가창력의 소찬휘, 허스키한 목소리로 마음을 울리는 김기태, 감성 발라더 정재욱, 생동감 넘치는 무대의 유하은 밴드, 네 팀의 음악이 물드는 특별한 여행,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태백편.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산골에서 펼쳐지는 가을밤의 음악 한마당, 놓치지 마세요.
4: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5: 7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6: 네, 테디. 어제보다는 훨씬 덜 밀리는데요. 대부분 평소와 비슷한 정도의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는 동쪽으로 모두 사고가 있었는데 처리가 되면서 좀 나아지고 있고요. 지금 올림픽대로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50분 정도 걸리면서 지체고, 이후 압구정동 일대 속도가 내려가고 강변북로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는 56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반대 강 서쪽으로는 두길 다 올림픽대교 일대부터 반

서초대교 부근까지 속도가 내려갑니다. 강남 순환로는 수서 쪽으로 서초터널에서 매안 지하차도까지는 정체가 되고 있고요. 분당 수서로 청담 쪽 수서 부근에 고장차 있어서 복정교차로에서 탄천 1교까지 지체입니다. 고속도로 중에서는 아래 순천 완주고속도로 완주방향 용암 1터널 안에 화물차 사고가 나서 전면 통제 있으니까 참고하셔야겠는데요. 상관나들목부터 꽉 막혀 있고 이전에 우회하셔야겠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자연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어서 와요. 자연 리포터는 만약에 네. 다른 사람으로 살아볼 수 있어. 그러면은 어디에 태어나서 어떤 삶을 살고 싶어요?
1: 일단 그래도 지금 한국말밖에 못하니까 우리말밖에 못하니까 저는 한국에서
0: 일단 대한민국 태어나요.
1: 네. 이효리 씨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0: 어떤 점이 부러워서?
1: 일단 이효리 씨 아침에 그냥 일어나서 머리만 한번 쓸어도 예술이 되잖아요. 저는 지금 그냥 쓸어넘기면 머리 안 감은 머리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네요.
0: 못 자는 삶일 텐데.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그래 생각하면 재밌긴 하다. 남의 그렇죠.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긴 한데 결국엔 내 인생이죠. 결국엔 내 인생이야.
1: 그렇죠.
0: 자, 오늘의 깨알 뉴스 또 단단하게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27학년도 수시 논술 시험에서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들이 잇따라 적발이 됐습니다.
0: 안 돼, 안 돼, 안 돼. 못된 거 하여튼 하면 안 돼.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진짜 많은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특히 풀이 과정이 명확하고 정답이 숫자로 도출되는 수학이나 과학시험에서 이 스마트 안경이 악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난 3일 서울시립대에 이어서 지난 10일 연세대 논술시험에서도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적발이 됐습니다. 서울시립대는 해당 수험생을 퇴실 조치하고 향후 3년간 입학시험 응시를 제한하기로 했고요. 연세대도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0: 예, 이제 수능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수능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게 되나요?
1: 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7학년도 수능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에 스마트 안경을 명시했습니다. 또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이 되면 해당 연도 수능을 무효로 하고 다음에 응시 자격까지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정행위를 어떻게 적발할 것인지가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전자기기 탐지 기술을 개발하고 부정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0: 네, 이거 뭐 별거 없습니다. 지금 스마트 그 안경이 디자인이 몇 개 안 돼요. 보면 그냥 티 나요, 사실.
1: 그쵸?
0: 예, 안경 자세히 좀 공부하면 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수능, 수험생 모두가 공정한 환경에서 시험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거 부정하지 마. 아무것도 안 돼.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각국의 튀김 요리를 대상으로 한 음식 평가에서 한국식 치킨이 당당히 1위에 올랐습니다.
0: 치킨 튀긴 거 누가 이겨요? 진짜 안 먹어본 사람만 모르는 거야.
1: 그러니까요. 예.
0: 어떤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을까요?
1: 네, 먼저 닭고기를 두 번 튀기는 조리법에 주목을 했는데요.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닭고기를 먼저 익힌 다음 높은 온도에서 한 번 더 튀겨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또 고추장을 이용한 매콤달콤한 양념치킨부터 간장, 마늘, 허니버터 등 다양한 소스를 즐길 수 있다는 점도 한국식 치킨의 매력으로 꼽혔는데요. 한국식 치킨에 이어서 2위는 인도네시아의 길거리 음식 바타고르가 차지했고요. 3위는 페루의 해산물 튀김 요리 할레아가 올랐습니다.
0: 치킨 뭐 한번 먹을 때 전 두세 마리 먹으니까 먹은 양이 어마어마할 건데 애호가로서 너무 기분 좋네요. 높은 평가를 받았다니까.
1: 그렇죠. 그리고 또 이 한국식 치킨은요. 한국 음식 100선에서도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0: 그래.
1: 2위는 소갈비, 3위는 소고기 부위인 안심, 그리고 4위는 춘천을 대표하는 닭갈비가 차지를 했고요. 5위에는 김치찌개가 올랐는데요. 김치나 비빔밥 같은 한국 전통 음식보다 이

0: 치킨이 더 높은 순위에 올랐다는 점이 눈길을 끄는 부분입니다.
1: 예, 오늘도 메뉴 고민 중이신 분들, 세계가 인정한 한국식 치킨, 아, 오늘은 치킨 한번 때릴까요?
0: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SNS에서 한국 민속촌의 귀신 캐릭터 영상이 화제인데요. 테디도 혹시 보셨나요?
1: 아, 저희가 알고리즘 떠가지고 모든 귀신 다 보고 있어요. 귀신이 한 종류가 아니야. 아, 너무 근데 애들이 귀여워.
0: 맞습니다.
1: 꽤 무섭기도 하고요. 네. 분장 잘했어요.
0: 이 영상 속 귀신들은 한국 민속촌에서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하는 가을 축제 귀신사바 귀신놀이의 캐릭터 배우들인데요. 처녀 귀신과 구미호 등 전통 귀신 캐릭터들이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관람객과 즉석 상황극을 펼칩니다. 그런데 이 축제가 요즘 부모들 사이에서 일종의 예절 학원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데요. 아이가 평소에 말을 잘 듣지 않는 습관을 귀신에게 털어놓으면 이 귀신이 직접 엄마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잡아가겠다 라면서 훈계하는 상황극을 펼치는 겁니다. 실제로 귀신을 만난 뒤로 아이가 밥을 잘 먹게 됐다는 후기도 전해지고 있어요.
1: 충격요법. 아이한테는 뭐 공포일 수도 있는데 어릴 때 망태 할아버지 뭐 이런 얘기 막 들었던 것 같은데 무서워서 말 잘 듣고 했잖아요.
0: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이 경찰 아저씨가 이놈한다 하는 것처럼 제 무서운 제3자를 앞세워서 아이의 행동을 바로 잡는 건데요. 귀신 역할을 맡은 배우들도 어릴 때 들었던 부모님에게 들었던 잔소리를 연기에 활용하기도 하고요. 오은영 박사의 영상도 참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공포심을 이용하는 방식이 아이에게 불필요한 두려움이나 트라우마를 또 남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맞아요. 이 연기하시는 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목 쉬더라고요. 알고리즘이 계속 되니까 지금 목 쉬어 있더라고. 우리 아이들 엄마 말 잘 들으면요 칭찬 줄 거고 안 들으면 태희 삼촌 이놈 합니다. 밥 잘 먹고 눈물 뚝.
0: 네, 박미령님이요. 우리나라 치킨만큼 맛있는 치킨 없죠. 치킨 만만세.
1: 치킨은 진짜 외국에서 튀긴 닭 먹어보면 확 느껴져요.
0: 이길 수가 없어요.
1: 이길 수가 없어. 아, 진짜 달라. 와. 네. 신지현님이 치킨은 칼로리 때문에 자주 안 먹는데 오늘 깨알 뉴스 들으니까 확 당기네요. 치킨 갑니다. 네. 하셨는데 칼로리를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신지현님. 성분을 신경 써요. 성분을. 칼로리는 많을수록 좋아요.
0: 치킨은 단백질.
1: 단백질이잖아. 네. 단백질.
0: 5183원님은 5학년 아들도 귀신 보러 가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말을 안 들어요. 민속촌 체크 완료.
1: 진짜 5183원님 미안합니다. 5학년은 다 알아요. 미안합니다.
0: 네, 저희 집 아들도 처녀 귀신은 옛날 사람이라 우리 집까지는 택시 타고 못 온다. 말을 안 듣더라고요.
1: 안 들어 안 들어. 아, 이게 참 쉽지 않은데 유치원생들만 약간 통해요. 이혜정님이 삼수 중인 아들아 마무리 잘하자. 부정행위 안 해야 테디처럼 좋은 사람으로 살게 된대. 저는 저처럼 좋은 사람. 저는 좋은 사람도 아니지만 부정행위 안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0: 정말.
1: 그걸 안 해야 잘 사는 게 아니라 그거는 안 하는 게 당연한 거야. 하려고 마음 먹는 너네들 진짜 혼난다. 물론 마음은 먹을 수 있어. 하면 안 돼. 깨알뉴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에 반반한 퀴즈 시작할 거예요. 바버레치의 울면 어때 띄워드립니다. 오, 오랜만이네. 민정 리포터와는 노래 들으면서 인사 나눌게요. 내일 또 보자요.
0: 내일 또 만나자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1: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밤바람 퀴즈. 파라라랄라 반반 치킨 치킨. 밥만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한 마리 다 드리니까 드시고 싶어요? 참가해주세요. 반반은 퀴즈. 생각만 하셔도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그리고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치킨의 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요 만점자 특별 축하금으로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오늘의 신청 사연 바로 만나봅니다. 10월부터 육아휴직을 하고 아침마다 굿모닝 FM을 듣는 시윤이 아빠입니다. 아내가 반반은 퀴즈 정답을 저한테 실시간으로 보내줘요. 아내가 잘 푸는 것 같아서 대신 신청해봅니다. 기회를 주세요 하셨는데, 오, 오랜만에 남편이 또 신청해 주시고 아내분이 도전하는. 자, 오늘의 도전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들어오세요.
2: 밥 넘고 치킨도 받자 바라바라 바라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2: 아, 네, 안녕하세요. 광주에 살고 있는 시윤이 엄마 김건지입니다.
1: 건지님 반갑습니다. 아니, 네. 남편한테 왜 이렇게 네. 반반한 퀴즈 정답 계속 보내요?
2: 아, 내가 이렇게 잘 맞춘다는 걸 과시하려고 그랬었어요. 아,
1: 정말 이게 정답을 외치기 전에 보내신 거예요?
2: 아, 네, 정답 외치기 전에 보냈는데 예. 요새는 좀 정답률이 좀 많이 떨어지네요.
1: 아, 쉽지 않아. 문제가 어려운데 지금 보내신 네. 그 톡 어떤 네. 캡처를 해가지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2: 아, 너무 아, 귀여워. 캡처에서 보냈어요?
1: 예, 너무 귀여우시네. 계속. 뭐 잘 모르는 건 물음표도 붙여. 친구? 이렇게. 아, 옆에 남편분 있으세요?
2: 네, 아기랑 같이 있어요.
1: 아, 남편분은 지금 받을 수 있나 전화를? 응원 한마디 듣고 싶은데.
2: 전화요? 예. 아, 네. 잠시만요.
3: 네. 전화. 네, 테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네, 네.
1: 아니, 건지 님이 이렇게 톡으로 보내면은 너무 사랑스러우시겠어요.
3: 아, 네. 그 출근 때만 톡을 보내는데 정말 징징징징 올려서 아, 지금 시작하고 있구나.
1: 아야. 네. 참여율이 이렇게 높네.
3: 네, 카풀을 하고 있어가지고 못 들을 때도 있거든요.
1: 아, 그렇군요.
3: 그러면은 카톡으로 징징징징 오면, 오, 잘 맞췄네 하고 이렇게 또 듣고 있었습니다.
1: 확실히
3: 네.
1: 아내분이 더 잘 풀어요?
3: 아, 네. 아내가 한두 문제는 그래도 더 잘 맞추는 것 같더라고요.
1: 나이스.
3: 네.
1: 아내를 위해서 응원 한번 하겠습니다. 화이팅 한번 외쳐주시죠.
3: 건지, 화이팅!
1: 아, 좋습니다. 다시 바꿔주시고요.
3: 네.
2: 네.
1: 어, 세상에. 남편분도 목소리가 너무 따뜻하시다.
2: 아, 네. 아,
1: 남편 장점 하나 갑니다. 가장 큰 장점. 아,
2: 가장 큰 장점, 자상하고요. 귀여워요.
1: 오래 생각했고 두 개 얘기했어. 오케이.

0: 빨리 빨리 퀴즈로 갈게요. 반만 맞추면 네, 반반한 퀴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한 시간은 77초이고요. 모르는 문제 패스하셔야 다시 풀 수가 있어요.
1: 네.
0: 네, 준비되셨죠?
1: 네.
0: 좋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더하기를 하자. 49 더하기 12는
1: 61.
0: 아들을 영어로 하면
1: son.
0: 속담을 이어서 말해주세요. 고생 끝에
1: 낙이 온다.
0: 이 노래의 제목은 외로운 날들이여 모두 다 안녕.
1: 아,
0: 오, 아. 가사에 제목이 있어.
1: 아, 일단 패스. 일단 패스.
0: 사각형 내각의 합은 몇 도일까요?
1: 360도.
0: 잊지 말자. 난 어머니의 자부심이다. 이 대사가 나온 임시완 주연의 드라마 제목은
1: 미생?
0: 세종대왕이 학자들을 모아서 학문을 연구하고 정책을 논의하도록 만든 조선시대의 기관은
1: 직산전.
0: 오, 사자성어입니다. 산을 좋아하고 물을 좋아한다. 요산?
1: 요소?
0: 맞아요. 아니. 정답.
1: 아.
0: 훈민정음 창제 당시 기본 모음수는
1: 18?
0: 아니 생각보다 개? 작아. 다운 아, 다운.
1: 모음수? 모음수.
0: 패스 패스
1: 열,
0: 패스.
1: 12개.
0: 아니야 더 작아요.
1: 10개?
0: 패스 패스.
1: 패스.
0: 소설 시타르타를 쓴 작가는?
1: 패스.
0: 아 노래 제목 외로운 날들이여 모두 다 아? 안녕.
1: 안녕.
0: 오. 아 좋았어 좋았어.
1: 아.
0: 많이 맞췄어요. 아쉽나 봐 아쉽나 봐. 많이 맞췄어요. 자 결과 아, 발표합니다. 10문제 중에 무려 8문제 맞으셔서 성공하셨습니다. 아! 10만원 설마인 기능성 베개 치킨에 콜라 세트 획득하셨습니다.
1: 아, 와!
0: 잘했어요 잘했어요. 어려운 문제 진짜 잘 맞췄어.
1: 아, 모음수 뭐몇 자죠?
0: 기본 창제 당시의 기본 모음수는 이거 놀라요. 3개밖에 안됩니다. 3개예요 3개. 한참
1: 아,
0: 내려도
1: 그거 짝대기 2개랑 점 하나
0: 그렇지 그렇지. 야 정확하다.
1: 아 생각난다 이제.
0: 야 아유 상식이 풍부하시네.
1: 아닙니다.
0: 시타르타를 쓴 작가는 헤르만 헤세였어요. 아깝다 아깝다.
1: 들어봤었는데
0: 권진님이 확실히 퀴즈 잘 푸신다. 확실히
1: 아유, 감사합니다.
0: 실력
1: 아쉽네요.
0: 예 잘하셨어요. 자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1: 아 우리 사랑하는 아들 시윤이 쑥쑥 크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남편 퀴즈 신청해줘서 좋은 추억 만들어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자.
0: 그, 그리고요 그리고 남편
1: 남편 남편?
0: 네
1: 남편. 아 남편 사랑해.
0: 아 그렇지. 간지님 아, 오늘 기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보내드려요. 안녕
1: 안녕.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모음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려요. 훈민정음 창제 당시 세종대왕은요 하늘, 땅 그리고 이것을 본떠서 기본 모음을 만들었습니다. 하늘에 둥근 점으로, 땅은 가로획으로, 이것은 세로획으로 나타냈는데, 자 여기에서 이것 세로로 됐던 것 무엇일까요? 어렵나요? 객관식으로 내드릴까요? 1번 사람, 2번 사탄. 정답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추신 분 중 다섯 분 추첨해서 멀티비타민 준비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할게요. 조이 씨의 노래, 조이 버전으로 좋은 정답 있으면 소개시켜줘.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엘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3: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훈민정음의 기본 모음에서 새로 획이 상징했던 것, 정답은 바로 1번 사람이었습니다. 4573번님이 정답 사람.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에서 우리글 한글에 대해 많이 배웠죠. 아, 그러니까 이 뿌리 깊은 나무 저도 너무 애정하는 드라마인데 여기서 세종대왕의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어. 문대상님이 1번 사람. 사람 냄새나는 굿모닝 FM 청취율 대박 나세요. 예, 덕분에 좋아지고 있어요. 더더 응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포함해서 정답 맞추신 다섯 분께 멀티비타민 챙겨드립니다.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성공표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청취율 조사 인증샷 벌써부터 많이 보내주셨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5243번님이 어제 오후 미용실에서 머리 자르는데 청취율 조사 전화가 왔어요.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맛쟁이 신사가 제일 재밌어요. 라고 답을 했죠. 상담사님께도 꼭 들어보라고 추천했고요. 전화 끊자마자 미용사님도 내일부터 꼭 들어보겠다고 하셨어요. 졸지에 청취자 두 명 확보했습니다. 하셨는데 어제 손님 중에 예, 머리 하시다가 전화 받고 추천 받으신 미용사 지금 원장님 계시죠? 문자 보내주세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2007님이 출근하는 차에서 청취하는 애청자입니다. 어제 회사에서 근무하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청취율 조사 전화더라고요. 차분하게 MBC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애청해요. 라고 외쳤습니다. 청취자분들도 02-2056으로 시작하는 전화가 오면요. 당황하지 말고 당당하게 태희입니다. 라고 외치시면 돼요. 하시면서 또 이렇게 권유까지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0: 두 분 녹용 홍삼 선물 세트 드릴게요. 건강하세요. 자, 저희는 광고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들이기 좋은 조건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 기분이 그다지 좋은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기분이 좋으면 지금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바라니까요. 둘째, 차분해져 있는 때가 좋다. 들떠 있으면 새로운 결심같이 진지한 생각 자체가 안 들고, 셋째, 평상시와 다르게 뭔가 바뀌는 시기가 좋다. 자, 가을 하면 쓸쓸 애잔하죠? 기분이 들뜨긴커녕 수시로 차분해지고요. 게다가 온도와 습도, 나무색이 확실히 바뀌는 때다. 즉, 지금이 새로운 습관을 장착할 절호의 기회다. 이어갑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아침 저녁으로 찬 기운이 느껴지는 이맘때 장롱 속에 넣어두었던 전기장판과 전기담요를 다시 꺼내는 가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보관했던 난방기기를 아무 점검 없이 사용하면 자칫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전선이 벗겨지거나 눌린 곳은 없는지, 장판 내부에 열선이 꺾이거나 손상되진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기장판 위에 두꺼운 이불을 여러 겹 덮거나 라텍스처럼 열이 잘 빠져나가지 않는 제품과 함께 사용하면 내부 온도가 크게 올라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는데요. 사용하지 않을 땐 전원을 반드시 끄고 플러그까지 뽑아두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오기 전 난방기기 안전 점검부터 시작해 따뜻하고 안전한 계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유쾌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개항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피콘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3: 중화역 가까이
4: 새집이 라온.
3: 기다려온 서울 새집.
4: 드디어 라온.
3: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4: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3: 중화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5: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심의 필.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1: 오늘의 굿모닝 굿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0: 이상원이라고 합니다. 병원 조리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2022년 엄마를 하늘나라에 보내고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요양보호사도 따고 버스면허도 따고 해서 우울증을 좀 극복하다가 부인 광고를 보고 병원 조리사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조리사 일이 저한테 이렇게 적성에 잘 맞는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행복하고 만족하고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항상 아침에 6시에 출근해서 MBC 라디오를 늘 들으면서 환자분들과 간호사님, 원장님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취미로 일주일에 한 번씩 보컬 레슨을 다녀요. 노래를 잘하고 싶어서요. 테이시처럼. 근데 얼마 전에 테이시 보고 싶어가지고 헬스키친 보고 왔고요. 테이시가 딱 앞바로 등장했을 적에 바지를 한껏 올려가지고 빵 터졌어요. 모든 조리사분들, 병원에서 조리하시는 조리사분들 파이팅입니다. 모두 have a good day.
1: 제가 바지를 올려 입은 게 아니고 그게 원래 하이웨스트 바지예요. 그렇게 미국 사람들이 거기가 허리라고 찝어주고 갔어. 내 미디가 많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병원 조리사로 일하고 있는 이상원님의 굿 메시지로 굿모닝 FM 3부 시작했습니다. 자격증도 따시고 새로운 일도 도전하시면서 우울증을 극복을 하셨어요. 이게 뭐 직업을 잘 만나서 운 좋게 극복하신 게 아니라 그간에 했던 그 노력과 움직임이 다 이게 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집니다. 기분이 다 제가 좋아지네요. 너무 잘 맞는다고 하니까 아, 행복하다. 진짜 듣고 있는데 너무 기분 좋아요. 헬스키친 재밌죠. 그리고 뮤지컬 보컬 레슨 또 받고 계시면 헬스키친에 진짜 노래 잘하는 배우들 너무 많거든요. 오디션만 1년 걸렸으니까 보시고 좀 기분 좋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다음에 예 노래 실력 좀 되면은 전화 다시 저희가 문자 보내주시면 전화 한번 해서 한 소절 듣겠습니다. 준비되시면 언제나 문자 주세요. 굿모닝 굿메시지 참여 원하시는 분들 굿모닝의 팬 홈페이지 굿모닝 굿메시지 게시판 있습니다. 그곳 또는 문자 샵 8000번 담은 오시면 장문 100원이 들어요. 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 유의. 자신도 모르게 꽁트의 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MBC 정슬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슬기입니다.
1: 우리 정슬기 아나운서가 다음 주까지 함께해 주시는데 너무 우리 청취자들이 좋아해서 저한테 굿모닝 바로 다음에 대대장님 충성으로 일찍 인사하는 청취자들이 많아요.
2: 아이, 그냥 감사합니다. 예. 충성.
1: 꽁트. 아, 오랜만에 예, 또 한다고 막 못하면 어떻게 또 걱정을 하셨었는데 네. 뭐 여전히 잘하셨어요.
2: 아 아니에요. 제가 이제 뉴스를 진행을 하잖아요. 아침에 그러면 이제 뉴스를 하다 이제 후반쯤 되면요 우리 신수민 작가님한테 카톡이 하나 와요.
1: 준비하시라고.
2: 제가 더 네. 떨려요. 뉴스하기 전보다 세상에. 이거를 열어보면 여기에 뭐가 있을까 이러면서
1: 아, 진짜로
2: 가슴이 콩닥콩닥거려서 잠깐 생각하고 열거든요.
1: 요 떨림이 이번 주까지 저는 봅니다. 예, 이번 주까지 왜냐하면은 우리 대지장님도 하시. 다 보면 이거 즐기는 때가 있었거든요. 이제 오랜만이라 또 거기까지 오는데 조금 슬로우 스타터인 것 같습니다만 여전히 뭐 잘해주고 계시니까
2: 열심히 하겠습니다.
1: 예, 믿고 가겠습니다. 언어 유희 시작해 볼까요?
2: 네, 오늘도 역시 평소에 헷갈렸거나 궁금했던 단어들 자유롭게 제보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 유의해야 할 우리말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1: Let's go. 밥만 넣고 치킨도 받자. 빠라빠라 빠라반.
2: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1: 예, 안녕하세요. 울산에 사는 김호경입니다. 근데 치킨을 그 양념으로 주나요? 후라이드로 주나요?
2: 일단 퀴즈 맞춰보시죠. 예. 자, 문제 나갑니다. 저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1: 아나운서! 아, 엄청 쉽네.
2: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자. 오늘은 몇 월 며칠일까요?
1: 자, 가만히 있어 보자. 오늘이 10월 14일.
2: 아쉽지만 탈락입니다.
1: 오늘 10월 14일 맞는데요.
2: 아니, 10월 아니고 10월이라고 하셔야죠.

0: 아, 이놈아네. 날짜만 맞으면 됐지. 나 인정 못합니다. 다시 합시다. 예?
1: 아, 오늘 참여 감사합니다.
0: 아니요.
1: 이만 전화 끊겠습니다.
0: 아니, 끊지 마있어. 제가 있으면서 자.
2: 지금 네. 사투리 잘한다고.
1: 테디 네. 왜 사투리 왜 이렇게 잘해요?
2: 저 울산 출신이에요.
1: 아.
2: 제가 표준어를 잘한다고 칭찬 들어야 돼요. 예.
1: 네, 자 오늘 우리가 유의해야 할 우리말 10월. 10월입니다. 오늘 상황극에서 퀴즈 참가자 호경은요 날짜를 얘기할 때 10월을 10월이라고 했다가 아쉽게 탈락하고 말았는데요.
2: 아하.
1: 발음할 때도 10월, 한글로 적을 때도 10월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10월이 아니라 10월이라고 할까요?
2: 그러니까요. 적을 때는 10월이라고 적잖아요.
1: 그런데요. 적을 때도 10월이 맞아요.
2: 그래요?
1: 네.
2: 아, 맞춤법까지 틀린 거야?
1: 네. 사실 한자만 놓고 보면은 열, 십에 달, 월이 합쳐진 말이니까 10월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잖아요.
2: 예?
1: 하지만 10월이라고 발음해 보면 어딘가 좀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발음하기 더 편한 10월로 바뀌어 굳어진 겁니다.
2: 아하.
1: 이렇게 발음하기 쉽거나 듣기 좋도록 소리가 바뀌는 음운 현상을 활음조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활은 미끄러울 활자를 써서요. 말 그대로 소리가 미끄러지듯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예를 더 들어보면 6월도 6월도 6월이라고 하지 않고 6월이라고 하죠.
2: 그렇죠.
1: 또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을 뜻하는 희로애락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서 로는 원래 성내 노라는 한자거든요. 분노에서는 노로 읽고 쓰지만 희로애락에서는 로로 읽고 쓰는 거죠. 우리말에는 이렇게 발음하기 편하도록 소리가 바뀌고 그 바뀐 소리가 표준어로 자리 잡은 경우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2: 네, 10월.
1: 6월,
2: 6월, 10월, 목요일, 일요일 이런 게 다 어렵습니다.
1: 아,
2: 목요일, 일요일
1: 그러면 탈락입니다.
2: 아, 윤신정님이 인정 못합니다 할 때 대구 사투리 들리는데요. 울산인 맞죠 테디 하셨는데 저는 울산과 대구의 사투리 차이를 잘 몰라요. 울산의 특징은 사투리가 엄청 경남도 경북도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 다양한 지역에서 많이 와서 또 살다 보니까 울산 사투리는 정확하게 그 구분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어머니가 또 경북 사람이라 섞여 있을 거예요. 자, 정석희 아나운서 저의 사투리 놀랐죠?
1: 네.
2: 사투리 하실 수 있는 거 있어요?
1: 뭐 시켜보세요. 제가 지금 딱히 생각나는 게 없어가지고
2: 밥 먹었나? 밥문나?
1: 밥문나.
2: 하시긴 잘하시네. 네.
1: 맛있나?
2: 안 되겠다. 맛있나라고 해야 되나?
1: 맛있게 먹었나?
2: 잘한다. 아, 정석희 아나운서 다음에 사투리 연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보내드리면서 서태지의 10월 4일 띄워드립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
1: 네,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10월 4일 서태지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는 새로 합류한 MBC 임경아 기자님과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거예요. 첫 시간입니다. 수요일 4부는요. 쩝쩝박사 이원일 셰프님과 미식여행 떠나고 있습니다. 맛쟁이 신사 시즌 2 소도시 특집으로 함께 하고 있어요. 지난주부터 작지만 매력이 넘치는 도시들 만나봐서 설레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떠날지 기대해 주시고요.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올까요?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IS동서, 샘표식품 주식회사, 음주엔티맵 대리, 코끼리베이글닷컴, 주식회사 워킷, 현대자동차, 한국콩나물숙주농업인협회, 경기주택도시공사, 아이로웍스와 함께합니다.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안녕하세요.
5: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4: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5: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4: 완전 좋아요.
5: 연두리.
4: 잘 부탁드립니다.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가면 집으로 굿길베이글.com.
1: 8시 15분 지금 막 됐습니다. 이 시각 날씨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2: 네, 테디. 얼마 전엔 6월처럼 덥더니 오늘 아침은 10월 중순답게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 보이는 곳들이 많은데요.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입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이 9.5도까지 내려갔고요. 지금은 10.5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파주가 7도, 상주가 10도 보이고 있고요.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에서 10도 정도나 뚝 떨어져 있습니다. 햇살은 좋아도 찬바람이 계속 불어서 낮 최고 기온도 서울, 대전, 광주 20도에 머물겠고요. 내일 아침까지는 춥겠고 내일 낮부터는 다시 또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일요일에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이 비가 지나고 다음 주는 또 쌀쌀해지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수금 오키뉴스를 책임져 주실 MBC 임경아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네. 처음 뵙겠습니다.
1: 처음 뵙겠습니다.
0: 잘 부탁드립니다.
1: 네, 저 디지털 뉴스룸에서 이슈 분석 담당하고 있는 임경아 기자라고 합니다.
0: 네. 아, 또 이렇게 저희가 또 만나게 됐는데 아침에 원래 어때요? 컨디션은?
1: 아 저요?
0: 예.
1: 아 저 솔직히 어제 너무 긴장해서 잠을 좀 설쳤고 저희가 그 아시겠지만 이 FM4U는 올 일이 거의 없습니다 기자들이.
0: 예, 그렇죠, 그렇죠.
1: 너무 이 긴장감에 잠을 설친 데다 그 전례 없이 일찍 일어났던 이 시간.
0: 아 그렇죠. 이 시간 좀 이른 시간이긴 하죠.
1: 아 네 요즘 제가 있는 부서가 내근이어가지고 요즘 일찍 안 일어났거든요.
0: 그렇군요. 아니, 본의 아니게 또 성실한 하루.
1: 아 아닙니다. 덕분에 일찍 일어나서.
0: 예. 네네.
1: 이제 시작하니까 좋네요.
0: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에너지 좋으셔가지고 저희가 믿고 잘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1: 네, 부탁드립니다.
0: 자 오늘 키워드 뉴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키워드 가져와 주셨나요?
1: 네 오늘 키워드는요 흉기난동 검은 화요일 그리고 국익 외교입니다.
0: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 흉기난동입니다.
0: 아 어제 이 사건 때문에 한동안 시끄러웠어요. 인천 네. 흉기 난동 사건이죠?
1: 맞습니다. 좀 첫 소식부터 좀 무거운 소식으로 전해드리게 됐는데요.
0: 네.
1: 사건은 어제 오후 1시 50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벌어졌습니다. 59살 최모 씨가 묻지마 흉기 난동을 벌인 건데요. 최 씨는 건물에 들어선 뒤 엘리베이터를 통해 2층 식당가를 향했고요. 에스컬레이터로 3층 주차장을 오가며 정말 말 그대로 마구잡이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모두 9명이 다쳤는데 특히 2층에서 다친 2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0: 아유, 듣기만 해도 너무 무섭습니다. 칼을 양손에 붙이고 있었다고 하던데요.
1: 그러니까요. 이 CCTV를 보면 양손에 흉기를 쥐고 뭐 헝겊으로 보이는 걸로 이렇게 고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머머. 범행 당시 배낭을 메고 있었는데 가방에서 흉기가 정말 우르르르 쏟아져 나왔다고 목격자들이 전했습니다.
0: 너무 아찔한데 범인을 시민들이 이제 제압을 했네요.
1: 네. MBC 와 인터뷰한 나현준 씨가 당시 상황을 좀 자세히 전해주셨는데요.
0: 예.
1: 푸드코트 사장님이 의자를 들고 막고 있길래 이제 나현준 님도 같이 의자를 들고 뛰어가서 막으셨다고 해요.
0: 어.
1: 그러다가 범인이 이제 4층으로 에스컬레이터가 올라가려고 하니까 4층을 향해서 막 소리를 질렀고 위쪽에 있던 다른 시민분이 의자를 아래로 내리쳤고 그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좀 제압을 했다고 합니다.
0: 대단합니다.
1: 4층에서 진입을 막은 분의 이제 성함은 직장인 신중현 씨였습니다.
0: 너무 무서우셨을 텐데 용기를 내주신 덕분에 그나마 피해를 여기서 그치게 한 것 같아요. 최 씨가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네요.
1: 이게 뭐 이 사건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이유기도 한데요.
0: 예.
1: 최 씨는 과거 전철을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했고요. 이 범행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범행 1시간 전까지 담당 보호관찰관과 마주 앉아서 점심도 먹었다고 합니다. 범행 전조도 있었습니다. 지난 8월 계양구의 한 병원 앞에서 무좀 치료 효과가 없다면서 약 두 달 동안 1인 시위를 벌였는데 이때 흉기를 갖고 있다가 시민 신고로 경찰에 입건된 적도 있다고 합니다.
0: 범행 직전에 전자발찌 담당 직원도 직접 만났고 흉기 소지 전력도 있었다. 그렇다면은 범행을 좀 미리 막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1: 네, 논란이 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법무부는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 네. 아 무섭습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코스피 소식이네요.
1: 네, 두 번째 키워드 검은 화요일입니다.
0: 코스피가 어제 많이 떨어져가지고 제 심장도 떨어졌습니다.
1: 제 심장도 떨어졌습니다.
0: 아 그래요? 아유, 동지가 또 있네요. 예.
1: 또 불안불안하더니 어제 개장 1시간도 안 돼서 이 매도 사이트카가 발동돼서 5분 동안 팔자 주문 멈춰섰습니다. 이때가요 딱 직장인들이 자리에 앉아서 이제 좀 정리도 하고 딱 집중할 시간대였는데 그때 이게 발동이 됐거든요.
0: 예.
1: 손에 일이 안 잡힌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뒤로도 지수가 더 떨어져서 오전 한때 5,911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이후 낙폭이 조금 줄어서 5.46% 내린 4,035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뭐 간신히 6,000선은 사수했지만 5거래일 만에 970포인트 가까이 빠졌고요. 전체 시가총액도 5,000조 원 밑으로 이제 쪼그라들었습니다. 코스피가 5거래일 인상 연속으로 내린 건 2024년 말 그리고 이듬해 초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0: 어제 오키뉴스에서도 제가 같은 질문을 했는데 대체 왜 이렇게 많이 빠질까요?
1: 이게 뭐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뒤에 추측을 하는 거긴 한데요. 예. 어제 시장 수급 상황 보니까요. 개인이 2조 2천억 원, 또 기관이 1조 7천억 원가량을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4조 5천억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식의 가치도 지난 6월 22일 최고치와 비교하면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들었는데요. 이 외국인이 팔면 국내에서 이거 좀 받아줄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뭐 아시겠지만 7월 금맞장 여파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상당수가 손실 구간에 있고요.
0: 그쵸?
1: 그나마 이걸 좀 받치고 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자사주 매입도 끝나가는 시점이죠. 삼전은 자사주 매입 끝났고 하이닉스가 막바지입니다. 수급 불안 요인이 좀 컸다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한국 기업 중에 이제 분기 영업이익을 100조 원이 넘긴 것도 나왔습니다. 아, 왜 외국인은 팔려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1: 이것도 뭐 분석은 참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 네. 뭐 그중에 좀 눈에 띄는 거 보면 우선 중국 반도체 좀 빠른 속도로 추격해오고 있는데 그 자체가 오늘 좀 공포감이 큰 것 같습니다. 중국 창신 메모리가 D램 메모리 기술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뤘다면서 이 올해 안에 이를 이용한 차세대 서버용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0: 예.
1: 그렇다면 메모리 경쟁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 가격이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퍼진 거죠. 뭐 AI 수익성 우려, 뭐 투자 위축 불안감도 여전합니다. 브로드컴이나 인텔 최고 경영자가 반도체나 전력 부족이 아닌 돈이 없어서 이 자금 조달이 AI 붐의 가장 큰 제약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목소리를 내자 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0: 예,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1: 이게 이제 네.
0: 그렇지, 이건
1: 저도 너무
0: 없죠.
1: 궁금합니다.
0: 예, 예, 예.
1: 네, 알면 참 좋겠지만. 일단 지금 낙폭이 좀 과도하다는 분석들은 분명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실적 뭐 여전히 튼튼한 흐름인데 불안감이 너무 큰 거 아니냐. 또 우리 시장이 워낙 다른 데보다 많이 떨어졌으니까요.
0: 예.
1: 뭐 그렇다고 중동 전쟁이 장장 끝날 기미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일단 주요국 금리도 어제는 뭐 살짝 조정됐지만 어쨌든 오르는 추세고 지금 원화도 강세고 뭐 하나 금방 해결될 문제가 보이는 거는 아닙니다. 좀 그렇죠, 어렵습니다.
0: 그렇죠. 예.
1: 결국은 AI 투자 흐름을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10월 말에 빅테크들 실적 발표 예정돼 있죠. 이 전문가들 여기서 어떤 계획과 수익화 전략이 나오냐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전문가들이 늘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뭐 중장기 관점에서 분산 투자 이런 원칙들이 또 중요한 데가 아닌가 싶어요.
0: 예, 원칙을 얘기할 때 제일 답답한데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네요.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마지막 키워드 국익 외교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에서 굴종적이거나 사대적인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1: 네, 어제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 내용인데요.
0: 예.
1: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외교 방침은 실용적 국익 외교다.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국가로 가장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국익이라고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한미 동맹은 외교의 축이다. 뭐 매우 중요하다. 이것도 물론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를 둘러싼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 관리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국가 간에 이견도 있을 수 있다. 이견 존재 자체를 문제 삼을 게 아니라 끊임없이 토론하고 주장하고 조정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0: 뼈가 있는 말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한 이유도 있겠죠?
1: 네.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한미동맹 균열론 이 주장을 좀 염두에 두고요. 뭐랄까요? 작심해서 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이건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요. 지난 6월 한미일의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회의에서 우리 국정원이 배제됐다는 사실이 최근 좀 뒤늦게 알려졌죠. 국정원이 당시 오해가 있었는데 이미 지난 일이다 이렇게 해명했지만 가볍게 넘어갈 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0: 예.
1: 이보다 앞서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장소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후부터 미국은 지금 뭐 반년 넘게 대북 관련 정보 일부를 뭐 공유를 제안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9일에는요.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양국 정보 협력 상황이 어떻냐 이렇게 묻는 일부 한국 언론 질문에 우리는 한국이 수십 년간 이어져온 양국 동맹 기준을 준수하길 기대한다. 특히 정보 및 방첩 관련 사안과 관련해 그렇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그렇구나. 발언입니다.
0: 네.
1: 이렇게 한미 정보당국 간 이상 기류가 감지되자 야당에서는 외교 파탄 수준이다. 이러면서 외교 안보 라인 교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예.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핵심 한 줄 전해주실까요?
1: 네, 그 첫 번째 키워드로 전해드린 인천 흉기난동 관련인데요. 이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자가 지난 5월 기준 5,200명이 넘지만 이를 관리하고 감시하는 보호관찰자 수는 250여 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뭐 이 숫자로 철저한 관리가 되겠습니까? 오늘의 한 줄, 관리 또 구멍, 말로만 대책, 이제 그만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0: 뼈가 있습니다. 첫 시간이었는데 너무 쏙쏙 들어와서 기분이 좋습니다.
1: 아, 다행입니다. 예.
0: 지금 청취자분들도 임효진님이 기자님 목소리 에너지가 넘치시네요. 신뢰감 가는 목소리 하셨고요. 9100번님도 뉴스에서 리포팅 하실 때 많이 배웠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경혜님은 우왕 임경아 기자님 사슴같이 동그란 눈과 언제나 후배들에게 너무너무 선하셨던 경아 선배. 오, 후배님이시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자, 오늘부터 월

0: 이렇게 목소리를 그렇지. 들을 수 있다니 반가워요. 형 선배 잘 지내시죠?
1: 아, 변 씨, 저 너무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아, 깜짝 놀랐네요. 네.
0: 야, 언제나 또 후배들한테 잘 보이셔가지고 또 이렇게 따르는 후배들이 있네요.
1: 다행입니다.
0: 다행입니까?
1: 네, 진심이시. 네네.
0: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어떠셨나요?
1: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 이제 근데 책임감도 사실 되게 커서 네네. 앞으로 3개 키워드 잘 신중하게 잘 골라서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첫 시간이었는데도 신뢰감이 확 옵니다. 그냥 앞으로 잘 따라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임경환 기자님과는 인사를 나눌게요. 데이식스의 웰컴 투 더 쇼 띄워드리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요일에 뵐게요.
1: 네.
0: 아, 수요일이구나. 금요일에 뵐게요. 자, 이, 노래 들으시고 2월 20분인가 맛쟁이 신사 소도시 특집으로 돌아옵니다.

0: 지난달 취업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 잠깐의 대답이 이렇게 뉴스가 된다니 놀라우시죠? 기억하세요. 경제활동 인구조사. 여러분의 정직한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일자리 정책이 됩니다. 응답하는 당신이 국가대표, 국가데이터처.
2: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3: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4: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5: 소찬이,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와 함께하는 가을 음악여행.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태백편.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에서 방송됩니다. 가을밤의 특별한 무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6: 자, 지금 이 시간 교통 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7: 네, 테디. 전 시간보다 좀 더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올림픽대로 하남 쪽은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지체고요. 다시 국회 앞에서 영동대교까지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강변북로도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55분 정도는 계속 걸리고 있고요. 제2자유로도 행주대교에서 상암동 쪽으로 계속해서 지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도로 판교 쪽 김포요금소 3, 4차로에서는 화물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일산에서 김포 쪽으로 지체고 또 계양에서 송내까지 밀립니다. 반대 일산 방향은 장수에서 중동, 노우지에서 자유로, 또 통일로에서 노고산 터널 쪽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서울 쪽으로 경인고속도로 부천에서 신월까지 지체고요. 이어지는 신월 여의지하도로도 거의 전 구간 지체입니다. 국회대로도 목동교 중심 양방향 밀립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매력적인 소도시로 떠나보고 있어요. 맛집인 신사 소도시 특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행지에서 우리의 마음과 배를 빵빵하게 완충시켜줄 굿모닝 FM의 든든한 초고속 배터리 이원희 셰프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맛쟁이 시사는 소도시, 재배는 대도시. 반갑습니다. 이원희 셰프입니다.
0: 아, 네. 근데 또 어떻게 또 이 특집에 맞춰서 그 대도시를 많이 줄이셨어요.
1: 아, 대도시가 요즘
0: 소도시가
1: 아,
0: 되고 있어.
1: 네, 요즘 약간 공사 중입니다.
0: 네, 네
1: 요즘 세상에. 열심히 공사 중.
0: 이렇게까지 맞출 필요가 네? 없는데.
1: 아, 아닙니다. 근데
0: 이 특집을 위해 몸까지 줄여주시는.
1: 네. 아, 왜냐면은 또 살짝 비워내야지 다시 채우거든요.
0: 아,
1: 네.
0: 야, 또 이게 철학적이네요. 다이어트 이런 철학까지.
1: 네.
0: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소도시 재밌었어요.
1: 너무 재밌었어요.
0: 보이는 라디오 해가지고 네. 많은 분들 참여 많이 해주셨고.
1: 그리고 전부 김제로 떠났었는데 또 김제평 형에게도 너무 재밌었고
0: 맞아요.
1: 소도시 특집 또 기대됩니다.
0: 좋습니다. 두 번째 네. 시간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도시 특집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1: 그럼요.
0: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소도시들이 인구 감소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1: 네.
0: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국관광공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배터리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더 좋다의 뜻의 영어 better과 마을을 뜻하는 한자 리를 합쳐서 배터리.
1: 배터리.
0: 아,
1: 네, 영국식으로 읽어줘야 되죠.
0: 배터리.
1: 네. 근데 이름 진짜 잘 지은 것 같아요. 이게
0: 귀여워, 귀여워.
1: 네, 소도시를 충전해준다. 약간 이런 의미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0: 예.
1: 더 좋은 마을을 만든다 의미도 있고 참 이름 예쁩니다.
0: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함께 하고자 해요.
1: 네.
0: 관광벤처기업들이 소도시의 숨은 매력을 또 발굴해서 특별한 여행 콘텐츠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여행객은 새로운 여행지를 발견하고 관광벤처기업은 또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지역은 다시 활력을 되찾고 이게 일석삼조 프로젝트이거든요. 단양, 제천, 봉화 등에 이어서 올해는 저번 시간에 했던 전북 김제 그리고 전남 강진 이렇게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아니 이게 지난주에 김제 할 때 보니까 관광벤처기업들 아이디어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0: 맞아요.
1: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사장님들의 사연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아이들과 갔을 때 그 놀이 선생님 함께 또
1: 맞아요.
0: 그 사업 좋았고
1: 네.
0: 또 기업들 이제 워크숍 같은 거 지원해주는
1: 네.
0: 사업도 좋았습니다. 자, 맛쟁이 신사 소도시 특집 본격적으로 소도시 숨은 맛과 멋을 풀충전 해보러 떠나겠습니다. 두 번째로 떠나볼 우리의 충전소 어딜까요?
1: 네. 오늘은 서울에서 1시간 남짓이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0: 오, 가깝다.
1: 북한강의 시원한 풍경과 아름다운 산세를 자랑하는 경기도 가평으로 떠나볼게요.
2: 얌!
1: 얌! 가평은 맛있나 봐요. 얌이네요.
0: 완전 다른 아저씨들이 계속 나오네. 어디서 소개하셨는지.
1: 네.
0: 가평. 가평 뭐 자주 가죠?
1: 그럼요. 네.
0: 저도
1: 그리고
0: 자주 갑니다.
1: 제일 유명한 섬이 있잖아요. 바로
0: 네.
1: 자라섬입니다.
0: 아, 자라섬.
1: 네. 북한강 한가운데 있고요. 넓은 잔디밭 그리고 수변 산책로가 아주 매력적인 곳입니다. 캠핑 명소로 유명하죠. 네. 매년 세계적인 뮤지션들이 참여하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이 열리는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 원래 여기에 인제도 예전에 캠핑 축제도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는데
0: 그렇지, 맞아요.
1: 제가 또 그 캠핑 축제 심사위원으로 몇 해 동안 또 참여했었던 그래서 자라섬 가면은요 정말 캠퍼분들이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근데 가서 이렇게 즐기시는 거 보면은 시설도 잘 되어 있으니까 그냥 부담 없이 그냥 딱 그 캠핑카만 몰고 가셔서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 노는 그 소도시의 풍경 참 예쁘더라고요.
0: 근교이기도 하고 또 너무 예쁘고 자연 경관이 너무
1: 맞습니다.
0: 좋고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은 이제 지난주 일요일에 끝이 났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오늘 왠지 자라섬 페스티벌 다녀오신 분들도 많이 듣고 계실 것 같습니다.
1: 네. 그래서 제보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또 아름다운 아침고요 수목원도 가평의 대표 명소잖아요.
0: 아,
1: 네, 아름다운 정원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5천여 종의 식물이 자라고 있어서 계절마다 전혀 다른 풍경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단풍이 예쁘고 겨울에는 오색 별빛 정원전 같은 비축제도 열린다고 하니까요. 사계절 내내 여러분들 가셔서 꼭 한번 즐겨보시고요. 천천히 걸으면서 힐링하고 싶으신 분들께 꼭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0: 한동안 정말 저는 이제 네. 레이크보드 타러 20대 말에 갑자기 꽂혀가지고
1: 맞아요.
0: 엄청 많이 갔어요.
1: 네. 네. 아, 근데 그 다녀오시면서 먹는 것도 많이 드셨죠?
0: 아, 뭐 네. 어마어마하게 먹었죠.
1: 네.

0: 부평 가면은 또 이제 또 잣 이런 것도 유명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도 부탁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평에 살고 계신 분들도 뭐 놀거리 맛집 추천 다 해주시고요. 놀러 갔다 오신 분들도 추억 자랑 보내주십시오.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들 바나나 맛 우유 준비하겠습니다. 맛쟁이 신사 소도시 특집은요. 지역 상생을 도모하고 관광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한국관광공사 배터리 사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0: 좋죠.
1: 이어갑니다. 크러쉬 산책.

0: 마음이 평안해지네요.
1: 그러니까요. 예,
2: 크러쉬의 산책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가평의 자랑, 놀거리, 맛집, 그리고 그곳에서의 추억 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쏟아지는데요. 김혜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0: 가평 휴게소에서 잣 호두과자 잡수고 시작하세요.
1: 잣 호두과자 네. 잡수고.
0: 맛있어요. 야. 선물용 말고 간식용으로 사야 뜨끈뜨끈합니다. 예, 입천장은 각오해.
1: 아, 뜨끈뜨끈한 호두과자가 맛있어.
0: 그렇죠. 예, 안에서 잣이 들어가 있는 팥이 툭 터지면서 입천장을 한번 혼란 까고 시작해야 되거든요.
1: 아, 진짜 네. 위험하긴 해요. 근데 조심하셔야 돼. 생각보다 많이 뜨거워.
0: 그러니까, 근데 맛있어요.
1: 맛있어, 맛있어. 네. 아, 말해 뭐예요. 김성우님이 저는 가평 갈 때 청평 호반 드라이브 코스 꼭 들립니다. 물멍하면서 바람 쐬기 정말 좋거든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돌아오는 길에 닭갈비에 막국수 한 그릇 먹어주는 게 저만의 루틴입니다. 아 네. 좋다.
0: 여기 드라이브 코스가 가을에 가면은 손으로 바람 잡기가 참 좋잖아요. 네. 너무 예쁘거든요.
1: 아, 좋다. 아 너무, 너무 예쁘다. 네. 너무 맛있겠다 그리고. 배터리 사업 또 참여하고 계신. 네. 우리 또 사장님들이 어김없이 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0: 그러네요.
1: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0: 신동훈 사장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테디 원일 셰프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지난해 배터리 사업을 통해서 가평과 인연을 맺어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는 더휴일 대표 신동훈입니다. 저는 자라섬 워케이션 센터를 활용해서 직장인들에게 워케이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워케이션은 일과 휴가를 함께 즐기는 새로운 근무 방식이에요. 가평의 아름다운 산과 강을 바라보면서 일할 수 있고요. 업무 공간도 아주 쾌적합니다. 또 업무 후에는 자라섬 캠핑장에 제 카라반에서 잘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굿모닝 FM 청취자분들도 가끔은 빌딩 숲을 벗어나서 가평에서 일과 휴식을 함께 충전해보는 거 어떠실까요? 서울에서 ITX를 타면 편하게 올 수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아...
0: 그러네요. 이게 ITX 역이 있어서 네. 네, 우리가 예전에 그 새마을호 무궁화호라고 부르던 그 라인들인 거잖아요. 너무 좋겠다.
1: 아 조금 네. 더 낭만 있게 떠날 네. 수 있을 것 같은데.
0: 아 어렸을 때 이쪽으로 참 MT 많이 다녔었는데 그죠?
1: 그죠. 네. 엄청 많이 다녔어요. 근데 이제 일을 하실 때도 업무도 이제 하시면서 네. 이제 사무 업무 하시면서 원래 쉬실 때 잠깐 건물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돌거나
0: 맞아요. 산책하거나 네.
1: 그렇게 하시는 게 이제 취미인데 여기는 그냥 눈 바로 딱 들면
0: 그러니까요.
1: 바로 가평에.
0: 바로 그냥 초록색이고
1: 아름다운 풍경 바로 네. 보면서 야 이거 진짜 힐링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사장님 문자를 또 보내주셨는데 이거 제가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73님이 안녕하세요. 워케이션 플랫폼 회사 디어먼데이 대표입니다. 가평에 오면 닭갈비에 막국수 그리고 잣 요리까지 먹어야 하는데 당일치기로 왔다가 떠나기 너무 아쉽잖아요. 저희 플랫폼에서 가평 워케이션을 예약하시면 다양한 형태의 숙소까지 함께 연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워케이션 이용자에게는 가평 관광지 할인 등 혜택도 있으니까요. 디어먼데이와 함께 가평을 제대로 즐겨보세요.
0: 야 이게 숙소 찾는 거 진짜 귀찮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늦게 출발하고 막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플랫폼 회사에서 아예 숙소까지 연결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거 좋을 것 같아요.
1: 아 정상까지 해주신다고 하네요.
0: 그래요?
1: 오, 너무 좋다. 이런 거 참 편리해.
0: 네.
1: 자 이어서 다음 사연들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여러분들께서 많이 제보 보내주셨는데요. 851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가평 가면 갯땡원 닭갈비 꼭 들려서 먹고 와요. 닭갈비가 볏짚에 맛있게 구워져서 나와요. 월남쌈에 싸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 줄 아세요?
1: 갑자기 왜 준하 형이? 갑자기 준하 형이 나와요.
0: 어제 준하 형 만났거든요.
1: 아, 그러면 네. 오래 간단 말이에요.
0: 아, 오랜만에. 네. 갑자기 생각이 나서. 네. 와 근데 이게 또 닭갈비가 스타일이 이게 철판에다가 크게 볶는 타입이 있고 이렇게 볏짚 같은 데다가 굽는 타입 있잖아요.
1: 예.
0: 야, 이 숯불 닭갈비 진짜 맛있거든요. 어머 여기 꼬치 끼워서 굽네.
1: 네, 여기는 이제 네. 원래 가평 쪽 가면 네. 직화로 이제 구워서 먹어야 되잖아요.
0: 야, 잠깐 이 꼬치가 아니라 밑에 볏짚이었구나.
1: 네, 볏짚이에요, 볏짚. 어머, 볏짚 향이 이제 싹 올라오게.
0: 소금구이, 빨간 양념구이, 네, 월남쌈에 싸서 스위트 칠리 소스 싹 찍어서 파인애플 구워다가 착착착, 네, 와 맛있겠다.
2: 야, 이 볏짚 향이 진짜 네. 어마어마하겠다.
0: 아, 이게 그리고 막국수에 지금 뭐라 그래야 돼? 얘를 미나리 초계 물막국수가 있어. 어머, 어떡해.
1: 뭐 그거까지 다 찾아봤어요.
0: 와, 너 아니지 먹을 땐 잽싸거든요.
1: 언제 네. 거기까지 봤어?
0: 밑에 미나리 좋네. 초기에 물막국수. 와,
1: 좋네. 찾아보니까 좋네요.
0: 미나리를 송송송 썰어가지고 위에다가 가득 얹어서 주시는 예. 향긋한 물막국수. 닭갈비는 또 막국수거든요.
1: 아, 좋지. 네. 1020번님이 가평 양땡 목장 카페. 이거는 기원창한 게 아니고 여러분.
0: 네.
1: 기원창한 게 아닙니다.
0: 네. 그게 땡짜죠. 네.
1: 예, 땡이 이제 그 다른 글자예요.
0: 야.
1: 실내 카페에서 음료를 마실 수도 있고요. 밖에서는 양이랑 알파카한테 먹이 주기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또 토끼랑 기니피그 등 다른 동물

0: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 있는 집은 대만족하실 거예요.
1: 맞아요.
0: 이것만큼 네. 좋은 체험이 없지.
1: 야 가면은 또 아이들이 이렇게 먹이 체험하고 있으면요 시간이 잘 가거든요.
0: 아, 근데 형 저는 네. 알파카 네. 얘네들 약간 무서워. 얘네들이 날 보는 눈빛이 약간 무서워.
1: 목이 또 너무 길잖아요.
0: 목이 긴데 얘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잖아.
1: 뚫어지게 쳐다봐요.
0: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1: 잠깐만. 눈빛이 눈빛이 약간 우리 테디랑.
0: 그래서 제가 먼저 침 뱉으려고 하다가 그건 또 예의가 아닌가 해서 가만히 있으면 얘네들이 또 침 뱉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무서워 죽겠어.
1: 근데 막상 또 보고 있으면 되게 귀여워.
0: 아, 귀엽죠. 네.
1: 털이 몽글몽글하니 너무 귀여워.
0: 큰 인형 같아 진짜. 네.
1: 진짜 큰 인형 같아.
0: 진짜 신기해. 네. 또 보시죠.
1: 네. 592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금땡 막국수 추천합니다. 일단 여기 온육수를 줘요.
0: 아 제대로다.
1: 이것부터 맛집 확정이고요.
0: 그런데 제대로네요.
1: 네, 막국수 한입 하면 새콤달콤한 게 눈이 번쩍 떠지는 맛이에요. 녹두전도 진짜 도톰하고 맛있으니까 선택 아닌 필수로 함께 드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아 금땡 막국수.
1: 이야 여기 클래식이구나. 그거 있잖아요. 원래 막국수는 다른 뭐 냉면이나 이런 다른 국수집들이랑 다르게 국수 그릇 안에 국수가 꽉 차 있어야 되거든요. 야, 근데 여기는 진짜 국수가 꽉 차 있고 우리 또 막내 작가님 좋아하는 김자반 올라가 있고요. 네.
0: 아,
1: 빡. 야, 가평 막국수. 야, 이건 진짜
0: 아, 찐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막국수 그대로네요.
1: 그렇죠. 네. 왜 그 빨간 양념에 빨간 양념. 육수 잘팡잘팡하게 담겨져 있어서 먹고 나면은 시원하게 국물 한 그릇 딱 때리고 나면은 끝나는 약간 그런 막국수인데 너무 맛있겠다.
0: 여기 또 빨강만큼 자극적이지 않은 게 또 매력이잖아요.
1: 맞아요.
0: 막국수는. 네.
1: 그리고 이거를 한 입에 딱 왕 넣고 입에서 왕왕왕왕 씹으면은 아. 고소한 맛이 안에서 팍팍 터지거든요.
0: 귀엽게 씹네요.
1: 네.
0: 왕왕왕왕.
1: 한 세 번 씹으면 넘어가요.
0: 저랑 수민 작가는 그렇게 못 먹거든요.
1: 아 그래요?
0: 예, 좀 깜짝 놀라요. 예, 넘칠 것 같아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좋습니다. 아 좋네요. 8820번님이 뿌땡 네. 프랑스요.
1: 작은 데인가 봐요.
0: 예. 네, 네. 파셀턴 건물들 진짜. 프랑스에 온 것 같이 덕분에 예쁩니다. 사진도 예쁘게 잘 나오고요. 어린 왕자 테마로 꾸며져 있어서 그런지 동화 속 주인공이 된 느낌도 있어요. 아. 그래서 아이들이 엄청 좋아한답니다.
1: 여기 사진으로 본 적 있어요. 네, 정말 작은 프랑스 마을 옮겨놓은 것처럼 되어 있는 곳인데 사진 찍으러들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저도 여기 가본 적은 없는데 사진은 본 적이 있거든요. 아, 또 이 가평이 있다니까 괜히 반갑네요.
0: 그러니까요. 네.
1: 자 그리고 911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빗땡리 잣 두부 전골 진짜 맛있어요. 와, 우선 이름이 맛돌이다. 일반적인 두부 전골과 달리 잣이 들어가서 고소한 맛이 특징인데요. 요즘같이 쌀쌀한 날씨에 계속 생각나는 맛이에요. 아 쓰다 보니 못 참겠어요. 오늘 먹으러 갑니다. 잣두부 전골아 기다려. 맛있겠다. 아니,
0: 지금 사진을 찾아보니까 잣을 넣어서 그런지 네. 색깔이 좀 맑아요.
1: 맞아요.
0: 근데 네. 너무 이게 고소해 보인다. 네.
1: 이게 어쨌든 가평이 잣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잣이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는데 두부라는 약간 심심할 수도 있는 도화지에 잣에 고소함을 올려놓은 거잖아요. 이 두부가 진짜 맛있어요.
0: 아,
1: 예, 예. 저는 그 가평 가면은 닭갈비도 닭갈비지만 이 두부를 꼭 먹거든요.
0: 아, 무조건 먹어야죠.
1: 정말 맛있습니다.
0: 여기 또 네. 찾아보니까 하얀 국물로도 가능하다고.
1: 아,
0: 그냥 고소한 만으로도 먹을 수 있다고.
1: 그렇죠. 홍탕 백탕 같은 거죠. 너무
0: 대단하다.
1: 맛있겠다.
0: 예.
1: 그리고 이게 잣 기름에서 나오는 향이 굉장히 고소한데 이 두부를 딱 씹는 순간 팡 하고 터지거든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두부 맛이 나니까 만약에 두부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평에 가시면은 잣두부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0: 아, 저는 이제 또 막걸리 유일하게 이 맛보는 것만 좋아하는데 아, 잣 막걸리도 맛있잖아요.
1: 잣 막걸리 맛있어.
0: 이게
1: 그 지역별로 막걸리들이 참 맛있는 게 많은데 이 잣 막걸리는 그 중에서도 이게 손가락이 꼽히거든요.
0: 진짜 맛있어.
1: 진짜 맛있어요.
0: 네.
1: 이거 진짜 맛있어.
0: 저는 이제 술이라 생각 안 하고.
1: 그렇죠.
0: 약간 네. 음료라 생각하고 마시는데 맛있어요.
1: 약간 고소하게 크림 같잖아요.
0: 맛있어.
1: 그래가지고 크림하게 쫙 하고 들어가는데 코로 하면은 잣향이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무 맛있습니다.
0: 형 애니메이션이에요. 지금 제가 눈을 실사가 있는데 효과들이 아주 대단합니다.
1: 아, 근데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막걸리 중에 하나예요.
0: 그렇죠, 잘 막걸리 진짜 맛있어요.
1: 맛있어요. 네.
0: 자 지금까지 소개된 분들 바나나 맛 우유 보내드립니다. 저희 광고 듣고 와서 마무리할게요. Walk it, walk
2: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3: 설명 안 하겠.

0: 했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1: 안전화.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2: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1: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2: 새로운 주거 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 건축부터 자족 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1: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3: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4: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5: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 복은 못 받거든요.
6: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3: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7: 굿모닝 FM 태희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건강한 브랜드 셀로맥스에서 어린이를 위한 소황제, 엘렌실라에서 프리스티지 골드 화장품 세트, 깨끗한 세탁 기분 좋은 향 소소 이지에서 캡슐 세제, 참기름의 기준 예천 참기름협회에서 선물 세트,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마실에서 프리미엄 꿀 스틱 세트,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복잡한 관절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을 드립니다.
8: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7: 굿모닝 FM태입니다. 지역상생을 도모하고 관광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한국관광공사 배터리 사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맛쟁이 신사 소도시 특집. 네. 가평 떠나봤는데. 네. 아, 기분 좋네요. 가평은. 네. 언제나 기분 좋아.
9: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굉장히 친숙했었던 곳이에요. 특히나 이제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거리도 가까우니까. 그렇죠. 자주 가던 곳이었는데 또 여기에서 이렇게 배터리 사업으로, 네, 정말 좋은 프로젝트를 하고 계신다니까 지역상생 저희도 한번 가서 많은 경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7: 아주 좋아요. 아주. 네. 좋아. 다음 주도 계속 이어집니다. 소도시 특집.
9: 좋습니다.
7: 아, 이게 두 번째 떠나보니까 계속해도 될 것 같아요.
9: 그러니까요.
7: 느낌이에요. 네.
9: 아, 그리고 이게 소도시니까 우리가 그동안 못 소개해드렸던 곳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으니까 한번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7: 맞습니다. 네. 자, 끝곡으로 해서웨이의 드라이브 인투 유어 하트 띄워드리면서. 네. 셰프님과 저 같이 인사드리도록
9: 나오셨습니다.
7: 하겠습니다. 여러분
9: 해버 굿 데이.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굽이굽이 깊은 골짜기마다 삶의 이야기가 이어져온 정선. 이곳엔 오래전부터 우리의 희로애락을 한 가락에 담아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정선 아리랑인데요. 일터에서 고된 몸을 달래고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고 때론 서러운 마음을 풀어내며 부르던 정선 아리랑은 오랜 세월 지역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레 이어져 온 소리입니다. 1971년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제1호로 지정된 정선 아리랑은 지금도 전수교육과 공연을 통해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화려한 악기 없이도 한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깊은 산골의 삶과 정서를 전하는 아리랑 한 자락. 올가을엔 우리 지역이 품어온 오래된 소리에 잠시 귀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마을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1: 야, 시원하다.
0: 백년가게 맛집
2: 횡성 새마을 토종순대.
3: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4: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5: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침 출근길 제법 쌀쌀하셨죠. 예. 요맘때 온몸살이라는 게 걸릴 수 있대요. 온몸살이라는 말은 옷의 무게와 불편함 때문에 오는 피로감을 두고 하는 표현인데, 뭐 한동안 안 입던 외투를 걸치거나 모자 달린 후드티 같은 거 입으면 좀 어깨가 짓눌리는 것 같고 목 뒤로 누가 당기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하고요. 자, 이제 우리가 두툼한 옷에 적응해야 하는 시기인데 마음만큼은 가뿐하게 시작해보시죠. 10월 14일 수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